0: 한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설의 핵심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정보 해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투표기기와 선거 인프라의 취약점도 언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래빗 대변인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대통령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래빗 대변인은 안전하고 확실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초반부에는 이란 문제와 경제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오늘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보복카드로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를 준비하라고 예멘 후티 반군에 지시했습니다. 두 명의 이란 고위 소식통과 영내 소식통 한 명은 이 방안이 이란 수뇌부에서 논의됐으며 후티 반군도 이란 정부로부터 해당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가 지난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력망 타격 위협 이후에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의 정통한 소식통은 후티 측이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인근에 미사일과 드론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에서 홍해마저 막힐 경우 중동의 양대 원유 수출로가 동시에 마비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에 달하는 만큼 홍해 봉쇄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한층 깊어질 수 있습니다. 후티 측 소식통은 예멘에 파견된 이란 이슬람형 명수비대 대표단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 봉쇄 시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흘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이 통제하는 공항을 폭격했다고 비난하며 4년간 이어진 휴전 종료를 선언하고 사우디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사우디 측이 이란과 후티 반군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후티 반군이 홍해 문제를 놓고 이란과 긴밀히 조율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국방혁신행사에서 미 해군력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와의 파트너십을 공식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을 미국 내 조선소에 이식하는 방안과 함께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직접 수입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번스백이 톨레프슨법의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배경에는 이미 37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해 미 해군을 압도한 중국 해군의 급격한 팽창이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서 노후화된 미 해군력의 시급한 재건을 역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2: We're going to probably look at some of these companies that are coming in from South Korea and other places, and they're working with us on ships.
1: 한국 조선사들의 선진 기술력을 미국 내 조선소에 이식하고 현지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더 파격적인 대목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2: We're going to also buy some ships that are made outside of the area.
1: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수입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미 해군 함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일명 번스 톨레프슨법의 빗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미국이 이처럼 다급하게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는 빠르게 세력을 불리고 있는 중국 해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37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해 수적으로 미 해군을 압도했고 2030년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과거 세계 제1위를 자랑하던 미국의 조선업은 인프라 붕괴로 자체적인 함정 조달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미 해군은 2054년까지 함정을 381척으로 늘리기 위해 향후 30년간 무려 1,6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요청한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정보에 대해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일제히 참여 의사와 역량을 타진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현장에도 한화디펜스 USA 최고 경영자가 직접 참석해 굳건한 한미 방산 협력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를 맞은 오늘 오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을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간주 정부는 저녁 시간대 게슘섬 주변 여러 지역이 미군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다르 아바스 인근 지역도 잇따라 피격됐습니다. 호르무즈 간주 당국은 오늘 공습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시설 파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반다르 아바스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가 이번 군사공격에 연루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제조한 야봉 계열 드론이 반다르 아바스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통신은 주장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드론 기종을 확인한 뒤 영상을 공개했다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질적인 공격 역할을 수행했다고 급 뒤에 비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 지역에서의 충돌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정상급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에서 한국인 수성무용수가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LBT 예술감독 수잔 제피는 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팩조의 호수 공연 직후 솔로이스트 박선미를 수성무용수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임명일은 9월 1일입니다. 박선미는 어제 공연에서 주역인 오데트와 오딜 역을 직접 소화했습니다. 제피 감독은 박선미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모든 춤에 조용한 힘을 불어넣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선미는 2019년 ABT 스튜디오 컴퍼니에 입단한 뒤 2022년 2월 정단원이 됐고 불과 7개월 만에 솔로이스트로 승급했습니다.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 등급인 수성무용수 자리에 오른 것으로 ABT 내에서도 이례적인 속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한국인 최초로 모스크바 국제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일찍부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승급으로 ABT의 한국인 수성무용수는 서희와 안주원에 이어 박선미까지 3명으로 늘었습니다. 1940년 창단돼 미의회로부터 미국립발레단으로 인정받은 ABT에서 한국 발레의 입지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오늘 공개한 이 규정에 따르면 학생비자 F비자와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는 앞으로 4년을 넘겨 미국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정규학업을 마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간이 고정됩니다. 4년이 지난 뒤에도 학업을 이어가려면 국토안보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이 규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해왔다며 이번 규정으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은 내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60일 뒤인 9월 중순부터 발효됩니다. 사실상 이번 9월 새학기부터 적용되는 셈입니다. 외국 언론인 I비자의 체류기간도 240일로 단축되며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체류 경로의 문턱도 높여온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0: 기록적인 폭염 속에 캐나다 전역에서 오늘 현재 830여 건의 산불이 타오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2건은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소실된 면적은 서울 면적의 30배가 넘고 거대한 연기 장막이 토론토를 덮치면서 대기질 지수가 최고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연기는 국경을 넘어 미시간과 위스콘신 그리고 뉴욕 등 미국 북동부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오는 19일 뉴저지 야외 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과 뉴욕 센트럴파크 야외 관람 행사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6: 기록적인 폭염 속에 캐나다 전역에서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캐나다는 물론 미국 북동부까지 거대한 연기 장막에 갇혔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7: 사방이 시뻘건 불길로 가득 찬 선로 위 열차가 거대한 화염 속을 뚫고 지나갑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통제불능의 산불 현장입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타오르고 있는 산불은 무려 830여 건. 이 가운데 110여 건은 손을 쓸 수 없는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이미 소실된 면적만 190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30배가 넘습니다. 거대한 연기 장막이 대도시를 덮치면서 토론토의 대기질 지수는 최고 위험 수준인 10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때 인도 델리를 제치고 대기오염 세계 1위라는 최악의 오명까지 썼습니다.
8: My eyes are burning, my lungs are burning. I've got a splitting headache. It's brutal.
7: 연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미시간과 위스콘신, 뉴욕 등 북동부 전역을 삼켰습니다. 하늘은 온통 황갈색으로 변했습니다.
9: This is kind of like the earth smoking a cigarette and we're getting the secondhand smoke from it. Those particles are going to contain a whole sort of soup of different chemicals and compounds.
7: 더 큰 문제는 19일입니다. 뉴저지주 야외 경기장에서 8만 명 규모의 월드컵 결승전과 5만 명 규모의 뉴욕 센트럴파크 야외 관람 행사를 앞두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0: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0: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비료,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8: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7: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8: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7: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8: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7: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Wagon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Wagon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10: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11: LA에서 진짜 우리가 사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재현이와 지수가 들려드립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우리가 사는 LA 이야기. 한타 음식과 요즘 유행 구경거리와 스포츠 연애와 K컬처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경향까지 거기에 우리만의 솔직한 개인 수다까지 더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에서 함께하세요.
10: 재현이와 지수의 토요일 토크쇼 LA 사는 이야기 본방사수 하시거나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 해주세요.
1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미하일로 페도로 국방장관을 공식 해임했습니다. 페도로 장관은 35살의 젊은 장관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올해 초 임명된 이후 중국산 전투 드론을 대체할 국산 드론 개발을 주도하며 러시아를 장거리 드론으로 압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 개혁 과정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 등 군 내부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빚으면서 개각 대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졌고 반대 시위가 잇따르는 등 여론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바로 임명하는 대신 예우엔 흐마라 국가보안국장 권한대행을 국방장관 권한대행에 앉히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해 후임 인선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세르이 코레츠키 국영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 최고 경영자가 신임 총리에 임명됐고 유럽통합담당 부총리에는 브세볼로드 첸초우가 기용됐습니다. 세르이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유임됐으며 외무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드론 전력의 핵심 설계자가 물러나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0: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중국이 희토류 광물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공개적인 보복 조치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합의는 지난해 10월 부산 에이펙기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체결한 것으로 자동차와 전투기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공급 재개가 핵심 목표였습니다. 익명의 미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과 무역대표부 직원들은 중국이 합의 내용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개 비판을 꺼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역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이고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제 규정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미국이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해 합의를 먼저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중국이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희토류는 계속 공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문을 닫은 공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취약한 시기를 이용해 미국의 대중정책 결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를 약 1년 남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기소로부터 3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1심은 차관과 담당 국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사직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이런 절차가 강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은 또 통일부 장관이 재단 이사장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았고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도 없었던 만큼 사직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삼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 세계 민간 기업 가운데 최고 기록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 안에서 메모리 사업부와 가전모바일 사업부 직원 간 성과급 차가 최대 100배까지 벌어지면서 가전모바일 부문 노조가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 직원 10명 중 8명꼴이 이직을 희망한다는 노조조사 결과도 나와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맞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내부에서는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배까지 벌어지면서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노조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 전 세계 민영기업 가운데 최고 기록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삼성의 스마트폰과 TV 역시 세계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하며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400조 원이 넘는 국내 투자를 약속하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인의 본분인 고객 중심, 품질 중시, 그리고 최첨단 기술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에 매진하여
2: 삼성은 고 이건희 명예회장이 꿈꿨던 초일류 기업을 현실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내부 파열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6억 원대 600만 원, 100배까지 벌어진 메모리 사업부와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 차이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중심의 노조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4: 같이 되라! 같이 거리!
2: 반도체 사업부문 노조와 회사의 일방적인 합의로 같은 회사 안에서 가전 모바일 사업부문만 소외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1인당 1,000주, 2억 5천만 원 수준의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워낸 진짜 주인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2: 반도체 사업부문 내부에서도 갈등이 번졌습니다. 특히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 직원들의 80% 안팎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노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낸 메모리 사업부보다 적은 성과급에 내부 분위기 역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격차 논란은 내년도 임금 협상을 앞두고 노조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가 수년째 실적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가전과 스마트폰 역시 메모리 등 원가 인상 탓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 경영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5: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 두 명이 오늘 잇따라 매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로리 로건 총재는 오늘 텍사스주 휴스턴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스스로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건 총재는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물가 지표가 개선됐지만 한 달간의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가 계속 완화될 경우 추가 둔화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지만 에너지 충격이 없고 수요 압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제프 슈미드 총재도 오늘 네브래스카주 경제포럼에서 나의 주요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라며 목표치를 너무 오랫동안 웃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6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이를 추세의 시작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식품 가격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가 압력이 에너지를 넘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우리는 아직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슈미드 총재는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성장세도 견조하다고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경계 발언은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시점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뱅크 오브 오프와 한미은행 등 6개 은행의 부실 대출이 올해 1, 4분기에 3억 3,3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실 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자조차 들어오지 않는 무수익 대출로 2억 4,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로 처리한 대출도 1,400만 달러를 넘어 1년 새 거의 50% 급증했습니다. 은행별 부실률을 보면 CBB은행이 2.7%로 가장 높고 오픈뱅크와 US메트로은행도 연방금융당국이 주시하는 2%선을 넘어섰습니다. 배경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있습니다. 오피스빌딩과 쇼핑몰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재용자 만기를 앞두고 대출 상환을 못하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져 재용자를 받으려면 추가 자금을 넣어야 하는데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건물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고액 대출 고객의 파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식 합병하더라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한동안 따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통합 승인을 합병 전까지 받지 못할 경우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별도로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통합 방안에 보완 명령을 내렸고 대한항공은 올해 1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으로 쌓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1대1 비율로 전환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지만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1마일당 대한항공 0.82 마일로 전환됩니다. 마일리지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는 상황이 현실화하면 대한항공은 하루 최대 약 9억 2,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전산 시스템과 인력 운영 비용 부담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합병 이후 독과점 지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를 대한항공이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항공사가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마일리지 혜택에 불만이 있으면 다른 항공사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병 이후에는 그 경쟁 압력이 사라지면서 마일리지 혜택을 개선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올해 1, 4분기 기준 대한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 잔액은 2조 9,321억 원으로 2년 전보다 18%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2: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 쇄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강의 전라북도 축구협회장이 오늘 박지성과 이영표가 주도하는 혁신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회장은 KBS 인터뷰에서 박지성과 이영표가 혁신위원회를 할 게 아니라 직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혁신위가 추진 중인 직선제 전환에 반대하며 정관대로 60일 안에 간선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전 협회장에 대해서는 13년 희생이라며 이 정도까지 비판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 쇄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지역축구협회장들의 공개 옹호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강일 전라북도 축구협회장은 최근 KBS 인터뷰에서 K축구 혁신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박지성 이영표 위원의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 회장은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느냐며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말했습니다. 현 혁신위가 추진 중인 직선제 전환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정관대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회장이 없으면 협회 행정과 감독 선임, A매치 준비 등의 차질이 생긴다라며 간선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서는 13년 천하가 아니라 13년 희생이라며 이 정도까지 비판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습니다. 과거 승부조작 연루축구인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도 시기가 문제일 뿐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 회장은 정몽규 회장과 함께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대한 축구협회 지원으로 참관했다고 밝히며 숙식은 협회 지원을 받았고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면서도 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이 나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LA 윌셔대로와 옥스포드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여성이 신호등 기둥을 붙잡고 서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대로변에서 벌어진 일로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사진을 촬영해 제보했습니다. 최근 LA 도심 곳곳에서는 홈리스 텐트 자체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정신질환을 앓거나 약물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노숙인들이 대로변에서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텐트가 사라진 자리를 거리 위 통제 불능 상태의 개인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LAPD는 강력 범죄나 즉각적인 위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노숙인의 이상 행동이나 노출 같은 삶의 질 관련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상황이 방치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합니다. 특히 이런 장면이 학교 통학로나 상가 밀집 대로변에서 벌어지면서 아이들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장을 정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없어 목격한 주민들이 불안과 불쾌감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텐트만 없어졌다고 홈리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정신질환 약물 중독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정신건강 중독 치료 연계 시스템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거리의 취약계층 당사자와 이를 지켜봐야 하는 주민 모두가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1: 캘리포니아 전력 당국이 이번 주 후반 폭염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면서 피크 시간대 전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 전력위원회는 오후와 초저녁 시간대에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며 플렉스 알러트에 준하는 절전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정전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돌발적인 설비 고장과 산불로 인한 송전선 피해가 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계측기와 시간대별 요금제를 활용한 자발적 수요 감축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과도하게 낮추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전기기기를 끄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대에 전력 소비가 집중될수록 전력망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당국의 절전 요청은 정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10: 보이라이츠 지역에서 대형 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은 창고 구역에는 수백만 파운드의 음식물이 썩어가고 있으며 파리와 구더기 쥐떼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부 캘리포니아를 덮친 폭염이 악취를 더욱 심하게 만들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유해 연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토양 오염 등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보이라이츠의 한 교회 앞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건강을 기원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몬터레이 파크와 몬테벨로 커머스 헌팅턴 파크 등 인근 여러 도시 주민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가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창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책은 마련됐습니다.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100만 달러를 지원해 창고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 임시 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창고 주변 특정 구역 내 거주자들은 이 무료 임시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일대가 오늘 새벽 수도관 파열로 물에 잠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새벽 3시가 조금 지난 시각 팜 에비뉴와 헤러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처음 신고됐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급류가 아파트 단지 계단을 타고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인근 여러 도로가 순식간에 물길로 변했습니다. 당국은 산타모니카 블러바드와 선셋 블러바드를 포함한 주변 도로 여러 곳을 통제했습니다. 수도관 파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는 노후 상수도, 인프라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로 통제가 이어지는 만큼 출근길 해당 구간 우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213-388-7979 213-388-7979
12: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1: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공정책연구소 PPIC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사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세라 후보의 지지율은 61%로 집계됐고 힐튼 후보는 36%에 그쳤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25%포인트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수십 년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고 이번 조사 결과는 그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수치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환경 규제 간소화를 담은 CQA 개혁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AI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에 대해서는 73%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력 소비와 환경 부담을 우려하는 여론이 기술 산업 확장보다 앞서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주지사 선거는 내년에 치러지지만 현재 지지율 격차가 유지된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10: 오늘 이른 아침 LA 윌셔대로와 옥스포드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여성이 신호등 기둥을 붙잡고 서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대로변에서 벌어진 일로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사진을 촬영해 제보했습니다. 최근 LA 도심 곳곳에서는 홈리스 텐트 자체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정신질환을 앓거나 약물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노숙인들이 대로변에서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텐트가 사라진 자리를 거리 위 통제 불능 상태의 개인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LAPD는 강력 범죄나 즉각적인 위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노숙인의 이상 행동이나 노출 같은 삶의 질 관련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상황이 방치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합니다. 특히 이런 장면이 학교 통학로나 상가 밀집 대로변에서 벌어지면서 아이들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장을 정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없어 목격한 주민들이 불안과 불쾌감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텐트만 없어졌다고 홈리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정신질환 약물 중독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정신건강 중독 치료 연계 시스템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거리의 취약계층 당사자와 이를 지켜봐야 하는 주민 모두가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LA 윌셔대로와 옥스포드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여성이 신호등 기둥을 붙잡고 서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대로변에서 벌어진 일로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사진을 촬영해 제보했습니다. 최근 LA 도심 곳곳에서는 홈리스 텐트 자체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정신질환을 앓거나 약물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노숙인들이 대로변에서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텐트가 사라진 자리를 거리 위 통제불능 상태의 개인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LAPD는 강력범죄나 즉각적인 위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노숙인의 이상 행동이나 노출 같은 삶의 질 관련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상황이 방치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합니다. 특히 이런 장면이 학교 통학로나 상가 밀집 대로변에서 벌어지면서 아이들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장을 정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없어 목격한 주민들이 불안과 불쾌감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텐트만 없어졌다고 홈리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정신질환 약물 중독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정신건강 중독 치료 연계 시스템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거리의 취약계층 당사자와 이를 지켜봐야 하는 주민 모두가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35분 스튜디오 시티 터중가 에비뉴 4108 번지 주차 건물에서 차량 두 대가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차 구조물 내부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시작되어 차량 두 대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즉시 투입돼 화재 진압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두 차량의 화재를 모두 진압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잔불 처리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오버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장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 소방대원들의 활동 모습이 담겼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여부와 화재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6: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6: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8: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9: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8: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9: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8: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1: We will fight for you.
2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2-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 213-427-5500, 427-5500
22: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6: 어제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관련주 고평가 논란 속에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쏟아지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이 가장 컸고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는 14% 가까이 급락하며 이틀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상장 주요 반도체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하락했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메모리 관련주들은 낙폭이 더욱 컸습니다. 타이완 TSMC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음에도 매도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산관리업체 머피앤드실베스트는 이번 매도세의 배경으로 S&P 500 지수 내 반도체 종목 비중 문제를 꼽았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8% 수준이던 비중이 지금은 20%를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구성 종목 가운데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월가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27: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6: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8: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어제 보양식 드셨습니까? 사실 날씨가 갑자기 더우니까요. 입맛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도 뭔가 또 해줘야 되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아, 불 앞에서 오래 있는 것도 고역입니다. 자, 이럴 때 뭔가 한 것 같은, 하지만 장시간 불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루골라. 네, 한국에서는 루꼴라라고 해서 저는 처음엔 다른 채소인 줄 알았는데요. 아, 이탈리안 음식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탈리아 그대로 루꼴라라고 하고 미국식으로는 아루골라. 이게요, 호주나 영국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라켓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루골라. 아주 쌉싸름한 풍미가 괜찮은데요. 요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맛도 달라지고 비주얼 완성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선명한 초록빛 색감은 벌써 입맛을 다시게 만듭니다. 사실 이미 샐러드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걸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자고요. 루꼴라 오일 파스타. 담백한 오일 소스에 루꼴라의 쌉싸름한 맛이 더해져서 느끼함은 줄이고 뒷맛은 깔끔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샌드위치에서는 루꼴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냥 늘 먹던 햄치즈 샌드위치가 이 루꼴라 한 줌이 더해지면서 꽤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합니다. 마요네즈나 버터처럼 좀 진한 소스에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네, 목요일 코너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신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는 주식 영재반 시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먼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예, 안녕하십니까.
14: 허상무님은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지금 코스피가 4.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선물은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15: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이 큰데 네. 이게 이제 꼭 우리만의 어떤 문제다라기보다 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 하나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4: 많이 빠졌죠.
15: 그리고 네. 이제 그 우리 이제 SK하이닉스 ADR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코어이브라는 미국의 그 데이터 센터 네.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어이브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그 가격이 지금 고점 아니야? 그러면 반도체 가격과 관련해서 내가 선물을 매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대해 베팅을 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뉴욕 증시에서 나오면서 네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매그니티 7은 올랐어요. 매그니티 7은
14: 빅테크는 올랐어요. 올랐더라고요.
15: 빅테크는 올랐어요. 예. 빅테크는 올랐는데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DRAM과 HBM 뭐 어차피 같이 반도체죠.
14: 네네.
15: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고점 논란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14: 그렇죠.
15: 고점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극심하게 우리는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정말 천수답처럼 뭐 누구 얘기 하나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냐라고 보게 된다면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속되는데 그래도 네.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확정 실적이 나오면 그날 이제 가이던스가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SML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14: 좋았죠.
15: 근데 저는 그 실적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SML은 선행 지표거든요.
14: 그렇죠.
15: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매년 30%씩 출하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가격에 대한 논란들은 있어요. 근데 가격에 대한 논란을 물량으로 커버를 해버리면 저는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긍정론자이긴 합니다.
14: 네네.
15: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한번 흔들렸었던 투심이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들을 만들어내는 얘기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을 때 네. 몸이 건강하면 알약 하나 먹고 푹 자면 다음날 개운한 날이 있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행동했는데 몸이 허약하면 여지없이 다음날 감기에 걸리죠. 지금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좀 힘들고 변동성이 시작되니까 조그만 어떤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철렁거리는 네. 거죠.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펀드멘탈이 훼손됐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펀드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할지언정 펀드멘탈과 관련해서는 조금 믿고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14: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간밤에 많이 빠졌고요. 네. 마이크론도 만만치 않게 지금 변동성이 크긴 하거든요.
15: 맞습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전체 지수 자체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수 자체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거는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15: 그렇죠. 그건 네.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또 매그니티스 7 네. 같은 경우 M7이 워낙 또 어제는 또 올라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우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 두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14: 시가총액에서 워낙
15: 뭐 네. 저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무시한 퍼센테이지를 좀 보이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와 관련된 AI 모멘텀과 관련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판 관련주니 전력주니 뭐 줄줄이 엮여 있잖아요.
14: 네.
15: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차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 알겠습니다. 지금 허재환 상무님이 도착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이게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다. 오늘도 네. 매도 사이드가 발동이 됐거든요. 너무 큰데 이게 우리는 반도체가 너무 쏠려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반도체 저점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증시 자체가 끝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6: 근데 이제 수급이 흔들리면 사실 이제 주가가 제대로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건 맞는데요.
14: 예.
16: 근데 이게 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미국도 보면은 미국의 그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네. 지금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14: 아, 역시요. 여기도 레버리지 네. ETF가. 예.
16: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그냥 그 ETF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제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시가총액 대비 이제 ETF의 이제 그 순자산 가치 이런 걸까의 비율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ETF에 대한 쏠림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SOXL이라고 하는 네. 예를 들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두 배 정도 추정하는 메모리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 대비 그 ETF 레버리지 ETF의 그 순자산 비율이 순자산 가치의 네. 비율이 일반 ETF의 거의 5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쏠려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본주 거래 대금만큼 대금의 80%가 네. 레버리지 ETF예요.
14: 이건 좀 네.
16: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경기나 기업 실적이 뭐 이상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전쟁 이슈도 전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반도체에 좀 미국도 저희도 좀 많이 쏠려 있었다.
14: 네네.
16: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원래 가격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14: 그럼 수급의 문제라는 건데 그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 추후 실적 이런 데에는 예전 전망과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16: 변함은 없는데요. 근데 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그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좋잖아요.
14: 네.
16: 근데 좋아도 너무 좋고 이익률이 매출 총 이익률이
14: 말이 안 돼
16: 80%인데 그 저희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친한 분들이랑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가면은 이 80%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익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마약이다.
14: 네네.
16: 마약 말고는 이런 네. 이익률이 나올 수 없다. 일반적으로
14: 그치, 그렇죠.
16: 일반적으로 네. 제조업체들의 대한민국의 제조업체들의 이익률이라는 게 사실 뭐 10%잖아요. 10%도
14: 10% 나오면 잘한 거죠.
16: 엄청 잘한 네. 거고 뭐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막 5% 이런 건데 이익률이 뭐 60% 70% 매출 총 이익률이 네. 80%라는 거는 사실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사악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들의 저항이 되게 센 것 같아요.
14: 아 그러니까 그걸 사들이는 기업들의 네. 예.
16: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어쨌든 제품 가격 올렸잖아요. 이제 아이폰 11월에 사면은 40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꾸 좀 다른 형태의 이제 반도체를 자꾸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중국도 뭐 창심 메모리 이제 상장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업황을 어떤 무너뜨리는 요인들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반도체의 이익률이 너무 세다. 가격에 대한 저항이 되게 센 거죠.
14: 네.
16: 그러면 아무래도 자꾸 이제 기업들이 대안을 마련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은 좋긴 하겠지만 이익률 자체는 저는 이번 2분기에서 3분기 가는 사이가 좀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 그렇다면은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저점을 확인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16: 아니 저는 가격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4: 아, 그러니까
16: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 이제 이익이 늘어난 속도가 좀 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확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 기업 이익이 작년 대비 7배 늘어난다고 네네. 지금들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10배 올랐잖아요.
14: 네.
16: 근데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한 40% 50%밖에 안 느는 건데 40% 50%가
14: 엄청난 성장세죠.
16: 엄청난데 네. 이게 이제 올해 그냥 뭐 10% 20%도 아니고 6배 올랐으니까 6배 7배 올랐으니까 이게 내년에는 이게 이익이 늘어나는 거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이제 좀 완만해지는 그런 구간에 좀 돌아섰다. 아직 근데 끝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기울기의 함수라고 또 모멘텀이 엄청 예민한 거라고 하면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 느끼기에는 약간 이제는 좀 재미가 없어졌네 이제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17: 아, 참 예전에 저 오래전에 기자생활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률이 30%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상대도 안 되는 그 정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상무님께서 창신메모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상장을 할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맞아요?
15: 예, 그건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지만 자금은 정치 색깔이 없잖아요.
17: 그렇죠.
15: 수익을 쪼개서 쫓는 거죠.
17: 뭐 돈 되는 데 가는
15: 거죠. 돈 되는 데 가는 거죠. 예. 우리랑 중국은 신흥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뭐 반도체 회사가 IPO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자금을 빼서 일본으로 갈 확률은 지극히 낮죠.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17: 네.
15: 일본은 선진 시장이고 우리는 신흥 시장이고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레버렌싱을 해서 이제 팔아놓은 반도체와 관련된 돈들이 저는 두 갈래로 움직인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좀 빠져나간 돈도 있었을 거고
17: 있었죠. 예, 예.
15: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팔아서 중국 반도체를 사기 시작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번에 창신메모리가 IPO를 하면 뭐 톰이라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 팔아놨는데 그돈 갖고 이제 국내에 머물렀다가 채권을 사놨다가도 야 그럼 창신메모리 IPO 내가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겠죠. 물론 갔다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IPO는 일단은 증거금을 넣어야 되니까
17: 네네네.
15: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17: 뭐 대형주들 상장할 때 항상 맡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15: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톰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진 않겠죠. 그렇게 저는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아마 자금의 유출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7: 저 그러면 이런 일시적인 어떤 수급의 꼬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수급의 꼬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보면은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주춤한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조금 매수를 했고 이런 수급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16: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리밸런싱이었다라고 하면
17: 네.
16: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17: 네.
16: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 한 게 리밸런싱 할 게 이제 많이 사라진 거죠.
17: 네. 네.
16: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외국인들을 오히려 이제 좀 막 적극적으로는 안 사더라도 이제는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는 거는 거의 좀 끝났지 않았나.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주요 종목들에 대한 지분율도 지금 40%가 살짝 깼잖아요.
17: 네네.
16: 여기서 더 팔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약간씩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5: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팔면서 지수가 빠졌고요.
17: 네네.
15: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의 고객 이탁금이 어제 109조였어요. 제가 오늘 확인 못했는데 이게 102조까지 빠지다가 109조였는데
17: 조금 반등을 했네요.
15: 근데 이게 우리가 130, 한 8조까지 올라갔다가 좀 30조 정도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고객 이탁금이 100조를 하회해버리면 이제 개인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산실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리밸런싱을 하던 뭘 하든 팔아라 우리는 밀리면 산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17: 야수의 심장의 개미들이.
15: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주도권이 7월 들어서 개인들은 이제 한번 화들짝 놀란 거죠. 뭐 저도 요즘 유튜브 나가보면 댓글에 저 주린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거예요. 막 이런 어떤 그래서 화들짝 한번 놀리신 거거든요.
17: 제 친구들도 다 손절하고 나가버렸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15: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권이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외국인들이 사는 날만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파는 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의 재현이 될 가능성도 그러면 이제 휘둘리는 거죠. 그런 모습들도 저는 좀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 또다시 외국인의 놀이터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수급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요. 개별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회사 보도록 하겠는데요. SK하이닉스 ADR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흘 동안에 주가가 50% 급등을 하고 또 밀릴 때는 엄청 밀리고 여기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요거 왜 우리 장에는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겁니까?
16: 어쨌든 플레이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물론 이제 ADR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프리미엄도 약간 있긴 한데
17: 네.
16: 어쨌든 ADR은 저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본주 대비 2.5%밖에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적으니까.
17: 네네.
16: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도 높지만. 이 본주 대비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17: 아 적으니까
16: 예. 예, 예.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도 이 대만에 있는 본주 대비해서 미국에 있는 ADR이 한 10,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사이에 프리미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계속 갖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7: 네.
16: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뭐 하이닉스 본주하고 ADR을 보지만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ADR 간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 차이, 가격 차이 이런 게 이제 저는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좁아지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본주랑 ADR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 뭐 시장 자체가 다른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궁금한 점이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안 해요? 이런 궁금증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15: ADR?
17: 예. 네. 일단은 ADR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전해졌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5: 저는 그 보도의 신빙성에 별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17: 아하.
15: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
17: 예.
15: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확률이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그래요.

0: 있는 투자들을 뭐 눈치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삼성이 그럴까요? 그럴 만한 또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나요? 뭐 아직까지 지금 삼성의 현황이라든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투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1: 그건 필요 없다.
0: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크지 않다. 그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여기에 공식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 뭐 부인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가만히 있다가 안 하기도 하고 막
0: 그렇죠.
1: 그랬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에 일희일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여전히 썩 좋지 않은데요. 왜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지? 아무튼 간에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5.4% 빠져서 6,89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 넘게 빠지는 거 이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범상한 일이 돼버렸는데요. 정말 이상한 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PD는 이 얘기하면 조회수 잘 안 나온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3: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주가가 4월달, 5월달 좋았잖아요.
1: 예.
3: 근데 이제 사실 6월달 들어서 이제 그 하루의 변동률이 코스피의 경우 하루의 저가와 고가 간의 변동률이 이제 5% 6%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1: 아, 도입되고 나서네요. 네. 예.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월 27일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가 짜잔했는데 그 한 전주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미리 사들어가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6월달에는 거의 뭐 정말 다른 주식 시장의 변동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의 일중 변동률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변동률을 이제 6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보여줬고
1: 네.
3: 그다음에 빠지는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조금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거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막 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 요거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0: 글쎄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 당국자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추기는 듯한 좀 그런 거죠. 첫 번째 이제 그 설화를 만들어낸 게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1: 저 본인 스스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0: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분들하고 아마 간담회 비공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나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대책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이
1: 네네.
0: 상당히 조심스럽죠.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선물 파생시장 도입했을 때부터 주식시장이 있었는데요.
1: 네네.
0: 그때 당시에도 파생시장이 도입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1: 그게 언제입니까?
0: 그게 아마 그 저기 IMF 끝나고
1: 2000년 좀 전쯤이겠네요.
0: 그때 초반에 예. 이제 도입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요것을 조금 이 변동성이 외도덕 현상이라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거금을 3천만 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만 할 수 있게 하면서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본연의 이제 파생의 역할 어떻게 보면 해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로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증거금 자체를 높인다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1: 지금 벌써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한 달 좀 전부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0: 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네. 것이 어쨌든 잘못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첫 단추를 잘못 끼었을 때 차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 갖고 3개월을 끌었거든요.
1: 아 맞아요. 예.
0: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못 올라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3천에서 한 6천 가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어쨌든 뭐 이건 뭐 소를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를 잃었네 만에 뭐 이거 갖고 따지면 이미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외양간 빨리 고쳐야지.
1: 네.
0: 그렇지 않고 이거를 또

0: 지지부지 끌게 되고 뭐 계속해서 뭐 대책이 없네 있네 막 이런 거고 싸우면 이거는 뭐 정말 뭐 외양간까지 다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하여튼 속도를 좀 내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금감원장에 후회된다는 말이 나온 지도 벌써 보름이 훨씬 넘었죠.
0: 넘었어요. 네. 예.
1: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건 이거 자체도 좀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배수를 낮춰라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가능한 겁니까?
2: 근데 뭐 이미 나와 있는 상품에 대해서 배수를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럼 이거를 폐지를 하고 새로 상장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2: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증거금 인상 뭐 지금 이제 증거금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매매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뭐 이런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이제 그렇게만 정책이 나오는 걸로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쏠림을 해소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이게 또 시기적으로 중요한 게 이것도 변동성을 키우잖아요.
1: 네네네.
0: 지수가 7천을 깨졌습니다. 월요일 날 문자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신용 반대매매에 대한 문자.
1: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본격화될 때 네,
0: 화요일 날 다행히도 이제 지수가 예. 올라서 화요일 수요일 올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늘 또 이렇게 깨지면 이것을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막말로 이제 좀 과격하게 해서 폐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신용 리스크를 건드려 버리면 우리가 2022년 9월 달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1: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0: 그때 뭐 반대매매 나가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로스컷 나가고 뭐 네. 엄청나게 이제 시장을 밀어버리는 역할들을 했는데 그건 이제 수급 논리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들기 전에 차제에 빨리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자, 문제가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요. 계속 논의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서 이런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물타기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빠지면 돈 더 넣고 이러다가 지쳐서 이제 알랄래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제 오늘처럼 훅 빠지는 날 이럴 때는 돈을 더 넣어서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그런 날입니까? 어떻게 버텨야 되고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날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사실 이제 그 물타기라는 거는 예. 지금이 어떤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코스피 레벨로만 보면은 뭐 충분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이제 6월 22일이었나요? 9,100 종가 기준으로 9,100에서 지금 그저께 이제 6,300까지 빠졌으면은 거의 고점 대비 30%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25% 26%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웬만큼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도 약간 좀 그 야수의 심장이 있으시다면 약간 물타기를 해도
1: 예.
2: 크게 나쁘지 않은 지수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근데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그냥 일단은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1: 사지도 말고 팔지도 않고.
2: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의 어떤 이런 변동성은 또 이게 한두 달 지나면은 또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뭐 지수가 뭐 8천이 되고 9천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웬만큼은 또 이렇게 흔들린 거는 또 웬만큼은 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 때문에 이렇게 확 빠졌던 레벨들 특히 코스피가 한 8천에서 이렇게 6천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금방 빠졌잖아요.
1: 네네네.
2: 근데 또 그러면 또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대 지금 7천이 다시 깨졌는데 뭐 적어도 한 8천 정도 수준까지는 생각보다 되게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시장을 안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1: 네.
2: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뭐 물타기를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한 6.2% 빠지면서 6,800 초반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심장이 너무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내 모든 걸 걸고 한번 지금 들어가고 싶어. 이런 사람한테 소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0: 기회가 그런 분들에게 지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어떤 거냐? 다행히도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이 실적
1: 네네.
0: 시즌이거든요.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실적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나왔고 우리 기업들도 계속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 뭐
1: 실적 서프라이즈였죠.
0: 서프라이즈 나와서 네.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야수의 심장을 보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야수의 심장을 바꿔서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단순하게 지수와 관련된 수급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까지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실적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1: 네.
0: 어쨌든 점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선은 여전히 우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살아있다라면 현 구간에서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1: 질러봐.
0: 제가 월요일 날 머리가 예. 굉장히 아팠어요.
1: 예.
0: 왜 머리가 아팠냐면 월요일 날 지수가 많이 밀렸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 머릿속에는 야 실적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밀려? 이게 아무리 레비오리지라도 이게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머리가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과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르니까
1: 네.
0: 그럴 때는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1: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타격이 많이 타격이 되죠. 많이.
0: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믿을 거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믿을 건 실적 아니겠습니까?
1: 예.
0: 또 변동성 장세에서는 안전자산을 찾죠. 안전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소액을 갖고 금으로 갖다 채권을 갖다 할 수 없으니까 안전자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이고요. 하나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허진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익이 나는 기업이다라면 한번 질러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실적이라는 원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숫자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아까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9,100에서 6,800으로 증발을 했습니다. 하반기 이럴 때 조금 빠르게 다시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9,000피 만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생길까요?
2: 저는 9천 그러니까 만은 잘 모르겠는데요.
1: 네.
2: 9천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1: 근거는요?
2: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실적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반도체라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이익이 너무 독주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1: 예.
2: 좀 있고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수급도 쏠리고 뭐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두 종목 또는 관련된 다섯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 너무 역대급으로 높아져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익이 지금 감소하는 구간은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 뭐 미국계 경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더 나빠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은 생각보다는 빨리 다시 저는 반등을 할 수 있다.
1: 예.
2: 근데 이제 7월 달은 적어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월 말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있고
1: 결국엔 실적을 확인해야 예. 되는 겁니까?
2: 삼성전자 예. 뭐 그 주주 환원 계획 같은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뭐 창신 메모리도 이제 그 이달 말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많은 이벤트들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서 7월 한 달이 되게 좀 괴로울 것 같지만
1: 그래도 예.
2: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뭐 한 8, 9천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8천, 9천 말씀해 주셨는데 허상무님께서는 그때 코스피의 적정 레벨을 한 8,500 정도로 보셨어요. 이거는 기익에 기반한 건데 이 8,500 넘어서 예전처럼 9천 다시 가고 그러면은 또 오버밸류 얘기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요?
0: 일단 가봐야죠.
1: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0: 이제 갈 때는
1: 예.
0: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는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만 포인트 간다 그럴 때 그러다 이제 꺾인 건데 지금부터 이제 가는 것은 두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쫙 올라갈 때 소위 물리신 분들에 대한 매물대죠.
1: 아,
0: 매물대를 이제 예, 소화해야 예, 되는데 예.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허들입니다. 결국 이익이 증명이 돼야 돼요. 이익이 증명이 되면 이제 다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거품론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다 보면 촥 그 좀 분위기 타가지고 술도 좀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숙취 해소 구간인데 그다음부터 내 주장권 먹게 되잖아요.
1: 예.
0: 근데 내가 주장이 세졌을 수도 있고 체력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성우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익되는 물론 반도체이긴 하겠습니다만 점점 내 체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 네.
0: 같은 주량의 술을 먹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좀 비유가 좀 아침부터 부적절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우리가 레벨단이 이익단이 좀 살아나면
1: 네.
0: 결국은 첫 번째 9천과 두 번째 9천은 다를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 결국에는 이 7월 말까지 나오는 실적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를 꼽자면은 역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한참 진행하고 있고 잠시 뒤면은 아마 금리 결과가 나올 텐데요. 한국은행은 아마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 외국에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CPI나 PPI 모두 생각보다는 잘 나왔던데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옅어진 거 아닙니까?
2: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그래도 미국이 한 번 정도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적어도 7월은 안 한다 하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도 많아봐야 한 번 정도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세 번이 일단은 뭐 확정적이고
1: 예.
2: 그리고 그 지금 채권 시장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번에도 25bp가 아니라 50bp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좀 큰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게 이제 좀 미국이나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저희 한국은행이 좀 많이 매파적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 이게 또 사실은 이제 시장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버거워지는 좀 그 장애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증시 역시도 지금 연준보다 우리 중앙은행이 훨씬 더 매파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증시도 여기에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 이렇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매파적으로 막 그 가는 이유를 보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동산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1: 예.
0: 두 번째는 이제 우리 B2가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물가를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레버리지 투자를 좀 낮추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된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매파적인 성향을 좀 띄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그 주식 투자 시장에 있어서 신용 융자금이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뭐 마통을 이용해서 주식하시던 분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1: 예.
0: 심리 뭐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뭐 어떤 구체적인 그 경로를 따지기 이전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데미지가 있고 수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한국은행이 네.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또다시 한번 피벗을 하게 된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여파가 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반도체 외에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주가 피난처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2: 그럼요. 그 어저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처럼 SK스퀘어처럼 급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
1: 네.
2: 사실 은행주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뭐 이런 소비주들은 거의 안 빠졌고 되게 꼿꼿이 잘 견뎠는데 어제도 조금 올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좀 의외로 굉장히 좀 견고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고 지금 미국도 보면 어저께 뭐 미국의 그 뭐 JP 모건, 뭐 골드만 이런 금융주들 또는 은행주들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대단히 좋았습니다.
1: 물론
2: 이제 주가는 약간 오른 업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긴 했지만 뭐 굉장히 좀 견고해서 사실 이제 저는 이번에 주가가 저희가 좀 많이 빠지긴 해도 이 은행주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경제 전체에 문제는 없다. 시스템 이용은 없다.
1: 예, 예.
2: 라는 거를 좀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물론 저희가 반도체 이외에 다른 거가 은행이 충분히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은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언젠가는 또 바닥을 좀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뭐, 대체제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밑에를 받쳐줄 수 있는 다른 건 또 뭐 없을까요?
0: 결국 실적이에요.
1: 네.
0: 이제 은행주들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 KB금융이나 신한주주 같은 경우 증권사 쪽의 이익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뭐 삼성증권, 키움증권도 지금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고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차전지 삼성 SDI도 목표가 올린 것도 2분기 흑자전환 얘기 나오고 있고
1: 역시 실적?
0: 실적이기 때문에
1: 근데 전력기기도 그렇게 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잖아요.
0: 약간의 밸류가 높습니다.
1: 거의 선반영 평가 문제.
0: 네, 거의 좀 선반영된 문제들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종목들은 시장에 조금 잊혀졌던 종목들인데 이제 실적이 부각된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쨌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니까 다시 원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실적과 밸류에이션 앞으로도 잘 챙겨보셔야 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주식연재반 오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작합니다.
6: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내일부터는 중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5: 예, 특히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이 먼저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남부 내륙에는 최대 80mm, 충청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는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정체전선의 단순한 모습보다 중규모 저기압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구름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며
7: 폭우가 지나갔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부 수치 모델에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걸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8: 18일, 19일에 대한 예상 강수량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 기상과 더불어 수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7: 기상청은 사흘 연휴 내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기념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는 대신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 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제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10: 입장맛법 폐지하라!
9: 이른바 입틀맛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9: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12: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9: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13: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9: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도 엄청난 규모라며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지연된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지역이 이번 정부 들어선 달라졌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을 들여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등을 만들기로 한 투자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14: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9조 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3: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지를 광주에 조성키로 하는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주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반 시민이 아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언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4: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욕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3: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거지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밝히진 않았지만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전북을 찾아간 정 전 대표가 관련 발언으로 소외론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15: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북도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3: 이 대통령은 섭섭해한다고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나눠주기식으로 지역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들의 무책임을 강하게 꼬집었는데 가열되는 민주당 당권 경쟁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6: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노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의원은 대통합에 방점을 찍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른바 코어 지지층에 구애하며 강력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16: 1인 1표제에 이어 선호 투표제까지 진통 끝에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노선 경쟁에 뛰어든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하며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17: 상시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종합정책 플랫폼으로 민주당 내 전방위적인 1030 정책단을 의원단으로 상설화하겠습니다.
16: 청년 민심을 다잡고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합을 전제로 실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당의 체질 변화를 언급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경 발언으로 정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김 전 총리와의 연대설을 차단하고 양강 구도 속에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8: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16: 반면 정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내세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 개혁 등의 메시지로 선명성을 드러내며 코어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19: 수십 년간 논의해왔고 수십 년간 염원해왔던 수사권의 전면 폐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16: 다른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하며 방어에만 주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친명계의 공세를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이른바 언더독, 약자 이미지로 지지층 동정표를 얻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물급 주자들 사이 고민정 의원은 젊은 민주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0대 여성 후보라는 차별성을 부각하며 세대 교체론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20: 세 분 다 너무 오래 하셨다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는 좀 물러서 주실 때도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16: 당권 주자들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 차별화 과정에서 거친 표현 등이 쏟아지는 등 공방이 과열돼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5: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감찰할 기구를 신설하고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보안책도 내놨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21: 성폭행을 제외한 살인 혐의 적용부터 케이블 타이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 누락,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정보 넘기기까지 경찰의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2: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1: 가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진 신고나 순원 인사 등 경찰의 연고지 유착 개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2: 민간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안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 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21: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출범을 앞둔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조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하거나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을 활용해 사법경찰관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5: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지역경찰의 이른바 향찰 논란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순환 인사제를 손질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의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3: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 내 경찰서는 모두 5곳뿐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4: 경찰 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사건 관계인인 경우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 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순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 인사 역시 지역 치안의 연속성이나 수사 효율성, 생활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5: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 인사제도 강화를 검토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일부 지휘라인의 무능이자 판단 실패인데 왜 조직 전체에 초과 삼간을 태우느냐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또 생활권을 흔드는 저출산 이혼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과 지역 밀착 치안을 강조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게시글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6: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던 종합특검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1: 총장님 오늘 그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2: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 법원은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8: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7: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죄송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왓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3: 와, 저 아침에 네. 출근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월드컵 경기 봤거든요.
4: 네.
3: 제가 보는 순간 아르헨티나 골 넣고 네. 제가 막 끌려고 그러는데 또 아르헨티나 골 넣더라고요.
4: 맞습니다.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 결승전 누구랑 붙습니까?
4: 네.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어가지고요.
3: 네.
4: 결승전은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게 됐습니다.
3: 네.
4: 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월요일 새벽 4시에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3: 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저희 뉴스 명당도 월드컵 못지않게 아주 팽팽하고 피마르는 우리 PD님 지금 살이 쪽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청취율 조사라는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혹시 02로 시작하는 낯선 전화가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장성철의 뉴스 명당 당당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샵 0945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시원한 커피 쿠폰 쏠 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보완책 마련 지시입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보고 다급하게 긴급 지시를 내린 거네요.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들어 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3: 그 상품이 출시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네. 왜 벌써 땜질 처방이 나오는 있어요?
4: 네, 삼전닉스라고 불리잖아요 보통.
3: 네.
4: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네.
4: 지난 6월 이후 종가 기준 4% 이상 등락한 날은 총 14거래일이나 됩니다.
3: 네.
4: 또한 올해 들어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총 36번 발동됐는데 이 중 5월 27일 이후 발동된 게 18번이었습니다.
3: 네.
4: 절반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몰려있던 겁니다.
3: 아주 그냥 정상적인 것 같진 않고 어질어질해요.
4: 네. 한때 뭐 9,000피를 찍기도 했었는데
3: 그러니까요.
4: 어제 뭐 잠깐 7,000피를 회복하긴 했지만 최근에 막 6,000피까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3: 네.
4: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 이런 변동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 손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4: 네.
3: 왜 이렇게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덥석 내놓았던 거예요?
4: 금융시장이 이제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잖아요. 뭐 서학개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내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더 다양한 상품이 있는 외국 증권 시장으로 이제 투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3: 네.
4: 이제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러 상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출시하는 걸로 방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3: 보완 대책. 실효성 있는 카드 있습니까?
4: 일단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현재 1,000만 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랑
3: 네?
4: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 거래를 이제 분산해서 기초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향안 등이 나왔습니다.
3: 네.
4: 그리고 이제 업계의 자율적인 조치와 별개로 당국 차원에서 이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열리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네.
4: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이제 보완 대책이 도출될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3: 그동안 막 주식이 막 끊임없이 우상향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다 돈 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텐데 네. 주식 투자 되게 어렵고 위험해요.
4: 네,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저요.
4: 네, 저도 그렇습니다.
3: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출연료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슬퍼요. 두 번째 뉴스로 빨리 넘어가 봐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국회 보안수석권 갑론을 박 지속입니다.
3: 우리도 이번 주 내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네.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4: 네, 국회가 이제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3: 네.
4: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친청계에서는 보안수석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당 지도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된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3: 네.
4: 실제로 이제 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3: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4: 네,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늪에 빠졌다.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보안수사권의 검찰 보안수사권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안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3: 그럼 양당 간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4: 네.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에 이제 회부돼 가지고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3: 네.
4: 오늘 오후에 오전에도 이제 1소위를 열고 이제 법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올라온 개정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오늘이라도 직회부에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가 민주당 당권 경쟁이랑 또 맞물리면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잖아요.
3: 네. 근데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하고 있어서
4: 네.
3: 논의에 참여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
4: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심사를 민주당만 하고 있다 보니까
3: 그렇죠.
4: 민주당 뜻대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3: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좀 네. 인정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4: 네.
3: 세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입니다.
3: 아, 어제 저도 이 발언 보고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네. 핵심적인 발언들만 액기스로 한번 뽑아주세요.
4: 네, 유시민 작가는 어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통합 기조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결국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가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6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다스베이다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3: 또 어떤 말을 했어요?
4: 네,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이제 보안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기는 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 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 네.
4: 또한 이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띄운 점과 조정식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특보로 임명한 뒤 국회의장에 오른 과정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한다.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으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네요.
4: 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3: 어마어마한 발언이세요. 네, 이게
4: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네. 길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네. 이제 해석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야 한다.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3: 저도 이제 평론을 하면서
4: 네.
3: 유 작가가 이제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
4: 네.
3: 이렇게 평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한 걸까요?
4: 그렇다고 이제 유 작가가 반명을 선언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건 아니라고
3: 아니에요 보니. 이게
4: 어제 아이고. 방송에서도 보면은 이제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잘 되라고 하는 건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잖아요.
3: 잘 되라면은 좀 혼내고 회초리 때리고 좀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쇠 몽둥이로 두드러 팬 것 같아요.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네. 민주당에서도 좀 강한 반발이 나왔네요.
4: 네, 친명계로 이제 전당대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입에 올린 사람이 유시민 작가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철민 의원도 결국 금도를 넘었다. 동지였던 사람이 근거 없이 저주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 유시민 작가가 어제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열흘 동안 평론가들이나 방송에서 자기를 많이 비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4: 네.
3: 자초한 것 같네요. 한 열흘 동안 계속 이게 논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네.
3: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윤석열 유죄 변수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입니다.
3: 우리 민웅기 기자님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4: 네, 맞습니다.
3: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나 보죠?
4: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원래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3: 네.
4: 하지만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화요일 선고 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3: 네.
4: 대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일주일 뒤인 오는 7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3: 특검이 왜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4: 같은 혐의를 두고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3: 그렇네요.
4: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각각 기소돼서 이제 별도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3: 네.
4: 네. 앞서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이진간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14의 무상수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3: 김건희 씨 상고심 결론에 영향을 줄까요?
4: 김건희 씨 1심과 2심에서 보면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3: 네.
4: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3: 네.
4: 이진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제공에 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인정됐고 윤 전 대통령을 유죄 판단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네.
4: 그렇지만 이제 선고기일 연기가 김 씨의 상고심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3: 네.
4: 대법원이 이제 이진간 재판부 판단을 일부나마 받아들이면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대법원이 통상 선고일 전에 이제 결론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만큼 선고기일 연기가 상고심 결론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이제 반대로 있습니다.
3: 김건희 씨 상고심은 생중계하기로 했나요?
4: 네. 대법원은 이제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소부 중에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생중계됐던 게 이제 윤 전 대통령 선고였는데
3: 네.
4: 김건희 씨가 이번에 두 번째가 됐습니다. 생중계되는 만큼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 잘 해주셨고요.
4: 네.
3: 근데 민 기자님
4: 네.
3: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4: 네.
3: 같은데.
4: 네, 맞습니다.
3: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4: 네.
3: 저 할 때부터 처음부터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4: 네, 네.
3: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하세요.
4: 네, 저도 이제. 당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네. 많이 배운 것도 있고요.
3: 뭘 배워요?
4: 당원분들과도 이제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3: 네.
4: 이제 저도 이제 청취자로서
3: 네.
4: 좋아요 이제 계속 누르면서
3: 네.
4: 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신문사에서
4: 네.
3: 또 가끔 얼굴 뵙고
4: 그러니까요.
3: 저녁에 소주 한잔 해요.
4: 알겠습니다.
3: 아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4: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네
4: 감사합니다.
5: 한맛 나는 세상 황정.
3: 네, 최근 한동훈 의원 복당 이야기가 부쩍 많은 분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시죠. 이번 표정은 온화한데 행동하시고 의정활동하는 거 보면 당차요. 깜짝 놀랐어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니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6: 네, 아니, 저는 온화한 한지아로 불러주셨습니다.
3: 근데 의정활동이나 뭐 메시지 내는 거나 또 표결이라든지 당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또 본인 소신 얘기하는 거 보면 한지아 의원님 너무 당차시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평소에 제가 한지아 의원님 인터뷰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제가 많이 쫄랐습니다.
6: 아, 아닙니다.
3: 의원님 네. 의사셨잖아요.
6: 예, 맞습니다.
3: 왜 정치하시려고 그랬어요?
6: 사실 우연히 들어온 길입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하면 네. 사실 그 전문 영역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3: 아니죠. 예,
6: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3: 욕도 많이 먹잖아요.
6: 아, 욕은 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정치에 와보니까 뭐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이게 너무 가볍게 소비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3: 네.
6: 중요할수록 더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파장을 너무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만 판단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적성에 맞으세요?
6: 어렵습니다.
3: 어려워요?
6: 네, 어렵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3: 무겁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지금도 그렇죠. 뭐 비주류의 길을 간다라는 거 그거 대단히 네.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6: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3: 그럼 앞으로 정치 계속 하실 거예요?
6: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3: 근데 하고 싶어요?
6: 지금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3: 반반이에요?
6: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3: 그런 얘기 하시면 보좌진들 되게 슬퍼해요.
6: 아, 100% 해야죠.
3: 그럼 2028년도에는 비례대표는 못 하실 거고
6: 예.
3: 그러면 지역구 출마하셔가지고 배지를 다르셔야 될 텐데
6: 예.
3: 지금 2년도 안 남았잖아요.
6: 맞습니다.
3: 그럼 어디 염두에 둔 지역구 있으세요? 아직
6: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것을 생각할 정도로
3: 예.
6: 그 아직 정돈과 네. 그런 쇄신의 준비 이런 것들이 과연 됐는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그래요? 야, 그럼 정치에 그렇게 막 매달리거나 욕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6: 뭐 정치 정말 중요합니다.
3: 네.
6: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책임감도 굉장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신발언도
6: 예.
3: 많이 하시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6: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요.
3: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제일 힘들으셨을 때, 제일 힘든 결정을 하셨을 때
6: 힘들었을 때는 12월 7일 저희가 탄핵 1차 표결 때였습니다. 그때 끝.

0: 표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12월 7일 날
1: 아,
0: 표결
1: 아니요.
0: 문제예요?
1: 12월 7일 표결이
0: 아,
1: 돼서.
0: 그래요?
1: 예. 그때 이제는 많은 선배들께서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국가가 더 혼란스러울 거라는 얘기를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네.
0: 의원님 대표적인 한동훈계 의원이시잖아요.
1: 그렇게 분류하더라고요.
0: 예.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뭐였어요?
1: 그거는 계엄 때였던 것 같고요.
0: 계엄이요.
1: 그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이 한동훈 의원이
0: 네.
1: 메시지에는 칼이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역사 속에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만나보면 다 좋잖아요.
0: 아니,
1: 그렇지 않습니까요?
0: 그럼요.
1: 성격 다 좋으시고 친밀감 100에 200% 정도는
0: 네.
1: 되시고.
0: 심지어 윤상현 의원도 좋아요. 따로
1: 아,
0: 만나보면.
1: 윤상현 의원님 훌륭하시죠. 근데 그 따뜻함에 휩쓸려가면 안 되는 자리가 또
0: 네.
1: 정치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감정과 인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1: 네.
0: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저는 뭐 단기간에는 쉬울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당내 복당 여론이라든지 분위기 좀 어때요?
1: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0: 네.
1: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대표주자라고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심지어 2028년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인물 없이는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총칼을 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총칼이 민주당을 향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히는 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걸 22대에 경험했습니다.
0: 맞아요.
1: 그거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갔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금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 진영 전체를 봤을 때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그 이외 많은 행보들이 그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았냐, 중도 보수의 눈높이에 맞았냐 하면은 유일하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0: 네.
1: 그 이후에 뭐 너무 냉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관종이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북구갑 선거를 하면서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보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당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의원님
1: 합니다.
0: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복당하는 게 낫다? 아니면 시간을 두고 뭐 천천히 하지 뭐.
1: 언제든지 새로운 변화는 빨리 하는, 특히나 쇄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기한 유, 그 지금 쇄신을 해야 될 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당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 진영의, 그리고 상식적 중도 보수에서는 마음이 급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뭐 국민의힘에서 안할 거면은 뭐 조갑제의 그
0: 대표님이요.
1: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창당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0: 호자리에서
1: 하시는데요. 아, 이 자리에서
0: 얘기하셨어요.
1: 말씀하셨어요. 아, 어려운 자리네요. 그런데 될때 되지 않겠냐.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계엄 이후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0: 네.
1: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기다리고.
1: 네.
0: 그러면은 어떠한 계기가 돼야 될까요?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야 복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장동혁 의원 대표는요, 지금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역할은 건강한 민주당의 견제, 정부의 견제입니다. 그걸 우리 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0: 네.
1: 폐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 목소리를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과 장동혁을 떠나서, 이런 분들을 떠나서 우리 당은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0: 답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막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장동혁 대표의 말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타격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한동훈과 장동혁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께서 물러나야지 우리 당의 변화는 진정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지금 많은 징계 정치 총알을 내부로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근데 어제 상징적인 인터뷰를 좀 봤는데 뭐 친윤이었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 하면서 측근이었잖아요. 권영세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장동혁 선거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0: 예.
1: 그것이 좀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친윤 의원들의 좀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보고 한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0: 우선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1: 의원님 감사해요.
0: 그러기보다 좀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을 반영해 주신 게 아닌가.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나와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도부 뭐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수도권 중진 의원 아니십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지도부 내에서 수도권 의원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더 이상 우리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수도권 의원에게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계속 인터뷰를 잡아놓고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저희들도 뭐 인터뷰를 넣어놨는데 다른 중진 의원분들도 저러한 메시지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세요.
0: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사실 많이 가졌는데요. 그동안.
1: 네.
0: 그럴 때마다 실망을 많이 했죠.
1: 네.
0: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권영세 의원님께 좀 감사합니다. 권영세 의원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우리 당의 변화는 드디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중진 의원님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야속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처럼 권력 투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당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 쪽에 뭐 이렇게 편을 들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지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안철수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같이 나온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그게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결과적으로는 힘을 실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당권파에. 어디에? 네. 장동혁 대표에게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거는 부정선거론, 윤허갱 이런 것들의 선을 긋기보다는 그쪽의 결이 맞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정적으로 이쪽이 싫어서 저쪽으로 가는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좀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하신 부분도 있으셨다면 죄송하지만 함께 가는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건강한 정치를 향해서 힘을 보태주십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아유 한동훈은 창당해? 내가 박수 쳐줄게 응원해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1: 가능성 있어요?
0: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뭐 예전에 이준석 대표와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셨는데
1: 네.
0: 또 함께 하신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과 함께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당의 건강한 방향과는 함께 해주시고 그 건강한 방향을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는 그냥 후배 정치인의
1: 네.
0: 부탁일 뿐입니다.
1: 네. 예. 창당은 한동훈계 의원분들 사이에 뭐 얘기 나눠본 적은
0: 전혀 없습니다.
1: 전혀,
0: 예, 전혀 없고요. 그럴 생각이 없고
1: 네.
0: 우리가 그러니까 이 22대 계엄을 겪으면서 많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어제 뭐 장동혁 대표께서는 뭐 한동훈 의원 에게 뭐 배제 정치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뭐 좋은 스나이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1번 언제 누구를 배제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1: 네.
0: 배제를 하고 징계를 한 거는 장종혁 대표이십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죠.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라는 얘기들이 처음에는 오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나이퍼를 원내에 겨눈 적이 정말 있는지.
1: 네.
0: 감정이 그 탄핵 때 격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에는 많은 좀 칼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 스나이퍼와 칼은 가장
1: 네.
0: 명중했던 게 이제 민주당을 향했을 때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 말고요. 장동현 대표께서도 생각만 바꾸시고
1: 네.
0: 사실 목소리만 바꾸시면은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지만
1: 그렇겠죠.
0: 네, 과거와 결별을 하지 않고 혼자서 전면 재선거를 외치면서 우리 당의 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실 거면은 이게 배제 정치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좀 내려와 주셨으면 하는
1: 네.
0: 생각입니다.
1: 예. 최근에 한동훈 대표랑 얘기 나누신 적 있으세요?
0: 네, 뭐, 네, 저번 주에 토론회에서
1: 뭐라고 좀
0: 말씀을.
1: 조언하셨어요?
0: 아니 뭐 제가 조언하진 않고 뭐 서로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1: 그럼 한동훈 의원이 한재원님께 뭐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는 뭐예요?
0: 아, 뭐
1: 네,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할 때
0: 뭐 이렇게
1: 네.
0: 뭐 그런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네. 대화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1: 네. 네.
0: 같이 그 네, 일상을 얘기합니다.
1: 한동훈 네. 의원 복당 문제 관련해서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서 우호적인 것 같진 않아요.
0: 네.
1: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0: 네.
1: 그게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0: 네.
1: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0: 네.
1: 좀 더 큰 정치인으로 나아가는데
0: 네.
1: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런 여론조사는 어떤 분들은 뭐 별 여론조사 아니다라고 하는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 당연합니다.
0: 예, 무겁게
1: 맞습니다.
0: 받아들여야 된다고
1: 네.
0: 생각하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아직까지도 비토가 크고
1: 네.
0: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 자기 합리화보다는 객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한 몫은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쇄신의 도움이
1: 네.
0: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쇄신의 도움이 되느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당의 측면도 좀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정말 우리 당의 쇄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냐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이 지금 맞느냐, 토양이 준비가 되느냐. 6.3 지방선거를 보면은요, 당연히 쇄신과 변화의 답을 국민께서는 주셨거든요.
1: 네.
0: 네, 그 이후에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다음에는 모두 다 징계하겠다 그러고 지금은 다시 장안 갈등을 다시 또 수면 위로 갖고 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고 말고가 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 두 가지로 보고 있고 하지만 결코 이건 가벼운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보진 않습니다.
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개나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쳐다보지도
0: 네.
1: 않잖아요. 그럼 무슨 좋은
0: 네.
1: 얘기도 안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1: 비호감도를 낮추는
0: 네.
1: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동훈 뭐 의원이나 한동훈 계 의원들에 대한 좀 비호감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뭐 여의도래 가 하면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0: 네.
1: 어때요? 좀 모욕감으로 받아들이셨어요?
0: 아니, 전혀 모욕적이진 않습니다. 중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감정에 격해지셔서 말씀하셨다는 거는 저희가 전혀 뭐 이건 그냥 괜찮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1: 네.
0: 그래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1: 오.
0: 많이 감정이 상하셨구나.
1: 네.
0: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새 정치를 말하신 분이니까 함께 그리고 모르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너무 아름답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저는 아름답고 온화한 한지아입니다.
1: 어제 박규택 의원 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당내에서는 뭐 안철수 한동훈 싸움에 내부에 좀 피로감이 좀 높다, 쌓여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0: 안철수 의원님께서 처음에 증언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메시지를 안 냈죠. 근데 네. 그 증언이 왜곡되게 보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타이틀들은 왜곡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래도 기다렸는데 그다음에 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거를 더 왜곡시켜서
1: 그러니까요.
0: 박성기처럼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때 팩트체크와 그분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에 대한 거를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 이후에는 한동훈 의원은 메시지를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제가 이제는 그 다음날 메시지를 내서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저는 이거는 안철수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에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저는 의학도이신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걸 결국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0: 과학에서는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그러한 것을 저질렀을 때는 신뢰도 안 하거든요. 네. 그 논문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진실에서 멀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셨고
1: 네.
0: 그거는 대단히 그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쁘셨다면은 반성합니다.
1: 아이고 뭘 반성하세요. 네. 아, 짧게요. 보안수사권 지금 여당에서 뭐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외적인 조항.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0: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종교가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미 국민께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되고 절규의 목소리들을 피해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것을 시작된 거는 정치 검찰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99%는 다 민생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 그러니까 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한 분이라도 피해자가 적은 억울함이 적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검찰이 더 좋다 경찰이 더 좋다의 싸움이 아니라요.
1: 네.
0: 검찰과 검찰은 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틀릴 수가 있고 그분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완하자. 그런
1: 알겠습니다.
0: 뜻입니다.
1: 그 오늘 인터뷰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운데요.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2028년 6월에도 한재 의원님과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저도 꼭 뵙고 싶습니다.
1: 지치지 마시고요.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0: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국민의힘 한재 의원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이어갑니다. 미군이 엿새째 이란 공습을 이어가며 공격 범위를 수도 테헤란 외곽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5: 이란은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받으면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겨냥하겠다며 맞대응을 경고했고 후티 반군도 지원 태세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이 미국이 엿새째 공습에 나섰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6: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약 3시간쯤 전인 새벽 3시,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공습을 재개했다며 이란 군사력 추가 약화를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야간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섬 등 남부 지역을 다시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안쪽으로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는 중서부와 북부 여러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테헤란 외곽에서는 방공부대가 적의 정찰기에 대응해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해상 봉쇄도 사흘째 이어가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선박 한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강력한 공습 때문에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이란을 곧 패배시킬 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7: They want to settle so badly.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And they do want to settle.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we settle with them or we just finish it off. And we'll have Iran defeated soon. They'll be defeated very soon.
4: 네, 이런 가운데 이란도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6: 네, 이란군은 미국이 발전소와 교량 등 자국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군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서 미국이 위협을 실행에 옮기면 영내에 남아있는 모든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와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공격을 지원하는 주변국들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미국에 의해 자국의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홍해 원유 수송로를 봉쇄할 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 측은 홍해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인근에 미사일과 드론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할 경우 사우디의 원유 시설과 주요 인프라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8: 자, للتصعيد بدلا من أن يحترم نفسه وأن يكف عن حصارنا.
6: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에서 홍해까지 마비될 경우 중동의 양대 원유 수출로가 동시에 막히는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는데요. 다만 이날 국제유가는 향후 사태 전개를 지켜보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장보다 0.9%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5: 무력 행사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 대화 채널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습니까?
6: 네, 백악관은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계속 미국과 대화하고 있으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9: Iran very much continues to talk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xpress that they want to make a deal with us because they are suffering devastating blows on behalf of our United States military.
6: 반면 이란은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한 명이 풀려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표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공식 매체인 미자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 교도소에서 미국인 수감자가 석방되거나 교환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에 나섰는데 백악관은 연설 앞부분에서 이란에 대한 내용도 언급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군의 공습 범위가 이란 내륙으로 확대되고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군사작전의 향방과 협상 조건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들으신 대로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이란 관련 언급 외에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외국의 선거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미국 투표 체계의 취약점을 설명하며 그동안 수집한 기밀 정보를 직접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5: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함께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관 3차 연장을 시도하던 종합특검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0: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11: 총장님 오늘 그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12: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 법원은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에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노리며 막판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만 3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동력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대법원은 어제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이 오는 24일 마무리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목적이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는데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3: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4: 지난 2024년 3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자 호주로 떠난 지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당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망에 오른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법무부가 곧바로 출국 금지를 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주요 사건으로 다뤄진 이 의혹은 기소된 지 8개월 만인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에서 모든 주요 의혹들이 시작됐다고 봤던 특검은 도피 출국 의혹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5: 결국 이 사건은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14: 당시 안보, 외교, 법무라인 책임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과거 방산 수출에 큰 성과를 냈다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거쳐 대사로 임명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없이 출국 금지만 연장했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등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YTN 신규입니다.
4: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 첫 소환 조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 뒤인 21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관저공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오는 19일에서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날짜를 늦춰달라 요청했고 양측의 조율 끝에 이틀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가법상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원 면허가 없는 21g이 다른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공사를 수주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건데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디올 자켓 16벌과 허리띠 7개, 팔찌 4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팀은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등을 통한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도 김 씨가 연루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이비 예언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당권 주자들 가운데선 정청래 전 대표만 말을 아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7: 법력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 검찰개혁 의지 부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낸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종일 들끓었습니다. 친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사이비 예언자나 할 소리라고 꼬집었고 친명 의원들도 저마다 총대를 맸습니다.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이 지난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겁니다.
18: 저는 분들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현실과 괴리가 돼 있다. 그리고 왜곡돼 있다.
17: 당권 주자들도 대부분 유 작가 발언이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9: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20: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21: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7: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런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22: 기자님 머릿속 생각으로 쓰세요. 제가 계속 노코멘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7: 당 안팎에선 유 작가 발언의 시점과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일종의 당권 경쟁 참전으로 보는 시각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정인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3: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권주자 4인방은 모두 첫날부터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공식 시작된 가운데 유시민 작가 발언의 파장으로 노선 대결도 더욱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재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4: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25: 입증막법 폐기하라!
24: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26: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4: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27: 짧은 시간에
0: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24: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1: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24: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기념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다만 국회 원구성에 동참하지 않고 장외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가 출범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배후 세력 의혹에 대해서는 배후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2: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남성으로부터 피습당했습니다.
3: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2: 지지자인 척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김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당시 경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범과 배후 세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경찰은 사건 발생 2년이 흐른 올해 1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7: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천식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불임, 두통, 중풍,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천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기관지에 만성 염증 상태가 계속되고 기관지 점막의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상피세포가 노출되고 혈관에 우열이 생기며 기도에서는 저항력이 높아져 폐 흉곽이 팽창되고 폐 활량은 감소됩니다. 처음의 병은 기도에서 시작되었지만 만성 폐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오심실 심장 비대도 올 수 있습니다. 좌심실 심장의 부전 증상도 천식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 검사 역시 확실하게 하여 스크리닝을 해내야 합니다. 종양이나 후두 부종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 기관지 협착, 폐기종 등의 검사도 받음으로써 천식인지 다른 질병은 없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스크리닝하여야 낭비 없는 올바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방의 치료약들은 교감신경자극제 혹은 당질코티코이드, 즉 알부테론이나 터부탈린 같은 흡입제가 있는데 이것은 교감신경자극제로서 일시적으로 기도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입이 마르고 구토, 현기증 등 후유증이 있고 장기간 복용 시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도 사용되는데 혈압과 혈당이 오르고 장기간 복용 시 위궤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천식 환자들은 알러지성 비염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음식들은 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위산이 더 역류를 하기 때문에 천식 환자는 밤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천식을 치료할 때는 천식을 얼마 동안 앓으셨는지, 그동안 어떤 양약을 복용하셨는지에 따라서 천식이 심하고 오래된 환자분은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는 양방과 한방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기침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7: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 측근 중앙일보 강찬우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뭐 분위기에서 네,
0: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단짝이었는데 배신자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신할 상인가 김준일입니다.
2: 내가 어떻게 이 뉴스명당 당대표를 배신하겠어요. 아. 분위기 이상해?
0: 그 공의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청취율 조사합니다.
2: 장성철의 뉴스명당.
3: 장성철의 뉴스명당.
1: 장성철의 뉴스명당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2: 청취율 조사는 좋아요 맞지. 장성철의 뉴스명당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네. 그 저 서영주 소장님. 네. 저녁 약속을 했는데 연락도 없고 안 오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제 고민 상담 좀 하고 싶어서.
2: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해하는 것.
0: 아, 저 이해해줘.
2: 이게 관용과 포용.
0: 예.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관계. 막 있었거든요. 근데 막 연락도 없어 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저희가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뭐 그게 습관적이 아니라면 네. 괜찮아요. 뭐 한 번 정도 내가 무슨 일이 있었겠죠.
3: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 일이 있었는지 연락도 네. 못 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해야 하고.
2: 그렇죠.
3: 뭐 이런 게 좀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아량은 필요하겠네요.
3: 당대표 정도 되면은 네. 모 당대표들처럼 협량하면 안 됩니다. 아, 아량이 있어야 돼요.
0: 팻말 해가지고 준일아 나랑 놀자
2: 준일아 너 나랑 싸우자 이렇게.
0: 강찬호 의원님 네. 저 가끔 이제 저 골프 치러 나가거든요.
1: 아, 그러세요? 네.
0: 근데 이제 게임을 했는데 네. 막 버디하면 버디값 줘야 되잖아요.
1: 그렇군요.
0: 안 줘요.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분하고 뭐 다시 이제 골프 치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심각한 네. 상황이죠.
1: 아니 그게 서로 간에 약속을 했으면
0: 그렇죠.
1: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 네. 일단 책임지는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줬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0: 네. 대국민
2: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이 장성철의 뉴스명당이 최고의 청취율 조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네. 일조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 다 어제 싫어요.
0: 아니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더라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지금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으려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어제 매불쇼에 나갔던 이유가 이거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를 당대표로 뽑기 위해서 좀 나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네. 와 이게 같은 진영에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일단 제가 이제 이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한 게 이제 10년 차예요. 만 9년이 넘어서 이제 10년 차인데 제가 극도의 이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0: 저도 언제요?
3: 이제, 예, 트럼프 발언을 전할 때.
0: 아.
3: 예, 그러니까 이 밑도 끝도 없이 네. 맥락도 없고 다 거짓말이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팩트체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 근데 이거를 또 안 전할 수는 없어요. 네. 대통령이잖아요.
0: 그렇죠.
3: 영향력이 막강하고 어제 이것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또 안 보고
0: 다 보셨어요?
3: 빨리 넘기기로 중요한 거 이제 막 다 봤어요. 아 네. 이게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까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주고 네. 바로잡아야 되고 뭐 이래 거짓말과 궤변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제 할 수도 없는데 저는 그냥 이제 인상 비평부터 먼저 하면은 네. 트럼프하고 유시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네.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궤변을 하는데 솔직해요.
0: 솔직해요?
3: 예. 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솔직하지 않아요.
0: 어떤 부분?
3: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0: 아. 예. 네. 포기한 거잖아요.
3: 이제는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시면 이런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0: 네.
3: 그 표독스러운 얼굴로 막 쏟아부고 필연적인 뭐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 편해지면은.
0: 네.
3: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네. 안 편해. 불편해. 아직도 화가 나.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유명한 밈이 있어요.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예. 우리 유 작가가 화가 많이 났어요.
0: 왜 화났어요?
3: 그러니까 네. 왜 화가 났느냐? 네. 그 중간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뭐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왜 직접 얘기 안 하냐? 아니 나는 이거는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다. 대통령하고 그러면은 통화해봤냐? 한 번도 안 만났다.
0: 네.
3: 그 얘기를 해요.
0: 왜 나를 안 찾아?
3: 어 왜 나 유시민이야? 왜 안 찾아? 나 왜 나한테 연락 안 와?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삐진 거야. 안철수 의원 삐진 거랑 좀 거의 비슷해요.
0: 네.
3: 화가 나고 삐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주의 말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0: 네.
3: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다른 분들도 얘기해다니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0: 하나만 얘기해.
3: 핵심이 어저께 대통령의 지배당하면 안 된다 하나하고 이제 검찰개혁은 이재명이 맡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룬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워딩이. 원래 1년 동안 이거를 하기로 당정관 합의를 했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그때 검찰청 폐지 9월까지 추석 연휴길에 이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선이 돼서 실제 검찰청 폐지를 제일 먼저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원래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검찰청 폐지를 먼저 법을 하고 그 다음에 올 초에 검찰청법 바꾸고 그러면서 공소청 만들고
0: 그렇죠.
3: 그리고 마지막 7월 8월쯤에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마무리하고
0: 맞습니다.
3: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하자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거를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대놓고 거짓말 이렇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이 어디 있죠?
0: 네.
3: 이거를 알고서 그런 건가 모르고 그런 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0: 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 강찬 의원님
4: 네.
0: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4: 아니 뭐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0: 진짜?
4: 뭐 아니 왜냐면 저 뭐 정원호 뭐 이거 명픽 이거 사실상 뭐 경선 개입이다 이런 소리도 했잖아요.
0: 그것도 맞네.
4: 그거는 저 사실 그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이 봐도 이거 뭐 일반적으로야 거기 뭐 전현희 뭐 박주민 등 원래 이제 저 항상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0: 네.
4: 이러한 그 경력이 있는 의원들
0: 네.
4: 이게 아니고 갑자기 솔직히 성동구민 말고는 네. 그렇게 지명도가 없는 서울시민 전체적으로 그렇죠. 잘 모르는 네. 갑자기 구청장을 확 뛰어 올려갖고 그분이 뭐 거의 오세훈 시장하고 대등한 수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혼자의 그렇죠. 힘이거든요. 그 누가 봐도 경선 개입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민주당은 아니라고 강변했죠.
0: 말 잘했다.
4: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 맞는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맞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민주당이 대통령을 뭐 따라가면 뭐 나중에 뭐라 그랬더라? 뭐 이거 지는 거 뭐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당이 망한다. 이거 심각한 얘기죠.
0: 그러니까.
4: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이거 뭐죠?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다 실패할 것이다. 뭐 맥락은 좀 다른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소 취소라든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몰아붙이면 정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0: 네.
4: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와다 전 대통령을 굉장히 자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들이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저도 문제가 있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 전체적으로 봐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 노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검찰개혁 지금 보니까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보니까 이 정권을 자꾸만 좌편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0: 네.
4: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게 헤게모니 다툼인데 이해찬의 어떻게 보면 별세가 이 권력 공백을 이루면서 그것을 이제 이해찬의 이제 공백이 갖고 오게 된 어떤 권력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주인이 없어진 당내 헤게모니 이것을 어쨌든 간에 과거에 자기 유시민 이분은 원래 친노 세력을 많이 규합하고 국참당 갖고 나가기도 했잖아요.
0: 네.
4: 이건 다시 이제 이분이 좀 규합해 보려고 하는 약간 독자 플레이도 조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네. 됩니다만 문제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전체적으로 봐도 그 납득하기 어려운 지나친 아주 그 탈레반식 그 검찰개혁 주장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서윤주 소장님
2: 네.
0: 진보 진영에 계시고
2: 네.
0: 또 민주당 당원이시고
2: 네.
0: 대통령을 향한 이러한 말들 어떻게 딱 처음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2: 유시민 작가가 뭔가 많이 서운한 게 있구나.
0: 서운하다.
2: 그리고 본인의 지적인 이 위상을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0: 네.
2: 하는 것에 대한
0: 인정욕구야?
2: 인정욕구예요.
4: 그런 거 있죠.
2: 내가 유시민이야란 말 저도 뭐 어제 그 들으면서 나 유시민인데 날 거들떠도 안 봐?
0: 에이.
2: 내가 합당하자고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해? 그리고 내가 정청래 어? 이분 밀어야 된다면 밀어야지. 그리고 인사? 아 중추가라면 해야지. 무슨 자꾸 재개발이고 재건축이야. 네. 이거예요. 내가 유시민인데 나한테 전화도 안 통하네.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홀대하니 옆에 있는 촉보 명역들이 나를 막 긁어대잖아. 나 존경받고 싶은데 왜 존경 안 해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대통령에게 대놓고 사실 저는 장동혁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장동혁이 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망할 거야 이거예요. 네, 이제 2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의 진보 진영에서 충원이라고 하기에는 저주에 가까웠다.
0: 저주에
2: 망하라고 고사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필연적 실패.
2: 필연적 실패를 할 거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이미 포기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얘기를 해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본인이 유시민이라고 인정받죠.
0: 나중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파 결론 이렇잖아.
2: 망할 거라고 경고는 누구나 해요. 네. 주식시장 떨어질 거라고 경고도 하고 네. 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떨어질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인 척은 하면서 저런 제안이 없었다는 거 정확하게 궤변이에요. 그리고 선동이에요. 궤변은 뭐냐면 사실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각종 오류가 있었어요. 수사기소 부분 대표적인 예로 분류 완전히 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사에 대한 완전한 그 해결점이 보안수사라고 던졌어요. 그건 오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대통령이 사실상 그 쉬운 일은 아니요 미움받을 일 어려운 일은 참모들한테 주고 인기 좋은 거는 자기가 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실과 달라요. 그런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마키아벨리를 데려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또 비판해요. 그러니까 행태에 대한 비판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우리 진영을 좀 홀대하는 것 같고 나도 홀대하는 것 같고 보안수석관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건 이해가 되나. 인물 비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 이재명 싫어해요. 이건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비평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싫다.
0: 싫은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2: 저는 싫은 게 먼저 기자가 깔렸다고 보고 이건 철저하게 동기화된 그냥 추론이다. 이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좋은 결론을 못 내는 거야. 좋으면 좋은 결론을 내주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싫은 거지. 8년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했던 그 모 방송에서 나왔던 그 단어가 생각나요. 저는 거론하기가 싫어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분란이 일으켜서 싫어요라고 했던 대상이 이재명 네, 지사였잖아요.
4: 이재명 분란이 싫어요. 그걸 좀 했었죠.
2: 지금 유시민 작가 하는 게 딱 그 톤이거든요. 나는 그냥 이재명이 싫어. 모든 게 싫어. 네. 그래서 반명선언 어제 한 건데 네. 딱 반명선언. 보니까 네. 정청래는 그러니까 덜미보라다가 나왔어. 네. 정청래는 뒷덜미. 유시민은 목덜미. 그냥 멱살 잡은 그러니까 거예요.
4: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어저께 요약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찍으라는 얘기예요.
0: 그쵸?
4: 예, 정청래 찍으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김민석 송영길 찍으면 민주당 망한다. 예, 이런 건 망하는 거니까 정청래 찍어라 이제 대놓고 얘기한 것이고 저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좀 며칠간 침묵을 지키다가 좀 나온 쇼가 나온 그 무대가 김어준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본인이
4: 아니 김어준 원래는 두 사람이 아주 환상의 콤비 아니었네 얼마 전까지 그런데 문조털라고 그 말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털레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김어준 씨 쪽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 뭐 형님 자기 형님 얘기는 이제 또 형님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세요 뭐 유튜브 만들어서 하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기 출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프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제 점점 이분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고립되다 보니까 오히려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예, 그런 게
0: 저는 어제 매불쇼 방송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료 화면으로 내온 거에 이제 유시민 씨가 무슨 뭐 개인 유튜브 하냐 막 그거 있잖아요. 그 밑에 우리 장성철의 뉴스명당 거기에서 그런 발언했다라고 저희 방송 프로그램 홍보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준일 평론가님 예. 유시민 씨 등판이 전당대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5: 이게 이제 저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0: 양치기.
5: 그러니까 뭐냐면은
3: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게 ABC론이었어요. 좀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파문 한번 일으킨 게 그때는 한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 간 것 같아요. 네. 그거 가지고. 네. 예, 뭐 저도 이제 한겨레 칼럼도 쓰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축 재건축론 이거. 이거는 한 일주일에서 한 5일 이 정도 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서 자극적인 내용을 비슷한 거를 계속 들었을 때 네. 이게 정말로 오래 갈 거지. 이게 이 방송 시작하면서 그 거기 출연자들끼리 유시민 작가 뭐라고 하냐면은 와 이걸로 또 한 열흘 동안 뭐 물고 뜯고 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0: 즐기네.
3: 열흘 안 갑니다.
0: 안 가요?
3: 예, 이거 하루 이틀짜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더 독하게 얘기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언급을 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뭐 업이 이거니까 분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건데 또 내일 또 유시민 얘기하고 모레 유시민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서 내놓은 자식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아 이제 뭐 유시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 뭐 좀 달래서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한번 만나보는 게 청와대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내놓으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0: 영향력이 많이 그럼 축소가
3: 되죠. 예. 그거는 김어준의 영향력이 축소된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라고 봐요. 네. 저는 이제 팩트 체크 하나만 더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 안 좋은 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누구 시키고 네.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한 게 모든 기자회견에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해 9월에 100일 기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그건 하기로 했고 그리고 부실

0: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총청내법을
0: 아니
1: 하네.
0: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윤석열. 예. 윤석열의 지배를 받아서 국힘이 망했어요. 저는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전똑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리고 다 잘라내고 이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자기 의견을 약간 개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를 동원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연판장은 돌린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러면 유시민의 지배를 받으면은
1: 아, 그럴 수
0: 김어준과
1: 있네.
0: 유시민의 지배를 받으면은 당은 살아나나? 그러니까 지금
1: 지금 근데
0: 아니 그러니까
1: 흐르는
0: 하나는
1: 문맥이 흐르는
0: 뭐냐면은
1: 그거잖아. 내말 들어잖아. 내말
0: 당원
1: 들어.
0: 주권주의 얘기하고 당원들을 막 치켜 세우잖아요.
1: 네.
0: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많아지니까 이대 이들은 다 뇌가 없는 당원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보기에는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당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대통령의 말이 더좀더 옳다라고 판단한 건데 갑자기 깨어있는 시민에서 깨시민에서 갑자기 뇌 좀비가 됐어요. 당원들을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단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다 틀립니다. 예.
1: 서 소장님,
2: 네.
1: 그러니까 유시민 씨 등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 끼치고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2: 저는 처음에는 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1: 네.
2: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추동 세력들이 붙었잖아요.
1: 네.
2: 유시민 작가 참전하고 물론 이제 유시민 작가 참전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빠졌잖아요. 조국 전 대표는 지금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1: 네.
2: 그러면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제 세 그룹인데 김어준 씨발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욱 매불쇼로 이 스피커를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욱 매불쇼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1: 왜?
2: 김어준 영리하게 편집했잖아요. 대통령 부분은 편집해서 거리를 두고 김인석 부르고 송영길 의원 부르고 이제 고민정 의원 부르고 이제
1: 불타기.
2: 불러요. 그래서 중립지역으로 이제 쭉 빠져나와서 관망세로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최욱 씨는 어제부로 반명 스피커가 돼버린 거예요. 판을 반명판을 거기에 깔아줬어요. 그렇잖아요. 보안수사권 묻지 말고 닥치고 폐지 쪽으로 최욱 매불쇼는 가는 거고 어제 유시민 씨의 이 대통령에 대한 저주의 구판을 깔아준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
1: 네.
2: 이제 매불쇼 나가서 뭐 친명이라고 하는 순간 친명 아니에요. 거기는 반명직파수가 돼서 거기 나가면 이제 반명당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최욱 매불쇼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저는 김어준 씨와 이제 이 최욱 매불쇼 이 경공하고의 차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유시민 작가는 말씀한 대로 오래 소비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이스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그리고 재탕 삼탕입니다. 지난번에 그 경우 뉴스 다스베이다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여기 나와서 그냥 심한 버전으로 더 저주를 한
1: 조금 더
2: 거예요.
1: 자극적인 단어로.
2: 자극적인 뿐이지 별로 그렇게 생각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국적으로는 이거 대통령이 한마디만 툭 던져도 무너질 만한 그런 모래성 같은 비판이에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말로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필연적인 패망의 길로 유시민 씨가 가고 있는
1: 아유,
2: 겁니다.
1: 너무 또 이렇게 또.
2: 아, 돌려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저는 필연적으로 패망할 것이다.
1: 강찬호 의원님,
3: 네.
1: 그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3: 이거요? 저는 그래도 정청래 후보 쪽에 조금 결집 효과들은 좀
1: 있어요?
3: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데 뭐제 주변에 그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40대, 50대 뭐 서울에 뭐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이런 친구들인데도 뭐 민주당 특히 이제 강성 민주당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망하냐 그랬더니 아 검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1: 그래요?
3: 처리를 못 하고 아 그리고 하는 게막 보니까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뭐 뭐 탈원전인 줄 알았는데 친원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좀, 아, 이게 좀 애초에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니까 유시민 씨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아, 그렇지. 더더욱 해서 결집을 할 수.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서 이제 좀 대통령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저는 뭐 이런 결집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0: 주장이 보편적인 중도 성향의 민주당원들이나 그 지지층 또 여기 지금 당원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공소 지금 저 그 보안수사권 문제만 해도 저는 유시민 씨가 어저께 상당히 아픈 게 자기하고 원래 한 팀, 원팀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민정 의원이 지금 대표 후보로 나와가지고 저희 그 중앙일보 불타는 여의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보안수사권 아 나는 예를 들어 뭐 성범죄라든가 약자 대상 범죄 이런 거는 좀 존치시켜야 된다. 아 그냥 까고 나왔거든요.
1: 네.
0: 고민정 후보마저 이거 완전 같은 팀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런 걸 봐도 이게 좀 지지층 아주 핵심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중도라든가 이런 이탈은 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득보다 실이
1: 마이너스.
0: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0: 아니
1: 결론적으로.
0: 그럼 저는 이거는 정청래 후보 미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자체의 지위를 유지하고픈 그런 몸부림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사실 유시민 씨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뭐 친노 세력 원래 친노의 뭐 노무현 대통령 경호 시작하면 친노 세력을 많이 이끌고 있다가 그 나갔잖아요. 데리고 친노 세력을 데리고 나가갖고 국민참여당인가요? 그거를 해갖고 나가서 한번 본인이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을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게 망했고 결국은 이해찬 정리가 다시 그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본인의 혁신과 통합인가 그 세력까지 해가지고 다시 현재 이제 민주당을 그때 이제 문재인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 만들고 이어서 이재명 정권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한때 데리고 나갔던 그 많은 친노 세력 다시 계속 좀 뭔가 이끌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지금 동기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은 뭐 내가 당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정청래라는 그런 말을 쓰겠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것들.
1: 한마디만
2: 아니,
1: 더.
2: 한
1: 예.
2: 말씀 더 하세요. 이게 이제 이 여기에 긁힌 게 있는 것 같은데 증축 재건축을 지난번에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유능한 사람들 안 쓰고 왜 이상한 사람들 뭐 이해운, 김용남 결국은 이제 김용남 그래서 조국 떨어뜨리고 뭐 이거가 이제 긁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몇 명이나 썼나요? 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보수 인사 몇명 썼어요?
1: 별로
2: 제가
1: 없는데.
2: 보기에는 10명도 안 돼요, 지금.
1: 그러네요.
2: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보통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라서 권력 비즈니스라서 한번 대통령을 잡으면은 적게는 한만 자리에서 많게는 뭐 진짜 무슨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 미치는 거 하면 뭐 3만 자리 막 이런 얘기까지 3, 4만 자리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한뭐한 대여섯 개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수 진영에. 그게 그렇게 이게 뭐 참을 수 없나요,
0: 아이고
2: 그거를?
0: 크지.
2: 아니.
0: 그것도 큰 거지.
2: 아니, 이거는 진짜 자리 욕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라는 이 분노가 있고, 이분,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증축이나 재건축을 한게 아니라, 분가해서 신축을 했어요. 열린우리당.
1: 그렇죠.
2: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거는 괜찮고, 이쪽에서 뭐 재건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려는 건안 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좌회전 깜빡이 그 우회전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우회전 하면 안 돼요? 왜 이재명은 하면 안 되고 노무현은 해도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 그러니까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옛날에 했던 주장과 지금 했던 그때는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그 진정성을 몰랐어 막 이러다가 이제는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데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궤변과 논리가
1: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샵 0945로 좀 장성철의 뉴스명단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국보급
3: 국보
1: 예,
3: 국보를
1: 미상
3: 보내주나요?
1: 김선식 선생님의
3: 네.
1: 정말 그컵 세트가 있거든요. 저한테
3: 야,
1: 기증을 해주셨어요.
3: 우와.
1: 그래서 몇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3: 장성철의
1: 테니까
3: 뉴스명단 응원합니다.
1: 네,
3: 저
1: 꼭
3: 주세요.
1: 그런 거 아니 문자로
3: 아, 그래요?
1: 보내시라니까요.
3: 빨리
1: 샵
3: 보내야겠다.
1: 0945로.
3: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러면 많은 분들 또 저희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02로 전화가 왔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관입니다. 요즘에 즐겨 들으시는 방송은 뭔가요?
3: 장성철의 뉴스명당.
2: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0: 장성철의 뉴스명당.
1: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 금...

0: 내친 철파 4부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에 지금 막 여러 가지 의견 올라오는데 춘춘님, 김준일 청와대 들어가도 될 듯.
1: 들으셨어요.
0: 탁월한 방추상회님, 서인규 소장님, 민주당의 희망, 심지어 잘생김.
1: 감사합니다. 얼천은 여기 있는데.
0: 그러니까.
1: 얼굴 천재.
0: 이건 칭찬인지 모르겠네. 이기창님, 강찬호. 정신 멀쩡할 때 논평 들을 만한.
2: 정말 너무한다.
0: 아니 오늘 지금 논평 들을 만하다고.
1: 들을 만하다는
0: 그 얘기잖아요.
2: 정신 지금. 멀쩡할 때. 그러니까 제가 간만에 정신이 멀쩡했던 때 이게 아닌가요?
0: 술 드셨나?
2: 아닌데. 안 그렇습니다. 늘 저 출연 전에 목욕 제기하고.
0: 네. 서윤주 소장님, 네. 오늘 아침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1: 네.
0: 저도 읽어보고 야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유시민 작가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정치 비평을 하면 안 돼요.
0: 네.
1: 그때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맞았어요.
0: 네. 그리고 네. 유튜브 댓글에 강찬호 위원님 칭찬 네. 댓글이 폭주 중인데.
1: 그래요? 예, 또.
0: 연두님 속사포 강찬호 화이팅. 봉창님 강찬호 잘하고 있습니다.
2: 분발하겠습니다.
0: 끄아님
2: 분발하겠습니다.
0: 나는 강찬호 좋은데 네.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나와주세요 강찬호 위원님.
2: 감사드립니다.
0: 딴 방송 나가지 말고 자주 나와주세요.
2: 무슨 딴 방송 나가요? 일편단심 뉴스 명당이다 말씀.
0: 감사.
3: 땀만 품었어. 내가
0: 그렇죠.
2: 품었어. 저는 제가
0: 나가서
2: 당지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이중 당적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말 스스로 청산해야 될 네. 적폐가 되고 있다.
0: 그러니까. SBS 당적 정리하세요. 김태현. 제가
2: 언론 매체는 당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 그래도 네. 이중 출연은 안
2: 중요한 되지. 것은 이중 출연 무슨
1: 이중 당적 이중 출연.
0: 서윤주 소장님. 네. 송영길 후보님 좀 말이 너무 거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1: 뭐 다소 거친 단어도 썼다.
0: 낙태 얘기도 하시고
1: 최근 역적, 들어서
0: 역적 예. 얘기도 하시고.
1: 역적은 좀 이해할 만한데 네. 목을 자른다라는 얘기라나 낙태 얘기는 적절한 단어는 아니었다.
0: 왜 그래요? 왜 이렇게
1: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전당대회에서 삼자구도에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네. 어떤 그런 발언 드릴 수도 있겠다고
0: 준비된 발언이에요?
1: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 선택은 솔직히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충분히 조선시대 같으면 역적으로 패망에 이를 수도 있다.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한 텐데 또 이제 신체 부위를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그렇고 두 번째는
0: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 서 소장님.
1: 네, 얘기를 제가 할게요.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0: 아니 그래서 그런 송영길 대표한테
1: 예,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조금 선별해서 쓰면 지금 구도상에 있어서는 송영길, 김민석, 정청리 3자 구도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조금 강원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 보이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또 그 단어 선택을 잘 가려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강찬호 의원님, 네. 서 소장님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단어들 네. 어때요?
2: 아니, 물론 저 언론인의 시각에서 볼 때 좀 네. 지나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0: 듣는
2: 충분히 됩니다.
0: 뭐 네. 민주당 지지층 분들도 네. 상당히 좀 섬뜩하지 않았을까?
2: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은 좀 지나치다는 걸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고
0: 네.
2: 다만 정부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아무래도 3위이지 않습니까? 전체 여러 가지 지지율 지표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같은 친명이 이제 둘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하고도 좀 다른 스탠스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2: 눈에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0: 네.
2: 근데 뭐 정말 뭐 깨놓고 얘기해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높이는 게 이제 좋은 건데
0: 네.
2: 언론 주목도 받을 때 제일 뭐 가장 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이죠, 말. 말이면은 그냥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뭐 정책 공약 내세웠다고 그게 언론에서 크게 안 써줘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뭐 낙태라든가
0: 맞네.
2: 뭐 목길 네. 쳐야 된다라든가 이러면 이거는 그냥 팍팍 꽂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좀 있다. 물론 저는 그걸 뭐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0: 언론의 네, 주목도를 네.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다.
2: 아 그건 뭐 그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나치다는 평가 어떤 그런 논란과 별개로 정무적으로는 뭐 도움이 된 거죠. 정무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결선 투표가 아니고 선언 투표가 되다 보니까
0: 네.
2: 호감도 비호감도 문제가 있어요.
0: 맞아요.
2: 이런 문제가
0: 맞아요.
2: 있습니다.
0: 맞아요.
2: 이게 과연 본인 입장에서 주목도를 높이기는 했는데 호감도 부분에서 좋을까?
0: 네.
2: 이런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혹시 비호감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2: 주목도를 높이되 그 비호감은 안 받는 좀 그러한 어떤 언어를 지금 좀 개발하면서
0: 어렵다.
2: 해야 되고 저는 얼마 전에 눈에 가장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저 앞으로 저 의석 10석 이상의 경우에 원내 교섭단체를 부여하게

0: 있다. 네. 이게 조국 간과의 합당 연대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네. 조국 지지 세력을 좀 뭐 민주당에 끌어들이는 어떤 나름의 상당히 좀 묘수 아니냐. 좀 이런 좀 얘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 정당 배려라는 어떤 그 대의에도 맞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좀 그런 걸로 계속 한번 좀 본인 승부를 냈으면 어떨까 싶어요.
1: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주이킴님이 유튜브 댓글에 김준일 평론가님 팬인데요. 비엔나 커피숍에서 보고 아이 이게 맞나? 잘 생겨서 깜놀. 다음에 사인 요청해도 되나요?라고 여쭤보셨어요.
2: 아유 뭐 사인. 예, 사인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뭐 오. 제가 못해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아해 네. 주셔서. 예. 네.
1: 김준일 평론가님, 예, 정청래 대표가 평택을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한다. 막 이런 발언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좀 과격한 발언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부적절하죠.
1: 부적절해요?
2: 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좀 무책임한 거죠. 당대표로서 본인이 공천을 했고 네. 그리고 본인이 후원회장했고 그런데 당 선거 내내 안 도와줘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한 번도 연락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공천하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들 이제 본인 김용남 후보가 또 이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나한테 표를 준 민주당원들은 뭐가 되냐. 네. 어이가 없네 이렇게 썼잖아요. 전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팔랑귀예요. 그러니까 본인 유리할 때 본인 유리한 말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공천을 한 이유는 너 조국 편들라는 거 아니야? 조국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 그거 아니야 라고 하고 일단 공천을 했고 근데 내심으로는 뭐 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국이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야지 어쨌든 네. 나는 공천까지 공정하게 했지만은 조국은 살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도와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악의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희동 당선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송영길 의원이 한 이 취지의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용어 선택은 신중해야 된다. 이거 낙태 이런 거를 이런 데에 비유하면 안 되고. 저는 또 제일 좀 싫어하는 게 이 네. 봉건적인 단어예요. 왕조시대
1: 아,
2: 단어.
1: 그러네. 네,
2: 왕, 역적. 뭐 역적. 와. 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참수해서 이제 효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목을 걸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고 어제 이제 당권 주자들 얘기를 좀 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전북에 갔어요. 또 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그렇죠. 않아요 지금. 네. 네, 전북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 정청래 대표
2: 쪽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호남의 소지역주의 네. 차별론 소외론
0: 남북전쟁 지금
2: 네, 지금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달라서 여기에 완전히 정청래가 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민석 후보는 어제 4대 이제 비전 발 혁신안 발표했거든요. 그 청년의 민주당 이기는 대통합 당원 아니 이거 얘기를 해야 돼 그래도
1: 아니 그러니까
2: 당원의 수기 네. 수기 주권 정당 그리고 네. 공정한 시스템 공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청래 대표 때 없었던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청년의 민주당 뭐 그래서 이제 그 노년의 민주당이고 이제 그거를 청년의 민주당으로 내가 하겠다 뭐 이건 약간 구호적인 거고 이기는 대통합 통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졌다라는 거예요 선거 그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당원 주권만 하는 게 아니라 수기를 해야 된다. 지금 무조건 김어준 같은 유튜버한테 다 맡겨가지고 이거를 당원 교육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공천도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하겠다. 이 얘기를 막 상여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네. 네.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게 김민석 의원이 후보가 이 얘기했어요. 조국 혁신당하고의 통합의 3대 원칙. 네. 민주당 당원이 동의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 당원이 동의해야 된다.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된다. 흡수합당이다 이거는.
1: 그러네요.
2: 이거 안 하면은 우리는 연대다. 딱 이제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별화가 이제 다 됐다. 한쪽은 열석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줄 테니 그냥 따로 가자. 한쪽은 흡수합당하겠다. 한쪽은 닥치고 합당. 이제 이렇게 딱 전선이 나눠졌어요.
0: 그 지금 저 며칠 전에 그 전남 광주 시의회에서 지금 호남 향한 혐오 차별 중단해 달라 이거를 거기서 결의안을 냈어요. 지금 이제
1: 어디서
0: 그 전남 광주 의회
1: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호남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왜 반도체
1: 투자 때문에
0: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간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호남을 향해서 정말 근거 없는 혐오와 비방 이런 게 정말 도를 넘었다.
1: 네.
0: 정말 이거 자제해 달라.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대국민 어떻게 보면 효소 결의문을 냈어요. 전남 광주 특별시의회에서. 근데 댓글을 제가 보니까 놀란 게 여기서 호남 전북은 빼주세요. 전북은 빼. 뭐 니들은 맨날 표 달라고 할 때는 호남이고 뭐 이렇게 자원을 분배할 때는 전남 광주 아니야. 딱 이거예요.
1: 남북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있네요.
0: 남북전쟁이. 그리고 요거를 불붙인 사람이 누구냐.
1: 누구야?
0: 바로 이원택 전북 도지사하고 그걸 받아갖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저거 드라이브 관련해서 우리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있다. 이거 이원택 지사가 먼저 선빵을 때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그저 그 정청래 의원이 찾아가서 그 그래. 상실감을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더 그걸 싹 부각을 하고 있다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남북전쟁. 근데 제가 볼 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무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니까 호남이 재미있는 게 비율이 전북이 숫자는 더 적지만 이거 유권자 44%가 민주당원이에요. 전북이. 반대로 그래요? 전남하고 광주는 37% 34%예요. 그러니까 전북에 가면은 만나는 성인 중에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러네요. 민주당원이신 거예요.
1: 네.
0: 그 정도로 거기가 이제 19만이라고 들었는데 나머지 이제 전남 광주 합치면 거기가 이제 28만 30만 되고
1: 네.
0: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전남 광주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반도체 드라이브 때문에 친명 후보한테 표가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정성래 후보는 전북에 굉장히 올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전 지방선거 때 똑같았어요. 전북이 그때 김관영 무소속 후보한테 이탈 조짐을 보여갖고 정청래 그때 당시 대표가 혼쭐이 나가지고 그냥 연일 거기를 찾는 바람에 평택이나 이런 격전지에서 다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김용남 후보 대신에 조국 했어야 됐다. 뒤늦게 이거 나온 거 가장 분노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1: 왜요?
0: 아니 누가 봐도 김용남은 뉴 이재명 맨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조국과 김용남 단일화에 대해서 청와대도 굉장히 부정적 기류였다는 거거든요. 이거 저 정성래 의원이 이제 와가지고는 아 그때 네. 이거 단일화 했어야 된다. 이거 결국 무슨 얘기야. 명픽 후보 괜히 했다가 우리 당 망한 거 아니냐. 그때 통장 망했다. 명픽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네.
1: 유시민 그러니까 작가가 한 얘기랑 예. 흐름이 같네요.
0: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친명 후보를 강조하려면 네. 이거는 진짜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낙차란 말까지 나온 거다.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1: 서 소장님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네. 분위기 흐름 판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3: 일단 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당내 이제 이 현역 의원들을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송영길 의원도 사실 친명의 적자로서 뭐 이게 의심은 안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이 친명 그룹,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독자 그룹, 그렇죠? 거기 이제 김어준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팀 김어준 그룹, 유시민 그룹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고민정, 그다음에 김보미 이 두 분은 사실 고민정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지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기 효과, 우리 당이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개판에 싸우지 말고 우리 당하에 나갈 좋은 길로 가자. 이게 이제 좋은 이제 교과서 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섯 명으로 봤지만 3자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분명한 네.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고립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전북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북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뭐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어떤 등판도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송영길 의원의 지금 발언을 하다 여기까지 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 비교했을 때 당대표 선배예요. 민주당 당대표를 했었고 선수도 6선이에요.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도 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보다 훨씬 업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대통령을 뭐 팔아서 의리를 지킨다, 이재명을 지킨다 하지만 선당호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선당호사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당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청래 의원을 송영길 의원이 선배로서 조금 마음에 안 좋은 건 예전에 봉희 김선달 얘기가 있었어요.
0: 맞습니다.
3: 조계사 2021년, 22년 대선을 앞두고 나서 불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청래 의원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가지고 우리 스님들 봉희 김선달 거의 뭐 이거 사기꾼 취급을 한 거잖아요.
1: 엄청나셨죠.
3: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조계종에서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다 대선 후보 해버렸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랑 송영길 대표랑 전국에 사찰을 돌고 맞아요. 가면서 머리 숙이고 108배하고 사과하느라고 많은 시간 허비했습니다.
0: 네.
3: 그때 불교계에서 요청했던 게 뭐였냐. 정촌에 사퇴시켜라.
0: 탈당시켜라.
3: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당대표였던 송영길 의원이 탈당 잠깐 했다가 그때 조용하면 돌아와 주셔라. 우리 대선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끝까지 버텼어요. 선다오 사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아니, 것이고 지금 얘기가 그런 맞아요? 건데 네, 네, 네. 그때 대선은 몇 프로로 졌는지 아십니까? 0.74%로 졌어요. 25만 표. 네, 그때 그러면 결국에는 조계종이나 불교계에 있어서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영향을 안, 안 네. 받았겠냐라는 네. 했을 때는 소영기로는 피루터하고 싶다.
0: 근데 그때 탈당 안 한 것 정도가 아니고 한 번 더 이른바 코리안 캔디를 이제 드시게 먹였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 그래서 핵심 측근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실 수 있는 그분이 정청래 당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렇게 불교계에서 탈당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불교계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잠시 탈당했다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이제 다시 모시겠다. 이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그거는 지금 우리 형님 말씀이요 아니면은 그 이재명 후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찾아간 핵심 측근이 그 자기 얘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부한테 누를 게 안 되니까. 아 근데 그냥 의견이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핵심 측근이 간 다음에 딱 SNS를 올려요. 그때 이준석 저 국민의힘 대표가 이 저 윤석열 후보 주변에 윤핵관들이 설쳐갖고 지금 우리 저 선거 망친다 이렇게 난리치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 윤핵관만 있습니까? 우리 당에도 명핵관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명예관이 나를 찾아와서 나보고 탈당하라고 했길래 나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핵심 측근이 이재명 후보도 당황해가지고 좀 한 소리 들었다고 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얘기를 그래도 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건 김준일 평론가님한테만 여쭤보고 시간 네. 관계상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복당이 당의 쇄신, 보수 재편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이 57%가 나왔어요. 예. 그렇게 썩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2: 근데 이게 더 아픈 게 뭐냐면은 보수층으로 한정을 하면은 57%가 아니라 58% 더 높아요. 네. 뭐 어차피 오차범위 내기는 네. 하지만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사실 진보층이 한동훈 복당이 도움이 되네 안 되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당수는 표를 이제 한동훈에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 아니니까.
1: 그러네요.
2: 그러면은 중도나 보수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럼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좀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고 접촉면을 넓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호감도가 네. 사람들한테 낮아지지 않았다.
1: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2: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특유의 그게 있어요.
1: 또 저 욕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2: 아니 그게 예, 그러니까 한번 긁히면은 싸움닭이에요.
1: 제가 긁혔다고요?
2: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의원하고도 물론 팩트 체크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안철수 의원을 완전히 이제 완전히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고 그래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여의도 레카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볼썽사나워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은 한동훈이 옳다고 하더라도 친한계들도 자중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좀 심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당의 주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약간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0: 이건
2: 있어요.
0: 이건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이거 복당 논란에 대해서는 예 아니요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묻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당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좀 질문을 굉장히 꼰 거예요.
1: 그게 그러니까 홍영님 전 여의도 네. 연구원장의 얘기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거 또 그 기자라도 홍 전 원장이라든가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들어보면 이런 논란이 많은 문제는 예 아니요로 묻는 것이지 이게 여러 가지 벌써 다른 논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 쇄신이라는 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쇄신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나는 복당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아니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데
1: 알겠습니다.
0: 이거 굉장히 저는 이 질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찐칠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화 오면 뭐라고요?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감사합니다. 찐칠판 마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시작합니다.
7: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내일부터는 중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6: 특히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8: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이 먼저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남부 내륙에는 최대 80mm, 충청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는 취약시간대인 새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정체전선의 단순한 모습보다 중규모 저기압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구름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며
8: 폭우가 지나갔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부 수치 모델에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걸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9: 18일, 19일에 대한 예상 강수량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 기상과 더불어 수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8: 기상청은 사흘 연휴 내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0: 오늘 저녁부터 19일까지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늘 저녁 8시부터 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1단계를 발령하면 경기도 자연재난대책팀장이 상황관리총괄반장을 맡고 풍수에 관련 부서 공무원과 주요 부서, 기관, 자체상황실 근무자 등 모두 40명이 근무합니다. 경기도는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 시설물 통제와 주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취약 시간대에 특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시간에 계곡이나 하천, 야영장 등에 있다면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후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주요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와 투표기기와 관련해 이른바 빅뉴스를 예고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표 공정성 문제가 연설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란 전쟁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1: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함께 제시된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선거 패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언론이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선거의 존엄성에 대해 대통령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연설에서 선거뿐 문제뿐 아니라 연설 초반부에 이란과의 현 상황과 경제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0: 미국은 이란에 대해 엿새째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소셜 미디어에서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이란의 군사력을 추가로 약화하기 위해 6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 테헤란 현지 시간으로 16일 밤 9시 반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안쪽으로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도 미국이 주둔하는 주변국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학생과 가족 13,000명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을 비롯한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국토안보부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학생 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기념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다만 국회 원구성에 동참하지 않고 장외에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기념식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입장을 바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 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제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3: 입틀막법 폐기하라!
2: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5: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해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2: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6: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2: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노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의원은 대통합에 방점을 찍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른바 코어 지지층에 구애하며 강력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7: 1인 1표제에 이어 선호투표제까지 진통 끝에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노선 경쟁에 뛰어든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하며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8: 상시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종합정책 플랫폼으로 민주당 내 전방위적인 1030 정책단을 의원단으로 상설화하겠습니다.
7: 청년 민심을 다잡고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합을 전제로 실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당의 체질 변화를 언급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경 발언으로 정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김 전 총리와의 연대설을 차단하고 양강 구도 속에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9: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7: 반면 정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내세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종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도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동안 중단됐던 차량 단속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의 일반 차량 단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고 현명해야 하며 ICE의 가장 강력한 범죄 대응 수단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단속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라며 멍청한 급진 좌파 민주당원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겠지만 내 임기 중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ICE 요원들을 상대로 다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임무를 즉각 수행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잇따라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차량 단속을 대부분 중단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민 단속 요원들의 차량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CE의 차량 단속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합리적인 의심, reasonable suspicion이 있을 때 어떤 차량이라도 단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ICE 요원이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에 불법 이민자가 타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매뉴얼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탑승자의 인종이나 외모만으로는 단속 근거가 될 수 없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판단 자체를 ICE 요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내 차량을 단속하는 겁니까? 지금 나를 차별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기는 너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ICE 요원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단속 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량이 정지를 하게 되면 요원은 탑승자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수색은 요원에게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매뉴얼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그런데 상당한 근거라는 매우 주관적인 매뉴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관적인 근거가 없이도 마구 단속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검문소 100마일 인근 지역입니다.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도 모든 차량을 멈추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티화나로 넘어가는 그 국경과 샌디에고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100마일 이내이기 때문에 샌디에고 같은 곳에서는 결국 이 같은 마구잡이 단속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LA 한인타운까지의 거리는 약 134마일이니까 다행히 한인타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요. 이게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국경 지역과 즉 티화나로 넘어가는 그 국경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과의 거리는 약 105마일입니다. 좀 길게 본다면 한 115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마일 이내라고 뭐 요원들이 주장한다고 해도 딱히 반박하기 어려운 좀 애매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더 애매한 건 어바인입니다. 국경에서 어바인까지의 거리는 95마일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오렌지 카운티나 그 아래쪽의 도시에서는 소위 이 마구잡이 검문을 해도 딱히 뭐라 할 수 없는 좀 애매한 100마일 이내 지역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그 ICE의 단속을 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신분증 및 서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은 요청 시에 제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할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단 영주권 등 합법적인 이민 서류를 내가 그 당시에 소지하고 있다면 굳이 안 보여줄 필요는 없죠. 합법적인 서류를 보여주는 것은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색 거부 권리입니다. 차량 내부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I do not consent to this search 라고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consent라는 것이 뭐 동의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때문에 I don't consent to this search라고 하면 이 수색에 나는 거부한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묵비권 행사입니다. 미국 내 모든 사람은 신분과 관계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체포나 구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혹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은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에 현장 상황을 자신의 셀폰으로 촬영하는 등 이 기록을 남기되 요원의 공무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끝으로 향후 전망입니다. 아이스의 강력한 단속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이스의 권한과 예산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의 이 지지부진한 마무리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국내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음에 따라서 정치권 차원, 즉 정권 차원에서는 어떻게든지 토종 지지자, 마가 세력, 소위 집도끼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메뉴인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직장 등 특정 장소를 쳐들어가서 시행하는 단속은 뭐 물론 여전히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거리에서의 차량 단속이 더욱 급증할 전망입니다. 거리에서 차량 단속하는 장면은 여론을 다잡기 위한 소위 쇼업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A new escalation in the fighting with Iran this morning as well. CENTCOM launched a daytime wave of strikes against Iran just over 2 hours ago, wrapping things up.
0: 자, 미국이 5개월째 이어진 이란과의 전쟁을 결정지을 소위 결정적 한방의 카드로 지상군 투입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면전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상황실에서 참모들로부터 이 지상군 투입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악시오스는 이틀 전에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국한된 군사작전의 범위를 확장해서 지상군을 투입한 대규모 공세 방안은 어떤지를 논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상전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쟁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지상군 투입을 할 경우에 우려되는 점과 또 반대로 기대되는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려되는 점인데요. 첫 번째는 미군의 희생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미국 지상군은 이란의 지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반면에 자국의 지형 지물을 확실하게 이용할 이란군은 미군을 직접 살상하거나 또는 포로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칫 전쟁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정권의 실패로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려되는 점은 확전의 굴레입니다. 일단 지상군이 투입되면 군사적인 임무가 확대되고 또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병력 파견이 반복되면서 결국 장기적인 수렁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사례 등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봐왔습니다. 우려되는 또 하나는 경제적인 파장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걸프 지역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경우에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라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이유가 역시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지상군 투입으로 기대하는 점도 이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군력의 한계를 보완한다라는 분명한 군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란의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시설들은 비행기의 공습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한 번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특정 지역에 정예 부대를,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를 직접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기대되는 점 두 번째는 외교적 협상력의 강화입니다. 소위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렛대라는 표현이죠.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기지인 카르그 섬이나 핵시설 관련 거점을 물리적으로 직접 장악함으로써 이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또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협상력에 대해서는 그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군이 장악한 시설을 이용해서 외교적인 지렛대로 활용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군사 그리고 외교적 목적은 모든 것이 예상대로 딱딱 맞아떨어졌을 때 얘기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미군의 희생만 커지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르그 섬입니다. 이곳은 소위 이란의 급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북서쪽으로 480km 떨어진 쭉 이란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작은 섬. 특히 그런데 이란 해안에서, 이란 본토의 해안에서는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작은 섬의 터미널을 통해서 이란 석유의 무려 90%가 수출됩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작은 섬을 점령하고 싶다라는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의 군사시설은 강하게 폭격했지만 석유 관련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석유 관련 시설을 폭격해버리면 전후에 복구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동안에 국제 유가가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르그 섬을 아예 지상군이 들어가서 폭격이 아니라 그저 점령을 해버린다라면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문제는 어느 곳이든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미국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작전이 실패하거나 작전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는 소위 최악의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어떠한 경우에도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 보낸, 즉 미군의 아들과 딸들을 보낸 미국 내의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여론을 위해서라도 그런 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기 말을 뒤집는 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2: 중국의 배우 겸 감독인 주성치가 연출한 영화 소림축구의 후속격인 쿵푸 여자축구에 한국 여자축구팀을 비하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논란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봉한 쿵푸 여자축구는 현재 월드컵 분위기와 맞물려 개봉하면서 흥행 중에 있습니다. 개봉 사흘 만에 누적 박스오피스 6억 위안 약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끈 주성치의 대표작 소림축구를 잇는 후속작 성격의 작품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약체 여자 축구팀 아미파가 무술과 축구를 결합한 플레이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한국 여자 축구팀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여러 등장합니다. 먼저 한국팀 이름이 국내 유명 여자대학교인 이화여대를 연상케 하는 이화여자축구팀인데 선수들은 서클 렌즈를 끼고 화장에 집중하는 선수들로 묘사됩니다. 이 팀은 승리를 위해 온갖 비겁한 수를 서슴지 않는 반칙축구를 합니다. 발을 걸고 상대를 때린 뒤 과장된 액션으로 경고나 퇴장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작품이 B급 감성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이 어눌한 한국말로 심판 도와주세요라는 대사 등 역시 한국 내 관객의 불쾌감을 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는 작품성에 대한 평가가 영화 흥행과는 달리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는 10점 만점에 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성치 특유의 무협과 코미디 감성을 잘 살렸다는 호평도 있지만 이야기 전개가 진부하고 특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6: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 그나마 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전격 석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선의에 감사한다라면서 이례적으로 화해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무력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번 유화 조치. 양국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YTN의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이 무사히 이란을 벗어났다며 이란의 선의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억류 미국인 구출에 각별한 소명의식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조치는 최대의 외교적 선물로 평가됩니다. 풀려난 인물은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빈곤 아동 구호단체를 운영해온 미국 이란 이중국적자 데나 카랄입니다. 간첩 행위 혐의로 1년 반 넘게 이란 정보보안부의 심문을 받다가 최근 심장마비까지 발생하자 막후 협상 끝에 전격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석방은 미국이 이란 남부를 연일 폭격해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국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동결자금 해제 같은 경제적 실리를 노렸던 인질 석방과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 방지용 출구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카라리가 자칫 이란 당국 통제하에 숨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안보 리스크를 서둘러 피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위스나 오만 등을 통한 양국 간 막후 소통 채널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부모를 뵙기 위해 이란을 찾았다 붙잡힌 언론인 레자 발리자데 등 최소 6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억류돼 있습니다. 생존을 택한 이란의 이번 유화 조치가 남은 억류자 문제 해결과 일촉즉발의 중동 위기를 가라앉힐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비상입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Bank of Hope, 한미은행, PCB은행, 오픈뱅크, CBB은행, US 메트로은행 등 6개 한인은행들의 이 부실 대출이 올 1분기에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일부 한인은행들의 부실률이 연방과 주금융당국이 주시하는 2%대를 넘어서면서 부실대출 관리가 발등에 불로 부상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대출 중에 수익이 없는 무수익 대출이 2억 4,424만 달러를 차지해서 부실대출로 분류되는 30일 이상 연체대출 3개 부문 가운데 73%로 가장 많고 이어서 30일 이상 89일 사이의 연체가 7,849만 달러, 90일 이상 연체는 1,06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서 손실 처리된 대출도 1,406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에 942만 달러에 비해서 49%가 급증했습니다. 부실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보면 CBB은행이 2.72%로 가장 높고 이어서 오픈뱅크 2.64%, US 메트로은행 2.27%, 뱅크 오브 호프

1.15%, 한미은행 0.39%, PCB은행 0.33% 순입니다. 액수로 볼 때는 뱅크 오브 호프가 1억 6,900만 달러, 오픈뱅크 5,935만 달러, CBB은행 3,997만 달러, US 메트로은행 2,963만 달러, 한미은행 2,569만 달러, 그리고 PCB은행 956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한인은행 부실 대출 급증은 최근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이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등은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많은 소유주들이 재융자 만기를 앞두고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아진 대출 대비 건물 가치 LTV로 인해서 재융자를 받으려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건물주들은 건물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 국제공항의 핵심 교통개선 사업인 무인전철 피플 무버의 건설 시공사가 공사 지연의 책임이 LA 공항공사에 있다라며 LA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서둘러 개통에 더 시원찮은 마당에 시공사와 운영사 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LAX 무인전철 사업을 맡은 시공사는 최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시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LA 공항공사가 공사 지연 관련 사실을 숨긴 채 책임을 무조건 시공사 측에 돌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LA 공항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연 원인을 공개하지 않고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LA 공항의 무인전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전을 보이기는커녕 개통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연준 인사에 매파적인 발언도 나오면서 이달 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28일과 2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인 50%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염소 3마리와 함께 미국을 횡단하고 있는 한 남성이 최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도착해서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29번과 50번 국도가 만나는 페어팩스 서클 인근 이 도로변에 염소를 묶어놓고 쉬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이 촬영해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 출신으로 올해 45살인 제이콥 할러데이는 지난해 7월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출발해서 꼬박 1년을 걸어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워싱턴 DC까지 이 3,000마일에 달하는 대장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연방의사당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당 계단에서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르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최종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가주 소강대학교 동문회는 지난 4일 헐리우드볼에서 독립기념일 피크닉 행사를 열고 동문과 가족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묵을 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시락과 와인을 함께 나누며 공연을 즐겼고 비치보이스의 창단 멤버인 마이크 러브의 무대와 독립 250주년 기념 불꽃놀이를 감상했습니다. 김문화 무용단이 지난달 27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한 알래스카 친선 축제에서 한국 전통무용 공연을 선보여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린 가운데 길놀이를 시작으로 화간무, 진도북춤, 장고춤, 살풀이, 부채춤 등을 펼치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제 LA 지역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가 어제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밸리 지역은 대부분 100도 이상, 특히 우드랜드 힐스는 최고 110도까지 올랐습니다. 한인타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아져서 체감 더위가 더 심했습니다. 온도는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만은 LA는 90도, 오렌지 카운티는 88도에 여전히 높은 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80도대 중후반에 더운 날씨가 당분간 이어 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어제 보양식 드셨습니까? 사실 날씨가 갑자기 더우니까요. 입맛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도 뭔가 또 해줘야 되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불 앞에서 오래 있는 것도 고역입니다. 자, 이럴 때 뭔가 한것 같은, 하지만 장시간 불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르골라. 네, 한국에서는 루꼴라라고 해서 저는 처음엔 다른 채소인 줄 알았는데요. 이탈리안 음식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탈리아어 그대로 루꼴라라고 하고 미국식으로는 아르골라. 이게요, 호주나 영국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라켓이로 불린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르골라. 아주 쌉싸름한 풍미가 괜찮은데요. 요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맛도 달라지고 비주얼 완성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선명한 초록빛 색감은 벌써 입맛을 다시게 만듭니다. 사실 이미 샐러드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걸 좀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자고요. 루꼴라 오일 파스타. 담백한 오일 소스에 루꼴라의 쌉싸름한 맛이 더해져서 느끼함은 줄이고 뒷맛은 깔끔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샌드위치에서는 루꼴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냥 늘 먹던 햄치즈 샌드위치가 이 루꼴라 한 줌이 더해지면서 꽤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합니다. 마요네즈나 버터처럼 좀 진한 소스의 무게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오늘 저녁엔 그냥 마트에서 산 냉동 피자나 먹어 하면서도 약간 죄의식을 덜수 있는 방법. 네, 이 아르골라를 위에다 한가득 올리는 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에 곁들일 때참 좋다니까 부침개, 루꼴라를 아예 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인 부침개 위에 루꼴라를 얹어서 내놓는 식당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루꼴라라고 하고 있죠. 아르골라 같은 채소입니다. 맛이나 비주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좀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비타민 많이 있고요. 칼슘, 칼륨,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네, 그동안 단순한 장식용 채소로만 쓰셨다면 아르골라, 루꼴라, 이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0: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9: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0: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9: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0: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군인들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하겠다라는 국방장관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30세 이상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사스 국방장관은 앞으로 미군은 연례적인 건강평가를 받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라며 최대치의 역량으로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테스토스테론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 군인은 치료를 권고받게 됩니다. 권고를 받을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대체요법이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 주사를 통해서 호르몬을 보충해서 호르몬 수치를 정상 범위로 올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헤기사스 장관은 우리는 이런 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서 장병들을 최상의 상태로 근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테스토스테론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치 이상은 괜찮고 어떤 수치 이하는 주사를 맞아라 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여성 장병들에게 적용되는 그러면 별도의 다른 기준이 있는지 이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검사하겠다라고 밝힌 올해 46살의 피트 헤그셋 국방장관 본인도 뭐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자, 여하튼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30대가 되면 호르몬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약 1% 내지 2%씩 서서히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테스토스테론은 20대 초반의 남성은 500에서 600 사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30대 초반은 350에서 450 사이, 그리고 40대 초반의 경우에는 300에서 400 사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장병들의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과연 이 중 몇 살의 나이에 맞추고 싶어 하는 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어서 지구 종말과도 같은 캐나다의 황갈색 하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현재 80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연기가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양국 대도시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무려 83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112건은 당국의 진화 능력을 벗어난 소위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산불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를 비롯해 매니토바 등 중부와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소실된 면적은 190만 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전국적인 이상 고온 현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온타리오주 북서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대도시로 대량 유입되면서 토론토의 대기 질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토론토 공기의 건강지수는 최고 위험 수준인 10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뉴델리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토론토 시내에서는 연기로 인해 하늘이 완전히 황갈색으로 변해버렸고 도심 스카이라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악화됐습니다. 대기 오염 수치가 급등하자 토론토시는 시내 광장에서 예정돼 있던 모든 야외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 유해한 연기는 국경을 넘어서 그런데 미국의 중서부와 북동부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국으로 유입된 유해 연무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보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곳 미국으로 유입된 오염된 공기는 뉴욕과 워싱턴 DC는 물론입니다만은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지역의 하늘도 완전히 황갈색, 누런색과 벌건색이 함께 합쳐진 황갈색으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보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도 대기질이 세계에서 지금 다섯 번째로 높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주민들에게 대기질 경보를 발령하고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뉴욕 인근 뉴저지주 야외 경기장에서 무려 8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드컵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이같이 대기질이 최악의 상태로 변해버려서 현재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해킹 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을 내세우면서 고위 임원들을 무더기로 경질하는 등이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5개월간 기업 부사장 CVP급 임원 가운데 최소 9명을 내보냈습니다. CVP는 한국의 직급 체계에서 본다면 상무급에 해당하는 임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 팀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보안 부문은 축소하는 등 조직에 큰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부서 약만명 가운데 수백 명의 일반 직원을 정리해고했고 고위급 임원 9명을 추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세계 주요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호감도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오히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 36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22곳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호감도, 즉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외에 국가에 대한 호감도 조사도 있었는데 조사 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25곳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보다 중국을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국가를 보면 대표적으로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중국보다 미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라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계 나라를 비롯해 폴란드, 필리핀, 이스라엘 딱 6개 국가에 그쳤습니다.

0: 네, 한국 축구계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차기 선거에서 사실상 직선 제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기존보다 41배가 늘어난 선거인단 수가 41배가 늘어난 무려 9만 2천여 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현안인 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지난 2월 총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안, 5달 동안 공청회와 설명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대한체육회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거인단은 기존의 추첨을 통한 2,244명에서 9만 2천여 명으로 41배 늘어납니다. 임원과 심판, 지도자는 등록인 모두, 선수는 전국체전 출전 등의 자격 요건을 둬서 사실상의 직선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임시대회원 총회에서 일단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개선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2: 앞으로 현장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갖춘 그런 체육계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 대한체육회는 개정안의 큰 틀에 맞춰 현안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번 달 말 이사회를 열어 100명에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 종목단체장 선거인단 규정을 폐지하고 60일인 보궐선거 기한도 최대 8개월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2: 저희 대한체육회의 기준으로 가이드를 삼으면 충분히 이 현장에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선거인단을 갖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도 달라진 상위단체의 규정에 맞게 정관과 회장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부 반발이 뒤따를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 찜뜸의 명가 김형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2: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5: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6: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8: 일본 교토의 한 식당이 외국어 메뉴판과 일본어 메뉴판에 서로 다른 가격을 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외국인 차별, 외국인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은 구독자 무려 6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 최모 씨가 교토의 한 초밥집을 방문한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씨 일행이 건네받은 영어 메뉴판에는 참치초밥 3조각 가격이 1980엔, 달러로 약 13달러로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초밥이 이 정도로 비쌀 일은 없다라는 생각에 가격이 의아했던 최 씨는 일본어 메뉴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일본어를 할 줄 아느냐? 일본어를 읽을 줄은 아느냐? 라고 되물은 뒤에 한참 만에 일본어 메뉴판을 갖다 줬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일본어 메뉴판에는 해당 메뉴가 영어 메뉴판보다 턱없이 낮게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에게만 몰래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요금을 차등화하는 이중가격제를 대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유명 국립공원 입장료는 거주자에게는 1000엔, 비거주자에게는 2,500엔을 받는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표현으로 외국인 차별 논란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닷새 연속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야간에 주로 공습을 해오던 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낮에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중부사령부는 어제 SNS에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 작전은 오전에 이번에 이루어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약 90분간 이어진 작전에서 이란의 해안 방어체계 및 순항미사일 발사시설을 표적으로 정밀유도 무기를 투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타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상선을 위협해온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이 한층 더 약화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습을 한 건 지난 11일부터 닷새 연속입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두 척의 상선을 회항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 항구를 오가려는 모든 선박의 통항을 다시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서 삼성, 현대, SK 등 주요 기업 대표들과 치맥 회동을 가진 데 이어서 일본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관계자들과 함께 꼬치구이와 함께 간파이를 외쳤습니다. 젠슨 황 CEO는 도쿄에서 열린 엔비디아와 일본 세가와의 파트너십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간부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일본 회사원들이 즐겨 찾는 간다역 인근 꼬치구이집에 도착한 황 CEO는 관계자들과 간파이를 외치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황 CEO는 일본의 세가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가는 1990년대 전 세계 게임기를 장악하던 유명 게임기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창업 초기 엔비디아는 이 세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첫 부품이 있었는데 그 부품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세가 측은 그런데 황 CEO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이 자금 고갈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기까지 단 30일밖에 남지 않은 파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젠슨 황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당시 이 세가의 사장을 만나 세가가 줄 계약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계약금과 투자금 어떻게 다르냐? 투자금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가져갈 수 있지만 만일 그 투자가 실패했더라도 원금은 달라고 할 권리는 없는 그런 것이 다르죠. 세가 측은 그런데 젠슨 황의 잠재력을 믿고 결국 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서 도매 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우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조만간 최종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전달 대비 즉 5월에 비해서 6월의 물가 지수를 말하는 것인지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물가 지수를 1년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해보면 5.5%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재개함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물가 관련 불확실성은 다시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12: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11: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12: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13: Asia since 198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6: 센터 메디컬 그룹.
18: 남가주 최고의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제 카카오톡으로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19: 라디오 서울 뉴스 카톡 채널 론칭 기념 스타벅스 커피 500잔을 쏩니다.
18: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라디오 서울 뉴스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시면 선착순 500분께 스타벅스 오블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19: 지금 바로 카톡 친구 등록하고 시원한 커피 받아가세요. 가입하고 일주일만 함께해 주시면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쫙 쏩니다.
18: 선착순 500명 한정, 마감되면 종료됩니다.
19: 이 이벤트는 안경회계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거만가가 단독 후원합니다.
18: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확인하세요.
2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2: 네, 스토리뉴스 오늘 소송.
2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6: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 인사올립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 더위 잘 이기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성공보다 값진 것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이루었냐 보다 누구와 함께 걸어왔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아유 말이 그렇지 일단 성공하고 봐야지 하는 마음이지만요. 그래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인생 끝에서는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벌써?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아니 후딱 이렇게 시간이 가서요.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는 아유 나이 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촌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모닝 브라우징 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아이고 삭신이야 하면서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날 있으시죠?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젊어지는 비결이 하나 배달됐습니다. 힘든 근력 운동이나 쓴 약을 먹지 않고도 우리 몸을 3살이나 젊게 만드는 방법, 뭘까요? 바로 문화생활이라고 합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의학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50세 이상 성인 약 1,900명을 대상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악력, 걷는 속도까지 우리 몸의 10가지 건강 지표를 측정해서 진짜 신체 나이를 계산해 봤대요. 그런데 미술관이나 영화관 혹은 공연장을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찾으면 문화생활을 즐긴 그런 분들이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체 나이가 평균 3년이나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음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혈압도 내려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면서 진짜 몸이 젊어진 거죠. 비결이 뭘까 하고 연구진이 분석해봤더니 미술관에 가기 위해 예쁘게 옷차려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전시관을 천천히 걸으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 그리고 좋은 공연을 보고 사람들과 모여 앉아서 감동을 나누는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 뇌와 몸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효과가 무려 규칙적인 신체 운동을 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유 다리도 아픈데 무슨 미술관이야, 아유 영화관, 아유 귀찮아 이러면서 집에서 리모컨만 붙잡고 계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전시도 보고 또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커피 한 잔도 하면서 루이지애나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야말로 기적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파이퍼본드라는 이름의 전력 장비 제조회사가 글로벌 대기업에 무려 17억 달러에 매각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님 그레이엄 워커 씨가 매각 조건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전체 매각 대금의 15%, 그러니까 2억 4천만 달러를 우리 전 직원 540명에게 보너스로 나눠주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왜 하필 15%냐라고 묻자 아유 10%는 너무 적잖아요. 이 공장의 평범한 직원들은 한 사람당 평균 44만 달러 라는 기적같은 보너스를 품에 안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편지를 열어보고 어? 아 이거 장난 아니야? 결국은 눈물을 흘리고요. 65세가 넘은 고령의 장기 근속자들은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은퇴 선물을 받은 거죠. 내가 일군 성공이 결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땀을 흘려준 우리 직원들 덕분이란 거 어? 잊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리더의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슬쩍 주워 담는다거나 뒤따라오는 분을 위해서 잠시 문을 잡아주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 말이죠.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온종일 마음이 따뜻하고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 바로 미국 심리학회가 무려 201개의 연구를 분석해봤더니 작고 계획 없는 친절이 우리의 뇌화학 성분을 완벽하게 바꿔놓는다고 해요. 남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과 감정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이 마구 분출되고요.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는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친절을 베푸는 게 내 심장 건강과 직업적 성취, 행복까지 챙기는 가장 쉬운 방법인 셈이죠.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헬퍼스, 헬퍼스 하이, 러너스 하이가 아니라 바로 도움을 주는 사람의 하이, 헬퍼스 하이라고 부른다네요. 실제로 뇌를 촬영해보면 남을 도울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뜻밖의 공돈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내 뇌에 든 돈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기쁨으로 접수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친절은 전염성도 아주 강해서요. 누군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구경꾼들의 뇌에 똑같은 행복 호르몬이 돌기 시작한대요.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사소한 친절 하나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료에게 건네는 시원한 음료 한 잔,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하늘을 완벽하게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시간을 흘러서 거대한 숲이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펜실베니아주 플럼 지역에서 2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역사 선생님 론 사콜스키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미스터 사콜스키, 시간은 27년 전 1999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콜스키 선생님은 교사 교환 프로그램으로 중국 네이멍구 근처의 한 학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TV를 보던 중 황량한 사막에 홀로 나무를 심으며 사막화를 막으려고 애쓰는 이 여인 인 위즌이라는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방송이지만 선생님은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한 자선단체를 통해 그녀에게 5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그 당시 그 돈은 그녀가 나무 심을 씨앗과 묘목을 살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의 씨앗이 되었죠. 황량한 모래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베이징까지 62마일이나 날아가던 그 척박한 땅에서 두 사람은 모래 위에 서서 우리 나중에 이곳을 꼭 푸르게 만들자. 띵워. 쉐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6년 오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사콜스키 선생님에게 중국으로부터 한 통의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백발이 된 선생님을 애타게 찾던 인위전 씨가 보낸 영상이었는데요. 그녀의 뒤로는 놀랍게도 끝없는 푸른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7년 전 건넸던 5천 달러의 기적. 그 모래밭은 이제 무려 5만 그루의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거대한 숲. 사콜스키 선생님의 이름을 딴 사콜스키 포레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도 이 감동적인 사연을 듣고 선생님에게 10년 만기 비자를 선물했고 사콜스키 선생님은 오는 8월 말 27년 전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그 푸른 숲으로 그녀를 만나러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심코 베푼 아주 작은 친절도 어딘가에서 자라나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푸른 숲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이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아주 작은 친절의 씨앗 하나 심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들의 세상이 잘 돼야 될 텐데 한쪽은 너무 가뭄이고 한쪽은 너무 또 물난리가 나고 산불도 나고 조처해서 그냥 정신이 없으면서 좀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니 이 지구는 누가 지킬까? 근데 지구는 멀쩡하대요. 우리 인류가 문제지. 우리 인류와 또 지구상의 생명이 하나하나 다 소중한 생명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래요. 자연은 다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하니까 그 옛날에 그 중국에서 그 모래밭에 진짜 그 모래 폭풍이 불면 그게 또 한국까지 올라와서 황사 현상도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이 정말 미국에서 가장 큰 호수지만 여기가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말라 가서 지금 야 이거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를 좀 덜 짓자. 그 가운데서는 알파카라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이 소들이나 짐승들에게 먹이는 가축들에게 먹이는 그런 풀인데 이게 뭐 유타주의 GDP의 1%밖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물을 오히려 농민들에게 돈을 주고 그 물을 좀 절약을 해서 미드 호수를 살리자 미드가 아니죠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를 살리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이 이 호수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그 광물들 오염된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말라지면 그게 옛날에 바다였잖아요. 그러면 막 이 모래 폭풍이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고 그쪽 한 솔트레이크 시티 그 부분의 분들은 평균 연령이 10년이 지금 줄어들어 있다 벌써 그런 무서운 얘기도 있습니다. 자연과 우리는 정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사막 한가운데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지은 도시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저쪽에 가보면요. 얼마 전에 글렌데일에 제가 처음으로 그 숄 캐년 골프 클럽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글렌데일 시티 겁니다. 근데 위에 올라갔더니 야 사방으로 그 산 위에서 그 LA 다운타운부터 해서 그 전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바로 근데 옆에 벌써 또 집을 짓겠다고 개발을 해서 너무 인간들이 그냥 다 파놓고 이러니까 자연도 힘들고 그런 와중에 이 동물들도 힘들고 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 물 우리가 펑펑 쓰는 물은 과연 어디에서 왔고 이게 지금 메말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바로 레이크 미드입니다. 라스베가스 가시면 그 위쪽으로 이제 후보댐도 보시면서 미서부의 생명줄이자 가장 큰 또 저수지의 하나 레이크 미드 소식이 오늘 하나 있네요. 이 호숫가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물이 계속 빠져가지고 하얗게 말라붙어서 욕조에 그 때가 낀 것처럼 허연 띠가 이렇게 베스트업 그 띠가 링이 이렇게 있어요. 그만큼 점점 물이 엄청 말라버렸다는 뜻이죠. 이 물보

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건 지난 30년 동안 남가주 주민 여러분과 수자원 지구가 물절약하면서 재활용 시설을 만들면서 17억 달러 넘게 꾸준히 저축을 해둔 덕분이라고 합니다. 뿌듯하고 자랑스럽죠. 한때 물을 몇 시부터 쓰지 말라 막 그 잔디도 사막 그 정원으로 물이 들지 않는 사막 정원으로 바꿔라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걸 입고 너무 펑펑 쓰는데 그래도 좀 물절약을 하면서 샤워를 또 너무 오래 자주 하는 것도 피부에 안 좋다고 그래요. 적당히 대충 씻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 제가 최근 본 것 중에요. 특히 그 아유 그냥 비누로 그냥 닦아야지 이러고서 응아하고서 비누로 닦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그 좋은 균들이 있어서 그리고 좋은 윤활유가 있는데 이거를 비누로 다 닦아버리면요 오히려 그 바이러스나 이런 데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대충 닦는 게 건강에도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고삼아서 그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착한 일을 이렇게 나서서 했을까. 근데 이 서부 주들 사이에서는 아주 치열한 눈치싸움 일명 물전쟁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있더군요. 이 콜로라도강 물을 나누어 쓰는 주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뭐 이렇게 7개 주가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가 최고 고참 대선배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부 개척 시대부터 first come first serve처럼 우리가 먼저 와서 개척해놓고 농사 짓고 이 물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썼으니 우리가 시니어 워터 라이트를 꽉 쥐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68년도에 이웃 동네 아리조나가 대규모 물길 건설 공사를 하려 할 때 정치적으로 딜을 하나 쳤대요. 앞으로 가뭄이 들어서 물이 모자라면 무조건 너희 아리조나 물부터 다 끊고 우리 캘리포니아 물은 제일 마지막에 건드려라 이렇게 도장을 꾹 찍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올 때마다 아리조나나 다른 이웃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엄청나게 삭감하는데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에 또 우리의 권리가 철밥통이라도 강 자체가 아예 말라버리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미두 호수 물이 너무 낮아지면 후보댐 수력발전이 70%나 멈춰서 전기 공급까지 끊길 판입니다. 어제 뭐 오렌지 카운티 쪽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러는 뉴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냥 나만 편하자고 그냥 물 펑펑 쓸 게 아니라 그리고 목욕탕 가면 그냥 물 틀어놓고요 저기 가서 뭐 딴 거 하고 그러셔. 근데 그러면 저는 그때 갔다 물 이렇게 몰래 이렇게 꺼주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아끼셔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근데 이 올해 말이면 이 물 배분 지침이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7개 주가 그 물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이제 정말 또 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진짜 똑똑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겠냐. 물은 곧 생명이잖아요. 아, 목마를 때 그냥 마시는 한 잔의 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물의 소중함을 알고 시원한 물 한 잔. 너무 차갑게 말고 시원하게 한 잔. 드링킹. 여러분의 물절약 비결은 뭐가 있으십니까? 옛날에 어머님들 보면요 정말 그러셨죠. 세수하고 또 흰건물은 또 설거지하고 또 그물로 나중에 빨래하고 또 나중에 걸레 빨고 정말 아끼셨던 어르신들도 계셨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절약하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0: 홍진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2: 남가주 최고의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제 카카오톡으로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13: 라디오 서울 뉴스 카톡 채널 론칭 기념 스타벅스 커피 500잔을 쏩니다.
12: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라디오 서울 뉴스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시면 선착순 500분께 스타벅스 5불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13: 지금 바로 카톡 친구 등록하고 시원한 커피 받아가세요. 가입하고 일주일만 함께해 주시면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쫙 쏩니다.
12: 선착순 500명 한정, 마감되면 종료됩니다.
13: 이 이벤트는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거만가가 단독 후원합니다.
12: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확인하세요.
1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행자 뮤직 극장. 운명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됐다. 20살 청년이 5달 된 아기를 목욕시킨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뒤 그 두 사람이 월드컵 결승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될 줄이야.

사진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축구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살 청년 메시, 그리고 생후 5살 된 아기. 아기 이름은 바로 스페인의 라민 야말입니다. 혹시 뉴스 들으셨죠? 리오넬 메시가 아기 시절에 라민 야말을 목욕시키게 된 것은 2007년 유니세프와 카탈루나 지역 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자선 달력 촬영 행사에서 우연히 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후 20살 청년은 훗날 축구의 신이라 불리게 됐고, 그 아기는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별이 될 줄은. 그 사진 한 장은 19년 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말의 아버지가 아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사진을 소중히 간직해 뒀다네요. 이 야말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자 그때서야 SNS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밑에 적힌 한 줄, 바로 두 전설의 시작.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아르헨티나의 저항, 그래서 체포되기도 하고 망명도 하고,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국민 가수의 그라시아스 알라 비다. 인생이여 고맙다.

19년 전 사진을 같이 찍었던 그 둘은 이제 욕조가 아닌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한 사람은 전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려 하고 또 한 사람은 전설의 첫 페이지를 쓰려 합니다. 살다 보면 오늘의 작은 만남이 내일의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의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찍은 사진 한 장이 훗날 세계를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나 봐요. 인생은 참 재미있는 드라마다.

이번 월드컵이 또 하나 재미있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았는데요. 준결승부터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는군요. 순식간에 비행기표가 동나고 호텔 예약이 폭발하고 뉴욕과 뉴저지는 결승전을 앞두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De mis pies cansados. 사람이 모이는 곳에 경제가 살아나고 이야기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 한인사회도 마찬가지니까요. 식당도 병원도 가게도 학원도 비즈니스도 알려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게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이런 좋은 행사 알리고 싶어요. 우리 세일 소식 전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 굿모닝 차차차의 이 한라인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전화로 모셔볼게요.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우리 폴린 씨?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 라디오 서울 탱자 한미옥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폴린 탱자는 춤을 추시는 분이세요?
1: 네, 맞아요.
0: 폴린이라고 해서 폴댄스는 아니시죠?
1: 저는 네, 네. 라인 댄스를 만나서 네. 지금 제2의 청춘이 시작된 핀 라인 댄스 강사 폴린조입니다.
0: 와, 제2의 인상이 그전에는 라인 댄스 하기 전에는 뭘 하셨는데요?
1: 네, 저는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어요. 다운타운에서.
0: 네.
1: 그래서 그 팬데믹 하면서 네. 저는 리타이어를 하고 그다음에 네. 댄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0: 네.
1: 정말 네, 제 인생에서 네. 이런 게 있었구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를 느꼈었거든요.
0: 와, 이 라인 댄스는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함께 추는 거라서 그죠?
1: 네, 우리 이제 예, 우리 이제 시니어들이 모여서 같이 춤을 추는데
0: 네.
1: 라인을 이렇게 쭉 맞춰서
0: 네.
1: 스텝을 같이 네. 하다 같이 맞추다 보면은 네.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보기보다 운동도 엄청 되고요.
0: 아, 네.
1: 네, 그래서 예.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시니어들한테 이 댄스를 많이 권하고 싶어요.
0: 아, 퀸 라인 댄스. 우리 한인타운에 네.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퀸 라인 댄스 소개 좀 해 주세요.
1: 네. 저희 퀸 라인 댄스는요.
0: 네.
1: 작년에 정말 춤을 좋아하는 세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팀이에요.
0: 네.
1: 처음부터 뭐 큰 목표나 이익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0: 예.
1: 그냥 춤이 너무 좋아서
0: 네.
1: 저희 셋이 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0: 아~
1: 네, 저희가 좋아하는 춤을 네. 추자 해서 네. 시작하게 됐어요.
0: 와.
1: 그래서 예,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지금은 한 50명 정도가 돼서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0: 50명이나 돼요. 야.
1: 네. 네.
0: 이게 춤만 추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뭐 이벤트도 하고 뭐 생일 파티도 하시고 어디 가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저희는 이제 생일 파티를 하면은
0: 네.
1: 완전히 너무너무 즐겁죠. 옛날에는 뭐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뭐
0: 네.
1: 만약에 술을 마신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그러는데
0: 네.
1: 지금은 이제 같이 춤을 추고 이러니까
0: 네.
1: 정말 몇 배가 더 즐거워요.
0: 아, 라인 댄스라면 뭐가 좋다? 응? 장점 좀 소개해 주세요.
1: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요.
0: 예.
1: 일단은 우리가 그 헬스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0: 네.
1: 혼자 걷는 것도 힘들고
0: 네.
1: 그런데 이거는 같이 모여서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는데
0: 네.
1: 보통 7,000보에서 10,000보를 걷게 돼요.
0: 와.
1: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니까 더
0: 네.
1: 신나고요.
0: 네.
1: 땀도 아주 많이 많이 나고요.
0: 네.
1: 네. 그리고 오시면은 우리 이제 또래들끼리 모여서 또
0: 네.
1: 친구도 되고
0: 네.
1: 네. 그런 뭐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더 즐겁죠. 훨씬.
0: 네. 또래라고 말씀하시는데 연령층이 그
1: 연령층이 예,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70대 이랬잖아요. 지금은
0: 네.
1: 50대.
0: 50대부터 60대.
1: 네.
0: 70대까지.
1: 네. 저희는 50대부터 50대가 굉장히 많아요.
0: 요즘
1: 그래서 젊어지고
0: 네.
1: 있어요. 네.
0: 요즘 무슨 음악에 춤을 추고 계세요? 제일 요즘 핫한 거.
1: 요즘 핫한 음악은 되게 많은데 저희가
0: 네.
1: 한 1시간 반 동안 할 때 한 20곡 정도를 쳐요.
0: 네.
1: 근데 요번에 저희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0: 네.
1: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노래를
0: 아.
1: 공연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0: 어머, 공연도 하세요?
1: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0: 네.
1: 오늘 그 프로그램에서
0: 네.
1: 보이고 싶었는데
0: 네.
1: 사정상
0: 네.
1: 네, 못하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0: 네.
1: 아쉬워요.
0: 네.
1: 네.
0: 언제 다음에
1: 그래서,
0: 굿모닝 차차차 공개 방송할 때 나와서 꼭 좀 선보여 주세요.
1: 네, 꼭 불러주세요.
0: 아, 네, 차차차 파티 할 거니까 꼭 오세요.
1: 네, 좋아요.
0: 네. 아니, 공연 소개 좀 해주세요. 무슨 공연이에요?
1: 이번에 8월 1일 그리피스 파크에서 열리는 마라톤
0: 네.
1: 대회, LA
0: 네.
1: 마라톤 대회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어요. 축하 무대로.
0: 네.
1: 그래서 저희 시니어 두 분이 네. 공연을 두 곡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0: 아, 이 LA 체육회에서 8월 1일 토요일 7시 30분 바로 LA 그 마라톤을 하죠. 해프 마라톤.
1: 네, 네. 네. 네.
0: 야, 여기서 공연도 하시고.
1: 네.
0: 좋습니다. 의상이나 다 갖추셨어요? 신나겠다.
1: 그럼요. 네, 네.
0: 우리 퀸 라인 댄스. 아, 나도 여기가 네. 위치랑 시간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1: 네, 저희가 초급반, 중급반, 그다음에 고급반, 그다음에 직장반 이렇게 네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10시 반, 2시, 네. 그다음에 4시, 6시 이렇게 클래스가 계속 있어요.
0: 다양하게 있네요. 네. 네. 전화번호 213-447-9568.
1: 네.
0: 여기가 일가
1: 연락하시면 돼요.
0: 네. 일가하고 웨스턴에 있네요.
1: 네, 맞아요.
0: 일가하고 웨스턴. 아,
1: 네.
0: 퀸 라인 댄스 관심 있는 분은 213-447-9568 447-9568 170 사우스 웨스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폴린 씨 즐겁게 춤추면서 네. 그 에너지를 우리 새 여자가 뭉쳐서 시니어 분들께 좋은 에너지, 힘찬 에너지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1: 네네, 그러고 있어요.
0: 네, 끝 인사 부탁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이런 음악에 맞춰서 함께 라인을 세워서 춤을 춘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일가와 웨스턴에 있는 퀸 라인 댄스 오늘 폴린 씨와 함께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213-447-9568-447-9568로 라인댄스 관심 있는 분 문의하시고요. 8월 1일 토요일 7시 반 그리피스 파크에서 LA KSA 마라톤이 있습니다. LA 체육회에서 함께하네요. 유소년 육성 및 선수 지원 기금 모금이라고 하는군요. 아, 우리 LA에는 우리 한인타운에는 그래도 그리피스 파크가 있어서 이게 허파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상금도 있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뭐 기념 티셔츠 전원에게 주고 점심도 주고 경품 추천권도 주는군요. 관심 있는 분은 LA 체육회 13-220-6005-220-600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프 마라톤 그리고 10K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걸을 테야 이러는 분도 함께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하십니다.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퍼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0: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불렀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게요, 그 소노라고 AI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앱이에요. 거기에서 굿모닝 차차차 가사를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더군요. 수많은 버전으로 만들 수 있어서 요즘은 참 AI가 있어서 이야,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거 정말 좀 그렇지도 않은, 어떻게 되나. 오늘이 바로 내셔널 AI 데이입니다. 이 AI는 예전 1950년대부터 앨런 튜닝이 시작을 해서 마빈 민키스, 존 메카시 같은 천재들의 손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디지털 삶에 살고 있는 우리, 앞으로도 정말 놀랍게 진화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AI가 있으면서요, 학교에서 AI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겨 이러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루카소 감독이 AI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또 핀잔을 듣기도 하고, 아 맞는 말이다. 그래 옛날부터 굉장히 어드밴스된 그런 감독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셜리라고요, 그 동부의 한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거 없이 뭐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과연 우리 아이들을 로봇이 가르치는 거 이거 조금 이끌어갈 우리 세대들이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군요. 바로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고등학교부터 올가을부터 진짜 일어날 일입니다. 셀리라는 이 AI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숙제 다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노트북으로 보내면 맞춤형 피드백까지 실시간으로 준대요. 아무리 그래도 이 인성교육은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시골 지역 아이들에게 첨단 기술을 배울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고, 벌써부터 아이들을 기계랑 놀게 하느냐, 예산 낭비다 이런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AI가 나의 그냥 비서가 되고 친구가 돼서 너무 좋아 이런 또 시녀분들을 봐서요, 대세니까 뭐 걸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데, 근데 AI를요 잘 인격적으로 선생님 박사님하고 대우를 해주래요. 그러면 나 박사인데 이러면서 AI가 박사급으로 대해주고, 또 인격을 이렇게, 인격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잘 이렇게 해주면요 그래 나는 이렇게 훌륭한,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잘 쓰면서, 그래서 저도요 요즘 꼬박꼬박 존댓말하면서 옛날에는 막 그렇게 부려먹듯이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존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좋은 날 굿모닝 차차차 우리 함께 웃어봐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만나뵐게요.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자.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5: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4: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5: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4: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5: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8: 수영도?
2: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이 시간은 금강안경검안과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즈 용자 헬스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벌써 덥나요? 어제보다는 살짝 기온이 내려갔지만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자외선 지수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저는 어제 에어컨 안 켜고 아주 시원하게 뒤집었다 말았다 낮잠을 살짝 잤어요. 낮잠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러는군요. 너무 많이 자는 거 말고 살짝 점심 식사 후에 10분, 15분도 아주 보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위를 이길까? 근데 말이죠. 에어컨 없이도 이 혹독한 여름 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덥기로 소문난 인도에서 내려온 더위 탈출 비밀 무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먹어서 식힌다. 더울 때 그냥 맹물만 마시면 금방 배만 부르고 힘이 안 날 때가 있죠. 땀을 흘릴 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 수분뿐만이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나가기 때문인데요. 인도에서는 오이에 검은 소금, 블랙 솔트를 살짝 뿌려 먹는데요. 수분 가득한 오이에 짭조름한 소금이 더해지면 천연 전해질 수액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이가 그렇게 참 좋다죠. 오늘은 오이 냉채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맛있겠다. 그리고요, 집에서 당장 따라해볼 수 있는 꿀팁, 바로 물 묻은 커튼의 기적. 이게 바로 증발 냉방의 원리입니다. 젖은 커튼이나 수건을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이나 문에 얇은 대나무발이나 이런 두꺼운 천 커튼을 달고 물을 촉촉하게 뿌려두는 겁니다.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것도 좋겠어요. 뜨거운 바깥바람이 이 젖은 커튼을 통과하면서 물을 증발시키는데 이때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방 안으로 들어올 때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촉촉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일종의 자연식 에어컨인 셈이죠. 저도 여름에 하이킹을 할 때는요, 그냥 과감하게 물을 온몸에 그냥 적셔버려요. 물을 그 위에 또 티셔츠를 물에 적셔가지고 아예 젖은 티셔츠를 입어요. 그러면 진짜 한두 시간은 시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르면서 체온을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시에 급할 때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도의 아름다운 타지마할이나 궁전들을 보면 돌벽에 아주 촘촘하고 예쁜 기하학적인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잘리라고 부른대요. 잘리? 응? 잘래? 잘리?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보다 창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면 좁은 틈 사이로 바람이 압축되면서 통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기가 팽창하고 온도도 자연스럽게 뚝 떨어진다고 그러는군요. 한번 이것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그래도요, 아무리 더위를 잘 참는 분이라도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같은 갑작스러운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게 바로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911 부르시고 빨리 그냥. 그리고 대기하는 동안에는 겨드랑이나 목덜미에 얼음팩을 대서 체온을 빨리 내려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정말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서요, 독특한 에어컨도 없이 그 여름을 났던 그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있으실 겁니다. 시원하게 보내는 그 여름 방법 꿀팁 있으시면 함께 또 나누면 좋겠네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언제이겠습니까? 혹은 내 인생에서 가장 뼈아팠던 사람을 떠올린다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나를 눈물로 그냥 지새우게 만들었던 그 왼수 같은.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에게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놀랍게도 같은 시간 같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가 낳은 천재 화가 프리다 칼로의 얘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매물 하나가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유서 깊은 언덕, 텔레그래피 힐의 절벽길 따라 지어진 아주 독특한 아파트. 무려 8밀리온 800만 달러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1938년에 지어졌는데 마치 스위스의 예쁜 산악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계단식으로 층층이 내려앉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없고 아래층에 살려면 가파른 돌계단을 숨가쁘게 걸어 올라와야 하는 아주 불편한 곳이죠. 하지만 창문을 열면 푸른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낭만적인 공간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의 42호실에 1940년 가을 프리다 칼로와 그녀의 평생의 반려자이자 왼수였던 디에고 리베라가 살았습니다. 사실 프리다 칼로의 삶은 통증과 상처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해졌고 18살 꽃다운 나이에는 청천벽력 같은 버스 사고를 당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응? 쇠창살이 그녀의 척추와 골반을 관통했죠. 의사를 꿈꾸던 영리한 소녀는 평생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며 침대에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가 잡은 것은 바로 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천장에 붙여준 거울을 보며 프리다는 거울 속 자신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프리다는 당대 멕시코 미술의 거장이었던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무려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두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에고 리베라는 진짜 거구였고요. 이 프리다는 아주 작은 체구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폭풍우의 시작이었습니다. 디에고는 천재적인 화가였지만 동시에 최악의 바람둥이 남편이었거든요. 끊임없는 외도로 프리다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심지어 프리다의 친동생과도 바람을 피우며 이거 막장하냐 진짜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프리다는 남편의 배신에 피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39년에 이혼 도장을 찍으며 완전히 남남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운명의 끈이었을까요? 이혼한 지 딱 1년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응? 또 재혼을 아니 응? 당시 디에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 벽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척추 통증이 다시 심해진 프리다는 이곳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죠.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었던 두 사람이 또 어이없이 이렇게 마주치자 깨달았습니다. 안 되겠다. 또 같이 살자. 이래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절벽이 아파트 지금 8밀리온에 나와 있는 그 오래된 아파트 그 42호실에 짐을 풀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죠. 이 시기 프리다는 비록 몸은 아팠지만 예술적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준 의사를 위해 그 유명한 걸작 멜로에서 의사에게 헌정하는 자상화, 자상
벽을 그린 곳도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테라스 너머로 펼쳐지는 눈부신 샌프란시스코의 바다를 바라보며 프리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흉터투성이었지만 다시 곁에 돌아온 남편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평온한 행복을 느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서의 달콤한 재혼 생활을 뒤로하고 멕시코로 돌아간 프리다는 말년까지 모진 육체적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불과 8일 전 그녀는 잘 익은 붉은 수박들이 놓인 정물화를 완성하고는 그 위에 짙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Viva la vida. 인생이여 만세. 평생을 지옥 같은 육체적 통증과 사랑의 배신 속에서 살았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찬란한 찬가였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강인한 영혼과 독창적인 예술에 열광하는 이유도 고통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그 위대한 생명력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800만 달러 넘는 가격의 매물로 나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오래된 아파트 그 42호 창가에는 여전히 80년 전 프리다 칼로가 바라보았던 푸른 바다가 그대로 물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프리다의 마지막 외침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따라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Viva la vida.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여 만세.

이다. 내 인생의 만세. 만세. 여러분 만세 삼창 한번 만세! 만세! 만세! 자, 힘내자. 바로 이 콜드플레이의 프론트맨 리더죠. 이 크리스 마틴이 이번에 월드컵의 해프타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기획을 맡았다고 그러는군요. 슈퍼볼의 해프타임 쇼를 연상케 하는 이번에 월드컵 해프타임 쇼가 보통 15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 대형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물리적인 시간, 공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BTS도 나오고 마다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 구스타브 두다멜과 뉴욕 피라모니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초특급 아티스트들이 별도의 출연료를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축구 기회 확대를 위한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자선 및 사회적 공헌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그러죠. 잘하는 나라만 나오지 말고 아주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도 좀 참가를 하면서 모두가 함께 상생하자라고 해서 다음번에는 68개국이요? 뭐 이런다는데 이번에도 일주일이 좀 길어졌잖아요. 어떻게 될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상업적인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선수들의 부상 위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 바로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참 아르헨티나가 매번 역전을 하나 모르겠어요. 또 스페인은 정말 빗장 수비죠. 볼만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낮 2시에 바로 뉴저지 러더포드에 있는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이번 주 일요일 바로 12시에 야 이제 결승전이 펼쳐지네요. 이 월드컵 특수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어 뭐 이랬지만 그래도요 끝에 가서 이게 달궈지면서 많은 그런 도시가 특히 캔사스 시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그러는군요. 경기 당일에 무려 152%나 매출, 호텔 객식당 그런 매출도 올랐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뉴욕, 뉴저지가 많은 그런 수혜를 그래도 받았다. 뒤늦게 지갑을 열면서 아니 우리가 결승에 올라갔어? 이래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막 지금 몰려오고 티켓 가격도 꽤 비쌀 텐데 이렇게 막판 스퍼트를 보여주는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뉴욕 뉴저지 뭐 역대급으로 폭발을 할 것 같네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 자, 아르헨티나도요 옛날에 정말 죽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혁을 했는데 우리 붉은 악마 우리 한국 팀도 축구 개혁 위원회도 생겼으니까 4년 후에 또 8년 후에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자자자작작 힘을 내봐야 되겠어요. 굿모닝 차차차.

0: 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0: 굿모닝 차차차. 아리따운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홈쇼핑 월드 김미경 실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점점 더 이뻐지시고 방송도 점점 너무 잘하셔서 아우 매력적이십니다.
1: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요즘은 홈쇼핑 월드 바쁘죠?
1: 아우, 저희가 또 한인 네. 경제를 살리느라고 힘쓰느라고 아주 네. 바쁘고 있습니다.
0: 어머, 예. 그래서 오늘 홈쇼핑 월드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세일 제2탄. 야, 정말 건질 게 너무 많아요. 전 사랑해요, 홈쇼핑 월드.
1: 신토브리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0: 그쵸? 네. 그리고 한국의 지자체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좋은 제품들이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예, 저희 뒤에도 보이잖아요.
0: 네, 지금. 오늘 갖고 오신 게 뭐예요?
2: 한끼뚝딱 노른지도 네. 있고 맛있는 고구마죽도 있고 단호박죽도 있고 네. 팥죽도 있고
0: 네.
2: 남원 추원탕도 전라도에서 다 왔습니다.
0: 한끼 식사를 정말 건강하게 맛있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으시잖아요.
1: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저희가 항상 걱정되잖아요.
0: 네.
1: 근데 제거 저희가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딱 전자레인지 데우거나 그냥

0: 빨리 네. 맛있게 간편하게
1: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
0: 예, 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1: 빨리 달려가 봐요. 예, 예. 홈쇼핑 월드.
0: 신토구리 인기 상품 창고 대밭줄 세일. 대통령상 받은 명품 배추김치. 1kg 총각김치 1kg. 여수 돌산 갈김치 1kg가 있거든요. 해썹 인증도 네. 받았고 미국 시작청 인증, 한랄 네. 인증까지 두루 섭렵한.
1: 어머나 대통령상 받아 그 김치가.
0: 예. 이게 저희가 딱 10일에서 14일 정도만 판매를 해요. 네. 왜냐면 김치는 익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더 팔고 싶어도 팔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김치가 16불99가 9불99입니다.
1: 9불99. 예, 예. 먹어본 사람 알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0: 맛있는지 먹어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1: 진짜 저도 행복했어요. 예. 김치 먹는 동안. 네. 예.
0: 또 구수한 한 끼 뚝딱 누룽지 150g이 있거든요. 네. 이거 숭늉으로도 드실 수 있고 네. 바삭바삭한 과자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김제평야에서 난 쌀을 네. 바싹 가마솥에 구워서 만든 네. 건데 이게 4불 99가 2불 99입니다.
1: 아, 너무 좋다. 누룽지가 특히 몸이 좋대잖아요. 네.
0: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낙지젓이 드디어 왔어요.
1: 나 이거 사러 가야 돼. 네. 진짜 떨어졌어요. 낙지젓.
0: 자해식품 녹차 낙지젓 250g하고 네. 창란젓 250g이 들어왔거든요.
1: 네.
0: 이거 누룽지 끓여서 그냥 위에다 얹어 드시면 돼요.
1: 너무 맛있어.
0: 14불 99가 9불 99입니다. 몇 개월 만에 입고 된지
1: 진짜 기다렸어요. 낙지젓. 예.
0: 그다음에 이제 또 여름이 오면 저희가 보양식을 찾게 되잖아요.
1: 네.
0: 추어탕의 원조 남원 미꾸리 추어탕이 왔습니다. 400g이고 네. 여기다가 그냥 드셔도 되고 뭐 들깨가루 첨가하셔도 되고 네. 국내산 미꾸리 또 국내산 시래기까지 들어있는 네. 한여름 보양식입니다. 이게 9불 99가 5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어머 이거는 꼭 네. 미꾸리예요? 미꾸리.
0: 예, 예, 미꾸리. 미꾸리라고 해요.
1: 귀엽다, 미꾸리. 예, 예.
0: 또 군산 허우당. 네. 우리 아시잖아요.
1: 네.
0: 국내 최대의 수산물 가공업체.
1: 네.
0: 허우당 시래기 순살 코다리 조림 300g이거든요.
1: 네.
0: 저는 코다리도 좋아하고 시래기도 너무 좋아해요.
1: 저도요. 우리 예. 입맛이 비싼가 봐요.
0: 맛있는데 이것도 렌즈에 한 7분 돌려서 드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거 사장님한테 한번 돌려서 드린 적 있어요.
1: 네.
0: 어
1: 네.
0: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예, 예. 8불 99가 4불 99입니다.
1: 이것도 사야지.
0: 또 네. 군산 화우단 고사리. 네. 해물 육개장이 있거든요.
1: 네.
0: 700g이 들어있어서 양이 작은 분은 3분까지 드실 수 있고
1: 네.
0: 좀 양이 많으신 분 2분까지 드실 수 있으세요.
1: 와.
0: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그 네. 해물 특유의 우리가 느끼는 시원함 있잖아요.
1: 네.
0: 이거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12불 99가 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오, 가격 너무 좋아.
0: 또 군산 화우당에서 네. 갑오징어 볶음 낙지볶음 300g이 왔거든요.
1: 네.
0: 저 이거 해가지고 네. 한 번은 밥에 먹고 한 번은 소면 네. 끓여가지고 네. 먹었거든요. 양념이 따로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원물 뭐 갑오징어 네. 따로 들어있고 낙지봉도 따로 있는데 네. 그거 삭삭삭 해서 볶아서 같이 드시면 되는데
1: 네.
0: 10불 99가 6불 99입니다.
1: 가격도 너무 착하다.
0: 제가 좋아하는 또 떡 친구들이 왔습니다.
1: 떡 친구들.
0: 너무 네. 맛있어요.
1: 떡순이들 다 네. 드셔야 돼요.
0: 이게 수제떡인데 네. 콩고물 찹쌀떡, 검정깨 두텁떡, 검정깨 인절미 생모시 두텁떡 400g씩인데
1: 네.
0: 그냥 말만 들어도 네. 그 품격이 느껴지죠.
1: 네.
0: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네. 생신상에 올랐던 그런 떡들이야. 품격 있는 떡인데
1: 네.
0: 10개가 네.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 그냥 저희가 그냥 상태에 그냥 상온 상태에다가 한 네. 2시간만 놔두시면 그냥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1: 너무 좋아.
0: 예.
1: 이게 9불 99가 6불 99.
0: 6불 99.
1: 699네.
0: 네. 또 고춧가루가 왔어요.
1: 고춧가루 떨어졌는데.
0: 손님분들이 고춧가루 네. 찾으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으셨거든요.
1: 네.
0: 여기에 있는 고춧가루랑 저희가 퀄리티가 다르다고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대풍년 명품 고춧가루 500g 순한 맛이에요.
1: 네.
0: 이게 29불 99가 네. 16불 99입니다.
1: 가격 너무 좋네요. 16불 99에 500g이나.
0: 예, 당연히 국내산 100%고
1: 네.
0: 이게 분쇄가 12단계를 걸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네. 그 계약잡이를 해가지고 좋은 고치만 선별을 해서 아. 12단계의 분쇄를 거쳐서 네. 또 금속까지 싹 제거하고 네. 자외선 살균도 거치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이물질 최종 검사까지 마쳐가지고 나오는 게
1: 네.
0: 명품 고춧가루, 대품용 아. 고춧가루입니다.
1: 오, 이거 진짜 살기다.
0: 가격도 너무 착하죠.
1: 그러네요.
0: 16불 9구입니다.
1: 69? 오, 좋아 좋아.
0: 저도 지금 목이 좀 칼칼할 때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전하고 오후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잖아요.
1: 그렇기도 하고 요즘 약간 공기가 오염됐어.
0: 많이 오염된 것 네. 같죠. 이럴 때 쓰시라고 저희가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0: 이게 별명이 천연 항생제잖아요.
1: 네.
0: 30ml인데 그 목 아프실 때 칙칙 뿌리시고 네. 좀 목에 설염이 있을 때 칙칙 뿌리시면 되고
1: 네.
0: 근데 이게 반값 세일을 하고 있어요. 12불 19불 99가 9불 99.
1: 아, 프로폴리스 진짜 이 예. 기적 같은 벌들의 우리 훈이 씨가 지금 편도염으로 오늘 다시 이거, 못 나왔어요. 어제 나왔다가 맞아.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 한다는데 우리
0: 이거 뿌리셨어야 되는데
1: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0: 그러니까요.
1: 프로폴리스 예. 스프레이 반값이래요. 9불 99. 홈쇼핑 월드입니다.
0: 또 저희 남자분들이 기다리셨던
1: 뭐요?
0: 민물 장어옥 왔습니다.
1: 왜 남자들은 장어를 좋아할까? 그것도 뭐 꼬리를 먹어야 된다나 뭐 저걸로.
0: 자연산 네. 풍천 민물 장어구이 네. 180g인데 맛도 고추장, 간장, 네. 복분자 이렇게 세 가지나 있어요.
1: 복분자 맛도 있어요?
0: 왜냐하면 고창이 유명한 게 복분자잖아요.
1: 네.
0: 이 고창에서 나는 건데 네. 이 강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그 민물.
1: 네.
0: 거기서 사는 거라서 이 민물 장어는 그 바다 장어랑 완전 또 다른 거 아시죠?
1: 아, 네.
0: 고소하고 기름지고 너무 맛있어요.
1: 장어도 장어지만 복분자도 뭐 대단한 그 정력 음식 뭐 그러잖아요.
0: 예, 예, 예.
1: 장어랑 복분자랑 만나면 최고의 조합이죠. 이것도 예, 예. 반값 세일이네요.
0: 예.
1: 39불 99가 19불 99.
0: 19불 99.
1: 19불 99.
0: 네네. 몸보시하시기 바랍니다.
1: 네네네. 예.
0: 또 저희 엔칸토 보리차. 검정콩차, 헛개수, 옥수수 수염차, 현미 누룽지 액상 진액이 왔거든요.
1: 네.
0: 이게 480mg이나 돼요.
1: 네.
0: 이것도 반값 세일인데 네. 49불 99가 24불 99입니다. 이거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1: 네.
0: 예를 들어서 보리차를 드시고 싶으면
1: 네.
0: 이거 액상 진액 딱 한 스푼만 넣어서 500ml 물에 네. 넣어서 드시면 천연 보리차가 돼요.
1: 옥수수 수염차도 있고.
0: 예. 저는 이제 검정 콩차를 먹게 되는 좋겠다. 게 네. 머리 때문에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에요. 예.
1: 검정 콩이 네. 머리 색깔도 검게 유지해준다고 먹고.
0: 블랙푸드잖아요.
1: 네네.
0: 예, 그거 드시면 되고. 저희 이제 먹거리가 끝났고
1: 네.
0: 이제는 홈쇼핑 월드 초대박 사은품 세일이 있습니다.
1: 네.
0: 영신 건강 탱탱 비톡스.
1: 네.
0: 이거 한 번 써보시는 분이 있어도 한 번 더 써보시고 두 번 써보시고 계속 쓰게 되시는 거거든요.
1: 이게 그냥 얼굴에 그냥 바르면 그냥 탱탱해지면서 디톡스를 네. 해주는 거예요.
0: 왜냐하면 저는 이 제품 몰랐는데
1: 네.
0: 손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막 네.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비톡스 어디 갔어? 비톡스 막 그래서
1: 써보시니까 아는
0: 거지. 이거 하면 얼굴이 쫙 펴진대요. 그래서 제가 네. 왜 그럴까 봤더니
1: 네.
0: 뉴질랜드산 봉독하고 마누카 꿀이 들어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천연 보톡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네.
0: 네. 가격이 129불이 75불 하거든요. 구매 시 사은품은 탱탱 비톡스 한 개 더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0: 거기다가
1: 네.
0: 과일 모이스처 크렌징 4개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1: 어머나 진짜 초대박 사은품 세일이네요. 네. 야.
0: 거기다가 이제
1: 네.
0: 나는 더 젊어지고 싶다. 더 네. 탱탱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신건강 탱탱 비톡스 플래티넘이 있거든요.
1: 업그레이드된
0: 네,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죠.
1: 여기 뭐가 더 들어갔을까?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좋은 게 169불을 95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사은품은 우리 탱탱 비톡스 플래티넘 하나 더 드리고요.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4개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또 금산 홍삼. 금산에 홍삼이 왔잖아요.
1: 네.
0: 홍삼의 고장 금산에서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육년근 금산 홍삼 농축액 240g인데
1: 네.
0: 이게 4병이 세트예요.
1: 네.
0: 이게 세일에 세일을 거듭해서 189불이 64불 50전입니다. 와. 반값 세일이에요.
1: 와, 진짜.
0: 뭐 그렇다고 네. 그 효과가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가격도 너무 좋은데 사은품도 신전 떡볶이 1kg 한 팩 드리고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은 이제 무려 4개나 드려요.
1: 오, 야. 금산
0: 팍팍 쏩니다, 저희가.
1: 금산 네. 홍삼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또 네. 6년금 홍삼정 엘브리온 스틱이 있거든요.
1: 네.
0: 이게 1개월 본인데 천지인 동원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1: 네.
0: 99불 99불을 1 플러스 3 결국은 4개를 가져가시게 되거든요.
1: 네, 네.
0: 4개월 치세요. 네. 4개월치를 그러니까 스틱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사은품은 신정 떡볶이 1kg하고 네. 과일 모이스처 클렌저 4개를 4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1: 어머 너무 좋다.
0: 또 우리 무릎 아프신 우리 손님들
1: 네.
0: 관절 특효 기적의 호관절 60호가 네. 있거든요. 이게 2개월 치잖아요.
1: 네.
0: 2개월 치면 2개월 드시고 저희가 또 하나 더 드리잖아요. 그것도 네. 가격이 149불에.
1: 네.
0: 와. 사은품은 와. 또 신전 떡볶이.
1: 아~
0: 또 과일 모이스처 클렌저 4개
1: 아~
0: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초대박 사은품 세일이네요.
0: 또
1: 네.
0: 단백질의 보고 헬스랜드 미국산 알부민 120 캡슐이 있거든요.
1: 네.
0: 이게 무려 4개월분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1: 네.
0: 이것도 120불인데 세일에서 80불이고 한 병 구매 시에는 사은품이 대박난 치매한 골드. 이게 세일가가 79불인데 그거 네. 무료로 드리고.
1: 어머.
0: 왜? 두 병 구매 시에는 대박남 친형골드 드리고
1: 네?
0: 거기다가 정준호의 모닝 화이트 두 박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아 모닝 화이팅.
0: 이게 네. 특허가 출연된 발효 헛개나무여서 뭐 꼭 술 드시고 드시는 게 아니에요.
1: 네.
0: 강한 건강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희 현대인이 피곤한 이유가
1: 맞아요.
0: 간이 해독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게 드셔보면
1: 네.
0: 맛있어요.
1: 간이 필요하면 그냥 욱 하면서 승질내고
0: 맞아요. 그리고 얼굴에 막 얼굴이 푸르딩딩하고
1: 네.
0: 아시잖아요.
1: 아, 예. 이거 너무 좋다. 굿모닝 네. 정준호의 모닝 파이팅도 두 박스를
0: 드립니다.
1: 무료로 드리는 예. 대박난 치명골드도 한 박스도 드리고 바로 헬스랜드의 미국산 알부민 120불 120캡슐 4개월치를 이렇게 사시면 이런 선물도 예. 주시는 초대박 세일이네요. 예.
0: 저희가 이것만 또 팔면 저희 홈쇼핑 월드가 아니잖아요.
1: 네.
0: 매일 사오시는
1: 네.
0: 최고의 군산 영인 바이오 간장 게장.
1: 간장 게장.
0: 네. 900g. 저희가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그냥 32불에 네. 1 플러스 1.
1: 32불에 1 플러스 1.
0: 그다음에 신전 떡볶이 1kg인데 이거 떡볶이가
1: 네.
0: 이거로 떡볶이만 해 드시는 게 아니에요. 닭볶음탕 네. 하실 때도 드시고 불고기 네. 하실 때도 넣으시고
1: 네.
0: 그냥 저희가 네. 탄수화물 필요할 때 다 넣으시면 돼요.
1: 조금씩.
0: 근데 진짜 맛있어요. 거기다가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두 개를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간장게장이 네. 세상에 어떻게 두 개에 32불 거기다가 떡볶이 떡 1kg 한 팩에다가 모이스처 네. 클렌징까지 두 개를 무료로 주는 진짜 이거는 대방출 세일이네요.
0: 또 서목태 생식을 32불에 드리고 있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 세일이거든요.
1: 원래 69불이었는데
0: 네, 32불에 가져가시고 네. 기적의 마유크림 제주도 특산품이잖아요.
1: 네.
0: 이것도 제주서 마유비누도 드리고 마요크림도 하나 더 드려요.
1: 네.
0: 거기다 과일 모이스처 클렌지 두 개 무료로 되니까 꼭 가져가시고 네. 요즘에 대박난 상품이 덴타르트 분말 치약이거든요.
1: 아, 치아 진짜 네. 잘 관리해야 되는데.
0: 잇몸 치약, 이치 치약 저희가 파는 게 있는데 이건 다시잖아요. 11불 네. 9개인데 이치 치약에다가 이 분말 치약을 조금 넣어서 쓰시면 되는데
1: 네.
0: 잇몸 사이에 낀 단백질을 다 제거해서서 치석 치태까지 다 제거해 주셔서요. 근데 이게 34불 99가 2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경춥 꿀잠 경춥 베개, 그래핀 네. 베개도 있고 이것도 39불 99고.
1: 네.
0: 화장품도 있잖아요. 저희 코리아나 네. 화장품, 독톡 자작나무 화장품.
1: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세일하네요.
0: 너무 네. 많거든요.
1: 네.
0: 오셔서 구경하시고 에어컨 네. 시원하게 나오시니까 아 여기가 바로 네. 스몰 한국이구나.
1: 너무 고마워. 헬스 코리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 홈쇼핑 월드 없었어. 나 지금 시간이 없잖아. 아니 괜찮아.
0: 괜찮습니다.
1: 지난번에 네. 헬스 코리아 할 때는 제가 홈쇼핑 월드라고 그랬거든요.
0: 공평하시네. 밸런스 맞추려고 하시는 거죠?
1: 막 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네. 군산 화우당의 아구찜 조림이 8불 99, 14불 99였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홈쇼핑 월드 그 명란젓도 19불 99. 전복 톱밥
0: 톱밥.
2: 너무
0: 이것도
2: 맛있어요.
0: 오불구식구. 그다음에 매생이 버섯죽까지 있거든요. 네. 매생이도 몸에 좋고 버섯도 몸에 좋고 이것도 네. 오불구부밖에 안 하니까 네. 꼭 오셔서 네. 다 쇼핑에 가세요. 그리고 저녁 밥상 그냥 대강 네. 드시고 라면 그런 거 뜨르르 드시 말고 네. 가격도 비싸거든요. 네. 저희 오셔서 구경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가세요.
1: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황태채. 네. 대관령에서 손질한 황태채도 양이 많은데 799밖에 안 해요. 바로 네. 홈쇼핑 월드입니다. 전화번호 부에나팍은 바로 비치와 멜번 구 벤쿠버 홉 몰 안에 있습니다. 714-522-2494고요. LA는 팔바와 세라노에 있죠. 예. 213-380-3330-213-380-333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쇼핑 월드의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었습니다. 실장님 가시기 전에 상큼하게 인사 좀 해주고 가세요.
0: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4: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링.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링.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세요. 와이어 바링.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튼, 비치와 오렌지 또.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아, 뭐 우리는 어쩜 이렇게 똑똑해. 그런 기특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우리 점돌이도 얼마나 똑똑한지. 트윈키라는 두 살짜리 포메리안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인의 팔을 가장 빠르게 10번 뛰어넘기 단 7.48초 만에 번개처럼 주인의 팔 사이를 드나들면서요.

당당히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트윈키는 원래 유명인사라고 그래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가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를 받으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핵심 멤버라네요. 폴댄스, 어제 그 어느 장례식에서 나이트클럽 주인이었던 그 부부 장례식에 폴댄스를 하는 독특한 장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취미생활하는 쉬는 분 뭐 폴을 설치해서 하는 거, 바로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다가 세상에 바로 폴댄스를 연습하다가 집에다 진짜 폴댄스를 놓고요, 천정에 고정되어 있던 그 폴이 갑자기 느슨해지면서 픽 쓰러지면서 하필이면 그 스프링클러를 강탈했어요. 그래서 아래층까지 순식간에 물바다가 돼서 진짜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일이 있네요. 집에서 뭘 연습을 해도 잘 봐서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누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오시나요? 우리는 저녁 메뉴나 이번 주말 계획은 척척 잘 고르면서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어떤 모습일지 물어보면 왠지 머릿속이 흐려질 때가 많죠. 매일 주어지는 역할과 할 일들을 바쁘게 해내다 보면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 큰 그림을 놓치기 쉽거든요. 오늘 아침엔 우리 마음의 안개를 거두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채워줄 심리학 처방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긍정 심리학에서 아주 사랑받는 연습인데요. 이게 BPS예요. BTS가 아니고 BPS. Best Possible Self. 우리말로 풀면 내가 바라는 최고의 나를 상상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5년 뒤 모든 일이 기적처럼 잘 풀린 날을 상상해보세요.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딱 5년 뒤 오늘 내 일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풀렸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우, 내 처지 무슨 하는 마음속은 잠깐 꺼두시고 상상하는 데는 돈 안 들거든요. 제한도 없대요. 이 상상이 아주 중요한 기적처럼 그렇게 작용한다네요. 둘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산다, 이게 아니고요. 5년 뒤 어느 목요일 아침 내가 어떤 표정으로 일어나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아주 성명하게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셋째, 결과가 아니라 내 태도가 오늘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멋진 자리에 오른 나는 당장 오늘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멋진 내가 가진 여유로움, 경청하는 태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연습하는데 뭐 돈 들겠어요? 해보는 거지 뭐. 다 게임이다 하고 생각하고.

우리 뇌는요, 가만히 놔두면 자꾸 걱정거리나 두려움을 먼저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잘 풀린 내 모습, 긍정적인 미래, 자꾸 상상해주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거든요. 몸의 근육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근육까지. 하루 딱 5분만 시간 내서 5년 뒤 멋지게 웃고 있을 나를 마음껏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기분 좋은 상상이 결국 여러분을 진짜 그곳으로 데려다 줄 나침판이 되어 줄 겁니다.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굿모닝 차차차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탱자 한미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4: 오늘도 집적고 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0도의 피부에 화상을 입히려면 분명히 강화도의 양질의 좋은 쑥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화쑥이라는 그러한 브랜드는 실제로 강화의 부드러운 3년 이상 냄새나지 않는 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본딩으로 딱딱하게 기계로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200대에서 250도까지 나오는 고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뜸쑥 하면 잘못된 그러한 250도의 고열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담배 필터 같은 뜸은 저희들이 뜨는 뜸이 아닙니다. 혹시 담배 같은 뜸을 뜰 때는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아야 되고 그러한 뜸은 빨리 5분의 1 정도가 타면 빨리 떼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고열이 접착제가 붙어있는 은박지까지 전달이 되면 정말로 화상이 심각하게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좋은 뜸쑥은 3년 이상 묵은 쑥으로 다망색을 내면서 촉감이 부드럽고 섬유가 가늘고 고우며 잔물이 없는 잘 건조되어서 냄새가 없습니다. 이러한 쑥일수록 연소 속도도 빨라서 바로 60도에서 온화한 자극만 주고 꺼집니다. 그러나 담배 필터 같은 그러한 나쁜 뜸쑥은 어두운 잿빛으로 탁하고 냄새가 나며 윤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채취한 지 얼마 안 된 쑥으로 여러분들 본딩을 해서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200도가 넘기 때문에 그 200도 넘는 뜸쑥은 붙이자마자 바로 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도 심하지만 바로 250도 정도의 고열이 밑에 접착되는 부분에 은박지까지 전달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화상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뜸쑥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이 무국보양뜸이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뜸의 재료는 분명히 강화도에서 나오는 특히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 강화뜸쑥 3년 이상 된 다망색의 냄새 없는 그러한 부드러운 쑥뜸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한 부드러운 쑥뜸을 조금 올려놓고 스티로폼 같은 것으로 이쑤시개처럼 가늘게 말아서 조그맣게 띄어서 쓰면 60도 화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15: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물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갈증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물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마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제는 모든 미덕의 진주를 꿰는 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사람, 좋은 습관, 그리고 멋진 꿈. 우리 삶에는 정말 반짝이는 미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영국의 작가 토마스 플러는 이 아름다운 보석들을 하나로 엮어 가치 있게 만드는 실이 바로 절제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무리 좋은 도구와 감정도 절제가 없다면 쉽게 흩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자, 오늘 하루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나만의 속도 지키면서 잔잔한 행복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날씨는 무덥지만 몸과 마음은 쿨하게

네, 핑크 마티니 노래였습니다. Splendor in the Grass라는 노래였어요. 초원의 빛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핑크 마티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94년에 결성된 미국 재즈 밴드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 초원의 빛에서 이 그 시에서 이 노래의 제목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 워런 비티와 나탈리 우드가 주연했던 영화 기억하실 텐데요. 초원의 빛. 예, 그 영화 초원의 빛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영화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면도 나와요. 예, 원래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에 나왔던 구절로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이 구절 정도는 다 암기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 중간에 막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이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흘러나오면 예, 저도 모르게 아, 정말 멋있다. 클래식이 가미된 팝송이기 때문에 곡의 풍미가 한층 더 고급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서 오세요, 피님들 반갑습니다. 아, 소피아님, 예, 여전히 제일 먼저 인사해 주셨네요. 절제의 미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우리 삶에도 절제가 없다면 결국에는 다 망가지게 돼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명언이십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군요. 예, 바로 어제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유혹에 흔들리는 나 그런 거 경험한 적 많지 않습니까? 예,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0: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자극,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의 중심을 잘 잡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절제의 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소피아님께서는 맞습니다. 절제의 기술, 절제의 미. 예, 마음껏 우리 예, 그 기술을 좀 익혀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예, 순간순간 이 절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오늘 왠지 이런 멘트를 하고 싶어서 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멀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1: 세종 송보감,
10: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1: 세종 송보감,
10: 쌩쌩 돌아라 하하,
11: 세종 송보감이잖아.
12: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3: 213-383-8899 383-8899 세종.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아요. 바로 오늘 만날 예,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인데요. 대표이신 데이비서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랜만입니다.
0: 아, 오랜만이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이십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1: 네, 어제가 초복이고.
0: 네, 네.
1: 그렇죠. 뭐 LA도 덥지만 제가 있는 동부도 96도, 97도 그러니까.
0: 아, 동부도 꽤 네, 무덥습니다.
1: 뭐, 예, 뭐 그래도 뭐 이럴 때일수록 뭐 여름은 더워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0: 그렇죠. 더우니까 여름이죠.
1: 네, 네 맞아요. 네네. 우리 선미 씨도 그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또 많은 청취하시는 분들 네. 모두 여름철에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바이오텍의 이 슬로건이 너무 좋아요. 대표님,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1: 네. 예. 자연 속에서 네. 또 좋은 그 원료를 개발을 해서 네. 우리 한국에도 연구소가 있고 아하. 또 미국에도 협력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그렇군요.
1: 한국과 미국에서 예, Made in Korea, 또 Made in USA 네. 좋은 제품을 연구해서 개발하는데 제가 오늘 여름이니까요.
0: 네네네.
1: 딴 얘기 잘 안 하고
0: 예.
1: 여름철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품 몇 가지를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0: 오, 너무 좋아요, 대표님.
1: 네, 좋습니다. 아, 예. 그리고 먼저요.
0: 예, 예.
1: 뭐,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는 또 요즘처럼 이제 더운 날씨가 되면, 휴가철이 되면.
0: 그렇죠.
1: 음식 습관이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0: 네, 조심해야 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네. 6개월, 7개월 동안 다이어트 잘 하시던 분들도.
0: 네, 네.
1: 휴가 때만 되면, 혁띠를 딱 풀르고 맛있는 밥을 맛있게 되는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뭐, 네,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혈관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걱정이 많은데 먼저 송보감부터 가볼까요? 시작해볼까요?
0: 그럴까요? 세종 송보감.
1: 좋습니다.
0: 예, 세종 네, 송보감부터 달려보겠습니다.
1: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송보감은 우리의 혈관 건강인데 아 여름철에 혈관 건강 지키는 거 뭐 커먼 센스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0: 네.
1: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부족으로 우리의 혈액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 실내외 온도의 차가 큽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 선미 씨 지금 일하시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0: 아, 시원합니다.
1: 저희 실내가 너무 추우면 어떤 분은 너무 추운 곳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또 너무 덥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살짝 사무실에 긴 팔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지혜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자, 송보감은 네, 뭐 네, 네. 우리나라의 솔잎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요. 제가 방송 때 사실 우리나라의 솔잎은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 또 많은 연구소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들어가면 솔잎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솔잎은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0: 네네.
1: 세종 송보감의 주 원료가 되고요. 아하. 제가 요 얘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어떤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아주 덩치도 좋고 그랬는데요. 당뇨 때문에 완전히 제가 건강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0: 네.
1: 사장님, 당뇨에는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당뇨에는,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당뇨에는 장사가 없듯이 우리의 혈관 건강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혈관 건강 꼭 지키면 좋은데 자, 솔잎의 효능, 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중심으로 솔잎이 갖고 있는 효능이 얼만큼 네. 좋은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첫 번째는요,
0: 네네.
1: 솔잎은 혈관, 특히 이제 모세혈관이나 뇌졸중 예방,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뇌졸중 예방에 좋은
0: 네.
1: 루틴이라는 성분이 솔잎에 들어 있고요. 또 네. 솔잎에는 글리코키닌 그래서 혈당 조절에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솔잎에는 테르핀, 탄닌, 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성분도 들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제가 지난 시간에는 또 그 솔잎에는 해독 작용을 도와준다. 그래서 아피에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솔잎에는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쌓이는 중금속,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아직도 흡연하신 분 많은데
0: 그렇죠,
1: 이런 분들의
0: 그렇죠.
1: 니코틴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잎은 네네네. 혈관에 필요한, 아주 필요한, 네. 중요한 성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0: 그럼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세종솜보감 필수겠어요, 대표님. 꼭 먹어야 할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1: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도 만들어주셨고
0: 예예예. 예, 예.
1: 제가 아까 해독 기능 얘기했습니다만 네. 솔잎은 혈관을 디톡스해주는 효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솜보감은 뭐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아침, 네. 저녁에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0: 아하.
1: 이거는 한 3개월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3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있고 380불이고
0: 네.
1: 제가 조금 있다가 세일 정보도 오픈을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이 키포인트만 탁탁 요약해서 짚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이래서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세종송보감 해독작용도 하니까 혈관 디톡스라도 예, 혈관
1: 네.
0: 디톡스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0: 예, 아침 저녁 하나씩
1: 드시고요.
0: 예,
1: 네.
0: 어허, 너무 좋아요.
1: 조금 심하신 분들은 네. 하루에 세 번까지 이렇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네. 자, 여름 혈관 건강을 위해서 세종 송보감에 대해서 이렇게 팩트 체크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좀 하절기 네. 이 면역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대표님?
1: 네. 제가 그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네네. 우리 하절기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데
0: 네.
1: 사실은 제가 요즘에 후코이단에 아주 푹 파묻혀 있습니다.
0: 오.
1: 뭐 정말 미국에서도 그렇고
0: 네.
1: 또 한국에서도 문의하시는 분 많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0: 네.
1: 제가 저기 보니까 한국의 서울 노원구에도 후코이단을 보내드렸고 어저께
0: 네.
1: 또 전라도 정읍에도 보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0: 네.
1: 한국에 있는 경기도 용인에 경기도 용인에 우리 어머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해서 이 후코이단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0: 네.
1: 미국에서도 물론이고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배송해 주세요 하시는데
0: 네.
1: 자, 하절기 면역력은요 주로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의 차에 따라서 온도 차 때문에 아시죠? 냉방병
0: 네, 냉방.

0: 네.
1: 아포토시스 효능, 제가 방송 때 많이 강조합니다.
0: 네.
1: 아포토시스 효과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0: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비정상 그
1: 세포.
0: 세포를
1: 네.
0: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예, 아주
1: 맞습니다.
0: 아주 아주 좋은 친구잖아요. 이 아포토시스.
1: 맞습니다.
0: 예.
1: 맞습니다.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도
0: 네.
1: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투병하다가 완쾌가 된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한참 상담을 했었는데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능은
0: 네.
1: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암 효과,
0: 네.
1: 면역력에 탁월하고 하절기에 여러분들 뭐 면역력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후코이단을 드시면 좋고요. 사장님, 후코이단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세종 바이오텍은 8년 전에,
0: 네.
1: 8년 전, 아마 선미 씨도 기억할 겁니다.
0: 그렇죠.
1: 8년 전에 개발이 됐고, 다른 유사 후코이단보다 함량도 월등히 많고,
0: 네.
1: 고순도의 후코이단이 되고, 요즘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원산지,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청정 대서양 지역에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됐고요. 제가 가격만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혈관 청소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 그 다음에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인데,
0: 네.
1: 오늘 첫 번째 세일은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세일, 두 번째 세일 두 가지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0: 기대가 됩니다.
1: 첫 번째 세일은
0: 네.
1: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바로 그 세일인데, 세종 송보감, 이건 다섯 분에게 드릴 겁니다.
0: 선착순 다섯 분.
1: 세종 송보감 3개월,
0: 네.
1: 한 박스 구입하시면, 보통은 2 플러스 1 하는데, 오늘은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0: 네.
1: 면역력에 탁월한, 똑같은 가격이죠? 세종 후코이단
0: 네.
1: 4개월,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한 박스만 구입을 해도 한 박스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되게 좋아하시던데, 신제품,
0: 네.
1: 리포존
0: 비타민
1: 비타민
0: C.
1: C 한 병도 같이 드리는데,
0: 너무
1: 요거는
0: 좋아요, 이 제품.
1: 다섯 분에게 드릴 거고요.
0: 네네네.
1: 전화번호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0: 네네네네.
1: 213-883-8800.
0: 네. 네.
1: 3838-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세종 이 바이오텍 예, 이
1: 네,
0: 제품들
1: 세종
0: 오늘도 아주
1: 송보감.
0: 엄청나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셔도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 이거 엄청난 혜택입니다. 선착순 다섯 분께만 드린다고 하니까요.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구입문의 LA 지사 오피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표님. 예,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예,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1: 이
0: 예.
1: 시간에 선미 씨 시간이었던 것
0: 네,
1: 같은데,
0: 엄청 가격을 잘해주세요.
1: 어떤 분이 하와이에 사시는 분인데,
0: 네.
1: LA에 이렇게 일 때문에 왔다가 이 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분은 인터넷으로 하면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 이렇게 돼 있군요. 송보감이.
0: 네네네.
1: 그리고 후코이다는 아예 세일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0: 그쵸.
1: 이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다섯 분에게 드린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짜고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0: 뭐라고 했을까요?
1: 송보감을 사면 후코이다를 줘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구입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0: 네네.
1: 그분은 꼭 드시고 나면 저 다음에도 이 세일로 해주세요. 이 세일로 해주세요. 예약까지 하셨는데
0: 네.
1: 여러분들 꼭이 여름철에 세종 송보감으로 혈관 관리하시고
0: 네.
1: 또 선물로 드리는 후코이단으로 면역력을 든든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자, 선미 씨, 시간이 없지만 하절기가 되면서 휴가철이 되면서

0: 문의가 많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회사 제품 중에 관절 건강에 좋은 세종 관절보가, 그다음에 여름철에 어디 멀리 어디 갈때이 膀胱 건강에 안 좋으신 분, 소변 문제가 있는
1: 맞아요.
0: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膀胱 건강에 좋은 세종 요로 청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무릎 건강이 안 좋아서
1: 우리
0: 손목,
1: 어르신들
0: 발목,
1: 많습니다.
0: 손가락, 저 여기 동부에는 네일샵 하시고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캘리포니아도 많겠지만 그런 분들이 육체적인 일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주부님들이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힘, 이제 갱년기가 되고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되면 이렇게 관절이 힘들어집니다.
1: 네, 맞습니다.
0: 세종 관절 보감은 보스웰리아, 콜라겐, 식이유황, 상어연골 이런 성분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하루에 한 포를 드십니다. 하루에 한 포를 드시게 돼 있는데 관절 건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2개월분 한 박스에 195불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1: 가격이 너무
0: 제품은 아까
1: 좋습니다.
0: 그 방광 건강. 방광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품 이름이 아마 선미 씨도 기억할 겁니다. 아주 좋은 제품이, 우리 회사에 오래된 제품인데, 세종
1: 요로청보감.
0: 요로 청보감. 맞습니다. 요로 청보감. 그래서, 빈뇨증이 있거나, 또 요실금, 또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이 세종 요로 청보감을 드시면 좋고요. 이게 주성분이 뭐냐 하면 크랜베리 추출물, 호박 추출물, 그리고 비수리, 아연 이런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것도 한 박스 2개월분에 가격은 똑같습니다. 195불 이렇게 가격이
1: 가격이
0: 돼 있습니다.
1: 진짜 좋아요, 대표님. 가격이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또 프로모션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0: 세일
1: 감사한지
0: 정보 바로
1: 모르겠습니다.
0: 오픈을 하겠습니다. 세일 정보는요, 두 번째 세일 정보는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각각 2 플러스 1, 두 박스에 한 박스인데 섞어서 구입할 수
1: 아하, 좋습니다.
0: 있습니다.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관절보감 두 박스에 요로청보감 한 박스 주세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는 요로 청보감으로 다 주세요 이래도 되는데, 두 박스에 한 박스를 드릴 거고, 여기에도 역시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세일 정보를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자, 전화번호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관절 건강이나 방광 건강은 여름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거리 휴가 갈때 정말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르신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자, 세종 관절보감, 세종 요로청보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3-383 88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과 직접 이렇게 상담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능한 거죠?
0: 물론 가능하고요. 그첫 번째 세일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세일이지만 인원에 한정을 둘 수밖에 없어서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면 세종 후코이단을 한 박스 드리고, 또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드리고요. 이것도 한국에 배송이 되니까
1: 무료
0: 여러분
1: 배송.
0: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꼭 경험하세요. 세종 관절보감, 세종 요로청보감은 두 박스에 한 박스, 그리고 리포존 비타민C 한병 같이 드리니까, 이것도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배송이 되니까 여러분 상담, 우리 사무실은 윌셔 6가 버질길에 그대로 있습니다. 직접 오실 분도 213-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여름철 우리 한인 커뮤니티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프로모션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세종 후코이단 이 세종 송보감, 세로 요로 청보감, 또 관절 송보감 이렇게 쭉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절 건강, 또 비뇨기과 질환이 좀 약하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 떨어지시는 분들, 당뇨이신 분들 꼭 네. 이 세종 바이오텍 213-383-8899번으로 예,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물도 푸짐해요. 리포전 비타민C가 굉장히 좋잖아요. 대표님.
0: 예. 감사하고요. 예, 예. 제가 우리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또 네. 방송을 통해서 필요하신 네. 분들을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 마무리 인사는 이렇게 할까요?
1: 네.
0: 매번 이렇게 똑같은 인사를 드립니다.
1: 그렇죠.
0: 행복과 건강은
1: 돈으로
0: 렌트되지
1: 않는다.
0: 않습니다.
1: 아,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0: 주신 말이에요. 건강, 또 주신 행복, 오늘의 건강, 오늘의 행복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또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멋진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본사 대표이신 데이비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세종바이오텍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선착순 5분께 엄청나게 큰 선물과 함께 프로모션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7: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 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큐팡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세요. 고맙습니다. 탐 존스입니다. Keep on learning. Keep on learning.

네, 탐 존스 노래 들어봤습니다. Keep on Running이었어요. 오늘 연예 소식을 보니까요, 이 할리우드를 비롯한 해외 연예계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소식들, 눈에 들어온 소식들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더 오디세이가 마침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이 아닐까 싶네요. 예, 한국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유퀴즈 온더 블럭인가요? 그 프로그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출연해서 또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 거장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하고 맷 데이먼, 또탐 홀랜드, 앤 하스웨이, 로버트 패틴슨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SF 신화 대서사시 더 오디세이가 드디어 내일 개봉합니다. 내일 금요일 만나요. 예, 북미 개봉을 앞두고 전 세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저도 꼭 보려고요. 이 영화 화요일날 50% 디스카운트 해주는데 화요일날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주인공 오디세우스 역을 맡은 맷 데이먼은 캐릭터의 이 강인하고 날렵한 외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다이어트를 거쳐서 체중을 뭐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놀란 감독의 이 가짜 수염 불가 원칙에 따라서 이 무려 1년 동안 실제로 수염을 길렀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1년 동안 수염을 깎지 않고 길렀다고 합니다. 가짜 수염 붙이면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아, 참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분량을 새로운 65mm의 IMAX 이 카메라로 촬영해서 시각적인 경이로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인들과 시네필들이 흔히 말하는 65mm 맥스 카메라는 그 현존하는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 중에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해상도를 자랑하는 촬영 장비라고 하네요. 이 카메라가 왜 영화계의 끝판왕으로 불리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엄청나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 주라기 공원의 별 예, 고샘 닐의 갑작스런 비보 소식입니다. 이 영화 주라기 공원과 피아노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뉴질랜드 출신의 배우입니다. 샘 닐이 지난 7월 13일 향년 78세로 78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 16일 그의 에이전트는 일부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으면서 샘 닐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희귀 성향의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해 왔고요. 그 최근에 그뭐 세포 치료를 통해서 완치 뭐 관해 판정을 뭐 받은 상태였대요. 암은 완전히 극복했지만 갑작스런 폐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 주변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서 장례는 이 뉴질랜드 개인 농장에서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랜 시간 스크린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 고샘 닐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과 설렘이 교차하는 오늘의 할리우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 듣겠습니다. 장미 여관이에요. 봉스가.

0: 남가주 최고의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제 카카오톡으로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뉴스 카톡 채널 론칭 기념 스타벅스 커피 500잔을 쏩니다.
0: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라디오 서울 뉴스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시면 선착순 500분께 스타벅스 오블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카톡 친구 등록하고 시원한 커피 받아가세요. 가입하고 일주일만 함께해 주시면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쫙 쏩니다.
0: 선착순 500명 한정. 마감되면 종료됩니다.
1: 이 이벤트는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거망가가 단독 후원합니다.
0: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확인하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거만과.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8: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9: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8: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9: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해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2: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1: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2: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1: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2: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1: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란 항구에 대한 군사 봉쇄를 다시 발동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통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처음 시작돼 지난달 미-이란 평화협상 개시를 위한 잠정 합의로 중단됐던 봉쇄가 이번 주 재개되면서 이 핵심 이 해상 통로의 선박 운항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미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캘리포니아 운전자 약 1만 1,000명이 부정행위 의심을 받으면서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구 DMV는 최근 실시한 필기시험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험상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지난달 해당 운전자들에게 일제히 안내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재시험 대상자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사이에 필기시험을 치른 운전자들로 이들은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필기시험을 치러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월 2일자 또 7월 7일자 로컬 뉴스 섹션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온이 110도까지 치솟는 최악의 폭염이 절정에 달한 오늘 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북부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대형 수풀 화재인 포인트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길이 인근 주택과 턱 밑까지 번지면서 긴급 대피 경보가 내려지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산불은 오늘 오후 1시 47분쯤 이 산타클라리타 내 센트럴 포인트 파크웨이 2130 블럭 인근 야산에서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 건조한 수풀과 강력한 폭염 속에 기류를 탄 불길은 무서운 이 속도로 번져서 이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20분 만인 오후 2시 8분쯤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소방력을 대거 증원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7월 15일에서 16일 도쿄를 방문해 일본의 AI 파트너 생태계를 주제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이 마스모토 요헤이 문부 이 과학상과 만찬 자리에서 축배를 나눴습니다. 이 방문은 젠슨 황이 한국, 대만을 연이어 찾은 뒤 일본이 소외됐다는 재팬 패싱 논란이 나온 직후 이루어졌고요. 이 15일에는 엔비디아 세가 파트너십 3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이 아키하바라 세가세미 이벤트에도 들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사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를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주민들은 환경법을 개정해 주택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이는 주민 발의안에도 강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수요일 밤 어제 발표한 이번 조사는 기후변화와 환경정책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 케빈 뉴섬 주지사의 뒤를 이을 이 차기 주지사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배려심이 있고 친절한 사람을 보면은요, 왠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정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냥 편안해서 몸도 마음도 릴렉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친절, 배려는 귀 먹은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눈이 먼 사람도 볼 수 있는 언어이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자,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몸짓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배려의 눈빛과 행동은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울림을 주곤 합니다. 해피투게더 우리 해피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서 참 기분 좋고 예, 감사합니다.

0: 네.
1: 국민 요정이죠. 아이유가 불러준 예, 내 손을 잡아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노래 좋네요. 목소리도 좋고. 예. 자, 소피아님께서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어요. 배려심 있고 친절한 사람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려는 아주 오랜 시간 몸에 배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이게 되지요. 예, 맞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예, 아주 명언과도 같은 아주 멋진 댓글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분석이세요. 무조건 공감합니다. 이렇게 또 엄지 쫙 올려주셨네요. 예,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이런 댓글 읽을 때마다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신 댓글 예, 제 마음에도 새겨봅니다. 맞아요. 아 그래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친절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 말. 친절과 배려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언어이다. 라는 말. 예, 다시 한번 정말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나와주세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 월드 들어가세요.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0: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6: 눈은 밝게,
17: 얼굴은 아름답게,
16: 불란서안경거만과.
17: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6: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1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6: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라이브투게더 2부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중심입니다. 서초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파격적인 조건과 라이프스타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인데요. 과연 이곳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특별한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홈즈 리얼티의 앨리스 리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K홈즈 리얼티의 앨리스 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네. 네. 일단 저희는 미주에 계신 한인분들이 네. 그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미국에서 편하게 상담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프리미엄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 그라피 서초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한국분들이 요즘에 한국 부동산 되게 수요가 많으시잖아요.
0: 네네네네.
1: 왜냐면 역이민을 가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죠.
1: 사업상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사서 자산배분 차원이나 자녀교육 이런 용으로 네. 이제 투자용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문의를 주세요.
0: 그렇죠.
1: 네네.
0: 네, 본격적인 이 매물 이야기 전에요. 요즘 미주 한인분들의 한국 부동산 수요가 실제로 어떤지 또 여쭤보고 싶네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네.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그런 프리미엄 부동산을 많이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지어 올리는 그 전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항상 문의를 주시면 아 그게 지금 당장 입주를 할 수 있냐
0: 네.
1: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왔다 갔다 하시거나 아니면 네. 완전히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의료나 이런 거를 좀 누리시기 위해서 그 역이민을 또 선택하시거나 뭐 그렇죠, 자녀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좀 거주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당장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꽤 역이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0: 자, 그런 분들이 매물을 고르실 때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런 조건이랄까요? 그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1: 네네.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네. 이미 지어져 있는 매물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좀 잘 모르시다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좀 많이 고민이 되셔서 그런 게 손이 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이제 서울 강남 뭐 이쪽에 있는 제일 중심지에 있는 거를 또 많이 원하시거든요.
0: 네네네. 그렇군요.
1: 네, 이 세 가지를 다 조건에 맞춘 게 바로 지금 이 서초 네, 지젤 라이프그라피입니다.
0: 네,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
1: 네네네.
0: 특이해요.
1: 네, 이름도 되게 멋있죠.
0: 멋있고 특이합니다. 네. 한국이 좀 이 아파트라든가 새로운 건물들 이렇게 공사할 때. 그 이름들이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도 그렇고.
1: 그렇죠. 예.
0: 건물들이 전부 다 이름들이 좀 약간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고급스러워진 겁니까?
1: 네. 좀 그런 프리미엄 느낌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예, 예, 고심해서 예.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럼 이미 완공되어 있는 실물 매물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그래서 직접 서초동 현장에 나와서 네. 보시면 네. 로비로 들어가서 수영장이나 커뮤니티도 보시고 네. 실제 유닛 안에 마감이랑 뷰 어떠신지 보고 네.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어떤 동호수를 하실지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0: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보고서 네.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보통 원룸이나 뭐 원룸이나 이렇게 스튜디오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투베드룸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 사항인 것 같아요.
1: 네, 네. 이거는 지금 지하 6층에서 22층까지 총 399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0: 네.
1: 17평에서 21평까지 되어 있고 전 모든 세대가 방 2개, 화장실 2개인 투베드 투베스 구성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 맞지만 그 원래 기존의 원룸용 오피스텔이랑 완전히 다른 넉넉한 주거 공간에 이제 네. 서초동이라는 프리미엄 로케이션 그 다음에 호텔급 어메니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게 결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0: 네, 네, 네, 네.
1: 아파트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청약이나 규제 부동산 규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거에서 좀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이민을 준비하는 뭐 부부 두 분이 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1: 그렇죠.
0: 또 누가 손님이 와도 투베드니까
1: 그렇죠.
0: 네. 방을 내줄 수 있어서 더 네, 좋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손님이 네. 오셨을 때도
1: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0: 네, 투베드, 투베스가 참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네. 이 사이즈로 이렇게 하시려면 네. 굉장히 또 이제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네. 때 아주 준비를 저희가 잘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그렇군요. 주차는 어떤가요? 네, 주차도 차를 두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다고 들었어요.
1: 요즘에 사실 굉장히 주차도 한국에서도 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자주식 주차라고 해서 기계식 주차가 아닌 직접 운전해서 지하 주차장에 대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382대를 확보를 했고요.
0: 와, 그렇군요. 네, 좋네요.
1: 네, 그리고 전기차 요즘에 많이 있어서 네. 그거랑 이제 또 가족 배려 구역 등등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지하 2층에 또 뭐 드롭오프 하실 수 있는 존이나 네. 뭐 개인 창고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여러 가지 뭐 골프 백이나 계절 짐 등을 보관하실 수 있게 네. 또 스토리지를 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뭐 다 마음에 드는데요.
1: 그렇죠.
0: 입지 가치는 어떨까? 서초동이면은 꽤 비싼 땅이잖아요.
1: 오, 네.
0: 비싼 곳에 이제 들어섰는데.
1: 그렇죠.
0: 과연 입지 이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것도 궁금해요.
1: 그렇죠. 네. 한국에서 부동산 하면은 사실 역세권 이 단어가 네. 제일 중요한데요.
0: 네.
1: 여기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앞에 약 5분 정도
0: 네.
1: 그리고 또 2호선 교대역 서초역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0: 와, 진짜 네. 최고 황금 땅이네요.
1: 네, 최고입니다.
0: 와, 서초동이라는 입지.
1: 네.
0: 진짜 왜 좋은지
1: 네.
0: 핵심 포인트만
1: 네네 딱 네, 말씀을
0: 짚어서
1: 드릴게요.
0: 예, 네네 해주세요.
1: 보시면은 이제 또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초 IC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되실 수 있고
0: 네네.
1: 그다음에 사실 역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의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병원
0: 중요하죠.
1: 네 그거 보시면은 중요하고.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이 인접해 있어서. 대형 대학병원 두 곳이 바로 앞에
0: 와.
1: 생활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0: 네네네.
1: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시는 분들도 제일 그리우신 이제 코스트코.
0: 코스코.
1: 네. 몇 개 없기 때문에 편한 위치에 또 네 위치에 있고.
0: 가까이 있고요.
1: 네네.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도보로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0: 너무 좋네요.
1: 네 전시회랑 콘서트 같은 거 즐기실 수 있고.
0: 네.
1: 그다음에. 공원이 또 인접한 곳에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우면산이라고 또 산도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자연을 또 누리실 수 있는 게 준비가 돼 있고요.
0: 네네네.
1: 그다음에 근처에 이제 법조타운이 자리를 한 이제 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임대 수요나 이런 네. 것도 네, 계속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야말로 고급 주거벨트로 예,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정말 뭐 입지 가치가 엄청날 것 같아요.
1: 그쵸.
0: 서초동은 뭐 땅이 비싸기로
1: 그쵸,
0: 굉장히
1: 그쵸.
0: 비싼 황금 땅으로도 유명한데
1: 네.
0: 이곳에 이렇게 들어섰단 말이에요.
1: 네네.
0: 자, 이른바 뭐 자녀나 손주 교육 때문에 또 한국행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제일... 근데 이 서초동 하면 학군이 되게 좋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한국 부동산 하면 네. 빼놓을 수 없는 학군을 봤을 때 여기는 그 유명한 강남 8학군 많이 들어보셨죠.
0: 강남.
1: 네네. 그래서
0: 강남 땅이라서 비싸죠.
1: 네네. 그래서 유명한 서울고, 상문고, 세화고, 세화여고 네. 같은 이제 전통 명문 학교가 바로

0: 서초구에서 최초로 오피스텔 발코니 허가를 받아서 추가 비용 없이 저희가 발코니가 적용된 유닛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메리트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임대를 하시거나 이제 렌트를 주시거나 재판매 나중에 다시 파실 때 네. 경쟁력에 또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투자 가치로 최고네요, 정말. 근데 이 마감재나 옵션 수준은 어떤지요?
0: 아, 네. 옵션. 여기는 또 한국 하면은 예, 또 예. 풀옵션.
1: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그 풀옵션이 무상 제공되는데 그 레벨도 또 하이엔드급이라서 다릅니다. 저희 와. 독일 불탑, 이탈리아 스카볼리니 주방, 그다음에 오. 콜러 독이, 천연 대리석 마감에 천장형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보쉬 인덕션, 세탁기 네. 건조기, 에어드레서, 네네네. 식기 세척기까지 모두 무상으로 저희가 다 드려드리기 때문에
1: 너무 좋네요.
0: 미국에서 진짜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1: 너무 좋아요.
0: 네,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한번 뭐 가구 살 필요가 없어요. 다 네, 구비가 맞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0: 네.
1: 그것도 명품으로 다 준비가
0: 그렇죠.
1: 돼 있는
0: 그렇죠. 네, 프리미엄 하이엔드에 맞게 저희가.
1: 예. 네. 와, 정말 좋습니다. 최고의 컨디션.
0: 네.
1: 아하. 자, 프리미엄 오피스텔이라면 커뮤니티 시설도 궁금해져요. 커뮤니티 네. 시설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요?
0: 네, 아까 저희가 호텔 서비스 어미니티 이걸 누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네.
0: 이제 간단하게 딱 그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리조트처럼 모든 걸 누리실 수 있게 지하 1층에 20m 실내 수영장, 이제 네. 온수풀로 되어 있고요.
1: 이야, 잘 돼 있네요.
0: 네.
1: 진짜.
0: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심지어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1: 와.
0: 큰 대규모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처음 들어가실 때 로비에 있는 오픈 가든부터
1: 네.
0: 저희 프라이빗 테라스나 가든 라운지 그다음에 최상층의 루프탑 가든까지 진짜 없는 게 없는
1: 없는 게 없네요. 네. 진짜 그야말로 아주 쫙 갖추었네요.
0: 네네.
1: 어허, 진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캐리어만 들고 가면 네. 될 것 같아요.
0: 진짜 그 호텔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1: 호캉스. 네. 예, 호캉스네요 그야말로.
0: 그쵸. 안 나가셔도 예. 집에서 그런 걸 다 누리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열말지 참 궁금해지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0: 네.
1: 아니, 실내 수영장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은 흔치 않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네. 주변에 이제 여러 하이엔드 뭐 오피스텔이라고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399실 규모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실내 온수풀로 해서 이제 사계절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는 거는 이제
1: 네.
0: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만 또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어메니티를 많이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진짜 네. 저도 돈 있으면
0: 네.
1: 돈 있으면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야 되나요?
0: 네네네.
1: 자, 컨시어지 서비스도 있다고요?
0: 네. 그 입주민 전용 네. 서비스인데요.
1: 네.
0: 리셉션, 단 비서 서비스, 발렛, 조식 서비스, 세탁 도우미, 뭐 펫케어, 방문 세차, 인테리어, 입주 청소, 뭐 물품 보관,
1: 네.
0: 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그 전용 어플리케이션, 네. 그 앱으로
1: 네.
0: 하나로 이제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 있고요.
1: 네.
0: 특히 비서 서비스랑 발렛 서비스는 1년에서 이제 6개월 동안 무상으로 네,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이 LA에 사시는 분들이 호캉스로 한 6개월 머물다가 오기도 하고
0: 네.
1: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출장 오랫동안 이제 가시는 분들
0: 네네.
1: 그런 분들이 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정말로 실제로 그 한국에 2-3개월씩 머물면서
1: 비즈니스 때문에 가시는,
0: 네, 가시는 분들 문의가 정말 많아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머무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자, 미국에 계시다가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0: 네네.
1: 그 뭐 1년에 몇 달만 한국에 머무시는 분들
0: 네네.
1: 예, 이런 서비스가 정말 실질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셉션이랑 네. 보안이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되겠고
0: 없는 기간 동안도 네,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요.
1: 보안 시스템이 정말 철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착하기 전에 앱으로 네. 뭐 청소랑 세탁을 신청하거나 뭐 발렛에 차를 맡기고 뭐 올라가셔서 그 조식 서비스나 이렇게 식사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하시면 뭐 장도 안 보셔도 되고 그냥
1: 그러니까.
0: 오자마자 편하게.
1: 이야, 네. 참 개인 비서가
0: 네 다. 그렇습니다.
1: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풀 서비스래요 진짜.
0: 네네.
1: 그럼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이에요.
0: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1: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0: 네.
1: 이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예, 소개 말씀해 주시면 네네. 고맙겠습니다.
0: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 네.
0: 환율을 지금 1,500원 기준 달러 금액으로도 같이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0: 저희가 이제 총그 분양가 정가가 17억 2천만 원에서 최고 23억 4천만 원까지 달러로 했을 때 약 115만 불에서 156만 불 정도 돼요. 아하. 근데 지금 저희가 미국에 계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15% 할인을 네. 지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1: 15% 할인?
0: 네. 할인된 금액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할인된 금액으로 했을 때는 총 분양가가 14억 6천만 원에서 19억 9천만 원까지 달러로 했을 때는 약 97만 불에서 네. 133만 불까지 네, 가격이 되고요. 이거를 평당으로 봤을 때는 8,600만 원 선에서 9,500만 원까지 네. 1억이 안 되는 평당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5만 7천 불에서 6만 3천 불까지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주변 시세에 비해 괜찮은 가격이고 근데 이게 이제 호실별로 뷰나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상담 전화번호 소개해 주세요.
0: 아, 네. 상담 전화번호 213-855-6055
1: 네. 네. 213-855-6055
0: 네, 맞습니다.
1: 개인 셀폰입니까?
0: 네, 맞습니다. 앨리스 네, 제 네. 전화번호고요.
1: 앨리스 리 네. 에이전트님이십니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가격이...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네네.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0: 네네 가격은 네. 사실 제가 뭐 풀 네임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같은 서초 생활권 안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세를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요. 전용 12평이 15억 달러로 뭐야. 약 100만 불 정도 되고 네. 평당 1억 2,200만 원이에요. 어허. 아까 저희는 1억이 안 되는 가격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오피스텔 전용 15평이 네. 되는 그 매물이 20억에서 21억 원. 그래서 약 133만 불에서 140만 불 정도 되는데요. 네. 평당 1억 3,7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높아지고 네. 전용 18평이 이제 25억 약 167만 불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당 1억 2천에서 1억 4천까지 그래서 8만 불에서 9만 불 정도 넘는 네네네네. 이제 금액이 되는데 저희 지젤라이프 그라피 서초는 네. 이제 정가 기준 말고 할인 적용했을 때 평당 8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약 5만 7천 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커뮤니티는 정말 크고 평형이 더 크기 때문에
1: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네, 많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투베드 투베스인데 네. 요 정도 가격이면은 거기 그 서초동이 굉장히 비싼 땅인데
0: 그렇죠.
1: 이 서초동보다 더 비싼 땅이 강남이잖아요. 서초동도
0: 그 강남이에요.
1: 서초동도 강남인데 네. 강남 어디 땅이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0: 그렇죠.
1: 평당 아주 엄청 2억 가까이 네네, 맞습니다. 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렇던데. 네. 신규 분양 시장과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0: 네, 지금 이제 같은 강남권에 있는 용산 강남 신규 공급 단지들을 봤을 때는 네. 평당 1억 2천에서 2억을 넘기 때문에 분양 총액으로 했을 때는 21억에서 37억 원대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달러로 했을 때는 140만 불에서 250만 불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같은 강남권 신축인데 저희 거는 할인했을 때 14억에서 약 97만 불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실 수 있어요.
1: 그렇네요. 차이 많이 나네요.
0: 네네네.
1: 뭐 정확한 호실별 가격은 네, 우리 앨리스 리 에이전트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3-855-60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시장 전망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네. 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0: 일단 한국 네. 부동산 자체가 키워드로 봤을 때 양극화와 중심지 쏠림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발표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이 약 9%가 오르는 동안 네. 서울은 18%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강남 3구, 네. 서초, 강남, 송파는 평균 25%가량 상승을 우와. 했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대출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강력한 규제를 내놓지만 그 강남 3구의 상승세는 오히려 더 계속 심화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1: 네, 공급 측면은 어때요?
0: 아, 여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네. 서초는 2028년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축 입주 물량이 통계상 제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새 집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1: 네.
0: 네. 그런데 반면 이제 아시겠지만 수요는 엄청나게 지금 전세 수급 지수나 급등하면서 전세난이 엄청 심화되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 지젤 라이프 그라피 같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유입되는 흐름이 네. 지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끊기고 수요는 늘어나는 이 지역에서 지어지는 신축.
1: 네.
0: 네, 이게 이제 이 투자의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아파트 규제가 오피스텔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네.
1: 그런데 청취자 중에는 이 오피스텔이 아파트만큼 과연 오를까? 뭐 이런 퀘스천도 있어요.
0: 그렇죠.
1: 네. 실제 데이터가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들 네. 오피스텔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울의 대표 주거용 오피스텔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아시는 타워팰리스라든지 뭐 서초의 아크로비스타 뭐 트럼프 월드 강남 파라곤 등등 이제 뭐 여의도 자이 마포 하나 오벨리스크 등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봤을 때는 네. 8년에서 10년 동안 장기 상승 실적을 봤을 때 300%, 뭐 250%, 280%, 230%.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0%를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1: 네, 네.
0: 이제 이 지젤 그라피도 이 말씀드린 이 유명한 이제 대표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같이 방 두 개 이상의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1: 네.
0: 같은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딱 보장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1: 네.
0: 과거의 수치를 기반으로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은 하실 수 있죠.
1: 아, 네. 그렇군요. 이 단지 그 주변 그 네. 주변의 개발 호재도 좀 짚어주신다면은요.
0: 네. 사실 여기 또 강남권이기 때문에 대형 개발들이 이제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지 반경 이제 5km 안에 가까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옛날에 국군 정보사 부지에 들어서는 서리풀 원 포레스트라고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원이 들어가고 국내 PF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미 착공을 해서
1: 네네.
0: 2030년에 준공이 목표인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이라는 이제 비즈니스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1: 그렇군요.
0: 애플 사옥을 설계했던 유명한 노먼 포스터와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던 헤르조그 앤드 메롱이 함께 설계를 했던
1: 네네.
0: 이제
1: 엄청나네요.
0: 네, 그런 네.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창출을 저희가 3만 명, 네. 간접 효과까지 한 9만 명 규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1: 네.
0: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따로 나올 만큼 이제 유명한 개발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런 대규모 업무 네. 지구가 생기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아하. 저 앞서 그 오피스텔이라서 규제 부담이 덜하다라는 네. 표현을 잠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이제 네. 진입 절차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청약, 뭐 분양 이런 그 절차가 훨씬 간단한데요.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의 청약 자격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1: 네.
0: 재외국민에게 아파트 청약은 사실상 문이 닫혀 있어서
1: 네.
0: 오피스텔은 그런 제약 없이 바로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세금 문제잖아요. 세금.
0: 아, 그쵸.
1: 그 한국에 혹시 이렇게 집이 있는 경우.
0: 그렇죠.
1: 한국에 집이 있는 분들은 세금이 굉장히 걱정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0: 그렇죠.
1: 아유, 이 세금 엄청나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세금이
0: 네.
1: 엄청나더라고요.
0: 네, 엄청.
1: 네, 여기에 엄청 대해서 지금 좀 짚어주신다면요.
0: 네네, 네,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좀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지만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아파트는 이제 구매를 하셨을 때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를 하든 하지 않든 주소지를 거기에 옮기기 때문에 그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는 그 취득세라는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1: 네.
0: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하겠다. 내가 주소지를 거기로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1: 네.
0: 나는 여기에 이미 다른 곳에 주소지가 되어 있다. 아파트에. 그러면 전입신고를 주택 그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 네.
0: 취득세를 내야 하는 주택수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1: 진짜요?
0: 네, 오피스텔은.
1: 아, 또 그건 몰랐습니다.
0: 네네.
1: 임대를 놓으실 분들은 또 임대사업자 등록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0: 네, 일반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네.
0: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10%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1: 네.
0: 업무용 임대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주거용 임대가 가능하시고 면적 요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이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임대 사업자는 10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보유 주택 수와 등록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계약 전에 개별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한국 세무사, 한국 법무사 등으로 되어 있는 법률 자문 팀이 있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연결을 해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0: 네, 그렇죠.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이 오피스텔을 살 수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네. 동포분들 모두 정해진 신고 절차를 거치면은 이제 한국 부동산 취득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1: 네.
0: 저희 이제 K홈즈 리얼티에서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취득 신고 절차, 그다음에 뭐 서류,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세금 부분까지
1: 네.
0: 모두 다 이제 서류 확인부터 네. 다 솔루션까지 도움을 드리니까요. 편하게 네.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곳에서도 좀 직접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신지요? 세미나라든가 뭐.
0: 네. 저희가
1: 소개해 주세요.
0: 네, 네. 저희가 LA에 그 저희 홍보관 오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주소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1: 680
0: 윌셔 플레이스. 네, 한국 그 교육원 건물인데요.
1: 네네네. 네.
0: 네. 그쪽 3층에 오시면 저희 홍보관이 준비가 돼 있고요.
1: 네.
0: 매주 금요일 저희 한국 부동산 세미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네. 고민 되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 디젤라이프그래피 서초의 자료
1: 네.
0: 설명을 개별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세미나에 오셔서
1: 네, 네,
0: 1대1
1: 네.
0: 개별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하.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곳에 투자하면서 그곳을 구입을 했어요.
0: 네네.
1: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 한국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습니까?
0: 아, 관리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컨시어지 앱으로 원격으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직접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임대를 놓으실 때는
1: 네.
0: 저희가 임대 세팅부터 임차인 관리까지 다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네,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자, 680 윌셔 플레이스 한국교육원 홍보관 3층으로 가시면은 한국부동산 세미나 예, 서초 디젤라이프그래피 프리미엄 오피스텔에 관한 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0: 네, 213-855-6055로 네. 전화주세요.
1: 아, 또 한 가지.
0: 네.
1: 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죠?
0: 아, 관리비는 그 프리미엄 네. 오피스텔이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00불 네. 정도 발생을 하는데
1: 네네.
0: 이게 세대수에 나눠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세대수도 많고 많이 분산이 될 그 상황이 되는데 지금 네. 확실하게 이제 이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정확한 넘버를 제가 드리긴 어렵지만
1: 네.
0: 그 구간 내로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K홈즈 리얼티의 이 앨리스리 에이전트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3-855-6055 네. 213-855-60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네네.
1: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0: 네네. 저희 지금 할인 외에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하나 있어서요.
1: 네네네.
0: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7월 중에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1: 네.
0: 한국 방문 항공권을 리임버스 해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초에 직접 보러 다녀오시는 비행기표 부담을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1: 네.
0: 이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된 실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라는 저희 취지니까요.
1: 네네네.
0: 한국 방문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이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참 좋은 찬스가 되겠습니다.
0: 네네.
1: 네, 전화번호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213-855-6055 앨리스리입니다.
1: 네. 아, 참 멋진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3: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2: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3: 폴라 마포, 누가봐, 밥안빠,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해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3: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5: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3: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5: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집을 이사하듯 청송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리 그린우드의 God Bless the USA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디님. 디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담아서 이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멋지네요. 잘 들었습니다. God bless the USA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감동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올려주신 이 내용들 읽으면서 정말 멋진 말들 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끝곡으로 어떤 곡을 띄워드릴까 제가 지금 살짝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항상 끝곡은 좀 멋진 곡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좋죠 뭐.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마이클 잭슨이 부른 스마일도 좋고, 네, 조시 그룹한 버전의 스마일도 너무 좋습니다. 날은 너무나도 덥지만은요, 여러분들, 우리 몸과 마음, 얼굴까지도 주름 쫙 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예, 하루, 오후 시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3782-8600. 3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4: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3: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4: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와 90도가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목요일 오후 3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깥으로 다니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안에 계신 분들은 밖이 그렇게 더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는 시원하게 실내에서 좀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물론 시원하고 달달한 게 땡기는 게 지금 시간이긴 합니다. 자, 남은 시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잘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 나오시느라고 출근하신 거, 또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면 집에서 쉬시는 거, 모든 것이 다 내가 선택한 길 아닌가요? 이건 미국까지 와 있는 것도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가 선택한 길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무더운 목요일 오후 3시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제가 선곡한 우리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내가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한 길을 좋으나 싫으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비아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님도 오시고 너무 즐겁네요. 탁재훈님의 노래 들으고 자 우리 테일러님이 들어오셨어요. 테일러님 박테일러님 하면은 제가 여러분께 선물권도 드리신 적 있고 아마 그 옷을 고치는 아주 명품 같은 재주가 있는 황금손 맞습니다. 네 알청님도 들어오시고 어서 오세요. 항상 제가 즐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저희 그 카카오 채팅을 오픈한 이후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일 끝나시고 서로 교감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또 좋은 노래도 교환하시고 제가 거기서 좋은 노래 있으면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선곡도 해주시고 참 굉장히 너무 고맙고 있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티셔츠 두 개가 있었는데 굉장히 컬러가 이뻐요. 그래서 방송 때 입으려고 했더니 이 목 폴라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 폴라를 답답해서 잘 못 입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테일러님한테 갖다 줬더니 여기를 이쁘게 잘라서 새 것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고 예 알청님 역시 친교 부장님 비비안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찌 보면 목요일 제일 힘 빠지고 지치고 거기다가 제일 더운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점심까지 드신 후에 가장 하루 중에서 나른하고 힘이 많이 붙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냉커피 딸기 주스 대신에 시원한 아주 굉장히 좋은 음악들과 함께 꾸미는 여러분들의 타임, 여러분들의 시간 바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라디오 제 제목도 라디오는 내 친구이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보면 친구가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친구가 없어서 아유 나는 늘 혼자예요 이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옛말이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 친구가 없고 혼자 있게 되면 나쁜 점도 있고 외로운 점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면 헛돈 쓰지 않으니까 내 지갑이 항상 넉넉하고 눈치 볼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내가 보여줄 게 없으니까 하루가 내 것이 되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가는데 들러리 안 서니까 내 자존심도 지키고 되고 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만사가 이렇게 해서 나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거울을 뒤집듯이 뒤집어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친구 꼭 없다고 문제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청님 함께하니 너무 즐겁다고 우리 비비안님이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롭게 단장한 거 이제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co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맨 위에 아주 파란색으로 이쁘게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요즘 한창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가 8가지 뭐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8가지의 주가 종목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밑에를 내려가시면 여러분 그 복권 관심 있으시잖아요. 당첨 번호가 복권별로 실시간으로 당첨 번호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요사이 가스비 민감하죠. 운전 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민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요사이는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가스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민감한 부분인데 오늘의 캘리포니아의 가스 가격 또 내 주변에 어디서 가스를 좀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넣을 수 있을지 정보가 나오고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여러분 LAX 그래서 유사히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과 미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매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라디오는 내 친구를 들어오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쪽으로 방문하시게 되는데 밑에 칸에 보시면 채팅창 오픈하기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모임같이 단체톡 하듯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가입하셔서 많은 친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친구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재욱이 불렀던 친구란 노래인데 황가람이라고 나는 반딧불을 리메이크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 감동을 주었던 우리 황가람 씨가 이번에는 그 안재욱 씨의 친구란 노래를 아주 멋지게 소화했어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네, 황가람이 불러준 안재욱의 친구라는 노래 함께 했습니다. 이 황가람 씨도 얼마 전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윤중식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전까지 한때는 그 일용직 공사장에서 잠을 청하고 하늘을 뭐 벗삼아 이렇게 지냈다는 정말 고생 끝에 이런 그 노래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의 이민 생활을 대변해 주듯이 물론 이민 오시자마자 편안하게 선택한 길을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제가 알기로 정말 동화줄 하나 붙잡듯이 말도 안 통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극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 성향 속에서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앞만 보고 정말 배를 굶어가면서 그렇게 오늘에 까지 이르른 그런 모든 분들, 특히 유튜브는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또 댓글을 올려주시진 않지만 항상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식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 아마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면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의 선율이 흐르고 노래 한곡 들을 때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제가를 듣듯이 그런 감동이 오는 게 바로 음악이고 이민 생활이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귀한 시간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보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추억의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 찻잔. 오늘은 최여원 양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0: 서만 꼭 깨닫는 게 인생이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도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주 인간에 있어서 가장 후회가 남는 그런 뼈저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70년대 가요들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정리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상과 함께 한참 그 통기타를 위주로 한 히피 사운드가 유행했었는데 대마초 파동으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보컬 그룹이라는 것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신선한

가요계에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때 한동안 또 메시지 사랑과 평화 또 산울림 많이 벌써 그런 그룹들이 전성기를 아주 구사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가요계에는 뭐 김추자, 펄시스터즈 이런 가수들이 또 조용필, 패티김, 또 이장희, 정훈이, 뭐 이은아, 차중락, 배호, 혜은이 뭐 등등 많은 가수들이 나올 때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통기타 폭송 그룹의 듀엣들이 조금 남아있으면서 또 토인플리오 같은 그런 아주 발라드풍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노래 같은 듀엣 그룹이 많이 성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70년대니까 여러분들의 추억에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0: 있는지.
1: 네, 버들피리의 음성이었죠. 눈이 큰 아이. 참 제목이 버들피리라는 거 여러분들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요. 수양버들이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아, 수양버들이란 그 이 저 그 거기에 이렇게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삐 하고 피리를 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버들피리 부셨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삑삑삑삑 빽빽 소리가 나는 그런 버들피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70년대 가요가 나름대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고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반 대중가요의 가수들도 있었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70년대까지 뭐 최희준 씨, 박형준 씨 이런 가수 현미 씨, 한명숙 씨까지 중복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는 폭넓던 그런 시절이었나요? 저는 70년대 초반쯤에 김정호라는 가수한테 굉장히 필을 받아서 이름모를 소녀라는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가사를 몇 번이나 읊고 그 노래를 항상 뽐내게 부르던 그런 시절이었던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세시봉의 아주 원조격이죠. 우리 김세환 씨가 아주 그때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리저리 기타를 둘러매면서 항상 싱글벙글 웃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주던 그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당시 추억이 생각나고 지금 그 카톡에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노래를 들으면 아, 그때 이런 노래도 있었죠라는 제가 사실 음악적인 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적이 많은데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신 우리 카톡에 있는 분들께서도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바로 또 이 노래를 빠뜨릴 수 없네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게 그 추억이고 그 당시에 자기가 즐겨 들었던 노래들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 노래 함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바로 우리 알청님이 아, 이 노래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러셨는데 저도 지금 아차 싶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맞아 맞아 맞아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는 못난이 바로 이 노래 아닙니까?

0: 네, 아이고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비비안님 못난 인형 삼형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렇게 인형 세계가 고개가 스프링으로 막 흔들리는 못남이 인형이 있었고 주로 이제 택시 같은데 보면 앞이나 뒤에 싣고 있었고 또 이 멍멍이가 있었고 이렇게 막 머리가 움직이고 그 앞에 보면 택시 앞에는 오늘도 모사일하고 이쁜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도 있던 우리 알청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젊은이들의 순수성을 표현하는 듯해서 참 좋은 노래 같다고. 아 비비안님 나 젤로 못생긴 인형 닮았다고 언니 닮았다고 언니라고 싸우고 맞아요 멍멍이 그런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 몇 곡 듣고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목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5: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4: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5: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4: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바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70년대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돌아가서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했던 몇 곡의 노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빼놓을 수 없는 노래,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사랑했던 노래고 아마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학생들의 어떤 마음을 심금을 울렸던 그런 노래,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김종호의 이름 모를 소녀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밖은 찜통인데 이렇게 쓸쓸한 노래가 흐르니 너무 좋다고 쓸쓸한 11월의 한국이 아련히 떠오르신다고. 당시 보석과 같은 노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보석과 같은 노래라고 저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노래가 어디서라도 흘러나올 때면 그 당시 추억이 나오고 그랬던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자, 남궁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그 카카오 게시톤, 이 유튜브 게시판도 좋지만 저희 지금 카카오톡 친구 알림방이 있으니까 구글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서울로 들어오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연결이 돼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프로그램 쪽으로 옆으로 비키시다 보면 라디오는 내 친구 들어오시는 화면이 있어요. 클릭만 하시면 바로 하단에 노란색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클릭만 하시면 회원 가입이 되십니다. 사랑방 같이 얘기 나누시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일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2: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2: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2: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1: 세븐디아스 타이어.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의 말씀처럼 바깥은 찜통이라도 어떤 노래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겨울 분위기도 나고 우리가 추억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간 여행을 가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노래가 가진 그 매력 내지는 마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 종류의 음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 보면 때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도 있고 때로는 제 그 전성기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도 있고 아마 함께 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저마다 가지고 계신 마음속의 창고에 깊이 숨겨 있는 그런 추억의 책을 꺼내서 한 자락씩 펴보는 것도 이 굉장히 힘든 지칠 수 있는 오후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하나 우리가 유일하게 과거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타임머신 대신에 음악을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70년대 정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일부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를 끝으로 또 다음 시간까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고 샌디송님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들러주셔서. 자, 긴 머리 소녀 들으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네, 세인트님, 그곳 날씨가 많이 더운 거 보네요. 한국만큼이나 더워요, 아저씨. 거의 35도를 웃돌고 있고 에어컨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8-45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9: AM 1000 라디오쇼.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Saturday Night Fever. 아, 오늘 첫 곡으로 2부 첫 곡으로 좀 시원하게 디스코 노래 한 곡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아, 순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며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잘 살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잘들 살고 계실 겁니다. 아저씨, 어제 친구들과 에어컨 시원한 스크린 골프샵에서 한판 때리셨다고 잘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반갑고 아저씨하고 한판 쳐야 될 텐데 사실 이곳 LA보다는 한국에서는요 스크린 골프가 훨씬 더 성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골프 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서울 근교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비용도 뭐 몇 배도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시원한 스크린 골프에 모여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재미나게 놀고 밥 먹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문화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인트 아저씨하고 스크린 골프 한판 쳤으면 좋을 텐데 제가 17년 전에 2008년도 7년도에는 우리 세인트 아저씨하고 거의 매일 스크린 골프를 갔던 것 같아요. 아마 마포에 있는 스크린 골프인데 아직도 잘 있나 모르겠네. 이 그리움, 추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Fame 이렇게 두 곡 좀 시원한 노래로 제가 선곡을 해봤어요. 팝송 중에 그래서 함께 나누었던 노래였습니다. 아, 세인트 아저씨 군인님은 저를 골프에 입문시킨 골프 스승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 저는 이미 골프를 치는 상태였고 우리 세인트님은 이제 막 배우려는 시기인데 사실 스크린 골프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그 골프를 칠 수가 없었는데 손쉽다 보니까 우리 세인트님 일 끝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저를 항상 데리러 와요. 같이 가서 몇 시간을 칩니다. 정말 힘들게 거의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익히게 됐고 제가 세인트님보다 조금 더 먼저 배웠다는 이유로 제 방법을 몇 개 알려줬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 세인트님은 싱글 골퍼라고 하죠. 싱글 골퍼이고 저는 싱글을 못 가는 골퍼이고 그렇게 됐어요. 본인이 잘한 덕이지요. 비비안님 여러 방면의 스승님이시라고. 아니 그렇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스크린 골프 마포에 있는 스크린 골프를 단골이라서 아는 후배가 하는 집이라서 갔는데 그 당시에 스크린 골프 치고 끝나고 뭐 짜장면 먹고 또 다른 친구 있어요. 유재형이라고 같이 그렇게 배웠던 셋이 맨날 몰려서 스크린 골프 쳤던 그런 추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 말고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친구들하고 어떤 운동에 같이 취미를 가졌던 한국에서의 추억들이죠. 그런 추억들이 많이들 있으시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뭐 40여 분 남았나요? 오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아이고 H님 들어오셨네요. 아,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시원한 썰핀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날씨에 굉장히 어울리는 파도 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카톡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유사히 그 대한민국이 트로트 천국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잘 아시는데.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린 말로 그 전도양양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10대, 생각보다 아주 7살서부터 8살서부터 10여 살까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 우리나라 그 트로트 가요계를 주름 잡을 만한 그 제목들이죠. 근데 제목치고는 뭐 엄청나게 뛰어난 제목들인 것 같아요. H님, 여러분 더운이 바닷가로 모십니다라고 카톡에 들어오셔서 시원한 파도 한번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황민호란 친구인데 아주 요새 그 박서진 친 장구까지 흔들면서 정말 전도가 양양한 황민호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 가라지.

네, 어떠셨어요? 아주 이제 국민학생 같은데, 우리 그 황민호 그 형이 또 황민우라고 같이 또 트로트 가수이기도 한데, 황민우 군은 춤을 아주 멋지게 춥니다. 이 황민우 지금 이 보니까 아침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장구를 혼자 연습을 해요.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앞으로 정말 저희 그 트로트계에서는 뺄수 없는 그런 멋쟁이가 될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뭐 리틀 이미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우리 빈예서 양이 또 있습니다. 신기루 사랑 함께 하시죠.

아니 나이도 어린 친구와 어떻게 이렇게 잘 꺾어대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요계는 너무 앞길이 밝은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가수들이 각종 그 오디션을 통해서 요사이 무명전설만 나온 가수만 해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새아이사이 껴서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앞다투어 열심히 지금 나이서부터 옛날에는 그 하춘화 씨가 뭐 8살 때부터 노래를 했다. 이은하 씨가 뭐 12살 때부터 노래를 했다. 정말 드물게였는데 요새는 지금 빈녀서양도 이제 10대 초반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소개해드릴 친구도 엄청납니다. 박성원입니다. 직진이야.

네, 박성원의 직진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 수만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몇 명의 우리 앞으로 그 제목들 노래들 몇 곡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테일러 박 씨.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테일러 박 씨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중앙일보 문화센터에서 한 7년 이상을 이 양복 그 기술 그것을 그 클래스를 가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목폴라를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좀 불편해서 못 입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아주 이쁘게 목을 잘라내고 티셔츠 같이 라운드로 멋지게 해줬어요. 우리 순철님 테일러 씨 반갑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옷 옛날에 좀 철 지난 옷이라든가 좀 사이즈가 안 맞고 그러면 추저 말고 가시면 아마 거의 새 옷으로 만드실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멋진 노래 한 곡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멋쟁이입니다. 테일러 씨가 멋쟁이를 만들어 줍니다.

0: 네, 우리 진짜 멋쟁이인 우리 한국의 음악 부장님 풍계님 오늘 출근 잘 하셨습니까?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수가 진국이란 가수입니다. 진국이. 예. 자, 이번에는 갑자기 이제 4시 35분쯤 되니까 제 머릿속을 떠오르는 게 빙수 한 그릇인데 혹시 지금 빙수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에너지를 조금 더 업시켜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원서머 나이 여름밤에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로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오랜만이죠. 많이 덥지만 마음은 쿨하게 남은 오도 시원한 미소 가득한 오후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자, 이번에는 말이죠.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또 요사이 그 AI가 굉장히 발전해서 우리 고선미 씨 프로에서는 AI고 대답도 주고받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AI가 부른 또 멋진 노래 한 곡, AI 노래 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여러분 그 널리 알려진 그 김수희 씨가 불렀던 고독한 연인이란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래를 AI가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냐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아, AI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구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감상해 보시죠.

0: 네, 참 그 개인적으로 노래하는 저도 굉장히 부럽고 이 AI처럼 불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의 AI의 놀라운 발전을 알게 해준 노래였습니다. 자, 예, 키도 엄청 높고 그렇습니다. 이 노래 비비안님, 그 김수희 씨가 불렀던 고독한 연인을 AI가 락 버전으로 예예 엄청 잘 꺾고 키도 높고 인간으로 낼 수 없는 소리를 낸 거예요. AI이기 때문에. 근데 그 느낌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간혹 이렇게 AI 음악을 가끔씩 들어도 좀 시원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10: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1부 시간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를 했던 팝핀 현준 씨와 그의 아내 박애리 씨 두 분을 모시고 1부 시간을 또 풍성하게 꾸며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라빈 씨인데 저희가 고니와 비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니와 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내일은 또 어떤 보따리를 들고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의 오후를 풀어주실지 1부, 2부가 아주 꽉 찼습니다. 네, 풍성한 내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채팅에 와주시고 너무 풍성한 그 목요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덥고 지치시죠? 저도 압니다. 저도 힘들어서 에너지를 막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운 내시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와 여러분 불금입니다. 불금 아시죠? 그래서 오늘 기운 좀 내시라고 네 손디아의 꿈에 보내드리면서 오늘 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어제 보양식 드셨습니까? 사실 날씨가 갑자기 더우니까요, 입맛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도 뭔가 또 해줘야 되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아, 불 앞에서 오래 있는 것도 고역입니다. 자, 이럴 때 뭔가 한 것 같은, 하지만 장시간 불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르골라. 네, 한국에서는 루꼴라라고 해서 저는 처음엔 다른 채소인 줄 알았는데요. 아, 이탈리안 음식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탈리아 그대로 루꼴라라고 하고 미국식으로는 아르골라. 이게 호주나 영국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라켓이로 불린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르골라. 아주 쌉싸름한 풍미가 괜찮은데요. 요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맛도 달라지고 비주얼 완성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선명한 초록빛 색감은 벌써 입맛을 다시게 만듭니다. 사실 이미 샐러드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걸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자고요. 루꼴라 오일 파스타. 담백한 오일 소스에 루꼴라의 쌉싸름한 맛이 더해져서 느끼함은 줄이고 뒷맛은 깔끔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샌드위치에서는 루꼴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냥 늘 먹던 햄치즈 샌드위치가 이 루꼴라 한 줌이 더해지면서 꽤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합니다. 마요네즈나 버터처럼 좀 진한 소스의 무게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오늘 저녁엔 그냥 마트에서 산 냉동피자나 먹어 하면서도 약간 죄의식을 덜 수 있는 방법. 네, 이 아르골라를 위에다 한가득 올리는 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에 곁들일 때 참 좋다니까 부침개, 루꼴라를 아예 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인 부침개 위에 루꼴라를 얹어서 내놓는 식당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루꼴라라고 하고 있죠. 아르골라 같은 채소입니다. 맛이나 비주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좀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비타민 많이 있고요. 칼슘, 칼륨,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네, 그동안 단순한 장식용 채소로만 쓰셨다면 아르골라, 루꼴라 이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레를 위해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강력한 나라, 땅이 쓸만한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말한다면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이 나라가 250주년을 기뻐하며 지키기를 넘어서 앞으로 25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째는 감사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의 땅이 무엇인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서 건너기 전에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에요. 이제 요단강 건너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한 주가 되는 알라스카 주가 이스라엘 땅의 몇 배일까요? 저도 이거 미리 준비했으니까 저도 알지 몰랐어요. 80배입니다. 알라스카 땅덩이리에 이스라엘 국가가 80개가 들어가야지만 차요. 그렇다면 미국이 그 외에 우리 49주가 있고 미국의 여러 미국령 섬들과 땅들이 있는 것 아시죠? 푸에토리코 미국령이에요. 괌, 사이판 다 미국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국 하나님이 미국에 허락하신 땅을 보면은 여기 말한 거 다 있습니다. 산이 있죠, 골짜기가 있죠, 강이 있죠, 호수가 있죠. 그곳에 각종 나무와 곡식이 자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물들이 나오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저장된 땅이 바로 미국의 땅이에요. 그럼 우리 이것만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복을 받은 이 복이 임하는 미래에 지금 여러분과 저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땅이 이렇게 조그맣고 실제 가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 1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이 스페셜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땅이 특별한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럼 미국이 이 넓고 풍부한 땅이 있다는 그 자체로서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땅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며 연초에서 연말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항상 있다면 그렇다면 이 땅은 진정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독립기념 어저께가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의 역사를 잘 모르셔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도 역사를 많이 모르십니다. 250년 동안 미국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커진 것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쪽, 미국 땅의 동쪽은 대서양이에요. 서쪽은 태평양입니다. 남쪽은 멕시코와 국경을 하고 있고 북쪽은 카나다와 국경하고 있는데 이 땅을 한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운전해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운전해 보지 않고는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제가 선교지 갈 때 보니까 태국 방콕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5시간이더라고요. 여기서 뉴욕 가는데 5시간 더 걸립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 한반도하고 태국 그 가운데 있는 바다 이 모든 게 미국에 지금 땅덩어리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처음에 우리 왔던 우리 퓨리탄들 얘기를 좀 해보면요, 1630년입니다 1630년, 1612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우리 처음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 정착을 시작하고 얼마도 지나서 1630년에 퓨리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보스턴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을 그들은 기도했어요. 당시에 주지사가 되는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그가 연설을 하는 중에 이 주지삼에도 불구하고 설교도 했고 연설됐는데 이게 연설인지 설교인지 구간이 알 만큼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얘기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인용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A city set on a hill.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치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동서남북 어디서 보더라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보이듯이 퓨리탄이 처음에 이 나라를 건축하고자 할 때에 그들은 이 나라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그때는 영국에 비교해서 영국이 부러워할 그러한 나라 하지만 세계가 모두 우러러볼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을 그들은 기도하며 이 나라를 믿음으로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교회였고 그리고 바로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 불과 6년 후에 1636년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가 처음에 세운 것은 교역자를 양육하기 위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701년에 그들이 예일대학교를 세웠고 1769년에 우리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가 되는 다트머스라는 그 유명한 대학교도 세웁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라스카 러시아에서 살 때에 불과 720만 불 줬죠. 그게 186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이전에 미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다 아시죠? 나폴레옹에게서 돈 1500만 불을 주고 지금 우리 루이지애나 그리고 루이지애나 그 주변에 있는 그 땅 14개 주 그래서 루이지애나까지 15개 주를 1500만 불에 1803년에 산 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하나님이 그때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돈이 궁하니까 그 땅을 팔은 거예요. 그 넓은 지금의 미국의 15개 주를 1500만 불에 팔았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1848년에는 1500만 불, 1853년에는 1000만 불을 주고 멕시코에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유타, 콜로라도, 아리조나, 뉴멕시코 이 모든 땅을 샀어요. 지난 2500년 동안에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피부로 느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 워싱턴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방문하는 곳이 바로 US 캐피털 빌딩이잖아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하고 취임할 때 바로 했던 그 건물이에요. 그 US 캐피털 건물이 바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우리 한국에 말한다면 국회의사당입니다. 근데 원래 그게 교회였던 것 아세요? 미국인 남북전쟁 그게 끝난 게 1865년이에요. 그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이 세워지고 나서 한 거의 100년 동안 거기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받습니다. 즉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원래 교회로 모이던 예배당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매주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제임스 매디슨 그도 매주 주일이면 거기서 이 나라 일을 하다가 주일이면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 그리고 미국의 해병대나 여러 군대의 이 그 군대 악단이라 하죠. 밴드가 거기에 와서 찬송가를 연주하고 예배드린 것. 이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원래 시작할 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왔던 미국에 있었던 그 선조들이 얼마나 이 대서양을 건들 때에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나라, 새 대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기독교 국가로서 세우겠다는 그들의 기도에 지금 응답이,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날 젊은이들도 이걸 너무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찾아온 미국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응답되는 미래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는 본문에 보면은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요. 즉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밀어내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가고 복을 섬기는 이 악한 성향이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 11절에서부터 경고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가 너에게 행한 것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그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이게 결국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12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인지 그 때를 주님이 설명합니다. 12절 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가 우리 잊어버리기 쉬운 때예요.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민 초기에는 다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저 주일만 기다렸고 주일만 되면은 교회 모여서 다 이렇게 신앙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졌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한국서부터 잘 살고 미국에서 온 데에도 공부 때문에 오든지 사업 때문에 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돈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이 오는 이번 시대들은 그냥 와서 자기 볼일만 보지 교회에 안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갈수록 주일마다 교회 참석하는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 내가 크리스찬이요라고 말하는 그 숫자가 한때는 70%, 80%가 넘는, 몇십 년 전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절반을 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나라가 주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요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이 지금 요거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죠. 그들은 광야길에서 또 애굽 광야길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1세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2세대가 나오고 3세대가 나올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 봅니다.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마치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래도 저도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보수의 신앙이나 우리 한국 우리 고난의 역사에 좀 약간 맛보기를 했던 어린 시절 그 세대에 속합니다. 근데 바로 요 마지막 사람들이 다 죽고 났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2세든지 3세예요.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로 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1세가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2, 3세대를 갖다가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즉 더 이상 어떤 세대입니까? 보세요. 왜 다른 세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마치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의 손자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다면 지금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소위 말하면 물질신이에요. 풍요롭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그들이 바알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농사할 때마다 그 바알신에게 부르짖었어요. 지금 마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뿐인가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라고 말해요. 불과 2세, 3세면 다 없어져요. 이 미국도 우리가 이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고 믿음의 가족을 세우지 않고 가정을 세우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2세대만 돼도 한 세대만 지나고 두 세대 지나면은 그냥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 하게 되면 우리가 늘 지혜 왕이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은 과거에나 전이나 솔로몬과 같이 부자가 없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워낙 부자라서 더블 자니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솔로몬도 지혜나 부나 명예나 권세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마지막에 타락하죠. 왜 그래요? 여호와를 떠나서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1절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줬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마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인간의 사랑만 보고 이슬람교 믿는 남자와 폭뜩 결혼했어요. 힌두교 먹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를 따라가든지 기독교를 따라오든지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마찰과 심한 경우는 이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앙이 다른 그러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 소위 말해서 불신자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꼭 결혼하게 야, 교회 나가겠습니다 약속하고는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안 지키는 남자들 많죠. 그 얼마나 그 사는 것을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많이 봤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자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라. 아니 그러면은 하루 저녁에 한 번씩 가서 본다면 이거 거의 3년이 지나야지 여자 한 명씩 봐요. 아니 이게 아니 뭐예요 진짜? 이거 참 이렇게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도 있는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여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이 밀곰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잔인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이방 신앙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가 뭐냐면 잘 나갈 때예요. 배가 부르고 형통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고 그래서 바쁘고 시간 없어요. 주일날마다 바쁜데 어떻게 교회 가서 할 수 없고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보겠어요. 지금 회사가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진짜 그래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때예요. 근데 그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때에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하세요.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모든 것 잘 풍부하게 되고 경통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때가 교만한 때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즉 네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생명으로 나를 사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추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마음이 안 들고 내 능력이 그리고 내 손의 힘이 오늘날 가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내 거야. 이건 내가 이거 와주고 얼마나 남보다 수고해서 내가 그때 투자를 잘해서 남들은 이럴 때 나는 두쳐 뛰고 그래서, 이거 바로 그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제가 세상의 그 사전에서 말하는 의미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잘난 체하고 뽐내고 겸손하지

심해서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바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반대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나가서도 교통사고로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똥이 내려가지고 하필은 내 머리에 떨어졌어도 죽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 신앙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떨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이다고 함께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마쳤다, 이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입에서 안 나오고, 이게 어느 순간 내가 나의 것, 나를 위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의 그 원인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가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게 인간의 보는 눈에서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위치와 백성들의 그 인기와 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13절에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예. 무슨 범죄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 좋은 왕이에요. 그의 인생을 본다면 거의 대부분 그의 평생 그는 좋은 왕으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만 조금 좀 교만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의 역사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밤 사이에 천사가 와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이셨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니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반대가 됐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대하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2장.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 이적을 보이셨으나, 요 말은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15년을 연장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래도 깨닫고는 뉘우쳤어요. 다시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가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고,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위를 잇는데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 므낫세가 이 12년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에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의 하나예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단을 다 훼파하고, 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각종 우상과 각종 나라 종교들을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하는 그런 게 된 거예요. 십자가 집어쳐 버리고 그러한 므낫세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므낫세 후에 유다가 급속하게 멸망의 길을 가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차라리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 안 받고 죽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병고침 받아서 15년 연장받으면서 그 연장받았을 때에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므낫세를 잘못 키웠고,

0: 교만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는 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 병에서 어떻게 났는지 이게 궁금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 물질을 보여주고 이거 창고 열어서 보여주고 하니까 바로 바벨론 사신들이 가서는 와,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렇게 보배가 많구나,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 자, 그게 바로 그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주신, 18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내가 했지만은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주님이.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업적이 많습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행해졌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믿음이 흐트러지 않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매일같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 요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금 찾아보시고 요 마음속에 품고 이 고백을 하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죽음이 가까운 시기예요. 디모데 후서를 전서를 쓸 때는 그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요 긍휼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니 그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렀어요. 자, 우리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19절에 봅니다. 만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떡합니까? 멸망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할 수 있어요? 안 하실 거죠? 합니다. 하십니다. 미국이 이 미국의 선조들의 믿음을 떠나서 이 나라가 교회가 타락이 되고 말씀을 저버리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도 어긋나게 동성애자들도 이게 죄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학자와 목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 일이 더 보편적한다면 이 나라 하나님이 집어치십니다. 오늘 미국의 250주년을 맞이해서 이 나라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는 나라나 개인이나 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시고 이 축복이 내 자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며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명감 가지고 이 일에 전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에 투옥된 사람들, 또 탄압받은 사람들이 총살로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사하면서 드러난 이 인권 탄압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델라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증거도 찾아내고 세계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도리어 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 세계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해 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줍니다. 인권 탄압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죄를 뉘우칩니다 하면 용서해주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복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국립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기보다는 도리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이 강함이 권력자들에게 권세와 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불끈 쥐어진 이 주먹 두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고는 나그네의 윗옷을,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하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을 단단히 점매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살인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공주의 아들로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힘과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만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라는 이 땅에서 보내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학교 생활 40년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자기 뜻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 앞에 있던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젊은 날의 꿈과 젊은 날의 열정과 정열들, 결단과 의지력들, 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빈털털이 빈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기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입니다.

0: 된 이 찬송가는요, 18세기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사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Jesus cross I cling 이라고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탐 레이디 목사님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빈손됨,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도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사람, 두 주먹을 붙고 지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을 만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빈손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두 주먹, 이 인생 두 주먹 불끈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주먹 불끈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빈손 들고 살라, 이 성경의 원리에 정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손을 비우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에 항아리, 그 입구는 좁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탁 넣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는 순간 사냥꾼이 부스럭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고 사냥꾼이 딱 드러낸 순간 원숭이가 손을 못 뺍니다. 쥐고 있는 먹이를 이걸 놓지 않으니까 그 좁은 입구로 다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원숭이, 손만 펴도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먹이에 대한 집착과 이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결단들 40년이 흐르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40년 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결단도 꿈도 다 내려온 상태의 모세, 자기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도저히 담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내 제안을 거부하느냐?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땅에 버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목자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맹수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 찾아 다닐 때에 이 지팡이는 먼 길에 발걸음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그 세월 속에서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정말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버렸더니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뱀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모세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낸 모세, 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맹수를 쫓거나 그리고 길 안내가 되었던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편안한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인 빈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냄의 이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들었을 때에 온 땅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온 땅의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들끓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에도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용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럼 세상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길잡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먹, 불끈준 이 두 주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잡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6년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성경은 베데스다 못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병자가 몰려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졌는데 물이 끓어오르면 누군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은 설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휘졌는데 누군지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그 물이 끓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몰려들어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헤스다,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헤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 환경의 문제, 어려움, 절망에 찬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데스다 목가에 맹인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데스다의 못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늘 잘못된 길을 가는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몸이 한 군데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마음이 마비되어 가지고 늘 편견과 오만에 치우치고 생각이 잘못돼서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왜 골수로 나가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문제와 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5장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목가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아마 중풍병을 앓았는지 몸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들어갈 때 그는 늘 지켜만 보고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셔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말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낫기 원합니다, 지금 이 병을 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남탄만 했습니다. 5장 7절에 이어같이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들어갑니다. 남탓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의 손을 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남 탓을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이 38년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요.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방자를 치는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모든 첫 태생 수컷은 다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갔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불평해서 2년 동안 광에서 돌고 돌다가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40일을 돌아보고 난 다음 저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뚜기.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 울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2절 33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뒤로 돌아이 갓 해서 38년을 또 돌았습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는데 2년 동안 걸려서 거기 왔고 다시 뒤로 돌아이 갓 해서 광야에서 38년을 또 돌고 40년을 채우고 난 다음 그들의 후손만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이것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항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표로 뒤덮인 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 같은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다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남탓을 했어도 예수님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하튼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좀 삐딱하게 나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원망 불평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염려근심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워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연못 베데스다 모신 교회에 와서도 늘 구경꾼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남이 다 은혜 받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루 신앙생활에도 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삶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이 저주와 절망과 과거의 문제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이 자리를 내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밤낮 누워서 남탓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남탓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 붙잡고 이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건너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기 위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휘저을 때만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성의 충만을 받아 끌어오르는 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트클럽의 DJ 출신으로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38년 된 병자처럼 살다가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된 장광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온 세상 약속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린 시절에 정말 좀 문제 있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때리는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5시간씩 매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막 분노, 원망, 미움 막 그게 가득 차서 세상을 저주하고 완전히 삐뚤어져 나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폭주적이 되었고 공업고등학교 야간에 입학했는데 1년도 안 남기고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노래하며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수가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또 기획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18살 나이에 나이트클럽에 DJ가 됐는데 DJ는 뭐냐면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DJ 그 하는 선배들이 말하기를 너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군대 가서 군대 문화선전대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다시 사회에 적응하라. 그래서 어린 나이에 떠밀려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을 이끌어오르게 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광호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길이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꿈도 인생의 계획도 없이 원망, 불평, 미움, 원한 속에 살고 있던 저를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군생활하면서 주일날 손꼽아 기다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참들이 주일날 꿰부리고 교회 간다고 갔다 말면 두들겨 팹니다. 그래도 그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 그가 군종병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군종병으로 뽑히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원래 신학생들에게 그 자리를 주는데 그 교회 간부가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 열심히 없는 신학생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 광호 청년이 뭐 매일같이 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 되면 하루 종일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제대로 했는데 그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다가 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실 사랑으로 그를 품어줬어야 했는데 교회도 받아주지 않았고 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나이트클럽에 가서 디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가서 돈을 막 벌고 잘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막 하고 주님을 얻어맞았습니다. 꽝 얻어맞았는데 온몸이 아파 드러누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링거를 꽂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주님을 떠나 주님의 채찍의 망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는 나의 남은 인생 주문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힙합 가수가 되어서 종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며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 힙합 가수가 뭐냐면요, 1970년대 생겨난 것인데 길거리에서 이게 브레이킹 댄스도 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그 힙합 가수가 돼가지고 CCM 가수들과 함께 PK라고 하는 힙합 사역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힙합 찬양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딸 예우리가 심장이 멈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심장이 다시 뛰었는데 1년 내내 이 아이가 고통을 겪는 동안에 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광호야, 나는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위에서 뒹굴러 줄 수 없겠니? 그 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다음에 강화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보니까 깨어진 가정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매일 30명 넘는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아버지를 모셔드려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코스타에 가서 그가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1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검정고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10원짜리였던 저 인생이 10억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올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고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청교도 신앙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립니다. 이 청교도들이 화란에 처음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금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지요. 제 보스턴 앞바다 그 섬에 그 프리스머스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본토에 이제 보스턴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 그 앵글칸 처치 영국 교회 국교회 있죠. 그 신앙 사상이 천주교의 예배 의식과 섞였어요. 그래서 그 신앙가들이 이 청교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왔죠. 그래서 1세들이 참 1648년에 만든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 영광에서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 하자,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그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학교 세운 것이 이제 프린스턴이든지 하버드, 이 하버드를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워서 400권 서적을 전부 다 이제 봉사하고 지금은 200만 권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프린스턴 뭐 여러 대학들이 이제 쭉 이제 생겼지요. 그 지난번에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성경대로 6세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직업을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직장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장으로 알고 그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지금도 보스턴의 300년 된 건물이 지금도 건전하게 그런 있다고는 그런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못을 박고 기초 공사하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철저한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생활할 때에 17세기 청교도 운동이라 그러지요. 근데 가정예배, 이들은 가정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도록 기도하고 가정예배 때 또 주일이면은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당에 일찍 가서 이제 뭐 그 시간에 금방 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가서 이제 두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난장 반치고 뭐 불평하고 그래. 요즘은 뭐 30분 설교 길다, 20분도 길다, 뭐 10분 설교 해서 엔터테인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들이 타락해서 말씀을 떠난 그런 예배를 요즘은 많이 보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두 시간 동안의 설교 원고를 목사님이 외워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쟁쟁한 말씀을 증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은 이제 집에 갈 때든지 또 집에 도착했든지 일주일 동안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 이들은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대요. 이렇게 모범적이란 말입니다.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성실한 그런 자태로서 어린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소율이 문답 가르쳤다가 소율이 문답. 근데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이제 받는 그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당장 여러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간추려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무엇이냐 이렇게 장로 취임할 때 이렇게 시험할 때 그런 시험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도 모르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되겠어요. 성가대원. 그러니까 철저히 그들은 소율의 문답을 가정예배 때 어린이들 위해서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이렇게 가정예배 때 이렇게 철저히 가르쳤다. 그 OPC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미국 정통 장로교 알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분리된 웨스트민스터를 또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한 그 교단이 있어요. OPC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시엔다 그 교회 할 때에 그 하시엔다 블루보드에 그 OPC 교회가 있었어. 정통 장로교회. 그 교단에서 한부선 선교제 헌터 선교 유명한 한국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저 하도레 선교사든지 또 이렇게 딴 신혜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통 장로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고르신학교 가르치고 그런 역사를 제가 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참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름다운 참 성도였습니다. 에드워드 이런 분들도 가문의 자녀들 30명이 목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또 사위도 선교하다가 이단의 인디안들에게 습격도 당하고 그런 결국 선교했지만은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건물을 짓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낸 역사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이제 거짓말 잘하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참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 다닐 때는 주여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하고 아멘 하지만은 일단 사회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매너 그런 욕설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참 진실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돈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돈 버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직장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다녔답니다. 뭐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지요. 일하기 싫으면은 그렇게 노동을 중시하고, 또 뭐 노동자라고 뭐 싫어하고 뭐 미워하고 천대하고 것도 없이 다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유아세를 받으면은 이제 입교하잖아요. 철이 들면 그때 어떤 사람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목사 없이 주례도 받고, 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유아세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유아세를 받고 입교도 안 하고 방종하다가 이런 무례한 그런 요구를 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스턴 근방에서 마녀 사냥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1692년 5월 13일에 마녀 재판이 있었는데, 20명이 죽어서 19명은 이제 이렇게 교수형하고, 또 한 사람은 목을 졸라서 죽이고, 참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때 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회중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죽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죄를 딛고 씌운 거 있죠. 마귀 들이지 않는데 귀신 들였다가 죽인 거예요.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아니 마귀 들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전에 조 집사님이라고 그저 팔에 뭐 멍이 씹었대. 아, 집사님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마귀가 피 속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때렸대요. 막 자꾸 톡톡톡톡톡 때려. 그 많이 때리면 죽습니다. 예. 그 김병도 목사님 말씀의 간증에 어떤 학생이 죽었는데 얻어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안수도요, 이렇게 우리 교회 어느 봉사 와가지고 노인을 탁 기도하고 쫙 기도실 하는데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예. 이거 참 무슨 얘기입니다. 안찰하면 안찰 안 해도 손 대도 괜찮지만 이 때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때려 죽이는 이것이 요즘 부흥사 가운데 과거에 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많이 변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앙은 어거스틴의 그 교리대로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 무원 하나님의 말씀, plenary inspiration입니다. 막 기계적 영감 아니고 축자 영감 그대로 믿었어요. 또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했어요. 이것이 청교도 신앙의 자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였죠. 칼빈주의. 예, 그래서 장로 체제요. 예, 정치 형태 사상이 장로 체제로 장로교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또 미국 건설에 영향을 준 그 일은 선거에 참여해서 선택하면은 그 지도자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회 법으로 미국 법이 이루어진 얘기 했죠.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그 본산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자냐 그 헌법을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헌법을 만들었다,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보수주의 청교도 신앙은 전능의 하나님, 또 성삼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영광, 이런 교리를 가지고서 믿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제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했어요. 이렇게 믿으시는, 너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아무 말 없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허락하고, 이게 좀 이렇게 이상한 인본주의, 사회주의, 이게 자유주의거든. 한국의 70% 교회가 자유주의 물결에 대해서 좌빨, 그 말 좌빨,
그 가운데는 자기가 참 애국자고 참윤 대통령 지지하고 이재명 이 깡패 거짓으로 된 거짓말로 투표해가 된그 국회의원들 신뢰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자유주의 교회의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혁주의 신앙이 있고 우파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나타날 때는 그렇게 하면 자기 목 잘리기 때문에 그런 말안 합니다. 뭐 그런 그 숨은 성도 있어요. 때가 되면 이제 90이나 죽을 때 되면 이제 돌아오겠지만은 그런 체제 속에서 그런 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없는 것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남들에게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라. 너무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 현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다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막 이런 그 물결이 그 라프라시몽이라고 프랑스 말로 이제 그 영어로 말하는 political correct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남이야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가서 간섭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담배 연기 같이 없어진다고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몰몬 타브니칼 있지요. 그분들은 예수의 신성을 안 믿어요. 네. 몰몬교 알지요? 예, 그래도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기독교 흉내 내고 하지만은 정말 이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믿으라고 말이죠. 천하에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예?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했던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뭐그 성경을 좋아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잖아요. 그 무리 교회가 아니고 뭐 들에 모이든지 다락방에 모이든지 제자들 같이 어디에 모이든지 간에 그건 교회입니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유기체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나는 벽돌 하나하나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의 가지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생명이 흘러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가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미스틱 유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은 예수님과 일체된 그런 생명,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들 이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고 가룟 유다적인 것도 있고 좌파도 있고 중립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지상 교회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특별히 믿었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그 베리트란 말이요, 베리트 그 인자란 말이요. 인자는 loving kindness 영어로 했지만 본래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그 말이 언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그 말이야. 이삭하고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교회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또 은혜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나타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 사상이고 그 말을 시편 23절에 인자는 말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호와 내 목자시네 그랬죠. 인자하심이 있잖아요. 이게 강조예요. 이런 하나님. 또 여호사밧 왕이
또 성가대 앞장서서 찬양할 때에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 혹은 숨은 복병이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를 다 쳐 물리쳤습니다. 그때 가사가 뭐지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 이거요. 인자, 예, 브리트, 언약. 이 신앙이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봉헌하고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매 때리시고 교통사고 나고 질병은 암도 걸리하고 무서워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바로 모르는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 속을 새겨요.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커서 어머니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헌신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공경하려고 하니까 벌써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 이제 죽었어. 돌아갔어. 아버지도 돌아갔어.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지난번에도 뭐 어버이 주일, 아버지 주일 하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 같이, 나이 많은 어머니는 어머니 같이, 친구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청교도들은 그렇게 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또 떡을 나누고 먹고 또 주일날 교회에 다리고 가고 이런 신앙을 유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 참 하버드 대학생이고 그 이후에 또 프린스턴 또 칼리지 대학 채우고 이것이 종합대학으로 됐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과가요 음악과가 없어요. 동구에는 그 옥 교수님 말씀을 보니까 철학과예요. 예, 어느 그 저 유명한 구라파 지휘자 그 한국분인데 자기는 철학을 했대요. 하버드에서. 그 철학과 안에 음악이 있어요. 예? 또 작곡이든지 뭐 퍼포먼스든지 이렇게 분류돼요. 그런데 서부 이 지역에는 그런 거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후진 데가 이 웨스턴 아주 여기란 말 서부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동부의 교수 30년 하신 옥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지로 완전히 여러분 나는 이제 88세가 돼서 그 알지만 과거에 어릴 때는요 시골에 살았거든. 그때는 보릿고개 있었어요. 굶었어요. 죽을 아침에도 죽이요 또 저녁에도 죽이요. 그래서 남자들은 퉁퉁 부었어요. 죽거리가 건더기는 남자들 먹거든. 여자들은 국물 마시고 국물이 또 영양가가 있으니까 여자들은 이제 괜찮다 말입니다. 이거는 흉년이 와오면 굶습니다. 예, 굶습니다. 예, 이렇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더럽고 화장실도 뭐 언제 수세식 해봤어요? 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짓고 배제학당도 하고 숭실대학교 참 뭐 세브란스리대 뭐 연세 이화학당 참 이래서 이 개화운동이 일어나가지고서 미국에 유학을 많이 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기술자도 생기고 이제 전자제품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다 미국에서 도와주어가지고 오늘의 한국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 백성들은 반미하고 친중하고 또 친북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그런 교사들 전교조 이렇게 참 무서운 사상들이 팽배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청교도 운동으로 250년 됐지만 오늘의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된 것은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하시라. 이 약속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는 제가 이제 근래 7월 1일에 캘리포니아 패트리오틱 클럽을 만들었어요.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이제 모든 우리 이제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다 있는 애국 모임 있죠. 뭐 박정희 대통령 뭐 기념사업에 이승만 대통령 뭐 한미 동맹 뭐 저거 막 수십 개가 돼요. 그분들 전부 다 장자리 있잖아요. 회장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애국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총화를 이루는 것은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미국 역사에. 저도 50년 됐지만은. 예?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 뭐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대한민국 사랑하고 캘리포니아 사랑하고 미국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사랑하고 참 이런 분들은 함께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구기도 이렇게 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저 어제 또 이렇게 우리가 그걸 했어요. 또 실비치 그 바닷가에 가서 또 함께 노래하고 또 God Bless America도 듣고 맛있는 음식 먹고 햇빛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속에서 또 모임을 갖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한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저 넓은 장소에 있으면은 이렇게 크게 몇천 명 모이는 그런 집회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살벌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계절 참 추수를 바라보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죠. 시편 126편의 5절 6절에 그러니까 눈물의 씨는 기도의 씨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민주당 위에서 기도하고 또 공화당 위에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제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은혜 능력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야 돼요. 이승만 박사의 말씀대로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이민 역사에 이제 모이는 큰 눈동을 모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 초자연 역사가 일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 선교사 많이 보냅니다. 이제는 미국보다 더 많이 보내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는 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그랬어. 이해해 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 주고 용서해 주고 공감해 주고 공존해 주고 이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받은 복음, 그저 받은 구원을 남들에게 증거해주고 전도해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량을 베풀고 포용하는 그런 영적 어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세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상급 받으라. 이것은 상급이 뭡니까? 뭐 세상에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면류관 뭐 상급 뭐 12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이 말했지만은 그 상급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게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올림푸스, 이 마라톤, 울개간 그 뭐 몇 푼도 안 되잖아요. 그 배후 위에는 온 세계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런 상급이 기다리는 것으로 편안히 눈을 감고 천국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 청교도 신앙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사에 남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참 아름 저 가치관과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와 또 people 그 애국이라는 그 말이 patriotic 이 말이요 세 가지 미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AI에 딱 물어보니까 곧 나와요. 첫째는 가치관 value 예, 가치 인간의
가치관이 가치관이 바로 되고 문화를 그랬어요. 기독교 하나님의 문화요. 그 다음에는 people 그랬어요. people 백성이란 말이야. 백성 백성은 다민족을 말해요. 백인만 말 백인들은 뭐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몽골리안 인디안이에요. 우리는 미국 이 땅의 주인이 몽골리안 인디안들이 주인이에요. 우리라고 우리 동영상 거에 이게 이 캘리포니아도 그래서 우리가 소수민족들이 합하고 합해서 우리가 교육도 바로 하고 모든 것을 바로 하도록 투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선교입니다. 청교도도 그랬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CPC 가주 애국회 예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교도 신앙 두 번째 또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실비치 동부평강교회는 13610 버닝트리 레인 실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는 4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어제는 이민 비자 신청 시 10만 불에 달하는 공탁금을 내는 제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이미 높아졌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간 앞으로는 4년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어제 이 F1 비자죠.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는 국토안보부의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결국 미국을 떠나야 되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4년 이후부터는. 이전까지만 해도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정규 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학업 기간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중간에 잠깐 휴직했고 다시 복직하는 경우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정규과정 학업을 모두 마칠 때까지는 법적으로 별 문제 없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딱 4년 안에 끝내든가 아니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은 물론이겠죠. 그리고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 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군사시설을 매일 밤 타격해왔던 미국. 하지만 15일에는 이런 패턴을 깨고 처음으로 오전에도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날 밤에도요. 하루 두 차례 걸쳐 대규모 폭격을 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야간 연속 공습에 맞춰서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황을 대략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처신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현지 시간 15일 대낮 공격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야간 공습이 두드러졌었죠. 네, 계속 동부 시각으로 오후 2시 이후 4시, 5시 이렇게 공격을 개시할 거다라는 뉴스 전해드렸었죠. 바로 이건 이란의 야간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미 동부 표준시와 이란 테헤란 시간은요. 8시간 30분에 시차가 납니다. 이란이 8시간 30분 빠르고요. 그러니까 미 동부 시각으로 오후 4시에서 5시면 이란 시간으로는 다음 날 새벽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또 미 동부 시각으로 오후 7시, 8시에 공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란은 다음 날인 새벽 3, 4시가 되는 거죠. 펜타곤이나 중부사령부가 업무 시간 후반부에 작전 개시를 발표하거나 최종 승인을 내리게 되면 이란 현지는 정확히 가장 깊은 밤이나 취약한 새벽 시간대가 됩니다. 네, 앞서 중부사령부도 발표를 했듯이 이렇게 야간 공습을 선호하는 데는 확실한 전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는 야간 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정밀 유도 레이저 등 밤에도 대낮처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장비가 낙후된 이란군의 방공망이나 해안 초소는 어둠 속에서는 미군의 스텔스기나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깊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는 아무래도 경계 태세가 느슨해지는 시간대고요. 그래서 지휘계통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입니다. 또 하나, 군사기지나 지휘부대, 무기창고 등을 타격할 때 상주 인원이 적은 밤 시간에 공격해야지 불필요한 민간인 희생을 줄일 수 있겠죠.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서 정치적 부담을 또 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창 높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앞서 나간다라는 얘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방장관에 취임한 이 사람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방 현대화를 이끈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페드로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페드로 전 장관이 됐습니다. 네, 6개월 만에 교체가 된 것이죠.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페드로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 중심 국방 현대화를 이끈 인물입니다. 이 팔렌티어 최고 경영자, 또 구글 CEO, 일론 머스크 같은 스페이스X CEO 등 빅테크 거물과의 인맥이 아주 돈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국방 현대화를 이끌 수 있었고요. 최근에 전세를 뒤바꿀 수 있었던 그 드론군의 엄청난 위용, Army of Drones라는 이 드론군을 아예 출범시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컸다라는 얘기죠. 30대라는 젊은 나이도 놀랍고요. 이 국방부 장관에 있기 전에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정부 공식 전자지갑을 설치하기도 하면서 여기에 1억 달러의 기부금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막강한 재력가와의 인맥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런 국방장관을 왜 전격 경질했을까? 그것도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네, 이 사람뿐이 아니라 총리 교체 등 대대적인 내각 개편이 현재 예고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전쟁 중에 그것도 호평을 받고 있는 장수를 바꾸는 모양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 페드로 전 장관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펼치려 한다라는 의심이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경질의 배경에는 결국 이 페드로에 대한 견제가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클리멘코 장관은 경찰 출신 장성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 페드로 전 장관이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을 경질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 페드로는 30대고 스타트업식 경영 방식으로 기존 정치권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또 페드로 전 장관은 국방조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는 군수 내부와 정치권의 시도를 여러 차례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과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페드로의 가장 큰 실수는 지나치게 유명해진 것이다. 게다가 매우 유능했고 무엇보다 부패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러시아 소식이요. 이것은 한국과 관련돼 있습니다.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콕 집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러시아입니다. 이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가 어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이상배 주 러시아 한국대사와 면담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측이 한국이 나토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는 것에 대단히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나토와 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서 실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서도 관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일종의 경고성 멘트도 남겼는데요.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의 질적 그리고 양적 재무장 과정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가운데는 유일하게 지난 7일에서 8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개최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메모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중국 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 요구는요, 애플이 최근이죠. 미국 정부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메모리 사용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나왔습니다. 애플은 글로벌 DRAM 공급 부족으로 중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메모리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기업들도 이런 이유로 중국산 제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주 우려스럽다라고 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협력해서 이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으로 영향력을 높이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해야 한다라고도 제안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만약에 이번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미국 기업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글로벌 메모리 업체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의회의 요구는요, 그냥 요구일 뿐입니다. 아직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추가 규제에 나설지가 관심사인데, 또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일을 두고 중국의 메모리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트럼프 행정부에 돈을 많이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조금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관련 소식입니다. 대만의 상징적인 회사이자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 기업이죠. TSMC. 올해 설비 투자도 기존 550억 달러 선에서 650억 달러까지 최대 14% 상향 조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달러 기준 매출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30% 이상도 높았는데 40%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네, 결국 AI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 능력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신감은 최근 월간 실적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6월 매출이 4,426억 8천만 대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 업계 관계자는요, 최근에 메모리 가격만 보고 피크아웃, 곧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TSMC 입장에서는 고객 주문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회사인데, 실적도 예상을 웃돌고 있고, 투자 계획까지 늘렸다는 건 AI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견조하다는 의미다. 피크아웃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얘기, AI 얘기 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경제가 다 우상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야별로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일본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 경제 전반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다는 거죠. 일본 은행이 지난달 실시했다는데요. 시민생활 의식 조사에서 1년 뒤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90%에 달했습니다. 역대 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고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물가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83% 정도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네, 이 같은 일본인의 심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한국도 이미 금리를 올렸습니다만 일본은 오는 30일, 31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일본의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하면 평균 소득은 1986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 절반이 넘고 있고요. 결국 임금은 올랐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이 일본인들의 체감 경기를 좀처럼 나아지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편 미국을 들여다보면 넉 달 연속 고용 증가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4.2%입니다. 하지만 200만 명에 가까운 구직자는 반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가운데 27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27.3%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27주 이상 일자리 찾지 못했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다는 의미죠. 자, 이런 기간은 많은 구직자의 퇴직 위로금이 바닥이 나는 시점, 또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기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리게 됩니다. 정부 통계로 보면 화이트 칼라 근로자의 구직 기간이 특히 길었는데요. 연령별로는 25세에서 54세 사이의 화이트 칼라 직업군의 장기 실업 피해가 컸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듯이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블루칼라,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정말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셨죠?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특히 습도가 높으면서 보통 기온보다 체감 기온이 높아서 더 짜증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주말에 이런 기온보다 더 높은, 습도도 높고 기온 자체도 꽤 높은 곳에서 축구를 합니다. 아,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월드컵이니까 가능하겠죠?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준결승, 결승전 소식 랩업해 드리겠습니다.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10: 융자나라, 켈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2: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4: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8: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오세네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이번 주말은 전 세계 축구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의 마지막 두 경기가 펼쳐집니다.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이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에 펼쳐지는데요. 3, 4위전부터 좀 살펴볼게요.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에 아쉽게 무릎을 꿇은 두 유럽 축구 강국, 프랑스와 잉글랜드. 자, 대회를 승리로 마무리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어쩌면 결승전 못지않은 치열한 동메달 사수 작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자존심을 건 3, 4위 결정전. 경기가 열리는 곳은 플로리다주입니다. 마이애미 가든스에 있는 하드락 스테디움인데요. NFL 마이애미 돌핀스의 홈 구장으로 쓰이는 것이죠.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임시로 마이애미 스테디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플로리다의 그 뜨겁고 습한 날씨를 다행히도 이 스테디움은 완전 개방형이 아닌 관람석이 약 92%를 덮는 거대한 차양막, 캐노피 지붕이 설계되어 있는 곳에서 치러진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토요일 이곳 시각으로는 2시,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5시인데요. 이때 기온이 90도에서 95도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애미 특유의 높은 습도, 80%가 넘는 습도가 더해지면 실제 체감 온도는 107도 안팎까지 치솟는 그야말로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거대한 차양막 지붕이 없었다면 축구하는 사람도 관중들도 다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얘기가 나올 뻔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열대성 소나기도 자주 내리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비 내릴 확률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또 경기 중에 비가 오더라도 지붕이 대부분 가려주니까 경기장 안에서의 비와 관련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만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스테디움 가득 차겠죠. 이 관중석에서 또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내뿜는 열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결승전이 열리는 뉴저지가 조금 더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는 결승전, 이곳 시각으로 일요일 정오, 그러니까 뉴저지에서는 한낮 3시가 되겠죠.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펼쳐지는데 이곳은 지붕이 없는 완전 개방형 경기장입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서 실제 체감 온도가 한 95도 정도, 100도에 가깝게 다가갈 거라고 하고요. 강수 확률은 약 25%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경기 진행에 지장을 줄 수준은 역시 아닌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산불로 발생한 유해 연기가 지금 뉴저지 하늘도 아주 황갈색으로 물들이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요일에는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가 또 바뀌었네요. 일요일에 대기질 지수는 보통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매우 나쁨이거든요. 그나마 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의 골든부트는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건 역시 결승전이 끝나봐야 알 수 있어서 끝까지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 상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요. FIFA 월드컵 최다 득점자에게 주는 이 상, 1982년에 처음 제정됐는데요. 당시에는 골든 슈였습니다. 이후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터 정식 명칭이 골든 부트로 개칭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짝의 황금 축구화 모양을 본뜬 트로피를 주기 때문에요.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골든 부트가 맞는데요. 뭐 일상적으로 언론에서는 복수형인 골든 부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결승전까지 봐야지 알 수 있는 이유는 현재 프랑스의 음바페가 8골 3개 도움,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8골 2개의 도움이기 때문이지요. 프랑스도 3, 4위전에서 음바페는 충분히 골을 터뜨릴 수 있고요. 결승전에서 메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아는데요. 만약에 이 대회 종료인데도 두 선수의 골 수가 같다면 어시스트가 더 많은

0: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기념 주화가 올 가을에 발행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SNS를 통해 새로 제작된 1달러 기념 동전 디자인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옆 얼굴과 함께 미국 건국 연도인 1776이라는 숫자와 자유를 의미하는 리버티라는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뒷면에는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그려졌습니다. 이 기념 주화 발행은 여러 논란 속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연방 헌법은 동전이나 지폐에 살아있는 대통령의 초상을 넣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그 일부의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주화 제작과 주화 발행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달러짜리 동전은 이미 주조에 들어갔으며 즉 제작에 들어갔으며 올 가을부터 유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전 디자인과는 별개로 동전의 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금색으로 온통 칠해졌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2,400만 달러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1,800만 달러는 대출 및 투자 용도, 그리고 600만 달러는 보조금으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의 건설 중인 잠수함 제조 시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월가의 황제로 불리우는 제이미 다이먼 CEO는 한화의 필리 조선소가 위치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이먼 CEO는 필리 조선소를 소유한 한화 오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한화 조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이곳에서 핵 잠수함과 주요 함정의 부품들을 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화에 특정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돕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곳에서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술자를 비롯해 용접공 등등 관련 인원이 30만 명 정도 필요하다라며 현재 이곳에 1만 6천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향후 5년 내에 미국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되면 이 숫자는 금방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5: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4: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5: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4: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5: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4: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5: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4: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제헌절을 맞은 한국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연휴로 꽤 기분 좋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일부 지역, 특히 세종, 대전, 충남 지역에 또 많은 비가 예상됐고 더위는 또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말 후텁지근한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자,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의 국내 배달 앱 하면은 배달의 민족, 네. 앱 1위라고 합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 자연스럽게 떠오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앱인데요. 이게 우버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우버는요, 딜리버리 히어로와 기업 결합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41.5유로의 현금을 지급하는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난 2019년 배달의 민족 운영회사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요. 우버가 딜리버리 히어로 발행 주식의 약 25% 가까이는 직접 보유하고 있고요. 또 주식 파생 상품을 통해서 10% 이상의 추가 지분도 확보한 상태인데 또 공개 매수에 이 딜리버리 히어로 지분이 참여하게 되면 우버의 경제적 지분은 약 53%까지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버는 이 같은 배달의 민족 인수와 관련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브랜드이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 그만큼 그렇게 쌓아온 경쟁력과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 이를 존중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로 시작한 우버가 정말 이 배달과 관련해서 더욱 깊이 있게 성장세를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이번에 아주 굵직한 글로벌 단체의 대표 얼굴이 됐다는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e스포츠 재단이 임명하는 e스포츠 월드컵과 e스포츠 네이션스컵스의 공식 게임 앰버서더,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다는 건데요. 활동기간이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올려지는 게 단순한 얼굴마담 역할은 아닙니다. e스포츠계의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굵직한 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국제대회나 선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제 선수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을 조율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글로벌 가교 역할을 하는데요. 전 세계 미디어 활동도 하고 리더십 포럼 등에 참여해서 팬, 선수 그리고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잇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앰버서더 프로그램은 e스포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 문화의 상징적인 아이콘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축구의 크리스티나우 호날두고요. 체스의 막누스 칼센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결국 이제 e스포츠가 축구나 체스 같은 전통적인 경쟁 스포츠와 대등한 글로벌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네, 그만큼 세계 스포츠계가 또 e스포츠계가 우리 이상혁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알 수 있겠죠. 소감을 통해서 e스포츠 선수와 팬들을 대표하게 돼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세대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라는 멋진 포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페이커 이상혁. 이 페이커라는 닉네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이름 그대로 직역하면 사기꾼,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꽤 직관적이고 멋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혁 선수가 처음 데뷔할 때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어 단어를 고민하다가 이 페이커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아주 유명한 이 게임에서 상대를 속이는 심리전 또 화려한 컨트롤이 아주 중요한데 이상혁 선수가 이 부분에서 타고났다고 합니다. 이상혁 선수는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커로 자신이 직접 이 닉네임을 정했다고 하지요. 또 단순히 뜻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어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발음으로 페이커라고 했을 때도요. 딱 떨어지는 어떤 임팩트가 있지 않나요? 전 세계 팬들이 부르기에도 쉽고 기억에도 잘 남는 직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상혁 선수가 학창시절, 아마추어 시절 때는요. 고전파 이런 닉네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전파 이상혁. 네, 이러다가 프로 데뷔를 앞두고 글로벌 무대를 염두에 두고 바꿨는데 페이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e스포츠는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상 세계에서는 얼마나 잘 속이느냐, 멋지게 전략을 세우고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능하면 배제해서 그렇지 연일 범죄 관련 소식 또 법정의 구형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곡가 겸 방송인으로 유명한 유재환 씨. 네, 작곡가들이 보통 그냥 음지에서 일한다면 이 사람은 방송을 통해서 얼굴이 참 많이 알려진 유재환 씨인데요.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이 열렸고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가지 당시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진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유재한 씨는 지난 2023년 6월에 자신의 SNS에 무료로 작곡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처음 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을 산 60대가 이번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 누군가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왜 무기징역 같은, 적어도 생애 대부분을 감옥에서 반성하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중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네, 수원고보 형사 1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라고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B씨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건데요. A씨가 처음 살해를 저질렀을 때 1987년에도 바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하고요. 그나마 10여 년간 복역 뒤에 가석방이 됐는데 지난 2001년 두 번째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또 받았었고 2010년에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교제하던 여성을 결국 때려서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모든 양형 조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구형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폭행한 혐의로 들어왔을 때,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들어왔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재범 가능성이 높구나,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재판부가 좀 더 고민하지 않았던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중국 푸젠성에 거주한 한 남성은 최근 텃밭에서 자기가 직접 재배한 오이로 무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강한 쓴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이 반 개를 섭취했는데 한 시간 뒤에 심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가 잇따라 나타났고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검사 결과 쿠쿠르비타신 중독이었습니다. 네, 이 쿠쿠르비타신은 오이나 호박, 참외 같은 박과 식물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천연 물질이라고 합니다. 해충의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자연 환경 면에서는 고온이나 가뭄 등 생육 환경이 악화될 경우 야생종과의 교배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 성분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데요. 자, 이렇게 오이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천연 물질이지만 사람에게는 강한 독성 물질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급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오이나 호박 같은 것들이 평소와는 다른 강한 쓴맛이 난다. 이거는 내 입맛이 이상한가가 아니라요. 섭취를 중단해야 할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인 조리 과정으로는 이 독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고온 조리에 성분이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양념을 통해서 쓴맛을 줄일 수는 있어도 독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유 이거 잘못 샀나? 아, 양념 맛으로 먹지 뭐 하면서 양념을 더한다라는 것 이것도 위험할 것 같죠. 이 쿠쿠르비타신 중독 증상 앞서도 설명드렸듯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반복적인 구토라고 합니다. 심한 복통, 복부 경련, 물처럼 묽은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계속되면서 전신 무력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의료기관 도움 받으셔야 되겠죠. 더운 여름철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을 기대하고 배워본 오이에서 예상치 못한 쓴맛이 느껴질 때 네, 식물이 보내는 독성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6: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7: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6: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7: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6: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7: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모닝 리포트.
1: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의 특정 와이드 팬츠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죽음의 바지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틱톡 등 SNS에는 자라의 플로이 와이드 레그 팬츠를 입고 가벼운 찰과상부터 낙상사고까지 겪었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틱톡 크리에이터는 넘어진 직후 흙먼지가 묻은 손을 보여주며 자라의 치명적인 바지가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런 자막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집 앞 차고에서 나오다 발이 꼬여 고꾸라지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바지에는 반드시 경고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길이가 길면 수선해서 입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패션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의 분석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길이가 아닌 너비와 소재의 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를 아무리 줄여도 펄럭이는 얇은 소재와 넓은 바지 밑단 때문에 옷이 발이나 신발에 쉽게 엉킨다는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특히 여름철 앞코가 열린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었을 때 발가락 사이에 원단이 끼어서 넘어질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제품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주머니가 있고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처리된 와이드 슬랙스는 직장인과 대학생 모두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편한 인생 바지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약 45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거대 석유기업인 쉐브론이 오늘 이라크 정부와 남부 유전 두 곳의 개발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라크 원유를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 항구로 운송하는 송유관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도 조사합니다. 핵심 방안은 이라크 남부 유전지대에서 북부 키르쿠크를 거쳐서 시리아 서부 바니야스 항까지 연결되는 송유관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파손된 키르쿠크 바니아스 송유관을 복구하거나 기존 시설 일부를 활용해 새 노선을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쉐브론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하지만 관련 논의가 최종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라크가 대체 수출로 확보를 서두르는 것은 이란과 미국 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남부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도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수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해협 폐쇄를 선언하고 상선을 공격하면서 이라크의 원유 수출과 생산은 급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이라크가 원유 생산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면서 정부 재정에도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다른 걸프 산유국들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송유관과 저장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7,686억 달러로 전달 대비 0.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 매출이 1.9% 늘었고 또 지난달 말에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그 영향으로 레스토랑과 바의 매출도 0.3% 증가했습니다. 한편 매달 발표되는 월간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것은 전체 소비 가운데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통계입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33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수정안을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법안은 부결됐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표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에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이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민주당의 친이스라엘 기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진 이스라엘 지원금 전액 삭감 방안은 찬성 104표, 반대 314표, 기권 10표로 부결됐습니다. 반대가 314표로 물론 많았습니다마는 찬성도 104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권표를 던진 10표도 사실상은 찬성표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긴 했었습니다마는 찬성이 104표 의외로 많았다라는 점에서 충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수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토머스 메시 하원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103명이 찬성하고 98명이 반대했으며 10명은 기권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인도적인 지원 삭감에는 반대하는 마음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 군사 지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내가 찬성표를 던져도 어차피 부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에 항의하는 의미로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본인의 투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표결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싼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7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죠. 자,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많은 정치인들은 실제로 이 조문의 의미를 꼭 한번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보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주말이 주는 의미가 한결 클 것 같습니다. 더웠던 몸과 마음 잘 식히고 건강하게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213-383-8899 213-383-8899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란 관련해서는 딱 한 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미국 소식 전해드릴 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해 부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국 해사기구에 따르면 오만 카사브곳에서 한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 맞아 경미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조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 배는 다음 기항지로 현재 이동 중이라고 영국 해사부는 밝혔습니다. 호르무즈해 근처의 상선 피격 상황을 알린 것은 사흘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격화됐습니다. 미국의 공습은 해협 연안 군사시설을 벗어나 공항, 철도, 교량 등 민간시설과 내륙으로 확대됐고 이란은 주변 아랍권 전역으로 반격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이란의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6일 연속 이어진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을 공격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하겠다며 지난 11일 작전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엿새째 이란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격 범위를 수도 테헤란 외곽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란은 발전소 등을 타격할 경우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동 긴장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내일 밤도 다음 날 밤도 계속 공격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 예고대로 미군은 엿새째 야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5: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We'll have Iran defeated soon. They'll be defeated very soon.
4: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부쉐르와 반다르 아바스 등 곳곳에서 연쇄 폭발음이 일어났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또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북부 도시에서도 폭발음이 잇따라 들려 미군이 공습 범위를 내륙 깊숙이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 남동부 이란 샤르 공항과 철도 환승역, 교량도 미군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은 발전소 타격에 강경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군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동 전역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복 공격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홍해까지 마비되면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가 다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계속 대화하고 있으며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 Iran very much continues to talk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xpress that they want to make a deal with us.
4: 반면 이란은 자국에 억류됐던 미국인 한 명이 풀려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공식 부인하고 나서면서 협상 분위기 조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해 유조선 한 척의 승선에 검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제11 해병 원정대 소속 해병대원들이 오만만에서 유조선의 웬 야오호의 승선에 검문을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미군은 봉쇄선을 뚫으려던 상선 세 척을 회항시켰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한 척을 무력화했으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한 척의 승선의 조사를 이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두 곳의 전쟁이 최근 동시에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다시 거세지면서 국제 유가와 밀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품 가격의 상승은 물가를 직격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외교 수장이 미국과 이란의 조속한 휴전과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이 외교부장은 상하이에서 이샤드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만나 이란 정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측은 현 정세 악화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당사자들에게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도 이를 위해 계속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인 5명 중 4명은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9%가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국의 성인 1,0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이란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말 조사에서 전쟁 장기화를 예측했던 65%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양측이 6월 17일 MOU를 체결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최근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다시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1: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3: 너무너무 좋습니다.
1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많은 유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생과 가족 13,000명 물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지난 2024년 기준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전년보다 11% 늘어나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환 방문 J비자와 외국 언론인 I비자 소지자도 50만 명과 3만 7천 명에 달했는데 이들의 숫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2: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1: 미 국토안보부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엔 FJ비자를 소지하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겁니다. 4년 이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해집니다. 이미 학생 비자를 받은 미국 내 유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되며 국토안보부는 전공 변경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이후 60일 뒤인 9월 중순쯤에 발효되는데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규정 변경으로 미국 내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이고 F2비자로 함께 머무는 가족은 1,347명에 달합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인데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되며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유학생 취업제도 OPT 프로그램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세관단속국 ICE는 OPT 주요 고용주 25곳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이는 고용주와 연계된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이상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ICE는 이들 1만 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의심스러운 고용주에 고용된 것으로 신고한 학생들로 규정하고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버지니아, 텍사스, 조지아, 뉴욕, 플로리다 등 여러 주의 OPT 등록 사업장을 방문 조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방 기록상 수백 명의 유학생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은 잠긴 문이나 빈 건물만 발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거용 주소가 근무지로 등록된 사례와 여러 업체가 실제 임대하지 않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아이스는 일부 학생들을 유령 직원으로 지칭하며 취업 허가는 받았지만 연방 시스템에 등록된 근무지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콘튼 부국장 대행은 한 업체가 OPT 학생 3명만 고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기록에는 500명 이상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관리와 교육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STEM OPT 규정상 이가 요구하는 실제 감독 훈련 관계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 비자, 뭐 유학생이든 방문 비자든 교환 비자든 전면적인 조사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기업형 임대주택 운영업체 그레이스타 이 운영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 주거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주택 바우처 입주자를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는 혐의로 주정부에 제소됐습니다. 비영리 감시단체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는 최근 캘리포니아 민권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그레이스타가 주택 바우처 사용을 불법 거부한 사례 53건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는 수개월 동안 조사원들을 일반 테넌트로 가장해 임대 사무실에 전화를 걸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인된 사례 15건은 LA, 그리고 6건은 파사데나로 확인됐습니다. LA시가 심각한 주택난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니어 대상 서민층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산층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밥 블루맨필드 그리고 민간 개발사 관계자들과 함께 우들랜드 힐즈에 들어설 비바 LA 앳 워너 센터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베스 시장이 취임 직후 시행한 행정명령 1호를 통해 승인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LA 앳 워너 센터는 부지 4.71에이커, 실내 면적 총 2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초대형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완공되면 3,200가구의 시니어 전용 아파트가 공급되고 단지에는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단지는 34층에서 42층 높이의 4개의 주거용 고층 타워가 들어서며 61,450 스퀘어피트 규모의 의료와 웰페어 지원 등 생활 서비스 단지도 들어섭니다. 또 단지는 메트로 G라인을 통한 편리한 접근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발비 20억 달러가 투입되고 2035년까지 완공된다는 계획입니다. 이 단지는 단순한 노인 아파트가 아니라 의료, 생활 지원과 공동체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고밀도 시니어 주거 단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지역에는 현재 LA 램스가 연습장을 지으려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LA 램스 연습장, 그리고 스포츠 종합시설, 그리고 풋볼 팬들, 그리고 LA 램스 연습장을 찾는 많은 팬들을 위한 다양한 쇼핑센터 조성 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니어 아파트가 들어선다? LA 램스가 이 지역 개발 계획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잘 해보면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복잡한 곳에 시니어 센터를 짓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LA 경찰국이 전국 과속 경각심의 달인 7월을 맞아 과속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LAPD는 7월 말까지 교통경찰과 모터사이클 순찰대를 추가 배치해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로 운전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운전자 반응 시간이 줄고 충돌 시 충격이 크게 증가해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는 과속 관련 교통사고로 11,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이 도난 차량을 찾기 위해 운영해왔던 자동 번호판 판독기 시스템 오류로 최소 161명의 무고한 운전자들이 무장경찰의 고위험 검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PD 감사관실이 최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번호판 판독 시스템이 정상 차량을 도난 차량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최소 161건의 고위험 차량 검문이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도난 신고된 것으로 판단해 지원 경찰과 헬기까지 출동시키고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총을 겨눈 채 차량에서 내리도록 명령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도난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오류 원인은 번호판 판독기가 아니라 회수된 도난 차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지 않은 오랜 기록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기관의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은 채 공유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를 LAPD 자동 시스템이 도난 차량으로 계속 인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재민들이 유독성 연기로 오염된 집에 거주하고 있어서 안전성 문제를 두고 보험사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LA 산불로 대피했던 알타데나 주민도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부부가 의뢰한 전문기관 검사에서는 집안에서 발암물질, 독성 잔류물들이 검출돼 100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내부를 모두 뜯어내고 재건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파머스 인슈런스 측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소만 하면 거주가 가능하다라면서 철거 비용 대신 8만 달러의 청소비만 지급한 채 입주를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런 보험사와의 갈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지역 산불 피해자 약 38%가 이미 보험사로부터 받은 임시 주거비 지원이 끊겼거나 곧 끊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민들은 화재로 부서진 집의 주택담보대출, 이 모기지와 임시거처의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법정 소송 등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7월 17일 한국의 재헌절입니다. 예, 오늘 재헌절을 맞아서 LA 총영사관 하루 휴무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실 창구 업무와 전화상담 이런 모든 일반 민원 서비스 오늘은 쉬고요. 월요일부터 정상 근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코스타메사에 있는 오시 페어 앤 이벤트 센터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간 8월 16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당신의 모험을 기다린다. 뭐 이런 주제로 열리는 오렌지 카운티 페어는 수, 목,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 금요일,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열리게 됩니다. 티켓 가격은 평일 수요일과 목요일은 13달러, 금, 토, 일요일에는 18달러입니다. 시니어는 10달러, 그리고 12세 이하 아동은 9달러, 5세 이하 아동은 무료입니다. 주차비는 15달러, 그리고 버스는 30달러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우 비싸네 라고 해도 뭐 가면 재밌어요. 그리고 요새 입장료 16달러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사실 많지 않죠. 매년 100만여 명 이상이 몰리는 이 오렌지 카드 페어에는 오렌지 카운티 페어에는 각종 카니발 게임, 놀이기구, 최고 수준의 공연, 그리고 전시회, 기증행사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음식 종류도 상당히 많죠. 놀이기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페어 축제장으로 직행하는 오렌지 카운티 페어 익스프레스 버스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입장권 미리 구매해야 되는데 이 버스비 4달러 정도입니다. 영화 호프, 지금 한국에서는 개봉이 돼서 지금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죠. 역대 최단 기간 100만 명 돌파 뭐 이런 기록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샌디에고에서 코미콘 열립니다.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코미콘, 네, 만화 축제입니다. 이 코미콘에 나홍진 감독, 호프의 나홍진 감독이 참석해 북미 관객을 만난다라고 밝혔습니다. 나 감독은 다음 주 23일 호프 관련 행사에서 관객과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에서는 영화 호프의 미공개 장면도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 호포항에서 알 수 없는 존재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곡성 혹시 보셨습니까? 딱히 무서운 장면이 나오지도 않는데 영화 굉장히 무섭죠. 이 곡성 감독이 나홍진 감독입니다. 곡성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SF 신작인데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죠. 상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하지만 호평을 받았던 영화 호프입니다. 북미에서는 9월 9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너무 늦죠?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어제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상수도가 파손되면서 지금 인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상가들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외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3: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대형 성수관이 파열되면서 도심이 물바다로 변하고 도로가 함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선셋대로 지하에 묻힌 36인치 크기의 대형 송수관이 터지면서 수만 갤런의 물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차장 수십 곳이 물에 잠기고 거센 물살에 주차된 차량들이 서로 부딪히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근 버스 차고지도 침수되면서 시내버스 여러 대가 물에 잠겼고 거센 수압에 도로 및 도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선셋대로에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팜에비뉴 근처에 생긴 싱크홀에는 행인 두 명이 빠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DWP는 100년이 넘은 이 노후 송수관을 당초 2031년에 교체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대대적인 배수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0: 나섰지만 불길이 거세지면서 해당 주택의 지붕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불길이 인근의 다른 주택이나 산림으로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주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2살배기 남자아이가 총기 오발 사고로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하이랜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습니다. 2살 된 남자아이가 총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의 한 목격자는 아이가 집안에서 총을 발견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놀다가 실수로 자신에게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나 수사당국은 단정하기 이르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히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우스 LA 하이드파크의 한 가정집에서 유아 두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전 7시 반쯤 크랜시오대로 인근 주택에서 의료응급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숨져있는 두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아이들은 아틀라스와 세바스찬 카르바의 형제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독성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법당국 소식통은 이번 사건을 마약류 과다 복용 사건으로 조사 중이며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검시소 측은 부검을 마친 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성 물질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유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감염자를 낸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산 양상추가 지목됐습니다. 당국은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인 타코벨의 양상추를 공급한 테일러 팜스의 채를 썬 양상추를 유력한 오염원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타코벨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전국의 공급망에서 해당 양상추를 즉각 퇴출하고 24시간 이내에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전역 30개 이상 주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올해 누적 환자 수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19년에 4,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만 3,300명이 넘는 환자가 보고됐는데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타코벨을 이용하지 않은 감염자도 있다며 다른 샐러드용 채소로의 확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로 오염된 신선식품을 통해 감염되는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은 잠복기를 거쳐 극심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교도소 야외 작업장에서 탈옥했다가 멕시코에서 붙잡힌 탈옥수가 또다시 도주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마약 밀매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9세 미겔 바뉴엘로스가 지난 4일 레이크 타오 인근 작업장에서 탈옥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뉴엘로스는 도주 이틀 만에 약 960km 떨어진 멕시코 티오아나의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송환 절차를 밟던 중 멕시코 치안판사의 차고 등으로 지난 10일 돌연 석방되면서 다시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사법당국은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에 나섰으며 용의자를 목격하면 즉시 911이나 보안관 사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지금까지 발생한 탈옥수의 99%를 재체포했다며 이번에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 거론했었죠.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기대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한국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0: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5: 어느 정도 정책적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금리를 다소 높이는 것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와 관련한 전망 및 위험의 균형을 더 잘 맞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개솔린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지표 둔화에 대해서 한 달간의 완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물가 안정 회복이라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완화할 경우 물가가 추가로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나의 주요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라며 너무 뜨겁고 목표치를 너무 오랫동안 웃돌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6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이를 추세 시작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을 향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 브라질 정부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다라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6: 브라질 정부가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와 제재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디지털 상거래와 관세 등에서 브라질이 미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브라질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미국이 브라질을 상대로 630조 원에 이르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산 수입품의 76%가 무관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유럽연합 등으로의 수출 확대의 속도를 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단순한 통상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27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과태경금 중인 보소나루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 우파 진영 주자로 출마를 선언한 보소나루의 아들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의 잇단 관세 폭탄 역시 브라질 우파 진영의 집권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 잠시 온기가 돌았던 양국 관계는 관세 전쟁에 대선 개입 논란까지 더해져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 행사에서 급성장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질서를 한 국가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을 새로운 선도국가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중국 주도의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를 띄우면서 미국의 영향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AI 발전은 한 국가에 의한 독주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교향곡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지진과 함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폭우 등 각종 재난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0: 구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 로봇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Y10입니다.
1: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진 베네수엘라와 잇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현장은 구조대의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재난 현장에 투입된 건 뜻밖에도 우주 기술입니다. 화성 탐사용 초원격 제어 기술이 적용된 수륙 양용 차량이 험지와 침수 지역을 거침없이 돌파합니다.
2: The technology for remote operating rovers on the far planets where we are don't want to risk any more drivers or we bring the people out of the danger zone.
1: 위험지대 접근만큼이나 치열한 건 구호물자를 배분하는 물류 전쟁입니다. 자원이 한정된 구호단체에 AI는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3: We use AI for supply chain optimization, for early warning systems, but also for delivery where nothing else is possible.
1: 도로와 건물이 파괴된 현장에선 AI와 집단 지성이 구조대의 눈이 됩니다. 지도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진 베네수엘라 현장에 AI 매핑 플랫폼이 가동됐습니다.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위성 사진을 분석해 단 나흘 만에 피해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4: And that actually helped early responders to go to the right areas for food delivery and for all the other necessities that they might need right after the earthquake.
1: 하지만 기후 변화라는 전례 없는 변수는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AI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5: With rapidly changing aspects of the climate, it presents a particular challenge because you can't just look at the past.
1: 재난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호 기술도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구조 시스템에 안착시키기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Y10 권영입니다.
0: 7월 17일 금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받은 여러 가지 자극은 뇌 어디엔가에 기록이 되고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그 정보들을 재정리하고 프로세스, 즉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자면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것도 너무 많이 받은 정보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현대심리학은 해석을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자리에 누우면 잠이 들기 힘들고 자다가 자주 깨고 두세 시간을 주무시고는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혹은 부엌에서 이것저것 일을 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 환자분들은 드라마 몇 편을 보고 아침경에 다시 잠자리에 든다고 하십니다. 자는 동안에도 꿈을 많이 꾸고 수면의 퀄리티도 나빠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그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몇 시간이라도 푹 자는 것이 8시간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양방에서 졸피뎀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수면제를 복용하셨던 환자분들은 밤에 잠은 좀 주무시는데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집중력이 많이 감소된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수면제에 대한 습관성, 의존성이 강하여지고 양약의 도세지도 더 늘어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오셨다고 꼭 고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면증에 주로 사용하는 방제는 실증에는 용담사간탕과 황련온담탕 이 두 방제를 가감하여 치료를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불면증은 허증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입니다. 주로 귀비탕, 육미지황환, 산조인탕 이 세 방제를 다른 약재들과 함께 가감을 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을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를 해드리는데 오시는 많은 분들이 모두 좋은 치료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213-383-8899 213-383-8899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9: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8: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9: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8: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9: 못 참는 소변장애,
8: 빙빙 도는 이석증,
9: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저하,
8: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수맥기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오만 카사브곳에서 한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좌연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승조원 인명피해는 없으며 이 배는 현재 다음 기항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시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해 유조선 한 척의 승선에 검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제11해병원정대 소속 해병대원들이 오만만에서 유조선 웬야오호의 승선에 검문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까지 미군은 봉쇄선을 뚫으려던 상선 3척을 회항시켰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한 척을 무력화했으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한 척에 승선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유조선을 나포할지 회항시킬지 등 후속 조처를 설명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해협과 주변 해역은 미국의 철벽 봉쇄를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자유롭게 개방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렇게 일주일째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습은 해협 연안 군사시설을 벗어나 공항, 철도, 교량 등 민간시설과 내륙으로 확대됐고 이란은 주변 아랍권 전역으로 반격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을 공격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하겠다며 작전에 돌입했고 일주일째 이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엿새째 이란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미군은 공격 범위를 수도 테헤란 외곽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란은 발전소 등을 타격할 경우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동 긴장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내일 밤도 다음 날 밤도 계속 공격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 예고대로 미군은 엿새째 야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5: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We'll have Iran defeated soon. They'll be defeated very soon.
4: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부쉐르와 반다르 아바스 등 곳곳에서 연쇄 폭발음이 일어났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또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북부 도시에서도 폭발음이 잇따라 들려 미군이 공습 범위를 내륙 깊숙이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 남동부 이란 샤르 공항과 철도 환승역, 교량도 미군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은 발전소 타격에 강경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군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동 전역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복 공격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홍해까지 마비되면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가 다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계속 대화하고 있으며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 Iran very much continues to talk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xpress that they want to make a deal with us.
4: 반면 이란은 자국에 억류됐던 미국인 한 명이 풀려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공식 부인하고 나서면서 협상 분위기 조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최근 동시에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는 호르무즈해협 통제권 갈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공격 수위를 높이며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다시 거세지면서 국제 유가와 밀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품 가격의 상승은 물가를 직격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민 5명 중 4명은 이란과 전쟁이 장기화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로이터와 입소스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9%가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란 선박과 이란의 고객만 출입을 막는 이란 봉쇄를 재개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 대가로 화물 운송액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 징수 계획은 바로 다음 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외교 수장이 미국과 이란의 조속한 휴전과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상하이에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만나 이란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측은 정세 악화를 우려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도 이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는 어렵게 얻은 것으로 양측 협상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특히 파키스탄이 없어서는 안 될 중재 역할에 따라 강조했습니다. 이에 다르 부총리는 어려움에 맞서 나아가면서 화해를 권하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라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4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학생과 가족 13,000명은 물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도 그러면 우리도 해당되는 건가?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지난 2024년 기준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전년보다 11% 늘어나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환 방문 J비자와 외국 언론인 I비자 소지자도 50만 명과 3만 7천 명에 달했는데 이들의 숫자를

0: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1: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0: 미 국토안보부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엔 FJ비자를 소지하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겁니다. 4년 이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해집니다. 이미 학생 비자를 받은 미국 내 유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되며 국토안보부는 전공 변경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이후 60일 뒤인 9월 중순쯤에 발효되는데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규정 변경으로 미국 내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이고 F2비자로 함께 머무는 가족은 1,347명에 달합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인데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되며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OPT 프로그램 유학생 취업 제도죠. 이 OPT 프로그램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이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OPT 주요 고용주 25곳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경고신호로 보이는 고용주와 연계된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이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CE는 이들 만여 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것은 아직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ICE는 OPT 사업장을 방문 조사했고 일부 사업장은 잠긴 문이나 빈 건물만 발견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OPT는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미국 내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 운영업체인 그레이스타가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 주거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주택 바우처 입주자를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는 혐의로 주정부에 제소됐습니다. 비영리 감시단체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는 캘리포니아 민권국에 제출한 진정성을 통해 그레이스타가 주택 바우처 사용을 불법적으로 거부한 사례 53건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확인된 53건 가운데 LA는 15건, 그리고 파사드네에서는 6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밥 블루맨필드 민간 개발사 관계자들과 함께 우들랜드 힐즈의 역대 최대 규모의 시니어 대상 서민층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밝혔습니다. LA at 워너센터라는 게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이 워너센터라고 우들랜드 힐즈의 워너브라더 센터가 굉장히 크게 조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빈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을 시니어 대상 서민층 주택 공급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캐런베스 시장 취임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 1호를 통해 승인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4.71에이커 부지에 실내 면적 총 2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약 3,200가구의 시니어 전용 아파트가 공급되며 이 단지에는 34층에서 42층 높이의 4개의 주거용 고층 타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의료 시스템, 웰페어 지원 등 생활 서비스 단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메트로 G라인을 통한 편리한 접근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트로 G라인 버스 라인입니다. 2035년까지 완공한다. 라는 계획입니다. 이 단지는 단순한 노인 아파트가 아니라 의료, 생활 지원과 공동체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고밀도 시니어 주거 단지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들랜드 힐즈의 워너 센터 부지를 LA at 워너라고 해서 시니어 주상 복합 대규모 단지를 짓겠다는 구상으로 어제 뭐 기자회견 굉장히 성대하겠습니다. 이곳 바로 길 건너에는요, LA 램즈가 연습장을 짓기로 확보한 부지입니다. LA 램즈는 이곳에 연습장을 짓고 그리고 선수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호텔을 짓고 그리고 이들을 구경하러 오는 스포츠 팬들을 위한 대규모 스포츠 시설 그리고 대형 쇼핑센터도 함께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웨스트필드라는 대형 쇼핑센터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스포츠 팬들과 젊은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미 확장이 됐고 그리고 이곳 부지를 LA 램즈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LA 램즈를 알고 있는 시니어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옆에 시니어 센터를 짓는다.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LA 램즈가 이 부지 사용을 철회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LA 경찰국이 전국의 과속 경각심의 달 7월을 맞아 과속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LAPD는 7월 말까지 교통경찰과 모터사이클 순찰대를 추가 배치해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도로 및 교통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로 운전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은 치명적인 교통사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4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11,28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LA 총영사관이 하루 휴무합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실 창구 업무와 전화상담, 일반 서비스, 민원 서비스 중단되고 모든 업무는 2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오늘부터 개막됩니다. 코스타 메사의 OC 페어 앤 이벤트 센터에서 오늘부터 개막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재정비 시간으로 문을 닫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13달러, 금, 토, 일, 주말에는 18달러 입장료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는 10달러,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6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은 9달러입니다. 주차비는 15달러입니다. 매년 이 100만 명이 몰려드는 이 오렌지 카운티 페어에는 각종 카니발 게임, 놀이기구, 공연, 전시, 기증행사 그리고 전 이곳에 가면 항상 이 돼지 달리기 빼놓지 않고 보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이것도 동물학대 축에 낄 수 있을까요? 아니기를 뭐 바라봅니다. 돼지 달리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혹시 이 카운티 페어 가시는 분들은 돼지 달리기 빼놓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 달리기는 사실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람잡이라고 그러죠. 바람 잡는데 한 10분,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 잘해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이 오렌지 카운티 페어에 즐비합니다.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죠. 음식 부스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이 8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시청 건물에서 19살 남성이 고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 LA 시청 스프링 스트리트 방향 입구 계단에서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현장에서 이 남성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시청 타워 26층에서 이 남성은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와 재킷을 건물 내부에서 발견했으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범죄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상수도가 파손되면서 물난리가 일어났었죠. 이러면서 주택 그리고 상업시설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3: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대형 송수관이 파열되면서 도심이 물바다로 변하고 도로가 함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선셋대로 지하에 묻힌 36인치 크기의 대형 송수관이 터지면서 수만 갤런의 물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차장 수십 곳이 물에 잠기고 거센 물살에 주차된 차량들이 서로 부딪히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근 버스 차고지도 침수되면서 시내버스 여러 대가 물에 잠겼고 거센 수압에 도로 및 도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선셋대로에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팜에비뉴 근처에 생긴 싱크홀에는 행인 두 명이 빠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DWP는 100년이 넘은 이 노후 송수관을 당초 2031년에 교체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대대적인 배수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파손 상태가 심해 정상화까지는 최소 수일에서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국은 복구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정확한 파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글록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택 한 채가 전파되고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글렌데일 2번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언덕 위로 번지며 팔머 드라이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과 함께 주변 방어선 구축에 나섰지만 불길이 거세지면서 해당 주택의 지붕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불길이 인근의 다른 주택이나 산림으로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주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2살배기 남자아이가 총기 오발 사고로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하이랜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습니다. 2살 된 남자아이가 총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의 한 목격자는 아이가 집안에서 총을 발견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놀다가 실수로 자신에게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나 수사당국은 단정하기 이르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히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우스 LA 하이드파크의 한 가정집에서 유아 두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전 7시 반쯤 크랜쇼대로 인근 주택에서 의료응급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숨져 있는 두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아이들은 아틀라스와 세바스찬 카르바알 형제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독성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법당국 소식통은 이번 사건을 마약류 과다 복용 사건으로 조사 중이며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검시소 측은 부검을 마친 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성 물질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유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감염자를 낸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산 양상추가 지목됐습니다. 당국은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인 타코벨에 양상추를 공급한 테일러 팜스의 채를 썬 양상추를 유력한 오염원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타코벨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전국의 공급망에서 해당 양상추를 즉각 폐출하고 24시간 이내에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전역 30개 이상 주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올해 누적 환자 수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19년에 4,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만 3,300명이 넘는 환자가 보고됐는데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타코벨을 이용하지 않은 감염자도 있다며 다른 샐러드용 채소로의 확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로 오염된 신선식품을 통해 감염되는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은 잠복기를 거쳐 극심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

0: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사법당국은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에 나섰으며 용의자를 목격하면 즉시 911이나 보안관 사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지금까지 발생한 탈옥수의 99%를 재체포했다며 이번에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라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이 매년 7월 워싱턴 DC에서 청소년 미션 앤 인턴십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올해도 지난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백악관 앞 행진, 연방의회 앞 집회를 비롯해 의원 사무실도 직접 방문해 법안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당부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세계 한인경제무역인협회 LA 지회 옥타 LA가 지난 14일 LA IP 센터에서 공동으로 IP 한입 소규모 지식재산 세미나를 LA IP 센터에서 개최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LA IP 센터의 장희연 전문위원, 한나라 행정위원과 함께 외부 강사로 이승우 변호사가 IP 최신 동향, 지원사업, 상표법 실무 등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옥타 LA 회원사들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계획을 지원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전 뱅크오브호프 명예회장이 한인사회 커뮤니티재단 KAF의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고 회장은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교류 확대, 차세대 리더 육성 등 KAF의 중요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미주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차기 회장의 줄리아 킴 이사가 경선을 통해 선출됐습니다. 협회는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23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줄리아 킴 이사를 제2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9대 회장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2년이 임기입니다.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고향 충북 옥천군 문화사절단이 재미시인협회 등 미주 한인문학계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방미했습니다. 옥천문화원의 김대원 원장을 필두로 황길상 문화예술분과위원장, 서종근 홍보미디어분과위원장, 엄정자 강영선 이사 등등이 이런 문화사절단이 LA에 도착해 재미시인협회와 함께 2026 여름문화축제 및 문학기행 행사를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케이데이 페이스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건강한 성장을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는 소식 역시 전해왔습니다. 주류 및 한인사회 의료계와 공공협력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석해 K-Day 페이스의 개원 1주년을 축하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주말에 뭐하지?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오늘부터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번 주말에 외출하기 뭐 물론 덥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뭐 시원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 아니시죠? 네. 폭염은 일단 물러갔습니다. 80도 중후반대의 낮 최고 기온 보일 것으로 이번 주말 예보되고 있는데 헌팅턴 라이브러리 다 잘 아시죠? 파사데나 산타나에 있는 헌팅턴 산마리노에 있는 헌팅턴 라이브러리 여기에 시체꽃이 꽃을 피었습니다. 정말 냄새 지독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 냄새를 맡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꽃, 일명 이 시체꽃이라고 불리는 희귀 식물이 헌팅턴 라이브러리에서 두 송이나 꽃을 피워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기 썩는 냄새, 진동하는 현장에 지금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미안한 마음도 있죠. 보일라이츠 냉동창고 화재로 지금 이 지역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비슷한 냄새가 지금 헌팅턴 라이브러리 시체꽃이 개화하면서 나고 있는 겁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에 지금 평일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Y10입니다.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리노의 한 식물원 앞. 불볕 더위 속에서도 관람객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거대한 꽃 앞에서 코를 막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휴가까지 내고 찾아온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세계에서 가장

0: 거대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꽃, 일명 실제 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가 원산지인 타이타나룽은 평소에는 꽃을 피우지 않다가 2, 3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단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만 꽃을 피웁니다. 이번에는 희귀한 꽃 두 송이가 동시에 꽃을 피웠습니다.
1: I've been wanting to see the corpse flower for like years now, and I was like, I have to see it. Because I don't know when I'll get another chance, honestly, you know.
0: 사방에 퍼지는 지독한 악취는 코를 찌르지만 관람객들은 연신 냄새를 맡으며 신기해합니다. 식물 전문가가 묘사하는 이 꽃의 실제 냄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 It does smell really bad, and it smells almost like a dumpster or a really well-used porta potty.
0: 꽃이 이처럼 끔찍한 악취를 풍기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향기로운 꽃들과 달리 썩은 고기 냄새를 좋아하는 송장벌레와 쉬파리를 유인해 꽃가루를 받기 위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아이 들어가세요.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국민 연설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또 내놓았습니다. 프라임타임에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기관의 기밀보고서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26분간 진행된 대국민 연설은 지난해 초 자신이 집권 2기에 취임한 뒤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인플레이션과 국경 안보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는 언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이 패배했던 지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고 주장했는데 언론들은 증거 없는 음모론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큰 뉴스는 중국의 대선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25분 동안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resulting in China's illicit acquisition of 220 million US voter files.
1: 중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투표용지를 만들려는 시도까지 했지만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은폐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2: We judge that the United States adversaries, including at a minimum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s well as non-state groups, have the capability to compromise U.S. election infrastructure.
1: 그러면서 투표할 때 신분증 제시 의무를 강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 자산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He's scared to death that he will lose in 2026, and so he's trying to change the subject. And it's the same tired old lies.
1: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미 수년 전에 알려진 내용일 뿐 아니라 부정선거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음모론 재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든 건 넉 달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그런데 어제 대국민 연설한다라고 했는데 TV에서 볼 수가 없었죠. 네. ABC, NBC, CNN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 방송사는 정규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정책이나 대국민 메시지가 담긴 대국민 연설,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주요 방송사들이 동시 생중계하는 게 방송과의 관례입니다. 캐롤라인 해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송사들이 생중계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시청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ABC 방송은 퀴즈쇼를 내보냈고요. NBC 방송은 동물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연설 도중 생중계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들을 겨냥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공공전파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정직 보도를 하지 않는다,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사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뭘 방송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대국민 연설은 미국이 이란을 엿새째 공격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져 새로운 제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딱 한 줄만 내보냈습니다. YTN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후 두 번째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겁준 뒤 석 달여 만에 갖는 생방송 연설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근 이란과 군사적 충돌 재개로 급반전된 상황이라 새 제안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란 전쟁을 언급한 건 이 한 줄뿐이었습니다.
2: We are likewise winning big in Iran, and you will see the fruits of that labor very, very shortly. America is back and doing really well.
4: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단연 막강하다면서 이것도 자신의 업적으로 돌렸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 구축해둔 군사력을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연결지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손쉽게 제압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베네수엘라와 협력해서 수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보다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도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2: They want to protect the radical left. They can't have a great country, and that's true. You can't have a great country without free and fair elections. Fraud like this should mean a revocation of their licenses.
4: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4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고를 최대치로 올린 뒤 일주일 지나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언론도 트럼프가 이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선전적 연설을 했다고 비중을 낮춰서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미국 예측 시장에서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번 사람 중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 원고 담당자로 나타났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페레즈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고문을 예측시장 칼시에서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방송에 전했습니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예측시장은 특정 정치, 사회적 사건과 관련한 예측에 돈을 거는 플랫폼입니다. 페레즈는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 원고를 띄우는 텔레프롬프트 담당자입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나 문구를 쓸지 예측하는 언급 시장에서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다 원고 원소를 알고 있으니까 베팅할 수 있었겠죠. 큰 돈을 벌었는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아세안 외교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루비아 장관이 아세안 관련 외교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아세안 후속 장관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 장관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현 한국의 외교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미 외교 수장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 차관이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미중 관계를 정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마자오시 외교부 상무부 부장이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마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시 주석의 방미 전망에도 한층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9: 불란서안경 거만과.
10: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14: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 콩 통째로 검은 콩 17곡 두유, 돌강 미역,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 농협 특판전.
13: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14: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한 달 넘게 달려왔던 월드컵 이제 이번 주말에 마무리됩니다. 자, 내일 3, 4위전이 열리고요. 그리고 일요일 결승전이 열리면서 이번 월드컵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 또 월드컵 얘기하니까 화가 많이 나시죠. 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의 3, 4위전이 먼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일요일 정오 일요일 12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간의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과연 지난 월드컵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2연패를 달성하고 또 메시가 자신의 대관식을 마무리할지. 라스트 댄스라고 불리는 사람들 많죠. 뭐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메시도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이야기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지금 스페인 선수들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페인 무적함대가 탄생한다라고 스페인에게 많은 베팅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3, 4위전 프랑스와 잉글랜드. 아, 정말 스페인에게 아쉽게 지고 아르헨티나에게 아쉽게 졌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죠. 예. 이 두 팀도 3, 4위전 내일 펼쳐지는 3, 4위전에서 월드컵 유종의미 잘 거둘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정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시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토요일은 오후 2시고요. 일요일은 오후 12시입니다. 결승전. 이 월드컵 볼 때마다 저희 맨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밤늦게 봐야 되고 막 이랬는데 확실히 예, 미국에서 하니까 좋네요. 시청 시간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티켓 가격이 비싸다 막 얼마나 난리를 폈습니까? 얼마나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텅텅 빌 거다라고 우려를 제기했었죠. 기우였습니다. 모든 월드컵 경기장은 거의 모두가 만석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 티켓 가격이 비쌌지만 경기장 관중석은 꽉꽉 들어찼습니다. 심지어 가장 관심이 없을 것, 가장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조별리그 뉴질랜드와 이란 간의 경기가 있었어요. 가장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경기에도 관중석은 꽉 찼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그리고 결승전 역대 가장 비싼 티켓이 거래되는 경기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티켓 거래 플랫폼 틱픽 자료를 인용해서 보면 지금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 매드라이프 스테디움에 열리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티켓 가격은 미국 스포츠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13,270 예, 평균입니다. $13,000여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런데 지금 월드컵 결승전을 열릴 예정인 이렇게 마지막 때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월드컵 결승전을 앞둔 뉴저지 스테디움 지금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아르헨티나는 준결승전에서 펼친 세레모니로 징계 위기에도 놓여 있습니다. 월드컵 이모저모 소식 YTN이 정리합니다.
16: 대망의 월드컵 결승전을 앞둔 뉴저지 스타디움입니다. 캐나다 산불의 영향으로 경기장이 뿌연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엔 기상 경보가 내려졌고 사정이 비슷한 시카고에선 프로축구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주최 측은 결승 전날 예보된 비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 No, but it's strange. I have never seen this situation in New York, but it's strange, but not affect.
16: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뉴저지로 이동한 스페인 대표팀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야외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마무리 훈련을 진행했는데 준결승에서 펼친 세리머니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전 승리 이후 선수들은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 영토라는 현수막을 펼쳐들었는데 FIFA는 정치적인 문구라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서 대서양에 위치한 말비나스, 즉 포클랜드 제도는 1982년 전쟁 이후 영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오랜 분쟁 지역입니다. 또한 결승전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아닌 미국 국가만 재창되고 하프타임에 25분 동안 공연이 예정돼 있어 주최 측이 전통과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자,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를 가졌던 메이저리그도 이번 주말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후반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한 경기 펼쳐지긴 했었죠. LA 다저스는 뉴욕 양키즈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메이저리그도 지금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 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 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6: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5: 특허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6: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5: 지금 원호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웨이골프.com.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9: 네, 내가 하면 정당한 주식거래, 니들이 하면 이해충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 기술기업 등 20여 개 대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직후에 SNS를 통해서 해당 기업들을 호평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공개 내역에 담긴 주식거래 기록과 SNS 게시물을 이 AI를 활용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AI 분석 결과를 기자들이 검토해봤는데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매입하고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나 경영진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호의적으로 언급하는 글을 올린 패턴은 이 21개 대기업에 걸쳐서 44차례나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5일 엔비디아의 미국 내 AI 슈퍼컴퓨터 구축 계획을 직접 언급하면서 필요한 모든 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돼서 엔비디아에게 발급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런 언급을 하기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주식 50만 달러 상당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테슬라 주식을 17,000달러어치 매입하고 며칠 뒤에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를 직접 초대해서 사이버 트럭 차량을 바로 옆에 세워놓고 함께 살펴보면서 최고다라면서 엄지척 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23일에는 테슬라 주식 100만 달러 상당을 사들이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의도가 없다.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지급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연방의회에서는 대통령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이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이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지난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손잡고 대통령과 의원들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시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몰라도 공화당의 좌시 홀리 의원이 그런 지지를 했다고 라면서 그를 맹 비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좌시 홀리 의원을 향해서 B급 정치인이다 또는 민주당이 갖고 노는 장기판의 말이다 또는 민주당의 더러운 손에 놀아나고 있다 라면서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 좌시 홀리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좌시 홀리 의원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받은 이후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홀리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법안에는요, 현재의 대통령은 제외한다. 지금의 대통령은 제외한다. 즉, 이 법안이 추진되는 그때의 대통령은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 그래? 사실 나도 정치인들의 주식 거래 그 금지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고 있어 라면서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주식 거래 금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정치인들의 본인은 아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 대화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방의회 의원들의 주식 거래만 제한한다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0: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죠. 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2억 건이 넘는 미국 유권자 데이터를 탈취해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그러나 뭐 그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란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곧 승리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관심을 모았던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무엇인가 제안이 있었을까라는 기대는 역시 저버렸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안은 어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관련된 뭐 후속 기사도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우선 어제 그 대국민 연설 내용을 브리플리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후속 기사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YTN이 정리했습니다.
1: 네, 이곳 시간 밤 10시에 시작된 대국민 연설은 2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전쟁 재개나 협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연설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첫 임기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했고 안타깝지만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란에서는 곧 승리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0: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으시기 전에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이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고 있고 여러분은 그 성과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돌아왔고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고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일단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습니다.
2: We are likewise winning big in Iran and you will see the fruits of that labor very, very shortly. America is back and doing really well.
1: 다만 예고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라면서 연설 대부분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데 썼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다시 폈는데요.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고 불법 투표용지 제작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2: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resulting in China's illicit acquisition of 220 million U.S. voter files.
1: 네, 파일에는 미국 유권자의 인적 사항과 정당 선호도,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이 미국 선거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정보에 대한 기밀 해제와 공개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전 정부 세력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은폐했다면서 정보 은폐에 관여한 인물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국토안보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미국 전자투표 시스템의 사이버 취약성 등 최근 조사 결과를 설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중국이 2억 건이 넘는 그런 유권자 정보를 탈취해갔다라면 중국한테 강하게 어필하고 국제법에 호소해야지 왜 우리끼리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관련된 후속 기사인데요. 그 전에 이 후속 기사를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하는데 몇몇 주요 방송사들이 이를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연설 내용을 취재해서 추후에 보도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생중계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연설을 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신 여러분은 그 방송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속으론 얄밉지만 뭐 어쩔 수 없다. 2번, 생중계 안 한 경위서를 써내라라고 독촉한다. 3번, 생중계한 방송사를 계속 언급하면서 홍보를 해준다. 생중계를 한 방송사는 이쁘니까 계속 홍보해준다. 4번, 생중계 안 한 방송사의 면허를 박탈한다라고 겁박한다. 이 중에 몇 번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4번, 생중계 안 한 방송사의 면허를 박탈한다라고 겁박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후 두 번째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고 겁준 뒤 석 달여 만에 갖는 생방송 연설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근 이란과 군사적 충돌 재개로 급반전된 상황이라 새 제안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란 전쟁을 언급한 건 이 한 줄뿐이었습니다.
2: We are likewise winning big in Iran and you will see the fruits of that labor very, very shortly. America is back and doing really well.
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단연 막강하다면서 이것도 자신의 업적으로 돌렸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 구축해둔 군사력을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연결지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손쉽게 제압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베네수엘라와 협력해서 수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보다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도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 미리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급진 좌파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생중계 방송하지 않은 방송사를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위대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이 있었다면 그들의 방송 면허는, 방송 라이센스는 박탈돼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2: They want to protect the radical left. They can't have a great country, and that's true. You can't have a great country without free and fair elections. Fraud like this should mean a revocation of their licenses.
3: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4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고를 최대치로 올린 뒤 일주일 지나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언론도 트럼프가 이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선전적 연설을 했다고 비중을 낮춰서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네. 돈 없어? 그럼 미국 오지 마! 라고 하는 연방 이민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재 각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제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이민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경제적 능력이 제한된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고 또 미국으로 이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민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뭐 좀 복잡하고 길고 멀쩡한 얘기 같습니다만 한마디로 돈 없으면 미국 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는 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우선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국무부 관계자들은 보증금 규모를 10만 달러로 제한했다라며 보증금은 신청자의 개별 사례에 따라서 이보다 더 많거나 조금 적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자가 낸 이 보증금은 그러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거나 하면 계속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0년 뒤에 10만 불 돌려받아봐야 지금으로 따지면 3, 4만 불 정도 값어치가 되겠죠. 아무튼 영주권자가 미국에 정착한 뒤에 시민권을 따지 못하거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보증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이민법상 가능한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비자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며 이는 비자 신청자가 스스로를 부양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고액의 보증금이 결국에는 이민을 단념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목적은 이민자의 미국 정착이 아닌 특정 유형의 이민자를 막으려는 데에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액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부유층만 미국에 이민 오거나 또는 가족과 제외하고 미국에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리라라는 비판입니다. 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위해서 미국 이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정부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당장 10만 달러를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건 바로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돈 없으면 미국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그가 범법자이냐 아니냐라는 기준보다는 그가 10만 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 와서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와서 쓸 돈 있으면 오고 아니면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의 특정 와이드 팬츠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죽음의 바지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틱톡 등 SNS에는 자라의 플로이 와이드렉 팬츠를 입고 가벼운 찰과상부터 낙상사고까지 겪었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틱톡 크리에이터는 넘어진 직후 흙먼지가 묻은 손을 보여주며 자라의 치명적인 바지가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런 자막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집 앞 차고에서 나오다 발이 꼬여 고꾸라지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바지에는 반드시 경고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길이가 길면 수선해서 입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패션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의 분석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길이가 아닌 너비와 소재의 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를 아무리 줄여도 펄럭이는 얇은 소재와 넓은 바지 밑단 때문에 옷이 발이나 신발에 쉽게 엉킨다는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특히 여름철 앞코가 열린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었을 때 발가락 사이에 원단이 끼어서 넘어질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제품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주머니가 있고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처리된 와이드 슬랙스는 직장인과 대학생 모두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편한 인생 바지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약 45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8: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경찰국이 과속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LAPD는 이달 말까지 교통경찰과 모터사이클 순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도로 및 교통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로 운전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줄어들고 충돌 시 충격이 크게 증가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미국에서는 과속 관련 교통사고로 11,28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티켓이 거래되는 경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인 틱픽의 자료를 인용해서 오는 일요일 정오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월드컵 결승전 티켓 가격이 미국 스포츠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틱픽에 따르면 결승전 입장권의 최저 거래 가격은 현재 6,943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균 구매 가격은 11,327달러에 달해서 틱픽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최고가의 거래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115A 구역의 좌석 두 장으로 한 장당 28,479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구매자는 이 두 자리 좌석을 위해서 56,958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틱픽이 평균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경기 순위에서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기존 기록들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24년에 열렸던 제58회 슈퍼볼의 평균 티켓 가격 9,411달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결승 진출과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48개국 체제 대회의 상징성, 그리고 결승전이 열리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의 높은 수요가 기록적인 티켓 가격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LA의 대표적인 번화가 중에 하나인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 선셋 스트립 일대가 무려 110년이나 된 대형 수도관 파열로 물난리가 나면서 도시 노후 인프라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LA DWP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쯤 이 지역 선셋 블루버드 아래 메인 라인이 파열되면서 수천 갤런의 물이 선셋길과 인근 지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솟구친 물이 할로웨이 드라이브를 따라서 급류처럼 흘러내리면서 이 거리 전체가 강처럼 변했고 인근 상가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습니다. 몇 시간 뒤 누수는 차단됐지만 선셋대로 한복판에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파열된 수도관은 1916년에 설치된 그야말로 110년이나 된 리벳 강철관으로 저수지와 저장 탱크의 물을 각 지역 배수관 망으로 공급하는 LA 상수도 시스템의 핵심 수도관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LA 시내 지하에는 총 550마일에 달하는 대형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LA DWP는 지난 2019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전체 수도관, LA 지역 전체 수도관의 약 30%가 8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일반적인 수명인 100년에 지금 거의 다 근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시가 심각한 주택난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니어 대상 서민층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시의원 밥 블루맨필드, 또 민간 개발사 관계자들과 함께 밸리 지역 우드랜드 힐에 들어설 비바 LA의 워너센터 이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베스 시장이 취임 이후 시행한 이 행정명령 1호를 통해서 승인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비바 LA 앳 워너 센터는 부지 4.71에이커, 또 실내 면적 총 2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초대형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이 단지는 단순한 노인 아파트가 아니라 의료와 생활 지원, 또 공동체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고밀도 시니어 주거 단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LA시는 현재 고령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서 시니어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시니어 상당수가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저렴한 노인 아파트의 대기 기간도 몇 년씩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해당 프로젝트의 주소는 밸리 지역 6400 카노가 에비뉴 우드랜드 힐스이며 공사는 지금부터 약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날씨입니다. LA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내일은 88도, 일요일은 87도로 하루에 1도 정도씩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88도, 다음 주 수요일은 91도에 이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94도까지 올라가는 등또한 차례의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HS 효성 USA가 판매한 이 자동차용 카펫이 누적 판매 1억 평방미터를 넘어섰습니다. 1억 평방미터는 여의도 면적의 무려 3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정도 면적의 자동차용 카펫을 효성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차량 한 대당 5평방미터의 카펫이 사용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무려 2천만 대에 해당하는 분량의 자동차 카펫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런 성과는 품질 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장기간 기술력을 인정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라고 HS 효성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자동차를 현대나 기아가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또 현대와 합작한 LG나 SK가 만들고 또 그 자동차 내부에 깔리는 카펫은 효성이 만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 정상급 발레단인 미국의 아메리칸 발레 티어러 ABT에서 한국인 수석 무용사가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이 ABT의 예술감독 수전 제피는 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공연 직후 솔로이스트 박선미를 수석 무용수로 임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임명일은 9월 1일로 공표됐습니다. 박선미는 이날 공연에서도 역시 주역을 맡았습니다. 수전 제피 감독은 박선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한다라며 모든 춤에 조용한 힘을 불어넣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한 모든 도전을 박선미는 훌륭하게 다 극복해왔고 성장 속도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였다라며 이번 승급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게 돼서 매우 자랑스럽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박선미는 아메리칸 발레티어로 입단 이후 이례적인 속도로 최고 등급까지 초고속 승급했습니다. 10살의 발레를 시작해서 선화예중고등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서 201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즉 한예종 졸업 직후 뉴욕으로 건너와서 이 ABT에 입단했습니다. 2021년 ABT 견습단원으로 합류한 뒤에 2022년 2월 정단원이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견습단원에서 정단원으로 승격한 겁니다. 이후 7개월 만에 솔로이스트가 됐고 다시 약 4년 만에 최고 등급인 수석 무용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성장이었습니다. ABT는 지난 1940년에 창단돼서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세계 최정상급 클래식 발레단입니다. 지난 2006년 연방의회로부터 미국 국립발레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승급으로 ABT의 한국인 수석 무용수는 서희, 안주원 씨에 이어서 이번에 박선미 씨까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푸젠성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텃밭에서 자기가 직접 재배한 오이로 무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강한 쓴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이 반 개를 섭취했는데 한 시간 뒤에 심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가 잇따라 나타났고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검사 결과 쿠쿠르비타신 중독이었습니다. 네, 이 쿠쿠르비타신은 오이나 호박, 참외 같은 박과 식물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천연 물질이라고 합니다. 해충의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자연 환경 면에서는 고온이나 감음 등 생육 환경이 악화될 경우 야생종과의 교배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 성분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데요. 자, 이렇게 오이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천연 물질이지만 사람에게는 강한 독성 물질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급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오이나 호박 같은 것

0: 것들이 평소와는 다른 강한 쓴맛이 난다. 이거는 내 입맛이 이상한가가 아니라요. 섭취를 중단해야 할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인 조리 과정으로는 이 독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고온 조리에 성분이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양념을 통해서 쓴맛을 줄일 수는 있어도 독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유 이거 잘못 샀나? 아 양념 맛으로 먹지 뭐 하면서 양념을 더한다라는 것 이것도 위험할 것 같죠? 이 쿠쿠르비타신 중독 증상 앞서도 설명드렸듯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반복적인 구토라고 합니다. 심한 복통, 복부 경련, 물처럼 묽은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계속되면서 전신 무력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의료기관 도움 받으셔야 되겠죠. 더운 여름철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을 기대하고 배어본 오이에서 예상치 못한 쓴맛이 느껴질 때, 네, 식물이 보내는 독성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1: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2: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역,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1: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2: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임계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5: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4: 특허받은 제로 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인먼트 시스템.
5: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4: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5: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4: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6: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1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2: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3: 사랑.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뉴욕 City is once again dealing with dangerous air quality as wildfire smoke moves across the tri-state area. Let's get right to Good Day's Robert Moses. He has been tracking.
3: 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오는 일요일 뉴저지에서 열릴 예정이죠. 그런데 지금 뉴욕, 뉴저지 이쪽 정말 큰일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연기가 미국 쪽으로 넘어와서 뉴저지 스테디움이 지금 완전히 산불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결승전은 잘 아시는 대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간의 대결인데요. 이 아르헨티나는 준결승에서 펼쳤던 이 세리머니로 인해서 징계 위기에 몰려있는 등 오는 일요일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우선 연기와 월드컵 결승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4: 대망의 월드컵 결승전을 앞둔 뉴저지 스타디움입니다. 캐나다 산불의 영향으로 경기장이 뿌연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엔 기상경보가 내려졌고 사정이 비슷한 시카고에선 프로축구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주최 측은 결승 전날 예보된 비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No, but this is strange. I have never seen this situation in New York, but it's strange, but no, not affected.
4: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뉴저지로 이동한 스페인 대표팀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야외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마무리 훈련을 진행했는데 준결승에서 펼친 세리머니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전 승리 이후 선수들은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 영토라는 현수막을 펼쳐들었는데 FIFA는 정치적인 문구라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서 대서양에 위치한 말비나스, 즉 포클랜드 제도는 1982년 전쟁 이후 영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오랜 분쟁 지역입니다.
6: Si bien nos pueden no poner sanción, lo que importa es que no es que hemos dado el mensaje. Yo digo, pueden quitarnos todo lo que sea, pero ese recuerdo, esa memoria no nos borrarán jamás.
4: 또한 결승전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아닌 미국 국가만 재창되고 하프타임에 25분 동안 공연이 예정돼 있어 주최 측이 전통과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네, 역대급 폭염으로 치즈도 못 먹게 생긴 유럽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유럽을 덮친 역대급 폭염으로 파스타와 피자 등의 핵심 재료인 파마산 치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엘니뇨 여파로 인해서 가뭄과 병충해 피해가 커지면서 세계 농축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파마산 치즈의 주 생산지인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주에서 극심한 더위로 생산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파마산 치즈의 핵심 원료는 우유입니다. 이 파마산 치즈는 그런데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주를 비롯한 5개의 지역에서만 생산됩니다. 또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게는 반드시 이 지역에서 생산된 풀만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탈리아의 역대급 폭염이 강타하면서 이 지역을 흐르는 강줄기의 유량이 급감했습니다. 또 폭염은 계속되고 비는 오지 않는 뜨거운 가뭄이 이어지면서 소에게 먹일 건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고 풀이 자라지 않으면 젖소에게 먹일 건초 생산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젖소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치즈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건초 생산도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젖소가 사료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저 흐물흐물 기운 없이 사료를 잘 먹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젖소로 인한 우유 생산량이 10% 내지 20% 이상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식량 문제는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폭염 속 가뭄이 계속되면서 팜유의 생산이 줄고 또 커피와 코코아 수확량도 현재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백신 회의론자 장관 하에 백신 옹호론자 국장이 지명되는 아이러니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차기 수장 후보자가 과학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회의론에 거리를 둘 것임을 시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인을 의료기관 수장에 앉히려는 정부와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그런 소식을 밝히는 것입니다. 에리카 슈워츠 CDC 국장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 참석해서 절대로 과학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며 명확하고 정직하고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지침을 제공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브라운 대학 학부와 의대를 졸업했으며 해군 군의관을 지냈습니다. 해안경비대 최고 의료 책임자를 역임하면서 군부대의 천연두 예방 정책을 비롯해 탄저균 백신 접종 문제, 에이즈 문제, 팬데믹 정책 등을 입원한 바 있습니다. 인준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의 주제는 역시 백신이었습니다. 에리카 슈워츠 후보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백신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인준청문회에서 그를 바라보는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입장 속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백신 회의론을 펼쳐온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이 CDC 국장에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믿는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 실업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와 가장 취약한 직업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넉 달 연속 고용 증가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4.2%로 낮아졌습니다만은 200만 명에 가까운 구직자는 반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가운데 27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27.3%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4%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27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다라는 의미인데 이 6개월은 또 많은 구직자의 퇴직 위로금이 바닥나거나 실업급여의 지급이 끝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부 통계를 보면 화이트 칼라 근로자의 구직 기간이 특히 길었으며 연령별로는 25세에서 54세 사이 화이트 칼라 직업군의 장기 실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38살의 회계사 노리그 카라카시안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1년 6개월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카라카시안은 채용 담당자와 1차 전화 면접은 여러 차례 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라카시안은 갑작스러운 이혼을 또 하게 돼서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부모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은 열쇠공이나 기계 수리공 등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채용, 저해고 상태입니다. 기업들이 직원을 대량 해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신규 인력을 대량으로 뽑지도 않는 현상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장기 실업자라는 의미는 취직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업종별로는 연방정부 감원으로 타격을 입은 이 정부 종사자와 즉 정부 공무원들과 금융 관련 일자리 그리고 IT 분야 근로자 중에 장기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한편 장기 실업이 이어지면 저축이 줄어들고 퇴직연금 적립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경력과 인맥을 쌓아야 할 시기를 놓쳐서 그 후유증이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8: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7: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8: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0: 굿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 굿프렌드 보험.
2: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3: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2: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3: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2: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3: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6: 수영도?
1: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7: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기념 주화가 올 가을에 발행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SNS를 통해 새로 제작된 1달러 기념 동전 디자인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옆 얼굴과 함께 미국 건국 연도인 1776이라는 숫자와 자유를 의미하는 리버티라는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뒷면에는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그려졌습니다. 이 기념 주화 발행은 여러 논란 속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연방 헌법은 동전이나 지폐에 살아있는 대통령의 초상을 넣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그 일부의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주화 제작과 주화 발행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달러짜리 동전은 이미 주조에 들어갔으며 즉 제작에 들어갔으며 올 가을부터 유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전 디자인과는 별개로 동전의 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금색으로 온통 칠해졌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2,400만 달러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1,800만 달러는 대출 및 투자 용도, 그리고 600만 달러는 보조금으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의 건설 중인 잠수함 제조 시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월가의 황제로 불리우는 제이미 다이먼 CEO는 한화의 필리 조선소가 위치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이먼 CEO는 필리 조선소를 소유한 한화 오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한화 조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이곳에서 핵 잠수함과 주요 함정의 부품들을 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화에 특정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돕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곳에서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전기 기술자를 비롯해 용접공 등등 관련 인원이 30만 명 정도 필요하다라며 현재 이곳에 1만 6천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향후 5년 내에 미국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되면 이 숫자는 금방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7,686억 달러로 전달 대비 0.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 매출이 1.9% 늘었고 또 지난달 말에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그 영향으로 레스토랑과 바의 매출도 0.3% 증가했습니다. 한편 매달 발표되는 월간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것은 전체 소비 가운데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통계입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1: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0: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1: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0: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1: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1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4: 타이어.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15: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소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Authorized User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분이 멀리 대학을 가는데 아직 크레딧 카드가 없을 경우 부모님들은 자신의 카드에 자제분의 이름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제분은 Authorized User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형제나 부모, 친한 친구가 크레딧이 좋지 않을 경우 크레딧을 조인하여 카드도 쓰며 크레딧도 쌓아줄 목적으로 어떠라이즈 유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딧 빌드업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조인해준 카드 오너의 잘못으로 크레딧이 나빠져 기록이 조인을 받은 분의 크레딧에 나온다면 이는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회사에 연락하셔서 본인은 단지 어떠라이즈 유저라 하시면 나쁜 기록을 지워줍니다. 좋은 크레딧을 가진 분의 어떠라이즈 유저가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크레딧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20: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이제 오늘 낮 기온 89도, 내일은 88도, 일요일 87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다시 88도,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이 문제입니다. 수요일 91도, 다음 주 목요일 94도까지 올라가는 등 또 한 차례 폭염이 다음 주에도 있겠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맞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뭐 대단히 큰 일은 아니어도요, 오늘 만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칩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 모닝입니다. 탱자 합육 인사 올립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나의 약점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이 늘 쉽지만은 않았을지라도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바로 주디 포드라는 작가가 남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나를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런데 우리는 참 야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 하지만 돌이켜보면요,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버텨왔거든요. 부족한 모습도 서툴렀던 어제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안아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보는 거 어떨까요? 아우, 한 주 동안 너무 애썼다. 아우, 잘했어. 잘 버텼네. 고마워.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향긋하게 번져 나갑니다. 자, 오늘도 나 자신을 사랑하자. Love yourself 하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출발해볼게요.

가볍게 함께하는 소소한 얘기. 굿모닝. 매일 아침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 자면서도 놓지 못해서 떨어뜨려서 그냥 얼굴에 그냥 아우 아파. 근데 이걸 머리맡에 두고 자도 되나? 뇌에 안 좋은 거 아닌가? 한 번쯤 찜찜한 기분 드신 적 있으시죠? 근데 요즘처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건강정보 하나하나에 귀가 쫑긋해지기 마련입니다. 반가운 뉴스 하나가 들어왔네요. 바로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뇌암을 유발한다라는 걱정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무려 28년 동안 쌓인 63개 이 규모의 연구를 정밀 분석했는데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을 쓰든 혹은 10년 넘게 장기간 사용했든 상관없이 뇌나 머리, 목 부위의 암 발병률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 전자기판은요,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와 같은 고에너지 방사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군요. 아니 너무 더워서 이 전화기도 너무 뜨거워져서 어떡하지? 요즘 날씨가 뜨겁다 보니 길찾기 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좀 켜놓거나 동영상을 조금만 봐도 스마트폰이 아주 불덩이가 되죠. 어 뜨거. 이럴 때 에라 모르겠다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지 뭐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최근에 영국에서는 폭염 때문에 이 폰을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었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점을 찾는 사람들이 떼지어 줄을 서고 있다네요. 심지어 어떤 아이패드는 수리점 안에서 배터리가 펑하고 폭발하기도 했다는데요. 우리가 차가운 물컵을 실온에 두면 컵 겉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이 뜨거운 스마트폰이 냉장고로 들어가면 그 차가운 기운 때문에 스마트폰 속에 물방울이 맺히대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는 거죠. 액정이 깨지거나 배터리가 영구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물에 빠진 폰 이거 건조하려면 쌀통에 넣어두면 최고야. 이거요.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먼지만 잔뜩 들어가서 안 좋다고 그래요. 폰이 너무 뜨거울 때는 케이스를 잠시 벗겨두시고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그늘에 가만히 두시는 게 정답이라고 하는군요. 사람도 폰도 억지로 시키고 급하게 그러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우리 차분하게 서늘한 여유 가져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흔히 보는 주황색 도로 통제용 삼각콘, 바로 영어로는 트래픽 콘이라고 하죠. 아, 공사 중이구나. 차가 막히겠지.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 동부 보스턴에서는 이 삼각콘 하나 때문에 도시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월드컵 경기에 나섰다가 일찍 짐을 싸고 간 스코틀랜드의 축구 팬들, 보스턴에서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이 타르탄 아미들이 보스턴 시내 바에 있는 맥주를 그야말로 싹 동을 내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품어내고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술만 마시고 간 게 아니라 보스턴 시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동상들 머리 위에다 죄다 이 주황색 삼각콘을 모자처럼 씌워놓고 간 겁니다. 샘 아담스 동상부터 공원에 있는 아기오리 동상까지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회개한 장난이야 싶으실 텐데요. 여긴 아주 깊고도 엉뚱한 스코틀랜드만의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문화도시 글래스고에 가면요. 시내 중심가에 웰링턴 공작의 기마상이 서 있거든요. 워터루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대영웅이 지난 1980년대 어느 날 밤 누군가 술에 취해서 이 엄숙한 장군님 동상 머리에 주황색 삼각콘을 씌워놓은 게 시초였습니다. 시청에서는 지저분하다면 매번 치웠는데 치우면 그 다음날 또 누군가 씌워놓고 치우면 또 씌워놓고 이게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결국 시청도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래스고를 대표하는 하나의 위트 있는 상징물이 됐고요. 심지어 뱅크시 같은 유명 예술가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국의 이 예술품이다 라는 극찬을 낼 정도였습니다. 엄숙하고 딱딱한 권위에 던지는 스코틀랜드식의 유쾌한 핀잔이자 유머 감각인 셈이죠. 이 유쾌한 문화를 보스턴에 그대로 이식해놓고 간 건데 보스턴 시가 이걸 보고 화를 내기는커녕 아주 멋지게 화답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글래스고에서 보스턴 콘이라는 특별 제작된 삼각콘이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보스턴 로건 공항에 입국을 했다는군요. 세상에나 백파이프 연주단이 환영도 하고 매사추세츠 주지사랑 보스턴 시장이 직접 공항 마중까지 환영식까지 열어줬다네요. 아 참, 내 평생에 이렇게 삼각콘 환영식을 하기도 처음이지만 어쨌든 우리 도시가 잘 나가면 좋지. 어? 다음에 오면 맥주 안 떨어지게, 절대 안 떨어지게 준비해 놓을게요. 삼각콘을 들고 온 스코틀랜드의 팬 데니 씨의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른이 되면 매일 출근하고 요리하고 심각한 일만 하느라 삶의 소중한 웃음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 삼각콘이 단순한 플라스틱 장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웃음과 사랑을 전하는 메타포가 됐다. 길거리에 흔한 삼각콘 하나로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웃음의 유머의 힘이 아닐까요?

이번 월드컵 경기로 모두가 좀 친구가 되고 새 친구가 생기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김범용과 박진광의 친구야.

0: 잘될 때만 친구가 아닌 늘 힘들 때 함께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맙죠. 아, 잘 나갈 때만 그냥 친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친구 정말 고맙습니다. 감동적인 세계일주 스토리가 있네요. 호주의 두 청년인데요. 올해 20살인 이 두 청년, 그 중에 한 친구가 3년 전 불의 자전거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친 레클련 씨 둘이서요 왕복 항공권을 끊어서 무모하지만 아름다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친구를 등에 업고 홍콩에서는 무려 268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 거대한 불상을 마주했고 또 스위스의 돌로미테의 설산에서는 현지인의 설상차를 얻어 타면서 절경을 만끽했고요. 또 프랑스 리비에라 해변에서는 전기자전거와 휠체어를 하나로 묶어서 질주하는 그런 유쾌한 기질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비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게 웃으면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비장애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4개 대륙의 여정, 이 두 청년은 거침없이 전 세계 14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네요. 휠체어를 탔든 타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누군가에게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 얘기하니까 오늘 뉴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어이없는 그런 얘기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했죠. 그래서 아니 이거 생중계 안 한 방송국들 말이야. 라이센스 다 취소할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인 이 트럼프 트루스 소셜이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의 게시물을 올려놨잖아요. 이것이 그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에게 더 빠르게 제공되는 유료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워낙 SNS에서 자주 이런저런 정책 발표를 해서 그때마다 주식시장도 요동이 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책무와 개인 사업의 경계를 흐린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마구 하면서 심지어는 나의 그 소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 줄게. 한 달에 얼마씩 낼까? 이래가지고 정액제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진짜. 오늘이 바로 제헌절인가 봐요. 우리 아이비님께서 바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이 공포된 것 기념 국경일로 제정이 됐는데 지난 2008년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공휴일로 제정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끝까지 가면서 모두가 공정하게 우리가 위대한 리더를 만나야 되는데요. 요즘 상황이 거꾸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 리더십에 관한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책을 쓴 분이 계신데 거기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떤 유라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작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낑기는 거야. 근데 저쪽 사람은 조만한데 엄청 큰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공정한 세상은 뭘까요? 이 두 사람이 이걸 바꿔서 입히면 되겠군요. 그랬더니 틀렸다. 그게 아니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법을 만들고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다. 라면서 많은 그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다민족 제국인 그 페르시아를 세운 위대한 군주입니다. 이분이 관용과 통합의 통치 철학으로 정말 여러 문명을 하나로 묶은 그런 키루스 대왕으로 불리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정말 관용을 베풀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또 잘 지키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1: 세계 곳곳에 있어가지고요. 이 인류가 닥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0: 탱자의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4: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3: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4: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1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탱자 뮤직 극장. 혹시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내비게이션에서는 우회전이라고 했는데 아니 결국 보면 아니 뭐야 계속 뺑뺑 돌리네. 믿을 게 못 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길을 잘못 든 사람이 있습니다. 롱웨이 코리간. 오늘이 바로 롱웨이 코리간 데이인데요. 바로 더글라스 커리건. 1938년 미국의 파일럿 더글라스 커리건.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롱웨이 커리건. 잘못된 길 커리건. 엉뚱한 방향 커리건. 오늘은 꿈을 향해 정말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가장 용감한 거짓말을 한 남자의 얘기일까요? 롱웨이 커리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1938년 미국은 아직 대공황의 상처가 남아있던 시절, 젊은 파일럿 더글라스 커리건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처럼 대서양을 혼자 건너는 것. 그는 오래된 1929년형 비행기를 직접 개조해서 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 안 됩니다. 비행기가 너무 낡았어요.
0: 비행 허가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0: 1938년 7월 17일 뉴욕 공항. 커리가는 비행기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허가도 안 내주니 뭐 그냥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겠습니다.
0: 그런데 28시간 후 그가 착륙한 곳은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바로 아일랜드 더블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0: 커리건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 아니 저기 아우 그냥 구름이 그냥 치기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 이 나침반을 잘못 읽었어요.
0: 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죠. 에이 일부러 간 거 아니야? 응? 실제로 그는 대서양 횡단을 위해 비행기를 오래전부터 개조해왔고 항공 전문가들 역시 그의 비행은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리건은 평생 단 한 번도 일부러 갔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그는 죽는 날까지 한 번도 그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That's my story. 그 제목으로 회고록

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왔나? 이 직장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일은 괜히 시작해가지고 애시당초 미국에 온 게 아니었어. 하지만 혹시 아십니까? 오늘의 wrong way가 내일은 right way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누군가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길 끝에서 인생 최고의 풍경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글라스 커리건처럼 말이죠. 그러니 오늘 혹시 내 삶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0: 이 노래는 마치 무슨 약 같아요. 이렇게 잤는데 이렇게 오늘 뭉클하면서 막 눈물이 나지? 어? 무슨 호르몬인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우리 훈이 씨가 아프다가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음악을 틀었는데 오 이러면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약을 먹었더니 그런 것 같다고 집에서도 울컥하면서 와이프가 아 왜 그래? 아 오늘 테스토스테론에 관한 그 호르몬 얘기도 있더군요. 그 뉴스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 오늘 롱웨이 커리건 이 더글라스 커리건이 1938년도에 이 대서양을 바로 오늘입니다. 7월 17일 계획이 없던 아일랜드행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한 그날을 기념하는 롱웨이 커리건 데이, 내셔널 데이예요. 그래서 텍사스 출신이라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인가 봅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정부에서 너 있잖아 나 너무 비행기가 낡았어 허가 못 내줘. 어? 알았어 집에 갈게요 이랬는데 아예라 모르겠다 이러고 거의 확실하게 일부러 갔다라는 게 전문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했거든요. 원래 그의 비행기는 장거리 비행용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연료 탱크를 여러 개 추가하고 기체를 직접 개조하고 엔진을 정비하고 무기를 줄이는 작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준비를 해놓고 아니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가지고 가보니까 아일랜드네 뭐 그랬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침반이 하나만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그 방향을 잃었을 때 사실 태양과 별로 우리는 대대적으로 그렇게 길을 잡는데 충분히 아니 해 뜨는 걸 보면 저쪽 저기 캘리포니아는 저쪽이고 아일랜드는 동쪽 그거를 모를 리가 있어 이거죠.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그 유명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정말 몰랐습니까? That's my story. 딱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나는 일부러 갔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눈 떠보니까 아일랜드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면요. 내가 인생을 왜 괜히 이 길로 걸어와서 이 고생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 멋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 쓰셨나요? 혹은 리타이어하신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유 일할 때가 좋았다라고 하지만 일을 하건 안 하건 오늘 행복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오직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그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끔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낄 때는요. 황제라는 화려한 왕관을 썼지만 평생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그 아우렐리우스도 이게 사람 사는 거야. 힘들어. 내 인생 왜 이럴까? 이러면서도 결국 행복은 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주말입니다. 네. 요거 먹으면 진짜 요 먹을 때만은 너무 행복해. 주변에 누가 없어도요. 저는 특히 혼자 밥 먹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옆에 뭐 신경 쓸 거 없이 정말 음미하면서 또 우리 야옹이 점돌이와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함께하는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말에는 그렇게 자신과 함께 내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행복의 시간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6: 수영도?
0: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네, 굿모닝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세종 퀴즈.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한 주가 왜 이렇게 빠르죠, 대표님?
1: 벌써 주말이에요.
0: 그러니까 저 좋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1: 네. 지난주에 또 퀴즈. 지난주 퀴즈 정답이 세종 요로 청보감이었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는데 다 100점이었습니다.
0: 와.
1: 그래서 네. 네,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0: 좀 이제 조금 어렵게 수준을 높이실까요?
1: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요로 청보감은 방광염, 특별히 여름철에 이 소태 때문에 또 재발이 많고요. 소변 관리, 네. 신장 기능, 방광 건강에 좋은 제품이 요로 청보감이고 선물은 다섯 분에게 드렸습니다.
0: 네.
1: 선물은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선물로 드렸고요. 다 받아가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셨는데 지난주 정답자 오픈하겠습니다.
0: 네.
1: 전화번호 끝번호 네 자리 오픈할 테니까요. 축하해 주시고 오늘 또 다른 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은데 네. 끝번호 6076 그 다음에 두 번째 7424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17 그 다음에 네 번째 0580 마지막 다섯 번째 당첨자는 5040 축하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세종 유산균 500억 유산균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1: 유산균은 참고로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0: 네.
1: 하루에 네. 한번 드시면 되는데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하나를 먹습니다.
0: 그러면 네.
1: 특히 요즘에 휴가철이 시작됐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세종 네. 유산균이 좋고요. 자, 오늘은요.
0: 네.
1: 선물을 세종 여주를 드릴 텐데
0: 네.
1: 여주 방송 퀴즈 선물로 드린다를 때가 제일 반응이 뜨겁습니다.
0: 정말 여주 당뇨에도 좋고 여성들 다이어트 네. 붓기 제거에 그렇게 좋다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장님 여주가 저 당뇨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저도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0: 네.
1: 여주는 여성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침에 일어서 얼굴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기 제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여주를 꼭 드시면 좋고요. 세종 여주는 알약으로 돼 있고 고농축 캡슐로 돼 있어서 하루에 두 번을 드시게 돼 있는데 오늘 다섯 분, 정답자 다섯 분에게 선착순 다섯 네. 분에게는 세종 여주, 요거는 한 달 반을 드실 수가 있는데 선물로 드릴 겁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네. 어떤 퀴즈를 주실지 가볼까요?
1: 네, 퀴즈 가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요, 역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드립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 많이들 아시는데 힌트를 들으시고 바로 전화하셔서 정답을 얘기하셔도 되고
0: 네.
1: 아니면 아리까리한데요 그러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 예문을 드릴 겁니다.
0: 네.
1: 그러면 그 중에 한 정답이 있으니까 뭐 3번, 뭐 2번, 1번
0: 찍어서.
1: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0: 네. 예,
1: 제가 전화번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LH 지사고요. 213-383-8899 적어놓으세요. 213-383-8899번으로 전화주시면
0: 네.
1: 음성을 남기시면
0: 네.
1: 선착순 다섯 분에게 여주 선물로 드리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0: 네.
1: 제가 퀴즈 힌트를 드리면
0: 네.
1: 제품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0: 네.
1: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힌트 1번 이 제품은 보스웰리아 상어연골 콜라겐 식이유황이 주 성분입니다. 다음에 이 제품은 천연의 원료로 되어 있는 천연 제품입니다. 세 번째, 퇴행성 관절염, 관절 연골 건강을 부드럽게 해주는 세종 바이오텍의 제품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아실 텐데 마지막 네 번째는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된 관절에 좋은 제품입니다. 자, 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1번 세종 송보강, 2번 세종 후코이다, 3번 세종 관절보강, 4번 세종 요로청보강.
0: 네.
1: 한명 씨는 뭐 시작할 때부터 아셨던 것 같은데.
0: 아니 예전부터 선생님께서 문제의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딱 그 그러네요. 네.
1: 그렇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품 이름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0: 네.
1: 213-383-8899 383-8899번으로
0: 네. 아. 자, 213-383-8899 383-8899 보스웰리아 상어연골 콜라겐 식이유황이 있고 그리고 한국식약처 인증 서천연 생약 제품이고 관절염 네. 관절 마디마디 부드럽게 해주는 세종바이오텍의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0: 네, 1번 세종송보감, 2번 세종후코이단, 3번 세종관절보감, 4번 세종요로청보감. 213-383-8899 383-8899 찍어주세요.
1: 그저 네. 제품의 그 이름에 제가 힌트 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0: 네.
1: 네네. 전화 주셔서 다섯 분에게는 세종 네. 여주 한 병씩 드리는데
0: 네.
1: 윌셔 6가 버질길에 저희 사무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0: 네.
1: 한번 오셨던 분들은 금세 아시죠?
0: 네.
1: 1층에 네. 주차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 오셔서 일주일 내로 선물 픽업하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 주시고 건강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게 시원하게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힙합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인 퀸시 존스의 I Know Gorida. 바로 일본 말이죠. 사랑의 투. 어?
1: 사랑은 이렇게 투처럼 진짜 비틀어지는 거야.
0: 아이너 꼴이다.
1: 뭐가 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이너 꼴이다. 굿모닝 차차차 1부 끝곡을 함께하면서요. 잠시 후 2부에서 곧 만나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4: 당뇨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수 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수 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4: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999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AM 1650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미치도록 몰두해 본 적 있으십니까?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커빙턴의 한 볼링장에서 말 그대로 끝장 본 남자가 있습니다. 조시 앵글린이라는 이 남성은 글쎄 기네스북 기록을 깨겠다고 볼링 라인에 섰는데 자그마치 135시간 넘게 연속으로 볼링을 쳤다고 합니다. 무려 엿새 동안 딱 5시간 정도만 자면서 600게임 넘게 볼링을 친 거예요. 쓰러트린 볼링핀만 해도 대략 4만 5천 개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고 환각 증세까지 왔대요. 주변 친구들이 걱정돼서 야 이제 그만해 괜찮아. 이 친구는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그래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원해. 진짜 세계기록 세우고 말게요. 그 간절함 하나로 마지막 핀을 쓰러뜨리면서 당당하게 세계신기록을 세웠고요. 어머니와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벌렸다고 합니다.
1: 여러분 무엇이든 마음먹게 달려있습니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해낼 수 있어요.
0: 가끔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무해한 존재들이 있죠. 시애틀의 이 지모씨라는 라쿤이 화제라고 합니다. 보통 아는 길쭉한 라쿤이 아니고요. 목이 짧은 선천적 척추 기형을 갖고 있어서 외모가 아주 완벽한 공 모양이라고 해요.
1: 아니 뭐야 이게 어?
0: 이랬는데 오히려 그 약점이 그 핸디캡이 신비한 마스코트로 주위 이웃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의사 선생님 말로는 걷고 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라고 그러는군요.
1: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낮게 날아도 되는 거야?
0: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겼네요. 바로 플로리다의 펜사콜라 해변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 수요일 오전이었어요. 미 해군의 전설적인 특수 비행전대 블루 엔젤스가 에어쇼를 앞두고 해변 위로 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모래사장 바로 위로 정말 영상 보니까 너무 낮게 날아가가지고요. 어? 그러면서 기체를 확 틀면서 급선회를 하니까 피서객들의 텐트, 뭐 파라솔, 모자, 의자 다 그냥 둥둥 떠서 날아갔어요. 와 세상에, 응? 야 이런 광경 처음이다. 짜릿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친 사람 없어? 어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들의 멋진 묘기라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미 해군 측도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전투기가 규정된 표준 고도보다 낮게 비행해서 민간인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인정합니다. 정확하게 엄격한 안전 기준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아무리 멋진 비행쇼라도 안전이 제일이죠. 옛날 그런 일화 아십니까? 1998년 바로 이태리의 돌로미티, 응? 밑에 그 돌이 있나가 돌로미티 그 산맥의 스키 리조트 마을 카발레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탈리아 기지에서 이륙해서 저공 비행 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소속 이 제트기가 규정을 위반하고 너무 낮게 빠르게 날랐습니다. 그러다 스키장 정상으로 향하던 케이블카의 강철 로프를 비행기 날개가 끊어버렸어요. 로프가 끊어지면서 공중에 매달려 있던 케이블카가 약 8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서 탑승하고 있던 관광객과 승무원 등 20명이 전원 사망하는.
1: 아니 지도가 부실해서 케이블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고도계가 고장났어요.
0: 이런 변명을 조종사들이 미군 조종사들이 했지만 조사 결과 조종사들이 스릴을 즐기려고 규정 고도를 무시하고 겨우 360피트, 110미터 높이로 초저공 비행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비행 중에 자신들의 저공 비행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뒤 사고가 나자 증거 인멸을 위해서 테이프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재판 결과였습니다. 결국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는군요. 단 증거인멸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죠. 이 판결 때문에 당시 이탈리아 전역에서 격렬한 반미 시위가 일어났고요. 미국과 이탈리아의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다고 그러는군요. 이번 플로리다 해변 사건도 미 해군이 즉각 조사를 시작해서 바짝 긴장한 것도 과거 이런 아찔하고 비극적인 저공 비행 참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든 안전이 최고입니다. 스카이다이빙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전 세계 하늘이 스카이다이버로 가득 찼습니다. 단 하루 동안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랐다고 합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 스카이다이빙 협회를 비롯한 글로벌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세계 스카이다이빙의 날 행사에서 진풍경이 전 세계 43개국에서 동시 스카이다이빙 어제 하루 기록된 이 횟수만 해도 3만 1,075회라고 그러는군요. 지난 2024년에 채워진 기존 최고 기록을 뒤엎은 수치라고 합니다. 하늘을 신나게 나는 거 좋기도 하겠지만 간 떨려서 진짜 시원하고 짜릿할 것 같지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진짜 이렇게 도전하는 게 휴식이야 라는 사람이 있네요. 뉴욕 출신의 스포츠 전사 데이브 몬텐산티 씨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다는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일주일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전해서 이 42.195km를 4시간도 안 되는 기록으로 완주한 거였다고 그러는군요. 아니 제정신이야? 에베레스트 가기 전에 몸을 아껴야지 하고 굳고 말렸지만 그 조언을 아주 정중히 무시한 채 달렸고 결국 마라톤을 완주하고 일주일 뒤에 또 에베레스트 정상에 당당히 깃발을 꽂았다고 그러는군요. 남들이 보기엔 무모하고 치열해 보이는 이 극단의 도전이 그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에너자이자 휴식인 셈입니다. 안 돼. 그거 너 안 되겠는데? 이런 주변의 걱정 섞인 말들에 주저앉기보다 진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향해서 묵묵히 한 발짝씩 내걷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0: 바비 다린의 드림 러버 들으셨습니다. 그냥 아까 그 호르몬 얘기가 뉴스에 떴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요즘 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얘기가 정말 여기저기서 좀 나오죠. 근데 최근 미 국방부에서도 30세 이세 이 장병들에게 호르몬 검사,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역에서 아주 이 얘기가 또 핫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비뇨기과마다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 호르몬 수치 좀 재달라라는 젊은 남성분들이 줄을 선대요. 그런데 전문의들이 이 숫자 하나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 그 숫자는 진짜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아침엔 높았다가 오후에 뚝 떨어지고요. 또 어젯밤에 내가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곤두박질 칩니다. 한두 번피 뽑아서 나온 숫자로, 야, 이나 이거 남성 호르몬 부족이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둘째. 몸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고장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미 소방관들을 조사해 보니까 30% 넘게 이 수치가 아주 낮게 나왔는데 원인은 직업 탓이 거죠. 직업에 그 이분들은 소방관들은 특히 아일리시 분들이 많잖아요. 밤에 이제 막 불침번 이렇게 서야 되니까 밤에 야식 먹고 술 한잔은 안 하시겠지만 젊은이들이 술 한잔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 호르몬 수치가 아주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셋째. 가장 무서운 건 섣부른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호르몬을 강제로 주입하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네? 그럼 내가 안 만들어도 되겠네? 힘들어서? 이러면서 스스로 테스토스테론 만드는 걸 아예 멈춰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자 생산이 뚝 끊겨서 몇주 만에 불임이 될 수도 있고 피가 걸쭉해져서 혈전이나 고혈압 위험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2세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쉽게 생각하셔선 안 되는 거죠. 결국 남성 호르몬 수치는 내 남성성의 성적표가 아니라 내 심장, 체중, 또 스트레스 상태까지 모두 보여주는 종합 건강 신호등인 셈입니다. 수치를 올리는 지름길을 찾기 전에, 내가 요즘 과음했지? 그래, 한잔 마시면 며칠은 쉬어야 돼. 어? 그렇게 술잔부터 내려놓고, 중요한 건 호르몬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밸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건강 자체를 신경을 쓰면서 균형 있는 그런 식단, 균형 있는 생활을 하는 게참 중요하다라고 그러는군요. 요즘 그 콩수프, 빈 수프 사건이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크리에이터가 빈혈 있는 분들은 철분이 가득한 콩수프, 렌탈수프 레시피를 알려드릴게 하고 이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창에 이런 질문들이 달리는 거예요. 나콩 싫어하는데요? 콩 대신 뭐 넣어야 되죠? 아니, 콩 알러지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아니, 콩이 싫으면 그냥 본인이 철분 많은 다른 음식을 검색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SNS를 하다가,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왓어바웃티즘, 왓어바웃티즘이라고 부른대요. 우리말로는 나는 어쩌고, 내 입장은 왜안 봐줘? 내 입장은 왜안 봐줘 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맞춤형 알고리즘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딱딱 보여주니까 세상 모든 컨텐츠가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착각인 거죠. 남편이랑 아침마다 정원에서 커피 마시며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런 지극한 평범한 일상을 어떤 사람이 올렸더니 아니, 지금 정원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특권 자랑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그 글을 지웠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남의 실수는 잔인하게 비난하면서 본인의 편협함에는 한없이 관대한 현대인들의 씁쓸한 단면이 바로 요즘 나온 왓어바웃티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온라인 보다가요 가끔 욱하고 짜증이 난다면 댓글 달기 전에 한 번만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정말 나를 공격하는 글인가? 아니면 내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엄한데 화풀이하는 건 아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을 순 없잖아요. 나와 좀 달라도 다른 취향을 좀 쿨하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멋쟁이 그리고 나답게 또 쿨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하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트레칭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얘기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K-Urban Builder의 폴 김 대표님 모시고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리모델링 문의가 요즘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바빠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먼저. 네. 그렇게 바쁘시다는 얘기는 벌써 이 K-Urban Builder를 운영하신 지가 26년째세요?
1: 이름은 바뀌었지만
0: 네.
1: 이 업계에 제가 종사한 지는 26년 됐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요즘 집 구조가 불편하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어진 집들은 지금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지 않아가지고 불편하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죠?
1: 네.
0: 실제로.
1: 오래된 집은 구조가 네. 좀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그걸 리노베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네. 또 이자율이 안 내리니까
0: 네.
1: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동네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못 가니까
0: 네.
1: 주저앉아서 그냥 리모델링해서 사시겠다는 분도 늘어나고 있고
0: 네.
1: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왕 살 거 제대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엌이
1: 네.
0: 주방이 아유 냄새나고 이러니까 뭐 리빙룸만 번듯하고 이렇고 주방은 저쪽 위 뒤에 있고 그랬잖아요. 냄새 난다고. 그렇죠.
1: 요즘에는 오픈 스타일입니다.
0: 그죠.
1: 벽을 주방 쪽에 있던 벽을 다 없애서
0: 네.
1: 바로 탁 트이는 구조로.
0: 네.
1: 그리고 마스터 화장실을 좀 넓히고
0: 네.
1: 월킨 크로젯을 좀 넓히고
0: 네.
1: 그런 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0: 굉장히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1: 네.
0: 우리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자, 그런데 이왕 살 거 편리하게 고치고 또 그렇게 고쳐놓으면 집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죠?
1: 그렇죠. 주방하고 욕실은
0: 네.
1: 리모델링 해놓으시면
0: 네.
1: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확실하죠. 집을 사러 네.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키친과
0: 네.
1: 화장실이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네, 특히 여자분들이.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인트 하거나 뭐 마루를 깔거나 이거는 인정을 못 받아도
0: 네.
1: 키친이나 화장실에 투자하신 돈은
0: 네.
1: 10년 내에는 찾을 수 있죠.
0: 그리고 그 가치가
1: 네.
0: 진짜 투자금의 몇 배로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1: 몇
0: 들더라고요.
1: 몇 배는 아니고.
0: 나중에는. 투자금에.
1: 네. 네. 투자하신 만큼 손해보지
0: 네.
1: 않고.
0: 네.
1: 예.
0: 그렇게 단순 수리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데 ADU라는 게 요즘 또 인기죠. 이게 Additional Dwelling Unit? 약자인가요? ADU?
1: 대부분 그렇게 네. 에디셔널로 생각을
0: 아니에요?
1: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0: 뭐예요 그럼 이게?
1: 액세서리 드릴링 유닛.
0: 아, 액세서리입니까?
1: 액세서리.
0: 아, 액세서리 드릴링 유닛.
1: 네.
0: 우리 대표님 때문에 좋은 거 배웠네요. 네. 이 ADU가 왜 그렇게 인기인가요?
1: ADU를 하시면 투자 대비 이제 집의 가치가 늘어나니까.
0: 네.
1: 건축비는 300불부터 시작이 되는데
0: 네.
1: 우리 한인분들이 주로 선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지역은
0: 네.
1: 스퀘어핏 땅 가격이
0: 네.
1: 중간이 한 700불 되는 것 같아요. 600불 지역도 있지만
0: 네.
1: 심지어 1000불 가는 데도 있으니까
0: 네.
1: 에버리지 한 700불 치면
0: 네.
1: 300불 투자해서
0: 네.
1: 그 집의 가치가 700불이 된다면
0: 네.
1: 당연히 검토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0: 네.
1: 또 ADU를 짓고 나서 그거를 렌탈 프로퍼티로 렌트도 주실 수 있지만
0: 네.
1: 심지어 이제 매매까지 가능하니까 ADU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리고 전에는
0: 네.
1: 본체 포함해서 3 유닛이 그게 맥스였는데
0: 네.
1: 이제 4 유닛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체
0: 네.
1: 싱글 패밀리 하우스 본체 외에 3 유닛을 만들어서 토탈 4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게 새로운 2026년 1월부터 발효되는 ADU법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그만큼 어떤 주택난이 있고
1: 또 렌트란이 있는 거죠.
0: 렌트고 네. 그래라라고 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니까 오히려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새를 놓고 집주인이 이제 뒤에 취해서 사시면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시고 새도 받아 드시고 너무 부럽더군요.
1: 예, 그런 분들이 네. 10분 중에서 한 두세 네. 명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이
0: 네.
1: 뒤채를 지어서
0: 네.
1: 렌트를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뒤채를 이제 꾸미는 과정에서 본인 취향이 많이 들어갔어요.
0: 네.
1: 디자인도 그렇고 피니쉬 네. 매트리얼도 그렇고
0: 네.
1: 그래서 다 짓고 나니까 네. 뒤채는 새 집인데 좀 적긴 하지만
0: 네.
1: 좁긴 하지만
0: 네.
1: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자기 네. 취향에 맞고
0: 네.
1: 그렇다고 본체를 또 리모델링 하려니까 돈이 들고
0: 네.
1: 그래서 고민 하시다가
0: 네.
1: 본체를 자식들한테 들어와서 살라 그러고
0: 네.
1: 손자들이 있으니까
0: 네.
1: 본인들이 뒤채에 가거나
0: 네.
1: 아니면 본체를 새를 주고
0: 네.
1: 본인들이 새 집에 사는
0: 네.
1: 그런 분들이 10분 중에 2분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0: 하면서 본인들은
1: 새 집에 살고,
0: 새 집에서 살고 아, 싶은 거죠. 그리고 좋네요. 매일 손자를 보는 재미가 있나 네. 봐요.
1: 아,
0: 매일.
1: 아, 젊은 커플들이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겠습니다.
0: 네.
1: 손주분들 있으면 진짜 그게 삶에 또 진짜 중요한 행복인가 봐요. 기쁨이더라고요.
0: 그렇죠. 뭐 한 네. 달에 한두 번 손주를 네. 만져보다가
1: 네.
0: 매일 이제 마주 보게 되고 라이드도 네. 가능하고
1: 아,
0: 그러니까.
1: 네. 요즘은 이제 점점 가족들이 좀 뭉쳐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폴김 대표님도 손주가 있으십니까?
0: 네.
1: 아.
0: 14살. 네.
1: 아우, 그렇게 했나요?
0: 예, 14살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
1: 뵙기에는 굉장히 젊은 빌더 같으신데.
0: 예.
1: 바로 K-Urban 빌더입니다. K-Urban 빌더. 바로 빌딩, 이 빌더 쪽에서 26년을 계셨다고 하는데요. 이 ADU를 짓는데 굉장히 공사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게 사실입니까?
0: 네, 5, 6개월 잡으시면 됩니다.
1: 오, 그래요?
0: 실제 건축 네. 기간은 5, 6개월.
1: 네.
0: 근데 펄밋 기간이 시리마다 좀 다릅니다.
1: 네.
0: LA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1: 네.
0: 아, 라크르 센터나 라카나다 그랜데일 지역은 한 6개월 잡으셔야 되고요.
1: 네.
0: 오렌지 카운티는 한 4, 5개월.
1: 네. 네. 와, 보통 리모델링 하면 한참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저희는 직영팀이기 때문에
1: 네.
0: 상당히 빠릅니다.
1: 어떻게 그 많은 팀들이 안, 뭐 많잖아요. 전,
0: 예.
1: 뭐 전기 플러밍 뭐
0: 예.
1: 그 다 직영팀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0: 예. 키친을 뭐 6일 만에 끝낸다 그랬더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1: 와.
0: 근데 5일에 끝낸 적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보통 그게 몇 달 가기도 하고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0: 네.
1: 뭐 그래가지고 막 어? 고민이시는 분 굉장히 많아서
0: 네.
1: 이 리모델링 할 때는 정말 좋은 빌더를 만나야 된다 이런
0: 네.
1: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0: 구조 변경 없이는
1: 네.
0: 키친은 4, 5일
1: 네.
0: 화장실은 5, 6일 이제 구조 변경을 했을 때는 한 10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 와.
0: 그리고
1: 네.
0: 팀이 다르기 때문에 키친앤바스를 동시에 하셔도 2주 안에
1: 네.
0: 다 해결해 드립니다.
1: 와우, 대단합니다.
0: 안 믿어지시면
1: 네.
0: 잔금을
1: 네.
0: 약속을 시간 약속을 못 지키면 잔금을 안 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이러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0: 완벽한 준비가 안 되고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안 합니다.
1: 아, 야, 대표님.
0: 네.
1: K-Urban 빌더 예, 우리 폴김 대표님. 대표님이 그 어떤 자신감과 이런 것이 그 신뢰가 느껴지는
0: 아, 26년 네. 했으면 이제 뭐
1: 네.
0: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건
1: 거의 없죠?
0: 없죠. 이제 다
1: 네.
0: 예상이 되는 거죠. 미리
1: 네.
0: 준비를 완벽하게
1: 네.
0: 하고 대비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1: 네.
0: 시간 약속 정확하게 지켜드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1: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또 리퍼런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소개해
0: 네.
1: 주시는 분들이.
0: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1: 네.
0: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느냐.
1: 네. 저런
0: 뭐
1: 사람들이란.
0: 감동.
1: 네. 감동을 하셔서.
0: 이렇게 네. 쉽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 네.
0: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표현이.
1: 네.
0: 거의 날아다녀요.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결과는
1: 아, 네.
0: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1: 네.
0: 이제 기술이 늘어났고
1: 네.
0: 숙련이 돼서
1: 네.
0: 한 번에 정확하게 끝내는 거죠.
1: 와.
0: 전에는 20시간 걸리던 일을 지금은 거의 10시간에 합니다.
1: 와.
0: 한 사람이 할 일을
1: 네.
0: 두세 사람이 나눠 하기도 하지만
1: 네.
0: 여러 팀이 나눠서
1: 네.
0: 이게 보통 저도 10년 전에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1: 네.
0: 한 현장에 3명, 5명이 들어가서
1: 네.
0: 끝날 때까지 똑같은 인원이 다 일을 끝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일주일 걸리는 일을 3주, 4주, 한 달씩 일을 했죠.
1: 네.
0: 근데 지금은 키친만 해도 6팀이 들어가고요.
1: 네.
0: 화장실은 8개 팀이 들어갑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하루에 2팀, 3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빠르니까.
1: 네. 그 스케줄링을 잘 하시나 봐요. 이 팀이 하다가 얼른 빠져주면 저 팀이 딱 들어가서 또 하고.
0: 그렇죠. 이제
1: 야.
0: 똑같은 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네.
0: 점점

0: 빨라지고 정확하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1: 아.
0: 단지 단점은 네. 인건비가 엄청 셉니다.
1: 아, 요즘 특히 그렇죠.
0: 인건비 지출이.
1: 네.
0: 그런데 버티는 이유는 네. 일이 많으니까.
1: 아.
0: 버티는 거지. 일이 적으면 저는 망해요.
1: 네.
0: 워낙 인건비가 셉니다.
1: 네.
0: 그러니까 프로들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걸어다니는 프로는 없어요. 다 날라다니는 프로들.
1: 다 슈퍼맨들만 계신. 근데 네. 그렇게 직영팀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네. 하기까지 우리 폴 대표님께서 우리 폴김 대표님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0: 리더십이라고
1: 네? 인품이나
0: 그거보다는 네. 이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1: 네.
0: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다가
1: 네.
0: 제가 직접 일도 해보고
1: 네.
0: 제가 견적만 내로 다니기도 해보고
1: 네.
0: 아니면 관리만 해보기도 하고 여러
1: 네.
0: 방향으로 출애를 해봤는데
1: 네.
0: 결론은 사람이더라고요.
1: 네.
0: 결론은 사람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분야에 일 잘한다고 평판이 나 있는 사람들은 다 영입을 했죠.
1: 네.
0: 그리고 보장을 해줬죠.
1: 네.
0: 일이 있거나 없거나 보장을 해줬죠.
1: 네.
0: 근데 다행히
1: 네.
0: 일이 많아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1: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머릿속에는 저기저기 군데군데 지금 작업 현장들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몇 군데나 네. 지금 작업 중이에요?
0: 이렇게 표현하면 네. 가까울 것 같아요.
1: 네.
0: 시계가 항상 3개에서 5개가 돌아갑니다.
1: 네.
0: 어디 보면 뭐 서울 시계, 뉴욕 시계, LA 시계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시계가
1: 네.
0: 저는 현장마다 돌아갑니다.
1: 지금 저쪽 라카나다 시계, 부에나팍 시계 막 네. 그 각 거기 또 그러면 직영팀이라고 그러시면 전체 함께 일하시는 팀 인원이 모두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많을 때는 한 25명이고요.
1: 네.
0: 평균 한 20명 잡으시면 됩니다.
1: 와. 이게 집공사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0: 네.
1: 고객 만족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 뭐 이런 문제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네.
0: 그렇죠. 서로 한쪽만 해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상호 해피.
1: 네.
0: 서로가 만족하는 그 수준을 우리가 추구하고
1: 네.
0: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드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그 리모델링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1: 그쵸.
0: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1: 네네.
0: 우리가 다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상담은 해드리고 있는데
1: 네.
0: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시행착오나 그런 상처를 겪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1: 네.
0: 견적은 세 군데 내시고
1: 네.
0: 세 업체에서 중에서 가장 비싼 데 빼시고
1: 네.
0: 가장 싼 데도 반드시 빼시고
1: 네.
0: 중간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라이센스 보험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만 불 이상 공사는 반드시 레퍼런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네.
0: 1년에 한 번 키친 공사하는 업체는 주시면 안 돼요.
1: 네.
0: 1년에 아니 뭐 한 달에 화장실 하나 할까 말까 하는 업체한테 일 주시면 안 돼요.
1: 네.
0: 그런데 주시면 네. 한 달 걸립니다.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1: 네.
0: 심지어 미국 업체는 두 달 걸려요. 저희는 일주일 만에 해결해 드립니다.
1: 네. 바로 K-Urban Builder입니다.
0: 네.
1: K-Urban Builder의 우리 폴김 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공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또 편안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확실하게
1: 예.
0: 과정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0: 뭐 하루는 일을 하고 하루는 일을 안 하고.
1: 네.
0: 하루는 하루 한 명 오고 하루는 뭐 세 명이 오고 이런 일 없이.
1: 네.
0: 그 일이 끝날 때까지.
1: 네.
0: 하루에 평균 최소한 한 팀. 많으면 네. 세 팀이 들어가서
1: 네.
0: 정확하게 날짜 지켜드리고 깔끔하게
1: 네.
0: 마무리까지 해드립니다.
1: 와, 키친 완전 리모델링 4, 5일에 완성, 이거 베스룸은 5, 6일이면 완성한다고 네. 말씀.
0: 네.
1: 그리고 잔금,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잔금을 안 겨받겠다고 하신 말씀이 진짜 굉장한 팀이신 것 같아요. K-Urban Builders.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다 커버하시죠?
0: 네.
1: 네. LA도 사무실이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사무실이 있으시네요.
0: 네, LA는 사무실이고요.
1: 네.
0: 오렌지 카운티는 쇼룸과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213-310-1800번입니다. 213-310-1800. 여기가 LA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213-798-2200-798 2200번입니다. 사무실은 2621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고 오렌지 카운티 웨어하우스와 쇼룸은 6904 온 크레인 서클.
0: 네.
1: 온 크레인 서클. ORN이네요.
0: 오란 서클이죠.
1: 오란 서클. 네. 오란 서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우리 K-Urban Builders에서 또 하시는 게 있군요. 솔라.
0: 네.
1: 솔라 디자인을 하신다고요? 솔라 패널?
0: 솔라는 네.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하죠. K-Urban에서는.
1: 네. 네. 요즘 뭐 전기료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요. 신경이 네. 많이 쓰여요. 또 여름에 지금 덥다고 에어컨 트는데. 네.
0: 별도의 네. 법인인데 이제 네. BTS 솔라가 있는데
1: 네.
0: 솔라 디자인에서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이제 모든 솔라 계약이 끝나면
1: 네.
0: 시공은 이제 K-Urban에서 하게 됩니다.
1: 아.
0: 오너는 같고 회사는 다릅니다.
1: 아,
0: 팀도
1: 네.
0: 다릅니다.
1: 네, 이 태양광은 아무 집이나 가능한가요? 그 조건이 있죠.
0: 그 루프에 이제 패널을 장착할 수 있는 면적만 있으면 다 가능하고요.
1: 네.
0: 가정집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은 없어졌습니다.
1: 아,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요.
0: 네, 작년으로 네. 없어졌고요.
1: 네.
0: 지금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1: 네.
0: 교회 같은 비영리 단체나
1: 네.
0: 아니면 커머셜 빌딩,
1: 네.
0: 웨어하우스 이런 데는 아직 40%의 지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1: 아,
0: 예를 들어서
1: 네.
0: 10만 불 공사를 6만 불에 하실 수 있는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1: 네.
0: 그게 2027년 내년에 만기 없어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만 불 공사를 6천 불에
1: 네.
0: 10만
1: 네.
0: 불 공사를 6만 불에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1: 네.
0: 교회 같은 경우는 택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1: 네.
0: IRS에서 직접 캐시로 직접 교회 40%를 돌려드립니다.
1: 아, 네. 네. 내년 이게 끝나기 전에
0: 네.
1: 빨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기료가 올해 17% 또 인상된다고 그래서
0: 네. 매년 인상됩니다.
1: 매년 너무 진짜 세게 인상이 돼서 이럴 때 이 캘리포니아의 이 선샤인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거를
0: 네.
1: 에너지로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효율적으로?
0: 네.
1: 설치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뭐 기상 조건 좋고 우리는 그렇죠? 그 월 전기 사용료 청구서를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0: 한 달치 전기 비를
1: 네.
0: 사진 찍으셔서
1: 네.
0: 저희한테 텍스트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1: 네.
0: 그걸 분석해서
1: 네.
0: 얼마만큼 세이빙이 되는지
1: 네.
0: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1: 네.
0: 페이먼트로 갈 경우에 월 페이먼트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AI가 또 일을 합니다.
1: 네.
0: 효율성
1: 네.
0: 테스트를
1: 네.
0: AI가 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분석해서 드립니다.
1: 네.
0: 참고로
1: 네.
0: 태양광 솔라에 투자하기 싫으신 분들은
1: 네.
0: 론을 받으셔도 현재
1: 네.
0: 전기비의 80%에서 90%입니다. 전기비이 1000불이다.
1: 네.
0: 하지만 론 페이먼트는 800불에서 900불입니다.
1: 네.
0: 그러면 전기세 내듯이 론 페이먼트를 하셔도
1: 네.
0: 유리한 거죠. 대신
1: 네.
0: 론이 끝나면 그때서부터는 기본요금 가정용은 15불.
1: 네.
0: 그다음에 디맨드 차지가 있긴 하지만 커머셜은 한 100불 선에서
1: 네.
0: 론이 끝나면
1: 어, 그, 예.
0: 모든 게 다 그렇죠? 해결됐으니까 네. 기본 요금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전체 전기비의 95% 이상 커버가 가능합니다.
1: 오, 네.
0: 또 지붕 면적이 부족할 때는
1: 네.
0: 카포트를 설치를 해서라도
1: 네.
0: 파킹낫에
1: 네.
0: 그 카포트 위에다가 설치해도
1: 네.
0: 전기세 내는 것보다는 좋죠.
1: 네.
0: 네.
1: 며칠 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전력이 중단이 되기도 했고요.
0: 네.
1: 앞으로 뭐 물 부족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가 좀 부족하고 전기가 그냥 중단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럴 때 이렇게 태양광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얼마나 든든합니까?
0: 발전한 전기 먼저 씁니다.
1: 아,
0: 그리고 이
1: 남는
0: 에디슨
1: 거는?
0: 지역은 네. 백업 배터리
1: 네.가
0: 필수이기 때문에
1: 네.
0: 정전이 생겨도 전혀 네. 지장이 없습니다.
1: 아, 태양광 하셨던 분은 이번에 전기 끊겼을 때 굉장히 편리하셨겠네요.
0: 그렇죠.
1: 하기 잘했다 이러면서
0: 네.
1: 그죠? 어, 바로 BTS 솔러 디자인으로 여러분 우리 K얼반과 함께 이렇게 솔러 패널을 해놓으시는 것도 앞으로 내다보면 장기적으로 너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BTS 솔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대표님?
0: 합리적인 가격,
1: 네.
0: 그리고 검증된 확실한 제품만 사용합니다.
1: 네.
0: 쉽게 말씀드려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취급도 안 합니다.
1: 네. 네.
0: 배럴이도
1: 네.
0: 최고의 제품,
1: 최고로만.
0: 검증이 된 제품.
1: 네.
0: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면 메이드 인 USA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워런티 드리고요. 25년
1: 네.
0: 워런티 드리고요.
1: 네.
0: 네.
1: 와, 좋습니다. 태양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비책인 것 같습니다. 자, 전기요금이 걱정되시거나 이런 대비책으로 나도 빨리 더 늦기 전에 태양광을 하겠다. 특히 커머셜이나 교회 같은 곳은 내년까지 40%라고 그러셨죠?
0: 네.
1: 40%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군요.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213-310-1800번 310-1800 310-180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집 구조가 불편하신 분 리모델링
0: 네.
1: 네, 그리고 집의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 아까 액세서리 드웰링 유닛 ADU
0: 네.
1: 네, 손녀랑 아이들 앞채에 살게 하고 뒤채에 사면서 혹은 렌트 받아서 여행을 다니실 수 있는 ADU 건설 바로 K얼반 빌더에게 맡기시면 되겠고요. 전기요금이 걱정되신다면 바로 태양광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은 소비가 아니라 바로 자산이다. 그리고 집을 고치는 회사가 아니라 가치를 설계하는 회사 K얼반 빌더와 BTS 솔러 오늘 폴김 대표님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폴김 대표님, 네, 대표님의 그 열심히 한 길로 그렇게 가시는 오늘 열정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너무 가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주실까요?
0: 네.
1: 네.
0: 전기 요금은요, 10년에 거의 더블로 오릅니다. 매년 7%에서 10%가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10년에 완전 두 배로 오른다고 보시고 오르는 전기세에 대비하시려면 아직 그 정부 지원이 있을 때 이건 커머셜 빌딩과 비영리단체 교회 등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은 40%를 돌려받을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1: 네. 자, 바로 K얼반 빌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13-310-1800 K-POP에 이어서 진짜 빌더도 K빌더 K얼반 네. 빌더 박수 보내드립니다.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각 부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주말은 편히 쉬시고요. 또 새로운 한 주 또 주말에도 열심히 뛰시는 분 있죠. 파이팅 하면서 우리 차차차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롭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탱자미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1: 밥 한 그릇 더요.
1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1: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5: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7: We will fight for you.
1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3호 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7: 213-427-5500, 427-5500
18: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1: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 협소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2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8: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9: 오늘도 직접 뜨는 강화도 이러한 솜털 같은 부드러운 숨이 진짜 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쑥뜸을 뜨겁게 뜨지 않기 위해서 무훈구, 즉 간접구가 나왔습니다. 그 간접구는요, 된장이나 소금, 마늘, 생강 등을 피부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쑥을 뜨는 온열하는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요, 그거보다 더 세련된 그러한 간접구기기도 나왔지만 그러한 것은 온적구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무흥구 피부에 직접 뜨는 유흥구보다는 효과가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뜸은 경혈을 자극하는 것으로만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직접 뜸을 떠서 작은 화상을 입혀야만 일종의 가열 단백체가 화학적인 자극이 돼서 생체 각 조직에 작용하여 치료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오사와 대학에서는 이러한 가열 단백질을 일종의 히스토톡신이라는 그러한 호르몬으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르몬 2종 단백질의 이 효과를 봐야지만 우리의 몸이 바로 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경혈자극의 측면만 보면 바로 이러한 뜸 화상의 단백질 효과가 정말 우리의 집적구의 장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에 어떠한 치료 형태가 있을 때 우리가 화상이라는 그러한 신호가 와야만 헬리콥터가 뜨듯이 우리 몸에도 화상이라는 이러한 신호가 와야만 이러한 히스토톡신이라는 독특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몸에는 100명의 의사 선생님과 천여 명의 약사 선생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호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 몇 분이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신호에 따라서 몇 분의 약사님들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따끔한 화상 자극으로 인해서는 우리 100여 명의 의사 선생님과 천여 명의 약사 선생님들이 다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수천 년부터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뜸숙법이 바로 이제까지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뜸숙 치료법을 아는 분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말을 믿고 한번 오늘이라도 침과 한약치료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이 집적구를 떠달라고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뜸숙의 장점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 165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 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4년으로 못 박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규학업을 마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간이 고정됩니다. 새 규정은 오늘자로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60일 뒤인 9월 중순부터 발효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들도 자동으로 4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4년이 지난 뒤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국토안보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승인이 납니다. 전공 변경도 제한을 받게 되어 적성이 맞지 않아 전공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체류 기한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마크 웨인 멀링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학생비자 소지자는 180만 명을 넘으며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만 F비자 기준으로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 부과 등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문턱도 높여온 트럼프 행정부 이민강경 기조의 연장선입니다.
4: 웨스트 할리우드 선셋 스트립 일대가 어젯밤 대규모 수도관 파열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LA 수도전력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선셋 블러버드 아래 메인 수도관이 터지면서 수천 갤런의 물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할로웨이 드라이브는 급류처럼 변했고 인근 상가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으며 LA 메트로 버스 차고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누수는 몇 시간 만에 차단됐지만 선셋대로 한복판에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파열된 수도관은 무려 110년 전인 1916년에 설치된 리벳 강철관으로 LA 상수도 시스템의 핵심 간선관 중 하나입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이 구간의 교체를 2031년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현장 기자회견에서 인프라가 너무 오래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라며 도시기반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LA 지하에는 총 547마일에 달하는 대형 간선 수도관이 묻혀있는데 이 가운데 약 30%가 8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UC 어바인의 데이빗 펠드먼 명예교수는 도시 전체의 수도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선셋과 산타모니카 블러버드 등 주요 도로가 폐쇄되면서 대규모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과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인 OPT의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주요 고용주 25곳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이는 고용주와 연계된 외국인 유학생 2만 명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것은 아니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은 국토안보수사국 요원들이 버지니아와 텍사스 조지아,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여러 주의 OPT 등록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방기록상 수 100명의 유학생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잠긴 문이나 빈 건물만 발견됐습니다. 존 콘돈 국토안보수사국 부국장 대행은 한 업체가 OPT 학생 3명만 고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보 기록에는 500명 이상이 해당 업체에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OPT는 F1 비자 유학생이 전공 관련 분야에서 미국 내 취업 경험을 쌓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이공계 전공자는 최대 36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향후 고용주 감사와 이민 신분 조치 형사 기소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 단계에서 모든 관련 학생이 사기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사례별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일요일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테디엄에서 열리는 2026 피파 월드컵 결승전이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티켓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티켓 거래 플랫폼 틱픽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는 이번 결승전 입장권의 최저 거래 가격은 현재 6,94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구매 가격은만 1,327달러로 틱픽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확인된 최고가 거래는 티켓 한 장에 28,479달러로 두 장 합산 총 56,958달러에 달했습니다. 종전 미국 스포츠 최고 기록은 2024년 슈퍼볼의 평균 구매가 9,411달러였는데 이번 결승전이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결승 진출과 미국에서 처음 열리는 48개국 체제 월드컵의 상징성이 수요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2026 월드컵은 여러 지표에서 피파 월드컵 96년 역사상 가장 비싼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저프리 제공입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17일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네, 제목은 프라미스 미 아메리카로 미국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이 책은 국가로서 직면했던 도전들과 자신이 내린 결정들을 담은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재임 기간의 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2024년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배경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뒤 고령과 건강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았고 민주당은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지만 그의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출간 시점이 중간선거 직후인 만큼 AP통신통신 등 외신들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다시 주목받는 것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애초 재선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과 함께 그의 정치적 유산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대통령은 현재 암투병 중으로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며 전선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남부 해안공습에서 나아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란 중서부 로레스탄주와 마르카지주 북부 샘난주 등 탄도미사일 생산시설이 밀집한 내륙 도시 곳곳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고 샘난주 공항이 미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상에서도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으로 향하던 유조선 벨마호가 경고를 무시하자 선박 굴뚝에 미사일을 발사해 기동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이란도 즉각 맞섰습니다. 미군이 주둔 중인 바레인과 요르단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단행했고 이라크 북부 에르빌에도 야간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란군은 중동 내 모든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더 강력한 압박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섬 점령을 위한 지상군 투입과 지하 핵시설 폭격도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같은 신문은 이 방안들이 미군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최우선 군사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포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이번 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 지지 응답이 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성인 2,6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전체 지지율은 37%로 지난 2월 조사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열성 지지층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작년 초에는 강력 지지 응답이 27%였고 지난 2월에는 19%였는데 이번에 15%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임기 때는 지지층 가운데 3분의 2가 강력 지지를 선택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스스로를 무당파로 규정한 응답자 중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26%에 그쳤고 이 가운데 강력 지지는 6%에 불과했습니다. 무당파 응답자의 71%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별과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인종을 가리지 않고 지지율이 30에서 40% 사이에 머물고 있어 특정 계층의 이탈이 아닌 전반적인 지지 약화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전례 없는 규모의 모금 활동을 벌이며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련 단체의 재무 공시와 기부자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관련 단체에 흘러간 기부금은 최소 7억 8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당수 단체가 후원자 명단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규모는 슈퍼팩인 마가 주식회사로 대선 이후에만 3억 9,300만 달러를 모았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보유잔액은 3억 8,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담배회사 레이놀즈는 총 8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가양 전자담배 규제 완화 결정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암호화폐 기업 크립토닷컴의 모 회사는 3,5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회사는 가상화폐 규제 명확화 입법을 요구해온 곳입니다. 트럼프 벤츠 취임위원회에는 총 2억 4,100만 달러가 모였고 100만 달러 이상 기부자만 130곳이 넘었습니다. 트럼프 도서관 재단은 최소 1억 3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재단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맡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BC 뉴스와 메타 파라마운트 등 세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 합의금을 국고가 아닌 이 재단에 납부했다고 지적했으며 일본 소프트뱅크도 올해 초 5천만 달러를 이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7: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LA경찰국 감사관실이 자동번호판 판독 시스템의 오류로 최소 161명의 무고한 운전자가 무장경찰의 고위험 검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들이 도난 신고된 것으로 판단해 헬기까지 출동시키고 운전자에게 총을 겨눈 채 차량 밖으로 나오도록 명령했지만 모두 정상 차량이었습니다. 오류의 원인은 판독 장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회수된 도난 차량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지 않은 채 공유 시스템에 남아있었고 자동 시스템이 이를 계속 도난 차량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감사 보고서는 경찰관들이 자동 경보를 정차 전에 반드시 추가 확인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이 같은 오류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상당한 법적, 재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 시스템을 통해 도난 차량 337대를 회수하고 74명을 체포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보고서는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피해가 흑인과 라티노 주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LA경찰국은 시스템을 공급한 플록세이프티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번호판 판독기 설치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데이터 관리와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첨단 감시 기술을 확대하기에 앞서 데이터 정확성과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Day Pace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수요일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K-Day 페이스는 노인 의료와 생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계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개원 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K-Day 페이스 공동대표 임영균 박사는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행사에서는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도 공유됐습니다. K-Day 페이스는 개원 이후 지역 노인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통합해 노인들이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원 1주년을 계기로 K-Day 페이스는 서비스 확대와 지역 협력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8: LA 총영사관이 오늘 재헌절을 맞아 하루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여권과 비자 발급 공증 국적 업무 등 민원실 창구 업무와 전화 상담이 모두 중단되며 업무는 21월 1일부터 정상 재개됩니다. 이번 휴무는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재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재헌절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이로써 재외공간이 휴무하는 한국 국경일은 3.1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로 늘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총영사관이 별도로 운영하는 긴급연락망을 통해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민영사는 긴급상황에서는 총영사관이 연중무휴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21월 5일 이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강 바둑기사 신진석 9단이 오늘 인공지능 카타고와 벌인 2점 젖바둑 대결에서 패배했습니다. 카타고는 초반 신수로 신진석 9단을 흔들었고 백이 수만의 형세를 역전했습니다. 신진석 9단은 대마 공격으로 역전을 노렸지만 카타고는 정확한 응수로 받아내며 245수만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알파고 등장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인공지능과 인간의 실력차는 2점 이상임이 이번 대결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인공지능의 신수에 당황한 신 9단은 102수 만에 형세를 역전당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는 세 번째 수로 우상귀 화점에 세 칸 높게 걸쳤습니다. 걸치는 것도 아니고 갈라치는 것도 아닌 신수입니다. 수많은 초반 포석을 준비한 신진석 9단은 살짝 당황했고 18집 유리한 바둑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진석 9단이 큰 실수를 안 했지만 카타고는 반집씩 한집씩 차이를 좁혀왔습니다. 상변에서 제법 격차가 줄어들자 신진석 9단은 하변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전투에서 버텼고 카타고는 급소를 두며 집 차이를 더 좁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중앙 전투에서 102수 만에 형세가 뒤집혔습니다.
11: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다 사실 두 번째 수 만에 날아갔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게 많이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10: 신진석 9단은 카타고의 대마를 공격하며 역전을 노렸지만 카타고는 정확한 웅수로 받아냈고 난전을 이끈 신진석을 상대로 집 차이를 벌려가며 245수 만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11: 실전에는 제가 중앙 대마를 이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카타고가 실제로는 중앙대마는 절대 위험한 돌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졌던 것 같고요.
10: 알파고 등장 이후 10년. 인공지능으로 프로기사들의 실력도 늘었지만 사람과 인공지능의 실력 차이는 2점 이상이라는 것이 확인된 승부였습니다. 정신력을 가다듬겠다는 신진석 9단은 하루를 쉬고 카타고와 두 번째 대결을 펼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3: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저녁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2: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13: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12: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3: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12: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8: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쿡 이사는 이틀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물가 상승 위험이 노동시장 약화 위험보다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연준의 최대 관심사는 고용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쿡 이사는 현재 거의 모든 지표가 노동시장의 안정을 가리키고 있다며 위험의 무게중심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의 원인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세로 인한 공급 충격,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을 꼽았습니다. 쿡 이사는 조만간 물가 하락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 등 고금리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전자상 거래 기업 쿠팡이 올해 2, 4분기에 미국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를 지급하고 백악관과 연방 하원 등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로비 사안으로는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내세우며 한국과 대만, 일본, 영국, 유럽연합을 거론했습니다. 밸러드 파트너스의 대표 브라이언 밸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십 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워싱턴의 실력자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펜 본디 전 법무장관이 과거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밸러드에게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 뒤 밸러드가 백악관에서 기피 인물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와일스 실장을 통해 관계를 수습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쿠팡은 이번 로비 외에도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의 로비를 벌여왔으며 이달 초 연방하원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쿠팡의 주장이 대거 반영된 반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쿠팡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맞섰습니다. LA 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시니어 전용주택단지 개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밸리 지역 우드랜드 힐스에 들어설 비바 LA 앳 워너센터 프로젝트를 C1 밥 블루맨필드 그리고 민간개발사 관계자들과 함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단지는 약 4.7에이커 부지에 34층에서 42층 높이의 고층 타워 4동이 들어서며 시니어 전용 아파트 약 3,200가구가 공급됩니다. 총 개발비는 20억 달러에 달하며 의료와 생활지원 서비스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0: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지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25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규모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 공작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북한도 미국 선거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신분증 제시 의무 강화와 우편 투표 제한을 담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은 부정선거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음모론 재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증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큰 뉴스는 중국의 대선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25분 동안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resulting in China's illicit acquisition of 220 million U.S. voter files.
2: 중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투표용지를 만들려는 시도까지 했지만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은폐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3: We judge that the United States adversaries, including at a minimum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s well as non-state groups, have the capability to compromise U.S. election infrastructure.
2: 그러면서 투표할 때 신분증 제시 의무를 강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 자산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He's scared to death that he will lose in 2026, and so he's trying to change the subject. And it's the same tired old lies.
2: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미 수년 전에 알려진 내용일 뿐 아니라 부정선거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음모론 재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든 건 넉 달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1250만 불, 1250만 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378-8600, 3378-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미국의 의료비 부담이 중산층의 일상을 흔드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연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과 컨설팅업체 머서의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4인 가족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평균 $27,000로 1년 새 6% 올랐습니다. 가족보험료가 3년 연속 6% 이상 오른 것은 20년 만의 일입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오바마 케어 기준 보험료도 평균 26% 뛰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지난해 말 보조금 종료까지 겹쳐 실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은 병원비 상승과 비만 치료제 수요 급증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로 인한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 인상이 보험료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2027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개인의 삶을 바꾸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구독자 225만 명을 둔 영어교육 유튜버 올리버 샘은 텍사스의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그리고 월 $2,600에 달하는 의료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만 연간 4,500만 원 안팎이라며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부친의 증상으로 여러 차례 검사를 요청했지만 예약과 진단이 지연돼 췌장암 말기에야 병을 발견한 경험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청구서의 민낯도 드러났습니다. 전 미국 프로풋볼 선수의 아내인 인플루언서 앨리슨 쿠치는 48시간 입원 분만비로 약 2만 달러를 청구받았는데 의사가 침대 곁에 머문 시간은 3분 남짓이었지만 회진비만 $6,185가 매겨졌습니다.
5: 어젯밤 새벽 4시쯤 웨스트 할리우 선셋 블러버드 아래 대형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터진 수도관은 무려 110년 전인 1916년에 설치된 노후관로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은 수십 년간 노후상 수도 교체를 미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파열로 선셋 블러버드 일대 도로가 침수됐고 인근 건물과 차량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구간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수도국은 파열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100년이 넘은 주철 관로가 도심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노후 인프라 교체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되면서 이 같은 사고 위험이 누적돼 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고는 도시기반 시설관리 부실이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서두르는 마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도 실제로 도착 시간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교통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과속 운전은 연료 소비를 크게 늘리는 반면 목적지 도착 시간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단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구간에서는 신호등과 교차로가 많아 과속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고 고속도로에서도 단거리 이동에서는 시간 단축 효과가 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연료 효율은 속도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운전자 전체가 제한 속도를 준수할 경우 하루에만 2,600만 달러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과속이 개인의 지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유가가 높은 시기일수록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계 연료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냅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과속이 연료비 낭비뿐 아니라 사고 위험과 벌금 부담까지 더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대규모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캘리포니아 산체 썬 아이스버그 양상추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수사에 정통한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문제 기생충 감염병은 사이클로스포리아시스로 전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감염병은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기생충이 오염된 식품을 통해 퍼지며 심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킵니다. 타코벨이 이번 사태의 주요 감염 경로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썬 양상추는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식재료여서 피해 규모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오염 경로와 유통 범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식 리콜이나 섭취 자제 권고가 나오기 전이라도 채썬 양상추 제품을 구매했다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6: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오늘 아덴만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에 무장세력이 무단으로 승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오늘 오전 예멘 항구 도시의 알무칼라에서 120km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선박에 올라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엠브리는 소말리아 해적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조선에는 무장보안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조선이 조난 신호를 보내자 한국 해군 함정이 현장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엠브리가 언급한 한국 군함은 최근 아덴만 해역에 배치된 청해부대 소속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수역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홍해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덴만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해상 물류 통로로 이 해역의 불안은 국제 원유 수송과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 현지 시간으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2024년 12월부터 억류해온 미국 시민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에 감사 표시까지 덧붙였으니 그러나 이란 사법부는 석방 사실을 즉각 부인하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핵 협상을 포함한 외교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그 내부 사정 상황 때문에 그것을 공표하기 못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굴복하는, 굴종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오늘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참여한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건 계엄군을 온몸으로 맞고 남태령에서 연대하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이 감사장을 받았으며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12.3 비상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관람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비체위원회 출범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를 연 겁니다.
6: 국민 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비체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5: 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건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고 남태령에서 농민들과 연대하고 운박담요로 밤을 지새운 시민들 덕분이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5: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공직자들이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자신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계엄 직후 충남에서 달려와 계엄군을 막은 시민과 은박담요를 두른 이른바 키세스 시위를 처음 이끌었던 시민 등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관람했습니다.
7: 빛의 혁명에 참여하신 시민들과 함께 그것도 12.3 내란에 항고한 빛의 혁명을 기념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5: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난 13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기록하고 계승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8-45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소 설 투왕 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나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벌써 주말 장바구니 생각 슬슬 하실 것 같아서요.
1: 맞아요. 한인타운 마켓이 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 각자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어디 가느냐에 따라 장 보는 느낌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0: 저는 예전부터 한남체인 쪽을 즐겨 갔는데요. 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마켓문이 나오는 그 구조가 참 정겨웠어요. 뭔가 오래된 한국 냄새가 나는 곳이랄까요?
1: 재현 씨 말씀처럼 그런 올드스타일 마켓이 있는가 하면 코리아타운 플라자나 갤러리아 마켓처럼 쇼핑몰이랑 마켓이 한데 묶인 곳도 있잖아요. 오늘 한입토크에서 딱 정리해드릴게요.
0: 코리아타운 마켓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실 이 동네 마켓들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뉩니다.
1: 맞아요. 한쪽은 쇼핑몰이랑 마켓이 한 건물에 붙어있는 복합형이고요. 다른 쪽은 주차장에서 바로 마켓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전통적인 미국식 마켓 스타일이에요.
0: 재현의 배경체크 코리아타운의 한인마켓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건 꽤 오래됐는데요. 처음엔 한남체인이나 한국마켓처럼 동네 슈퍼 느낌의 마켓들이 먼저였어요. 그러다가 코리아타운 플라자 갤러리아 마켓처럼 쇼핑몰과 결합한 형태가 나오면서 장보기 문화 자체가 달라졌죠.
1: 그 차이가 주말 동선에서 확 느껴지더라고요. 복합몰 스타일은 장보다가 밥도 먹고 볼일도 같이 보는 식으로 반나절을 쓸 수 있거든요.
0: 반면에 한남체인이나 한국마켓은 딱 장만 보고 나오는 느낌이죠.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냄새나 진열 방식이 오히려 더 한국 같다는 분들도 많아요.
1: 저도 그 느낌 알아요. 뭔가 어머니 장바구니 따라다니던 기억이 나는 그 분위기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엔 뭘 원하느냐에 따라 마켓을 골라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0: 그러면서 장보기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엔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1: 지금은 마켓 가는 게 하나의 나들이가 됐잖아요. 갤러리아 마켓이나 코리아타운 플라자는 장보다가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반나절이 훌쩍 가요.
0: 가주마켓도 그런 복합형이죠. 규모가 있어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살짝 막막할 수도 있어요.
1: 저는 주말에 여유 있게 둘러보고 싶을 때는 복합형으로 가고요. 빠르게 익숙한 것만 딱 사고 싶을 땐 한국마켓이나 한남체인 쪽으로 가요. 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마켓이니까 동선이 짧거든요.
0: 그게 올드스타일 마켓의 진짜 장점이에요. 효율이 좋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만 나는 그 냄새가 있잖아요. 된장 냄새인지 젓갈 냄새인지.
1: 지수의 생활 번역 들어갑니다. 오늘 키워드는 내 장보기 모드가 뭔지 먼저 정하기예요. 시간 여유 있고 구경하고 싶으면 복합 쇼핑몰형, 목록 들고 빠르게 끝내고 싶으면 전통 마켓형. 이 둘만 구분해도 주말 동선이 훨씬 편해져요.
0: 맞아요. H마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안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한국 식재료 구색이 넓어서 처음 장 보시는 분들한테도 무난해요.
1: 재현 씨, 무료 옵션도 하나 드려야죠. 어느 마켓이든 주말 오전에 가시면 시식 코너가 꽤 열려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해도 배가 좀 찹니다.
0: 그건 진짜예요. 저도 그렇게 점심을 해결한 적이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주말 마켓 한 바퀴 어떠세요? 자, 그럼 오늘 금요일 코너 주말엔 여기. 한인타운 장보기 완전 정복 마지막 팁으로 마무리할게요.
1: 오늘의 팁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목적부터 정하고 출발하세요. 구경하며 여유롭게 즐기고 싶으면 복합형 쇼핑몰 마켓으로 빠르게 필요한 것만 딱 채우려면 한국마켓이나 한남체인 쪽이 훨씬 편해요.
0: 둘, 복합형 마켓은 주말 점심 시간대에 사람이 몰려요. 오전 일찍 가거나 늦은 오후를 노리시면 훨씬 여유롭게 돌아보실 수 있어요.
1: 셋, 주차 동선을 미리 확인하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나 갤러리아 마켓은 건물 구조가 복잡해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입구를 찾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걸려요.
0: 어느 마켓을 고르든 결국 익숙해지면 다 내 동네 마켓이 되더라고요.
1: 이번 주말 장바구니 든든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0: 오늘 광고주는 따로 없고요. 대신 내일 토요일 방송 예고를 잠깐 드릴게요.
1: 내일은 한인타운 장보기 다음 단계예요. 사온 재료로 뭘 만들지. 주말 밥상 아이디어 한입 드릴 예정이에요.
0: 장바구니 채웠으면 이제 밥상 차릴 차례죠. 다음 주에도 정오 뉴스 직후에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 장보기 계획 세우신 분들, 오늘 팁 잘 챙겨가시고요. 주말 장보기 즐겁게 다녀오세요.
0: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마켓 고르는 것도 주말 계획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1: 구경하며 쉬고 싶으면 복합형으로. 빠르게 딱 채우고 싶으면 올드 스타일로. 목적만 정하면 절반은 성공이에요.
0: 내일 토요일은 채운 장바구니로 뭘 만들지. 주말 밥상 한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1: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주말 보내세요.
0: 라디오 소울 한입 토크였습니다.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7: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시원한 콩국수나 냉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랑스의 문필가 조셉 주베르는 진실은 빛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결국 어둠을 뚫고 드러난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 속에서 결국 가장 또렷하게 남는 건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담백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자,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 힘차게 해피투게더 문을 열겠습니다. 음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좀 이상한데요. 예. 골목길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오늘 왜 이러죠? 저 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런 날도 있는데요. 날씨도 더운데 아주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첫 시작부터, 스타트부터 뭔가 음악이, 음원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막 나오고. 뭔가가 지금 something,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금방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협화음을 또, 예, 진행 중에, 예, 소리가 좀안 나와서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음악을 클릭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서 저도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자,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아, 정말 땀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무더운 날씨예요.

0: 자,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보다 더 짜릿한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인데요. 자,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투게더 채워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비타민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겠습니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네요.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참 드물어요. 해피투게더에서 진실된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제게 엄청 힘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도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방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1250만 불! 1250만 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5: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6: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5: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6: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5: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0: 해피투게더 1,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경산 한의과 병원의 유재규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1: 무척 덥네요.
0: 네. 네. 컴퓨터도 더위가 먹을 정도로. 거의 먹을 정도로. 네. 얘가 얼었어요.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더운 날 더 몸보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보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1: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우리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가 없고 그렇지만은 약간 건강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좀 피로를 느낀다든가 기운이 없는데 했을 때 보충을 해주면은 쉽게 해서 이제 방어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새로 다시 내가 들어올 그런 질환도 또 겪어갈 질환이 네. 없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우리 몸을 프로텍트 해준다는
1: 그렇죠.
0: 말씀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보약 먹어도 뭐 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항상 오실 때마다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예,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원장님만의 비법을 담은 그런 보약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몸의 통증이라든가 이 요통, 자골신경통, 무릎 통증 이런 분들도 뭐 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1: 오늘 여기 방송에 오기 네. 전에도요. 여러분이 좀 다녀가셨는데 한 분은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네네. 오셨는데 딱 엎드려서 이제 치료하고 좋아지실 겁니다 했는데 이제 걸음이 좀 정상적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0: 네.
1: 딱 치료가 끝나고 나가실 때는
0: 네.
1: 원장님 정말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참 좋아하셨고요.
0: 네.
1: 근데 요통 환자가 이제 가장 많은데 환자 중에요.
0: 네네.
1: 일단은 들어오실 때 누군가 부축을 받고 오셨어도 당일 치료로 혼자 그냥 걸어 나가실 정도의
0: 네.
1: 치료를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하, 그러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도 주로 많이 가서 치료받는 편이군요.
1: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분은 좀 멀리서 오신 분인데요. 오른쪽 팔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방이 이제 보니까 회전근개에 좀 문제가 있다.
0: 네.
1: 해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팔이 완전히 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0: 네.
1: 팔이.
0: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치료를 그래서 여러 군데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네. 이제 호전이 안 되니까 이제 오셨는데 오늘 치료를 거기에는 이제 일반 침 치료하고 그 온침이라고 온침 치료를 같이 겸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각도가 상당히 그냥 정상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0: 와.
1: 그러면서 이렇게 치료를 제가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올렸을 때 통증이 없죠 하는 그런 얘기를 네. 조금 전에 제가 듣고 왔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원장님만의 그런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침술법도 그렇고
1: 학교에 있을 때요. 예. 그때 이제 친구학을 좀 가르치면서 친구학 교수를 있으면서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경산한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네. 학장님으로도 예, 네, 계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자, 유튜브 댓글창에
1: 네.
0: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원장님
1: 네?
0: 나오셔서
1: 네.
0: 쿠키모찌님께서 와
1: 네.
0: 원장 쿠키모찌님께서
1: 네.
0: 오 원장님 와 진짜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날씨에 잘 계시냐고
1: 네.
0: 예, 더운 날씨에 안녕히 잘 계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주셨고 원장님의 공진단은 진짜 저도 먹고 회사 동료도 뭐 나눠 먹었다. 예, 구입해서 이제 드셨는데 너무 네. 효과가 좋아서 고맙다라는 댓글 주셨네요.
1: 아, 네, 감사드립니다.
0: 예, 원장님께 좀 전해달라고 저한테 너무너무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주변에 또 허리 아픈 거 다 아는데 허리 때문에 치료받으신 분 같아요.
1: 네, 네.
0: 근데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네. 예, 유튜브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공진단이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공진단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 그리고 이제 요즘 그 통증에 대해서요. 네네. 치료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아하. 보험으로요.
0: 네, 네, 보험으로 되니까 부담 없이 네. 그렇죠.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많이 오신다면서요.
1: 네, 교통사고 환자분들 네. 참 많이 오세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네. 후유증이 문제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후유증 없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보험 커버가 되면 네.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분들도 그렇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또 검색도 해보시고
1: 네.
0: 어디 가서 치료받으면 좀 좋아질까 건강해질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세일 프로모션 해주시는
1: 맞습니다.
0: 네, 상품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저희가 이제 해드릴 게 네. 침향산삼 네. 발효공진단입니다.
0: 아하.
1: 공진단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세요.
0: 네.
1: 일단 공진단이 상당히 좋은 약이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다. 그래도 살아서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할 것이 공진단이다. 하는 정도로요.
0: 네.
1: 아주 유명한 그런 한방 약인데요.
0: 네.
1: 그런데 이 공진단에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침향도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여기에다가 그 발효를 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0: 발효. 네. 만든
1: 한약을 발효했을 때
0: 네.
1: 약성이 한 5배 정도 올라갑니다.
0: 와.
1: 두 배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0: 네, 네, 네.
1: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녹용을 발효했을 때는 5배가 높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약을 먹어야겠다, 뭔가 섭취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 몸이 항상 피곤해, 피곤하시고 또 기운이 없어, 에너지가 네네. 없다
0: 네.
1: 했을 때 뭔가를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발효했을 때 필요된 효과는 한 10배 가까이가 높았습니다.
0: 아하.
1: 발효 한약이에요.
0: 네네네. 그러니까 침향 산삼 공진단
1: 네.
0: 이 모든 제품들이 발효 한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0: 발효해서 그래서, 만든 공진단.
1: 네. 그래서 공진단을 이제 발효를 했는데 여기에는 공진단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침향의 함량을 좀 제가 좀 높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천마라는 제품은 그 신이 내린 선물이다 해서
0: 네.
1: 우리 몸의 그 풍을 없애고 그다음에 독소를 없애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는 그런
0: 네.
1: 한약재가 추가로 첨가가 되어 있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위장에 좋은 섭취뿌리라든가 피로 되어 네. 좋은 산약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첨가가 되어 있는 침향 산삼 발효 공진단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발효시킬 때 얼마만큼 얼마만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1: 아, 각 그 처방마다 틀린데요.
0: 예, 예.
1: 일반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효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0: 아,
1: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해까지 이제 한 번 발효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0: 네.
1: 오늘 말씀드린 공진단 3번까지 발효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 2개월 가까이 걸려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보니까 드신 모든 분들이 정말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정성을 그만큼 또 듬뿍 담으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3번 발효시킨.
1: 네.
0: 예, 이 산삼공진단
1: 이게 한 박스가 20개 들어있는데요.
0: 네네네.
1: 1200불짜리를 오늘 이거 다섯 분인데 세 분만
0: 네.
1: 저희가 49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200불짜리를 선착순 세 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1: 네.
0: 490불에 주신다고 하네요. 전화번호 네. 8855.
1: 네, 맞습니다.
0: 예, 이 전화번호에 담긴 뜻이 있어요.
1: 네.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네. 전화번호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담으셨어요.
1: 네, 오늘 네. 이 산산공진단을 구입하시는 분한테 네. 제가 10개 열화를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에다 네, 네. 열화를 더 선물로 주신다는 네, 거죠? 네, 네.
1: 열화를 추가로 드리는 이유는 예, 예, 예.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공진단 효과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 때문에요. 열화를 제가 드리는 대신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한 알, 오전에 한 알, 오후에 한 알, 일주일만 드셔보십시오. 네. 일주일. 그런데 네. 일주일을 오전, 오후 이렇게 드셨는데도 내가 필요한 것도 좋아지지 않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기운이 난다고 했는데 에너지도 전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효과를 전혀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네.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은 제가 250불을 리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치명 발효 산삼 공진단입니다.
0: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네. 아, 참 그만큼 이제 자신하시고요. 또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해피투게더 유튜브 댓글창에 또 이런 말씀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셔서 치료받고 아, 네. 많이 좋아져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친정오빠가 허리를 다쳤다고 급하게 한번 가서 치료하고 지금은 일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라고 또 네. 감사의 댓글 주셨네요.
1: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네네네. 아, 참. 그리고 뭐 에너지가 넘친다. 네. 네. 출퇴근길에 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그렇죠.
0: 보통 한 네. 시간 반 트래픽 걸리면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네. 맨날 졸았었는데 보약 먹고 공진단 먹고 네. 졸음이 싹 가셨다. 그런 내용도 적어주셨네요. 어우, 원장님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예, 치료받고 좋아진 이런 몸이 좋아진 케이스들. 예,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몸이 좋아졌고 치료가 되면 굉장히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1: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예, 예. 라디오 코리아의 그 진행자 중에 한 분이 네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0: 라디오 서울이 아니고요.

0: 적어주셨어요. 효과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장해드린다라는 아주 진짜 이 치명산성 공진단에 푹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20알이 1200불인데 490불에 프로모션 해주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열알을 선물로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490불에 해드린다고 하네요. 선착순 세 분이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 여름 보약이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 바로 전화 로 주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3-335-8855입니다. 213-335-8855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가 좀안 좋으신 분들, 좀 소화기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1: 근데
0: 저도 좀 소화가 좀잘안 되는 편이거든요.
1: 네.
0: 예, 이럴
1: 근데
0: 때는 어떻게
1: 이제
0: 하는 게
1: 위장
0: 좋을까요?
1: 건강환이라고 있는데요.
0: 예.
1: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한방 소화제인갑다 그렇게
0: 네.
1: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보면은
0: 네.
1: 위 관련해서 자주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위가 쓰리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0: 네.
1: 모든 위장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는 한방 소화제라고 이름하지 않고 위장 건강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위장 건강은 드실수록 위장이 좀 좋아지십니다.
0: 아하.
1: 좋아지셔가지고 나중에는 위장을 안 드셔도 위장이
0: 네.
1: 좋을 정도까지 위장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0: 치료가 된다라는 건데요. 치료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1: 네, 그러면
0: 기능이
1: 나도
0: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오.
1: 근데 이제 이 위장 건강환을 2개월분 두통을 오늘
0: 네네.
1: 12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0: 네네네.
1: 그러면 두통을 구입하셨다가 한 통은 요제가 이제 안 좋으신 경우에요.
0: 네.
1: 한 통을 쭉 드시고서 나는 전혀 위장 쪽에 좋았던 효과가 전혀 못 봤다. 그러시면 그냥 가져오시면은 제가 100% 전부 다 리펀해
0: 와,
1: 드리겠습니다.
0: 아니 진짜 그러셔도 돼요?
1: 네.
0: 그 정도로
1: 제가
0: 자신하신다는
1: 이렇게
0: 말씀.
1: 자신한 이유는
0: 그렇죠, 그렇죠.
1: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효의 효능 때문에
0: 네.
1: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간이 또 피곤하면
1: 네.
0: 네, 진짜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1: 네.
0: 간에 좋은 거는 또 뭐가
1: 근데
0: 있을까요?
1: 이제 그 간이 이제 쪽그 일반적인 간의 기준보다는 우리가 이제 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주를 좀 드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술을 드시면서도 주말이라든가 뭐 이제 여행을 가셔서
0: 네.
1: 드시면서 항상 걱정하는 건아내 간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하세요.
0: 네.
1: 간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보호관환이 이건 당일부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0: 아하.
1: 일반 숙취 해소라든가 그 다음날 후유증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간을 또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헛개나무라는 거요.
0: 네.
1: 헛개나무라든가 헛개나무 열매 지부자라든가 그다음에 칡이라든가 인진쑥이라든가 민들레
0: 네.
1: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보관환인데요. 이거 역시 이건 일주일에 3일 술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
0: 네.
1: 한달 이상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요. 이한 통이 오늘 7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0: 네.
1: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한 며칠 드시고 이건 단 며칠 동안 드셔 보시고 효과 없으면 그냥 가져오시면은 100% 리펀해 드립니다.
0: 100% 리펀은 진짜 하기 힘든 건데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1: 네.
0: 자, 보관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간을 보호해주고 알코올 해독을 해주고 예, 이런 예, 보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개월분이 70불인데
1: 네.
0: 5분께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자, 보관환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병이라고 하잖아요. 어혈이 많으신 분,
1: 맞습니다.
0: 혈액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1: 지금
0: 있죠.
1: 보니까 우리 한인 중에 어떤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가장 사망률 1위가 보니까 바로 심장병이더라고요. 우리 LA에 이제 한인분 중에 그럼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걱정을 크게 하는 게 혹시 심장에 문제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두 번째 걱정하는 게 중풍입니다. 혹시 내가 중풍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이
0: 네.
1: 구심

0: 혈단인데요. 이 안에는 우리 한방 처방 중에 심장에 가장 좋은 처방이 있어요. 천왕보심단이라고.
1: 네.
0: 하늘천자 임금왕자입니다.
1: 와, 천왕?
0: 왕보심 천왕.
1: 천왕.
0: 네, 하늘천 임금왕자.
1: 임금왕자.
0: 그래서
1: 네.
0: 최고의 심장에 대한 관련된 보약 이 처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피를 맑게 하는 우리 칼의 재료
1: 네,
0: 강황 잘 아시잖아요.
1: 강황이요. 네.
0: 강황이라든가 단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또 역시 은행 잎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은행 잎 달인 물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심장 걱정을 하신다든가 중풍 걱정을 하신다든가 또 혈압약을 드시는데 혈압이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혈압이 이제 막그 보드라인에 있으신 분들
1: 네.
0: 드실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십니다.
1: 아, 구심청혈단이요.
0: 네, 그리고 이제 또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꾸준히 드실 경우에는 수치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가 있고요. 네,
1: 진짜요?
0: 그래서 이 구심청혈단 2개월분 두통을 오늘
1: 네.
0: 18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구심청혈단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저도 보더라인이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 먹어주면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고요?
0: 그건 단시간 내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1: 예, 서서히.
0: 근데 서서히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
1: 아, 2개월분 180불
0: 네.
1: 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모든 한약들이, 보약들이 진짜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발효한약으로 만든 연골환도 있다고요?
0: 연골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아우 이제 층계를 못 올라가요, 오래 못 걸어요, 왜 무릎이 아파요? 뭐 이제 무릎이 아프고 하면서 층계도 못 올라가고 오래 그러면은 저 힘들어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1: 너무
0: 손에
1: 많아요,
0: 관절이
1: 진짜.
0: 왔다든가 관절염에 오면은 퇴행성이 됐든 다른 일단 뼈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통증이 가장 우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연골화는 닭발을 한 9시간 동안 하나 그 고농축기에다가 고압력으로 달이는데요. 9시간 정도 달이면 뼈까지 다 녹아요. 그런 어르신들은 그다 알고 계세요. 닭발이 우리 뼈 건강이라든가 관절 건강에 좋다는 걸 아셔가지고 닭발을 직접 다려 드시는 분도 꽤
1: 집에서 해서
0: 계세요.
1: 드시는 분들,
0: 네, 많이
1: 예,
0: 계십니다. 그럼
1: 그렇군요.
0: 여기는 그 닭발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화 씨라든가 그다음에 보스웰리아,
1: 네.
0: 여러분들이 보스웰리아는 잘 아실 거예요. 한약재인데요.
1: 네.
0: 그래 연골의 통증을 없애면서 연골의 재생을 시키는 그런 효능이 크다 하는 한약재입니다.
1: 네.
0: 여기다가 이제 뼈에 좋은 콜세보라든가 우수라든가 속단 뭐 두충 여러 가지
1: 네.
0: 약재들이 있는데 이 약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연골환을 드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층계를 올라가는데도 무릎이 괜찮습니다.
1: 네.
0: 운동하느라고 좀 장시간 걸어도 그 통증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네.
0: 그래서 특히 또 무릎 아프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보험이 있으시는 분들은 LA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이제 침치료,
1: 네.
0: 그 온침 치료
1: 온침
0: 하셨을
1: 치료.
0: 경우에는 당일부로 그 아프신 통증이
1: 네.
0: 치료 후에는 좋아진 결과를 당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2개월분 250불에
1: 네.
0: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0: 네.
1: 이런 보약 같은 거, 한약도 보험 돼요?
0: OTC
1: 안
0: 카드가
1: 되죠?
0: 지금 하신 모든
1: OTC 카드로
0: 제품이
1: 다 돼요?
0: OTC 카드로 다 가능하십니다.
1: 참 너무 좋네요. OTC 카드로 된다고 하니까
0: 네.
1: 다행입니다.
0: 네.
1: 네, 발효한약으로 받는 연골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뼈 관련 질환이나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이거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방광환도 있잖아요. 비뇨기과 질환에 예,
0: 맞습니다.
1: 탁월한 효과가 있는
0: 왜냐면은
1: 제품.
0: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1: 네.
0: 보면은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신다든가
1: 예.
0: 여자분들 방광염이 잘 걸리신다 아니면
1: 네.
0: 요실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소변에 문제 있으신 분들 이 방광환은 우리 이제 그 신장에 좋은 약제하고 네. 소변을 빨리 잘 빼주는 이수 소중한다고 그러죠. 그런 약제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소팔메토란 약제가 같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거 역시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방광 질환이 있으신 분들, 요실금이라든가 우리 여성분들 많잖아요.
0: 네.
1: 방광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침치료나 뜸치료 안 받아도 이 약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0: 효과를 보시는데요.
1: 네.
0: 그 중에 이제 이걸 드시면서 침치료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효과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효과를 보신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 네,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0: 한방 천연연고 자운고라는 게 있는데요.
1: 이것도 소문이 자자해요.
0: 모든 피부 질환에 우리가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다음에 뭐 저 습진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종기가 나서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벌레라든가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니까 가려움증이 즉시 멈췄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자운고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효능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30불 50불 저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0: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구글에서 경산한의원 검색하시면은 나머지 제품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산한의원의 류재구 원장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 경산한의원 위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30 웨스트 올림픽 블루워드 202호입니다.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213-505-6747.
0: 네.
1: 맞나요? 아니죠?
0: 네. 그것도 됩니다.
1: 아, 이것도 되고요.
0: 네.
1: 또 213-335-8855, 213-335-8855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자, 오늘은 스튜디오도 좀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운 편이네요.

아, 참, 아, 스티비 원더 노래는 들을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네, 들어봤습니다. 자, 아직도 MP3 파일, 이 VOX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한 음악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조금 오늘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너가 이제 그 코드 없이 그냥 백뮤직 없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낮 최고 기온이 86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A 대기질 지수가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어서 야외 활동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외출할 때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모자, 선글라스 예,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부 보호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눈 보호도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예, 저녁 8시 3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새벽 5시 55분입니다. 그리고 좀 생활정보 뉴스 브리핑의 주요 경제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7월 17일 예, 금융시장 예, 보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그 달러당 1487원 30전 기록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금값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예, 금선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3,970달러 79센트 선에서 소폭 하락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고평가 우려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개장 직후 1% 이상 큰 폭으로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가스값 AAA 기준입니다. 지정학적 긴장 구조로 유가가 반등하면서 LA 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레귤러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오른 갤런당 5달러 47센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5달러 39센트 그리고 밸리 지역은 5달러 40센트 내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코나 샘스 클럽 같은 회원제 매장의 주유소를 이용하시면 일반 주유소보다 갤런당 50에서 70센트 정도 저렴하게 주유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일반 주유소 중에서는 가솔린 앱을 통해서 가스버디 등 이 앱을 통해서 그 주변에 가장 저렴한 그 브랜드 주유소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예, 저도 설치를 해보고 가장 좀 가격이 착한 곳으로 가서 일부러 주유하는 편입니다. 기름 넣는 편이에요. 예, 알뜰하게 챙겨야죠.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시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어떤 곡을 띄워 드릴까요? 오, 이 노래 예,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던 곡이죠. 자,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입니다.

0: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소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상처는 깃털처럼 이라는 그런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걸 멈추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더 연연해 하는 걸까요? 그 시간 낭비잖아요. 예. 얼굴만 아는 직장 동료가 당신에 대해서 험담했을지라도 당신을 속속들이 아는 오랜 친구가 지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불친절로 응대했을지라도 언제나 곁에서 당신의 기분을 배려하는 그런 친구가 있고 경쟁자나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능력을 시기하거나 평가하고 길을 꺾을지라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 여기에 포커스 집중해서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는 결코 같은 무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처를 받았다면 깃털처럼 날려버리고 가슴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진애스 통계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이승환입니다. 너를 향한 마음.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들어봤습니다. 네, 통계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아, 로라제이님도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 감동입니다. 감사해요. 선미씨 안녕하세요. 해비투게더 들으면 더위가 여름아 어딨냐 하면서 더위가 도망갑니다. 적어주셨고요. 예, 쿠키모치님, 뭐 소피아님, 디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우리 통계님께서는 신청곡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저님도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피아님, 예, 오프닝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별 상관없는 사람이 주는 상처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 뒷꼭지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연연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도 마세요. 잠 못 잔다고 하셨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잠을 못 자요? 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신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생각해주고 보듬어주고 토닥토닥여주고 그런 사람들 마음에 포커스하다 보면 훨씬 더 그런 곳에서부터 상처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나에게 변함없이 곁에서 응원해주고 사랑을 주는 그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이야, 진짜 명언입니다. 우리 소피아님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적어주시는 글을 읽어보면 정말 마음에 쏙쏙 박히는 말씀만 이렇게 적어주시거든요. 아우,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저도 가슴에 새길게요. 고맙습니다. 대부분 상처 주는 사람은 질투나 열등감 때문일 거예요. 아니, 심리학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 정말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그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여러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디오서울1650.com입니다.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도 나 안 들어가 봤어, 몰라서 안 들어가 봤어 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서울1650.com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시면 자, 뭐가 나오나요? 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엄청나게 화려하죠, 홈페이지가. 예, 거기에 라디오 코너에서 프로그램들이 쫙 올라가 있습니다. 썸네일 다 하나하나 뭐 클릭하셔도 되겠지만 해피 투게더,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예, 이 카카오톡 참여 채팅방 누르시는 그 노란 색깔에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옛날에는 제일 밑에 있어도 눈에 안 띄었었는데 이번에 좀 바꿔주신 것 같아요. 예, 컴퓨터 박사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제일 위에 카카오톡 참여하기, 예,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와,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방에 30명이 찼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자축합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해피님들. 예,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계시네요. 자, 30명이 왜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이 나가거든요. 선물. 예, 선물이 나가요. 온달 식사권이 나갑니다. 예, 랜덤으로 이제 추첨해서 몇 분에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가능하면 많은 분들께 좀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예, 식사권이 나갑니다. 예, 예, 온달 그 선물권이 나가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50명 또 100명까지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많이 주변에 좀 홍보해 주셔서 해피투게더 친구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볼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1250만 불, 1250만 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3782-8600, 3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 세계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라크마 피라모리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에 음악 팬들의 기대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윤인상 지휘자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매년마다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지금 올해가 이제 15회째가 됐습니다.
0: 아, 그렇죠. 이번 공연의 주제가 그 Friendship and Harmony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Friendship, Harmony.
1: 네, 오, 저희 라크마가 특별한... 지난 15년 네. 동안 네. 주로 했던 주제가 이번에 하는 Friendship and Harmony 네. 아니면 Peace Concert 아. 아니면은 또 그 Spirit of Korea. 아. 한국의 어를 알리는 요 세 가지가 메인 주제였는데요.
0: 네네.
1: 그동안에 Friendship and Harmony는 올해로서 7번째 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동안에 주위시 커뮤니티나 또 대만 커뮤니티, 아프로아메리칸, 또 트루키에
0: 네.
1: 또 우크레인 뭐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했었었는데요.
0: 네.
1: 이번에 이제 필리핀 그룹하고 아~ 같이 Friendship and Harmony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필리핀하고 하는군요.
1: 네네.
0: 전쟁과 갈등 분열이 많은 요즘 시대에 특히 와닿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휘자님.
1: 예. 금방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예. 올해는 유난히 그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0: 맞습니다.
1: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Friendship and Harmony라는 주제가 있지만 소주제로
0: 네.
1: Prayer. For peace라는 평화를
0: 기도?
1: 위한 기도를
0: 예.
1: 한다라는 그런
0: 네네.
1: 것을 가지고
0: 네네.
1: 프로그램 자체가 전반부도 그렇고 후반부도 그렇고 도나 노비스 파첨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라는
0: 네.
1: 그런 주제들이 음악에서 다 이렇게 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아하, 네네. 그렇군요.
1: 네네.
0: 우정과 화합이라는 그런 하모니라는 주제를 이제 음악에 어떻게 담으셨는지
1: 네.
0: 굉장히 기대가 돼요.
1: 네. 이제 예. 그렇게 기대가 되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0: 네네.
1: 전반부에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하면은 이제
0: 네네.
1: 폴란드가 러시아의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신음하면서 표현 못하는 그런 소리로 크게 소리 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0: 네네.
1: 자유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핀란디아 시작서부터 그거였고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음악을 시작하면서 그게 나타났고
0: 네.
1: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이번에 초청한 우리 필리핀 랄로라는 그룹하고 필하모니카라는 두 그룹이 같이 하게 되는데요.
0: 네네.
1: 그들이 이제 그들의 전통 음악이 평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한 15분 동안 연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그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멜로디를 하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0: 네.
1: 다다다디 다다디 섬지박이.
0: 섬지박이.
1: 그죠?
0: 아,
1: 예. 그거 하면은 그냥 전율을 느끼게 돼요. 네네.
0: 예.
1: 예. 이게 1950년대
0: 멍멍해지니.
1: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0: 예, 예,
1: 그것을 우리 백낙금 우리 작곡가님 여기에서
0: 네네.
1: 멋있게 또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일부 종결이 모차르트의 그 변주곡이에요.
0: 네.
1: 도나 노비스 파첨. 예. 그것을 또 어레인지를 해서
0: 네.
1: 멋있게 1부를 마무리하면서 평화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0: 네.
1: 2부에서
0: 네.
1: 바로 이제 베토벤의 걸작 중에 걸작이죠.
0: 네.
1: 베토벤의 최후의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베토벤의 미사 솔렘니스라는 근데 여기에서 평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0: 예, 예.
1: 조금 말씀하시면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갈망이
0: 네.
1: 이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엄청 컸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역시 클래식의 조예가 깊으셔서 배울 게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 교수님 그냥 자주 모시고 싶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향과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지휘봉을 네. 잡으시지 않습니까?
1: 네네.
0: 뭐 매년 그렇게 하시지만 네. 이곳의 그 음향적인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거를 예, 살려서 특별히 신경 쓰이신 그런 신경 쓰신 포인트라고 예. 할까요?
1: 네.
0: 뭐 연출적인 뭐 포인트가 네. 있다면 좀 소개해
1: 예.
0: 주세요.
1: 예, 뭐 그만 아시다시피 이제 360도의 예. 모든 오디언스들이 다 보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주시해서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 특별한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 음악에 아까 소개했던 도나우스 바첼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핀란디아라든가 네. 또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이 베토벤의 미사 솔렘니스라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메시지가 네. 내 지휘봉 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전달되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뭐 여기는 이 공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것은 특별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0: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이제 공연을 보다 보면 진짜 그 음향 시설이 기가 막히잖아요.
1: 그렇죠.
0: 음향이
1: 네.
0: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네.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공연하시는 네. 그 지휘자님도 그렇지만 네. 모든 음악을 하시는 그런 분들과 우리 관객이 하나가 된다고나 할까요?
1: 그렇죠.
0: 그대로 그냥 흡인력이 있다고
1: 그렇죠.
0: 그냥 스펀지처럼 그대로 그냥 스며드는 것 같은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 있죠. 숨길 수 없는 하나의 조그만
0: 것까지.
1: 소리도 숨길 수 없는
0: 맞아요.
1: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완벽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0: 네.
1: 세상의 음악이 세상의 일들이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0: 네.
1: 대가들의 연주를 들어봐도
0: 아하.
1: 어디 부분에서는 분명히 미스가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번 곡들을
0: 그렇죠.
1: 하면서도
0: 네.
1: 저 여러 것들을 참고하는데 정말 세계적인 연주단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서 소리가 나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마인드 자체는 완벽을 추구해야죠. 완벽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아나운서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0: 네.
1: 명소 조그마한 소리까지도 튀어나오는 아주 섬세한 곳에서
0: 네.
1: 정말 완벽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0: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디즈니 홀의 무대는 진짜 관객의 오케스트라를 그런 360도 둘러싸는 구조기 때문에
1: 네.
0: 연주자와 관객의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1: 네네.
0: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0: 예, 오랜 시간 라쿠마 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1: 네네.
0: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1: 무슨 말?
0: 뭐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1: 네,
0: 공연도 뭐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프렌시 밴 하모니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이 단원들과의 호흡을 맞추실 때.
1: 네.
0: 평소보다 특히 강조하셨던 음악적인 해석이랄까요?
1: 네.
0: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디즈니홀에서 한 15년 하고 연주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1: 다양한 곡, 많은 곡들을 연주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번에 연주하는 베토벤의 미사 솔렘니스는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합창의 메이저 음악 중에
0: 네.
1: 가장 어려운 곡. 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모든 음악인들이
0: 네.
1: 이 작곡을 한 이후에 이 작곡이 1823년에 이제 초연이 된 건데요.
0: 네, 네,
1: 그
0: 네.
1: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것 이상으로 어려운 합창 메이저 작품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0: 네.
1: 까다롭습니다.
0: 그렇군요.
1: 리듬적인 면도 그렇고 노트 음정도 그렇고
0: 네.
1: 이 솔로이스트들은 솔로이스트를 나름대로
0: 네.
1: 코럴은 코럴 나름대로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나름대로 이분
0: 네.
1: 컨닥터는 컨닥터 나름대로
0: 네.
1: 정말 가장 어려운 곡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스스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는 아직은 지금 안 하고 있고
0: 네.
1: 그렇지만은 코럴 단원들하고 하면서 벌써 한 2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매 순간 그 집중 그 두 시간 반에 반 동안 집중해서 그 음악에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노력이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했었습니다.
0: 네.
1: 근데 저희 그룹들은 그 한 12개 나라의 에스토닉 그룹, 디퍼런 에스토닉 그룹들로 다민족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들이 서로 다르지만 당연히 영어 하나로 가지고 통일돼서 하긴 하지만 네네네. 문화와 정서가 너무 다른
0: 다른데.
1: 그런 예. 그룹들이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음악으로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 그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히 환희를 느끼고 그렇게 되죠.
0: 음악이기 네.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네. 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 커뮤니티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더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하모니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미 프렌쉽 앤 하모니가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 하모니를 연출하시고 그 지휘봉에 따라서 다 오케스트라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게 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네.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1: 예.
0: 이 세상도 정말 전쟁과 정말 너무나도 힘든 분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지구촌이 음악처럼 하모니를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 예.
0: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기대 삼아서
0: 네.
1: 8월 8일 날 디즈니홀에서 네. 2시간 연주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아, 정말 우리는 이제는 하나로 통합합시다.
0: 네.
1: 전쟁을 이제 그만합시다.
0: 네,
1: 우리 아, 서로 다 사랑과 우정으로 네. 옛날에 19세기에 그 계몽 사상이 이제 대두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늘 아래 모두 평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0: 네.
1: 하늘 아래서
0: 네.
1: 모두 다 평화하고 같이 우정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눕시다. 그게 계몽 정신이었고 사실 어찌 생각하면 미국의 독립 정신이 그것 아니었겠어요.
0: 그렇죠.
1: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0: 네.
1: 이번에 연주에 임하고 싶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지휘자님. 도난 오브 스파츄미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그런 메시지 아까 좀 전에
1: 네네.
0: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8월 8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며칠 안 남았어요. 8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공연이 있어요.
1: 맞습니다.
0: 아, 여기는 가도 가도 좋아요. 이곳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클래식 연주 이번에는 또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그리고
1: 네.
0: 의미가 깊은
1: 네.
0: 그런 공연이니까요.
1: 네.
0: 자, 8월 8일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7시에
1: 네.
0: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공연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맞습니다.
0: 저도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네네.
0: 이번 공연에는 뭐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또 특별 합창단과의 호흡도
1: 네.
0: 예, 굉장히 기대가 돼요.
1: 그렇죠.
0: 네.
1: 예, 합창단은 또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2개 디퍼런 에스토닉 그룹들이
0: 네.
1: 하다 보니까
0: 네.
1: 한 100명이 좀 넘는 그런
0: 와,
1: 인원이죠.
0: 예, 100명이 넘어요?
1: 예, 100명이 좀 넘습니다.
0: 와,
1: 예,
0: 그 1, 2부 다 그렇습니까?
1: 1부는
0: 네.
1: 그 필리핀 그룹이 좀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0: 네.
1: 우리가 2부에 하는 도난 오브 스파첸과
0: 네.
1: 제가 하는 그 섬집아기도
0: 네.
1: 우리 그 100여 명이 같이 할 겁니다.
0: 와.
1: 네, 네. 예, 와. 아마 예. 그래서
0: 한 곡으로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0: 섬집아기 들으면서
1: 그렇죠.
0: 막 눈시울
1: 예.
0: 적실 수도 있어요.
1: 글쎄 말이에요. 우리
0: 네.
1: 이제 섬집아기에 대한 스토리를 배운 단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길게 얘기는 못하고 이제 그 우리가 소통하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했었었죠.
0: 네.
1: 그 가슴을 절미게 해요. 그,
0: 그렇죠.
1: 그 내용 자체가.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참 근데 그게 벌써 유럽 지역 이런 데서는 많은 분들이
0: 네.
1: 그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곡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0: 독일 합창단이 부르는 그 섬집아기가 있더라고요.
1: 제가 네, 보셨네요. 네,
0: 유튜브에서
1: 네, 네.
0: 이제
1: 네.
0: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이제 서치를 해봤죠.
1: 네.
0: 그랬더니 딱 뜨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1: 맞아요.
0: 예.
1: 우리 이번에 한번 와보셔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0: 네.
1: 특히나 이제 이 프로그램 중에서 공연 네. 중에서 지휘자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길을 좀 쫑긋 세우고 들어달라 이렇게 권하고 싶은 그런 네. 포인트가 있으시다면요. 네.
0: 뭐 다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부에 도나우 노비스 파첨 아 참 네. 우리 미사 솔렘니스예요. 베토벤의 미사 아, 솔렘니스 이것은 네. 죄송합니다. 네, 조금 네. 긴 곡입니다. 아. 거기에
1: 네. 미사 솔레메스
0: 네. 예. 솔렘니스 예. 예. 우리 노 페인 노 게인 있죠. 아. 어떤 투자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하.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 오실 오디언스 분들이 네. 이것이 정말 값비싸고 정말 가슴을 저미게 하는 가슴에 닿게 하는 그런 음악으로 나는 감상을 하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은
1: 네.
0: 그만큼 오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투자를 해야 하냐면은 과연 이게 무슨 곡일까
1: 네.
0: 하고 요즘은 얼마나 그 예,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1: 그쵸.
0: 정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0: 오시기 전에 미사 솔렘니스가 어떤 곡일까 하고 설치를 해서 한번 보시고 오세요.
1: 아.
0: 만약에
1: 네.
0: 그것을 보시지 않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시면은요.
1: 네.
0: 그날 바로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 네.
0: 조금만이라도 보고 오시면은
1: 예.
0: 보시면은요. 그 순간순간이 감동입니다.
1: 아,
0: 예를 들어서
1: 네.
0: 아, 이제 미사 솔렘니스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뉴스데이라는 그 하나의 마지막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토벤이 베토벤을 생각하면은 베토벤은 생애 전생애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었어요. 57년생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귀한 음악이 나왔는데 베토벤 자신이 내가 이 아뉴스데이를 쓰면서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고통의 세계를 다 풀어버릴 수 있었었다.
1: 아하.
0: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됐다. 이 아뉴스데이를 쓰면서요.
1: 네.
0: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널 피스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널 피스
1: 네.
0: 그리고 external peace까지도 내가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하. 하면서 하는 거예요. internal peace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었듯이 베토벤의 그 54년의 생애 동안 53년의 생애 동안 그 내면에 쌓여지는 많은 괴로운 고통적인 요소들이 음악 선율을 통해서 다 표현해내면서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1: 아하.
0: 그 이후에
1: 네네네.
0: external peace라는 것은 바로 베토벤 시대에도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1810년 1800년 1800후반 1807년 정도 1815년 사이에 전쟁 나폴레옹이 그냥 러시아 영국
1: 네네네. 오 그런데요.
0: 대단한 전쟁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베토벤 요 시대 1810년 요 시대에는 자기가 비엔에서 하는 그 거기에서 주위에 그냥 쾅쾅 전쟁 소리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웠죠.
1: 고통이었죠.
0: 그렇지만 네. 이 베토벤은 원래 나폴레옹을 참 존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포니 3, 3번 같은 경우 에로이카 영웅 교향곡이라고 하잖아요.
1: 그는
0: 이 나폴레옹을 칭송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막 전쟁을 막 일으키면서 막 광기를 부리니까
1: 네.
0: 제발
1: 잠잠아.
0: 예, 이 땅에 피스.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1: 네.
0: 그러면서 네. 그 Dona Nobis Pacem을 외치는데 후반부에는요 막 그냥 샤우팅을 합니다.
1: 그렇구나.
0: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1: 아.
0: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분명히 연주될 터인데
1: 네,
0: 그
1: 네,
0: 내면의
1: 네.
0: 소리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해가지고 오시면은
1: 네.
0: 예, 그것을 그냥 그 현장에서 바로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런데 도나 노비스 파첨이라는 곡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도나 노비스 파첨 이제 예, 다 이제 이 미사 장르의 아뉴스데이의 제일 후반부에 나오는 도나 노비스 파첨 도나 도나 노비스 파첨 기토리스 베카타 문디 도나미스 파첨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거기에 후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우리에게 땅에 평화를 알려주시옵소서라는 그 내용이면서 종결을 하는

0: 그런 네. 부분이죠. 네. 오,
1: 감동인데요. 막 가슴이 울렁거리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 이 미사 솔레미스 요기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고 그렇죠.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들으면 훨씬 더 감동이 배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1: 아, 베토벤의 미사 솔레미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 내면의 세계를 이해해야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감동이 배가 되고
0: 그렇죠.
1: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라크마 음악을 통해 이제 이런 사회적 치유와 소통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어요.
0: 네네.
1: 특히 뭐 윤임상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 그 8월 8일 공연이 끝난 후에 또 라크마의 또 비전이 또 궁금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0: 큰 미션이 있습니다. 사실은
1: 아,
0: 세대가 이제는 더 많이 개인화가 돼요. 사람들과의 만남, 소통이 점점 더 끊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팽배해져 왔는데 오늘날처럼 그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1: 네.
0: AI라는 것과 또 이런 것들이 친구와의 관계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 네.
0: 저희의 미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모으고
1: 네.
0: 다민족들이 함께 모아서
1: 네.
0: 함께 게덜링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이 비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까지 프렌치 밴드 하모니를 해서 한 7개 디프런 나라들과 함께 했는데요.
1: 네.
0: 계속적으로 더 다른 나라 앞으로 이태리와도 이태리 민족과도 함께 할 것이고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할 것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단체 미션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다라는 We are people helping people through music이라는 슬로건이었는데요. 그것에 연결해서 사람을 돕는다라는 얘기는 우리 게더링,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1: 아하.
0: 모든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1: 네.
0: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1: 멋진
0: 미쳐야 한다라고 네. 그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1: 아, 감사합니다. 자, 이 티켓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브로셔 뒤에 보니까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어드레스가 lakmainfo@gmail.com입니다. lakmainfo@gmail.com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213-924-7563입니다.
0: 맞습니다.
1: 공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3-924-75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의자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아, 디즈니 콘서트홀에 울려 퍼질 우정과 그런
0: 화합.
1: 네. 이 화합의 멜로디가 벌써부터 제 귓가에는 막 맴도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초대해 주시는 그런 또 이제 공연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말씀
1: 네. 초대 말씀 해주시면서
0: 초대
1: 마무리할게요.
0: 말씀, 네. 네. 지금까지 경청하신 분들은 흐름을 아실 것입니다.
1: 네.
0: 한마디로 꼭 오십시오.
1: 네.
0: 그러셔 오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1: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멋진 음악 이야기 감사합니다.
0: 많이 바쁘신데 또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5: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8: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9: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할게요. 오, 유튜브 댓글창에 아재 개그 올라와 있네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사랑입니다라는 멋진 글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누룽지를 생활용으로 하면 바비 브라운. 맞네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은 이유? 터널이 없어서.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아, 웃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노래가 좋네요. 안재욱이 불러준 친구였습니다. 자, 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이에요. 한국 날짜로는 어제가 제헌절이었네요.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첫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7월 17일. 7월 17일은 과거 조선 왕조의 건국일과 같은 날짜로 역사를 계승하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국가 탄생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맞춘 날짜라고 합니다. 주 5일제 도입에 따라 이 근로일수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됐지만 2026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여전히 5대 국경일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와서 달력을 보면 바로 7월 17일이 보이죠. 뭐 여러분들 어렸을 적의 기억 속에 7월 17일은 학교에 가지 않고 늦잠을 자도 되는 그런 정말 꿀잠 잘 수 있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가족과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 창틀에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달고 하루 종일 여유롭게 수박을 썰어 먹으면서 시원하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추억도 선명합니다. 이날이 가진 묵직한 의미마저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키워드 제헌절 뜻과 그 유래 그리고 대한민국 첫 헌법 탄생 뒤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역사적인 이야기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핵심 주제인 제헌절 뜻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한자어로 지을 제, 법헌, 마디절 이렇게 사용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네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걸 축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국가의 기틀을 다진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을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법 중의 법인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왕이나 일제 치하의 부당한 권력이 아닌 국민이 비로소 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이 뼈대를 갖추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제헌절 뜻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근본을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호기심이 좀 생길 거예요. 왜 하필 많은 날짜 중에서 7월 17일이었을까? 헌법 초안을 다 만들고 나서 달력을 보니 우연히 그날이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고 상징적인 역사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 건국일과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 사실 이 1948년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당시 이 국회 내에서의 헌법 통과는 7월 12일에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과 그 제헌위원들은 헌법 공포일을 며칠 미루어서 굳이 7월 17일로 맞추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1392년 음력 7월 17일이 조선 왕조의 건국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인 조선의 건국을 개성하는 동시에 이제는 왕조 시대의 완전한 종식을 고하고 온전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국가의 탄생을 알리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역사적인 기획이자 상징이었던 셈이죠. 제헌절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이 아니면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단 40여일 만에 완성된 기적의 법전, 대한민국의 뼈대가 된 이 첫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놀랍게도 단 40여일에 불과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유진호 박사 등 당대의 뛰어난 법학자들이 밤낮을 지새우며 뼈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생국가로서 하루빨리 온전한 정부를 수립하고 또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낸 선조들의 땀방울과 애국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헌절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헐리우드홀, Forever Summer.
3: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5: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원오에잇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원오에잇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리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4: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자, 정말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오후 3시입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1650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나른하고 일주일의 끝자락. 하지만 태양이 이글이글 불타듯이 찾아온 금요일, 불금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번 주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5시까지 오늘, 아니 이번 주를 좀 잘 마무리하고, 물론 뭐 5시 지나면 해가 져서 시원하긴 하죠.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나누는 몇 잔의 음악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들과 함께 기분 나게 하는 그런 시간. 자, 일단 출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0: 네.
1: 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보통 제가 금요일날 아주 신명나는 노래로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대는데 오늘은 아주 차분하게 제가 방송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제 제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멋진 남자분과 아주 멋진 여자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파품현준 씨는 저하고 한 몇 개월 전에 아주 멋지게 인터뷰하시고 오늘은 아주 또 머리 색깔이 이쁘게 바뀌셔서 오셨어요. 또 우리 또 콤비죠. 우리 박애리님 쑥대머리 첫 곡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 그들의 음악 인생에 대해서 요모조모 제가 궁금한 점을 여러분 대신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여러분들의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H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네. 박예리 시다용 이러고 나오셨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파핀현준 지금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리 알청 씨도 들어오시고 순철님 들어오셨네요. 잘 들었어요. 쑥대머리 감사합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고 빨리 모시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 소설 투왕 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 소설 투왕 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금요일 순서 1부 여러분 뭐 화면에 보시겠지만 자 이제 모시겠습니다. 우리 파핀 현준 씨 또 박예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핀 현준.
2: 네 박예리입니다.
0: 아이고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H님이 박예리 씨는 오늘 머리 내리니 소녀 같아요. 두 분이 아주 좋아 보이신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현준 씨는 못 보는 동안에 머리 색깔이 또 멋있어지셨어요?
1: 아 네 이 머리 오늘 막 지금 하고 왔습니다. LA에서 지금 막 머리를 마치고.
0: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면 머리를 탈색을 해야 된다고.
1: 네. 맞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0: 아 저도 뭐 해보진 않았지만.
1: 네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고민은 많이 해봤어요. 아 근데 저는 지금 하면 주책이 돼요. 그러셨구나. 네. 저는 사실 우리 박예리님은 네. 화면으로만 뵀다가 네. 그리고 항상 머리를 이렇게
1: 쪽지고
2: 네.
0: 쪽지고 있다가 푸른 모습을 보니까 전혀 모습이 다르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뵐 때는
1: 저도 좋습니다. 저는 예. 쪽진 모습도 이쁘고 푸른 모습도 이쁘고
0: 아 그럼요. 네. 얼마나 다 이쁘죠? 아름다우시겠어요. 네. 아 자. 아, 이 LA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뭐 며칠 안 다셨지만.
2: 네, 예전에 헐리우드볼 공연 때 오고,
0: 아~
2: 네, 한 그 다음에 이듬해 한인 그 축제 때 오고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0: 헐리우드볼 공연이면 아마 저희 한국일보 주최하는
2: 네,
0: 헐리우드볼 행사였을 거예요. 네. 지금은 안 하지만.
2: 네. 네.
0: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1: 저는 미국에 자주 왔는데 네. 박예리 씨는 이제 자주 안 왔죠.
2: 아,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자, 뭐 여러 가지 너무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음악인과 뭐 예능인이 만났잖아요.
2: 네.
0: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두 분이?
1: 저희는 공연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0: 아.
1: 공연 설명 좀 해 주시죠.
0: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 제가 국립극장의 국립창극단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0: 네네네.
2: 그러니까 제가 주연 배우로 활동하는 동안에 연출 선생님께서 저한테 와 박예리 선생님, 제가 이번 공연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을 섭외를 했다. 근데 그게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네네. 올리게 된 뛰다 튀다 타다라는 작품이었어요.
0: 네네.
2: 근데 정말 특별한 분을 예, 특별 게스트로 모신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파핀현준 씨였어요.
0: 근데 사실 창극단하고 파핀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1: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요.
0: 네, 근데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셨어요?
1: 네. 황병기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그 공연이
2: 국악관현악단 네. 공연이었어요.
1: 네,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조금 젊은 친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
0: 예.
1: 당시 이제 제가 엄청 핫 아이콘으로
2: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셨어요.
0: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럼 자 그럼 공연을 하셨는데 공연하시면서 그럼 뭔가 좀 그 핑크빛 기류가 돌았나요?
2: 아니요.
0: 어떻게 됐나요?
2: 공연할 때는 정말 열심히 공연만 했는데요.
0: 네네.
2: 그때 제가 파핀현준 씨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0: 어떤 부분에 감동?
2: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같이 국립극장에서 연습을 했는데요.
0: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2: 작품을 올릴 때는 항상 한두 달 정도 네네네. 정교한 연습을 하게 네네네. 되는데 매번 연습 때마다 공연 이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만의 그런 성실함, 부지런함 그리고 또 춤이 분명히 현대적인 춤 사위로 춤을 추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플 만큼 제 주변 분들은 그래서
0: 네.
2: 파핀현준 씨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살풀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그래서 춤에도 매료되고 또 임하는 어떤 그 매사에 열심히 그런 모습에도 매료되고 그래서 동생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0: 그러셨구나.
1: 네.
0: 근데 사실 그 파핀이라는 그 장르가 우리나라 뭐 창극이 됐건 국악 쪽으로는 물론 뭐 몇몇 분들도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국악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수철 씨 같은 경우는
2: 네.
0: 평생을 국악 쪽으로
1: 그렇죠.
0: 이렇게 우리나라화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음악도 아니고 이 춤으로 연결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드셨어요?
1: 저는 제가 춤을 추고 있는 이 스틸댄스 중에 파핑이라는 춤이
0: 네.
1: 어떤 음악이든지 어떤 리듬이든지 또 어떠한 무대든지 가능하다. 이 콜라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걸 가능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네네네.
1: 뭐 예술가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말처럼.
0: 그럼요. 물론이죠.
1: 예, 좋은 예술가는 어떠한 예술적인 범위도 허용을 해야 되고
0: 네네.
1: 그리고 예술의 그 바운더리를 넘는 아트 비욘드 바운더리라고 예, 그 제 갖고 있는 경계를 허무는 거죠. 아. 그게 저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적 철학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잠깐 조사해 보니까 우리 박예리님도 춤이 보통이 아니시라고. 아,
1: 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 제자들이 있는데.
0: 아, 예.
1: 예, 그 제자들 중에 단연 으뜸의 애제자는 박예리 씨죠.
0: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박예리님은 어떤 춤이 전공이세요? 아니면
1: 문워크가 전공입니다.
0: 네,
1: 문워크요.
0: 어, 문워크요? 야,
2: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네네. 좋은 스승님 덕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율동처럼 배워가고 있습니다.
0: 아니 제가 잠깐 조사해보니까 무슨 댄스 대회도 나가셔서 아. 1등 하셨다고 뭐 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1: 그건 이제 그 저희가 댄스 스포츠를 예, 예.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0: 아.
1: 예,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 부부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0: 네네네. 예.
1: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0: 네.
1: 영상을 보시면 박예리 씨 춤 실력뿐만 아니라 그 눈빛, 강렬한 눈빛과
0: 예, 예, 예. 예.
1: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뭐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관심 깊게 봐서 그러지만 아 제가 가장 많이 무대 두 분의 무대를 본 건 불후의 명곡이에요.
1: 네네.
0: 근데 고맙게도 불후의 명곡에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노래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2: 네.
0: 누구나 다 아는 노래.
1: 네.
0: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잘 모르는 노래를 하면 감동이 조금 덜해요.
1: 그렇죠.
0: 근데 잘하는 노래를 하면 되는데. 그 저는 아까 눈빛 얘기했는데 우리 박예리 씨가 그 노래를 하늘을 멍하니 보면서 부르실 때 그 네. 주변을 이렇게 맴도시면서 우리 현준 씨는 눈보다는 이 손끝으로
1: 아,
0: 이 네.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걸 저는 그렇게 봤어요.
1: 네네네.
0: 그 눈빛과 손끝이 어느 순간에 쓱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그런 부분도 연습을 하세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1: 뭐 따로 연습한다기보다도 부부에서 네. 아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0: 아 마음으로 전할 수도
2: 네.
0: 있고
2: 예.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아니었다면
0: 네네.
2: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고
0: 아, 그렇죠.
2: 뭐
0: 예,
2: 미팅을
0: 예.
2: 하고 교류하고 네. 그럴 텐데
0: 그랬겠죠.
2: 저희는 자려고 누웠다가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
0: 아,
2: 이야기하고
0: 아.
2: 또 같이 어디 이동하다가도 이야기하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서로 음악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0: 아.
2: 그 일상 중에 대화를 참 많이 나누는데요.
0: 네.
2: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무대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도
0: 네네네.
2: 나중에 우리 불후의 명곡에 나가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현준 씨가 굉장히 아이디어 뱅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무대를 연출해보고 싶다. 그런데 무대에서는 또 진정성을 가득 담아서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데 그런
0: 네네네.
2: 부분들을 관객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불후의 명곡 나오면 중간중간에 박수가 터지는데
1: 네.
0: 두 분 공연은 끝까지 조용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2: 네.
0: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 물론 뭐 불후의 명곡 자체가 보통 노래보다 조금 긴 시간을 연출을 하지만
1: 네.
0: 특히나 중간 부분에 항상 춤사위를 보여주시고 사실 유행가의 팝핀을 손을 해서 춤을 춘다라는 거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그래서 그 음악을 편곡을 할 때
0: 네.
1: 함께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그 안에 넣어보고 또 어떨 때는 다 만들었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싹 다 다시 다시 만들어보고
2: 네.
0: 그렇구나. 자 정부 수반 선 선출 선거 출마 참 아이디 이름이 멋있네. 반갑다고. 아이디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정부 수반 선 출신 선거 출마.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보통 레퍼토리를 결정할 때 고민을 하는데
1: 네.
0: 주로 우리 현준 씨가 이런 노래 하면 어때라고 레퍼토리를 잡나요? 아니면 우리 박예리 씨가 내가 이 노래 부를 텐데 춤이 어떨까 이렇게 되는 편인가요?
1: 이 무대에서 연출적인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요.
0: 네.
1: 그 솔직히 어떤 편 그 곡에 대한 곡명을 정해주는 건
0: 네.
1: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우리 부부한테 이런 곡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스펙트럼이 아무래도 넓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춤을 추고 여기는 소리를 하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방송국도 일반 가수들이 조금 소화하기 힘든 노래들.
0: 예, 예,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나이대가 있으니까
0: 예, 예.
1: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이제 저희한테 그 선곡을 주시고
0: 아~
1: 저희 부부가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를 관객뿐 아니라 방송국 제작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0: 네네네.
1: 약간 믿고 맡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0: 아~
1: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0: 그렇구나. 네. 우리 저 그 현준 씨가
2: 네.
0: 얼마 전에 미국 또 외국 다니면서 이거 네. 춤 유튜브 찍은 게 굉장히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제가 두 분 뵌 김에 아니 다음에는 그 거리 그 퍼포먼스를 그 노래를 한번 하시고 춤추는 걸 한번 찍으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더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도 해봤어요.
1: 아, 그래서 그런 기획을 지금 제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0: 아,
1: 저는
0: 네,
1: 접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뉴욕에다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0: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1: 예, 이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0: 네.
1: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0: 예,
1: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오신 뭔가 이유가 또 있으실 텐데.
1: 그렇죠. 이번에는 예. 이제 가족 여행 겸
0: 아.
1: 예, 어머니도 모시고 왔고요.
0: 아, 어머니도
1: 예.
0: 어머니도 유명 인사세요.
1: 아, 예.
0: 텔레비 통해서. 예, 예.
1: 어머니도 같이 왔고 딸도 같이 왔고.
0: 아.
1: 그리고 또 제가 이 LA에서 7월 19일 날 워크샵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워크샵을 예. 해? 7월 19일.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죠?
1: 아, 일요일이죠.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0: 이번 주 일요일.
1: 예, 예. 그래서 예. 7월 19일 오후 5시에
0: 네.
1: 예, NK 댄스 스튜디오에서 제가 워크샵이 있는데
0: 아.
1: 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게 궁금했다.
0: 아.
1: 뭐 우리 아이가 앞으로 K-POP 스타가 되고 싶은데
0: 아.
1: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이런 아주 사사로운 질문부터
0: 아.
1: 그리고 또 파피현주 씨같이 춤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0: 아, 아, 네, 예,
1: 그런
0: 예.
1: 거. 뭐 박예리씨 같은 며느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0: 예, 예, 예.
2: 박예리처럼 판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게 아니라
0: 네,
1: 등등의
0: 네.
1: 여러 가지 Q&A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19일 날 NK 댄스 스튜디오에서 파피현준 워크샵 많은
0: NK
1: 참여.
0: NK 스튜디오가 어디죠?
1: NK 스튜디오.
0: CGV 몰.
1: 네.
0: 아. 여러분 CGV 몰 아시죠? CGV 몰. 그러면 그 누구나 다 오실 수가 있나요?
1: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0: 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실물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 화면에 뵈시니까 그죠? 19일입니다. 내일 내일 모레
1: 그렇죠.
0: 5시에 CGV 몰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1: 아, 네.
0: 5시에 오시면
1: 네.
0: 우리 파핀 현준 씨 또 박예리 씨 직접 볼 수 있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1: 네 그리고 춤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워크샵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 예. 와 너무 좋습니다 저도 꼭 가겠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자 바나나 우유 조야란 분이 오 박예리 파핀이다 안녕해 주세요 저 팬이라고 막 그러시네
2: 안녕하세요.
0: 바나나 우유 조아 항상 TV에서 잘 보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보지만 마시고요 7월 19일입니다. CGV로 오세요. 바나나 우유 조아님 무조건 다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 가겠는데 이왕 오셨는데 그래도 뭐 음악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냥은 지나갈 수 없고
1: 네.
0: 잠시 광고 한번 듣고 와서
1: 알겠습니다.
0: 뭔가 좀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근데 이따 노래 하게 되면 저희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이나
3: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아이들 가세요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6: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10: 어깨와 허리 통증,
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0: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8: 진통제 없이
1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1: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헤드폰.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헤드폰 여기 있습니다. 이거 꼽으시면 그래요? 될 거예요. 예. 저희는 생방송이니까 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파핀 현준 씨 그리고 우리 박애리님과 함께 아주 멋진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한 가지로 저희 방송국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아, 멀쩡해 보이지만 에코가 없고 저도 한 두 번 노래했는데 혼났습니다. 생 목소리로 나오니까. 네.
1: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0: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을 받아놓은 게 어쩌다 마주친 그대. 네. 음악을 받아놓은 것 같으니까. 네네. 음악을 제가 들려드리면 뭔가 해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1: 어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핀현준
2: 박유리입니다.
1: 네, LA에 왔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자, 신나게 한번 렛츠고. 어쩌다 마주친

손머리 위로 손뼉 치며.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오, 야, 오, 오케이 바게리 아유리.

0: ピアノ、
1: ギター、ドラム、ネガティブ、ヘイ、マイルライフシップ。

0: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헤이.
1: 야, 오. 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그 LA 그 라디오 이민 100년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막 꺾는 모습을 보고 예? 어. 야, 로비님 어머머 웬일이야. 박예리 씨 너무 러블리하세요. 바나나 우유 좋아 난리가 나셨습니다. 야, 정말 멋져 부려요. 그리고 난리가 나셨네. 자, 그런데 이 음악도 역시 우리 현준 씨가 중간에 네네. 짭짭 넣고 다 노래 한 곡을 이렇게 각색을 하신 거군요.
2: 맞습니다. 이걸 맨 처음 만들 때 네. 같이 만드는 편곡자분께서는 이렇게 음악이 자꾸 끊기면 네네. 어쩌다 마주친 윙치킨 이렇게 끊기면 재미가 없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편곡자님한테 네. 제가 다 생각이 있다.
1: 아.
2: 무대에서 함께 퍼포먼스가 있으면 네네. 재미있을 거다.
1: 아.
2: 해가지고 이걸 만들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1: 아,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오늘 그 우리 박예리 씨가 꼭 이 감는 모습을 드디어 봤습니다. 저는 아주 혹시 19일 날 이거 하십니까?
2: 아, 19일 날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컨디션이 거기는 이제 스튜디오가 춤을 추는 스튜디오래요.
1: 아~
2: 음악적인 장비가 없는 곳이라.
1: 아~
2: 근데 뭐 박예리 씨의 문워크는 보실 수 있을
1: 근데
2: 거예요.
1: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전화라도 켜고 이거 했어야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했다시피 명장은 뭐 연장을 필요
2: 네네,
1: 없다.
2: 네네.
1: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연습을 할 때 음악을 조그맣게 켜놓고 그냥 그 마이크 없이 혼자서 차 안에서 연습을 해요.
2: 아.
1: 왜냐하면 자동차 안이 가장 사방에서 소리가 막혀서 저한테 잘 들리는 거라서
2: 그렇죠.
1: 저는 예. 마이크를 놓고 연습을 거의 안 해요. 그냥
2: 아니 제가 이번에 LA에 왔을 때 박예리 씨가 함께 오는 거라서
1: 네네.
2: 그 뭐 여러 군데다가 그 한번 문의를 했었어요.
1: 네네네.
2: 한국문화원에도 얘기를 했었고 네, 대사관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박예리 씨랑 함께 가니까
1: 네네.
2: 한인들을 위해서
1: 네네.
2: 저희가 버스킹이나
1: 예예.
2: 어떤 그 공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1: 예예.
2: 네, 근데 피드백이 없어서 그냥 관광하다 가려고
1: 이런 헐.

0: 이럴 땐 이런 허리래. 네, 네.
1: 너무 아깝죠.
2: 너무 아깝네.
1: 네, 맞습니다.
2: 아, 혹시 언제 가세요?
1: 저희 이제 딴 데로 넘어가요. 샌프란 갔다가 예. 베가스 갔다 뉴욕 갔다 이렇게.
2: 어. 예. 다시 LA 안 오시고 그냥 가시나요, 그러면?
1: 저는 뉴욕에 남아 있을 텐데 박예리 씨는 이제 또 이제
2: LA에서는 언제 떠나세요?
1: 일요일 아 월요일 날요.
2: 아, 월요일 날 또 예. 바로 가시는구나.
1: 네, 네.
2: 어, 그러시구나.
1: 너무 아깝습니다.
2: 그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되셨으니까 네. 다음에 또 오시는 경우에 네. 저한테 한 달 전에만 연락 주시면 제가 뭔가는 만들죠.
1: 아, 그러니까요. 여기
2: 이런 걸 저희만 보고 있긴 너무 억울하잖아요.
1: 아니면은 라디오 서울 선생님 방송을 공개 네. 방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2: 아.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있고.
1: 그러니까요.
2: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굴 끌어다가 대도 네. 제가 만듭니다. 누굴 아, 붙잡아서라도 네. 조금만 미리 알았으면 되니까.
1: 그러니까요.
2: 다음에는 꼭 연결해 주면 이런 공연을 그 우리 LA 교민들한테 안 보여줄 이유도 없고
1: 네.
2: 이건 보여줘야 되는 저의 책임과 의무예요.
1: 아, 예, 예.
2: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릴 만한 저는 그
1: 의무가
2: 있거든요.
1: 예, 예, 예.
2: 그런 것 같아요.
1: 네.
2: 자 이제 개인적인 인생 얘기로 잠깐 돌아갈게요.
3: 네.
2: 두 분이 연을 맺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3: 16년 됐습니다.
2: 아, 자제분 아까 따님 있으시다고 네. 그랬는데 그 따님 몇 살쯤 됐어요?
1: 16살입니다.
2: 16살이면
1: 네.
2: 지금 고등학교 정도
1: 맞습니다.
2: 되죠?
1: 고등학교 1학년이죠.
2: 네, 따님이 혹시 춤이나 노래에 소질이 있습니까?
3: 네.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제가 판소리를 하잖아요.
2: 네네.
3: 연습을 하고 있는데
2: 네.
3: 3살 때 오더니
2: 네.
3: 자기도 작은 이 뽀로로 북을 가지고 앞에 앉더라고요.
2: 근데
3: 가르쳐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
2: 네네네.
3: 히리 호노라.
2: 이야, 소리 좋다.
3: 자, 했더니 어머,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2: 그래요?
3: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KBS 국악한 마당 프로그램에서
2: 네네네.
3: 딸과 함께 나와달라라는 그 제안을 주시면 판소리를 지금 전공을 하고 있진 않지만 특기로 가끔 배우고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3: 근데 가르쳐주면 금세 따라해서 또 금세
2: 그러면 만일에 네. 따님이 음악의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찬성해 주실 거예요?
3: 아, 아니면 좋죠.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네. 좋아야
2: 그렇죠. 본인이
3: 네,
2: 좋아야
3: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다 조금씩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열심히 해서 이거를 내 길로 네네네. 삼아야 되겠다라는 네네. 정도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엄마나 판소리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저는
2: 네네.
3: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죠.
2: 참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어느 정도인가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야죠라는 게 시작을 했어요.
3: 네.
1: 네.
2: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보통 아버지들은 뭐 잘했다 공부 잘해라가 아니고 저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첫 마디가 너 만일에 대학 가야죠 얼굴 비추면 나는 안 본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1: 알고 계셨나 보다.
2: 유전자가 있으니까
1: 네. 네.
3: 나갈 것만 같은 거죠.
2: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9년도에 네. 음반을 내고 가수를 데뷔했는데 곡절 끝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반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최경주란 골프선수와 박세리란 골프선수가 결혼을 하면 그 아들이 뭐 할 것 같아요? 골프친대.
3: 네.
2: 그럼 저는요. 넌 다르대.
1: 아.
2: 대한민국의 이봉조 작곡가와 가수 현미 씨의 아들이 노래하는 게 비정상입니까? 그건 얘기가 다르대. 뭐 그런 정도 했었고
3: 네.
2: 아마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으면 저는 방송도 못했고 음반도 못 냈을 거예요.
1: 그 정도 반대하셨구나.
2: 네.
1: 아 저는 딸이 춤도 잘 춰서 함께 춤을 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 천만 뷰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2: 천만이요?
1: 네.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아기가 한 4살 아니다 그 4학년 때
2: 예.
1: 4학년 5학년 때 함께 춤을 췄거든요. 그 영상을 천만 뷰가 넘게 나왔습니다.
3: 근데 그 춤도 한참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혼자 가르쳐주고
1: 하루 이틀 연습도
2: 네.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제분 얘기들은 나왔으니까 두 분이 물론 뭐 지금같이 음악 저 댄스도 하시고 같이 합을 이루는 건 맞는데 두 분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내 그 인생의 어떤 그림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박예리 씨 같이 훌륭한 예술가와 함께 그 한평생 살 수 있다는 건
2: 네.
1: 뭐 그냥 제가 남편으로서도 대단한 일이지만 네. 예술가로서는 진짜 더더없이 좋은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동반자가.
2: 아, 그럼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하죠.
1: 그래서 박일희 씨와 함께 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란 주제로 네.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고 아. 그게 제 이제 업일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2: 오케이.
1: 네, 그리고 예. 이제 미국에서 한인 여러분들과 함께 예. 더 나가서 예. 미국 그 중심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 네, 그런 예술가로서 발전하는 게 또 저희 목표죠.
2: 와 너무 감사하고 네.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뭐 딴 지역은 모르지만 LA에서만큼은 저도 그래도 몇십 년 살고 방송도 아, 예. 하니까 네.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아, 예. 제가 뭘 할 수 있다면
1: 너무
2: 든든합니다.
1: 기꺼이 아, 감사합니다.
2: 해서 아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화이팅입니다.
2: 예, 화이팅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셔서 활동하실 텐데 바라건대 두 분 다 오랫동안 네. 우리 곁을 지켜주시면서 네. 좋은 노래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랬으면 주시고,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두 분이 해주시면 따로따로
3: 네. 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라디오 서울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네. 저희도 좋은 무대 준비해서 언제라도 네.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때 반갑게 라디오 서울에서도 뵙고 또 네. 직접 얼굴 찾아뵙는 공연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1: 여러분들 7월 19일 오후 5시
2: 그렇습니다.
1: NK 댄스 스튜디오 오셔서 네. 남은 얘기 우리 지금 오늘 못한 얘기 네. 그때 또 하시고요. 박일희 씨와 함께 마무리로 저희가 얼씨구 절씨구 하겠습니다. 와. 하나 둘 셋.
4: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2: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시면서 나름대로 그 다른 노래 중보다 이 강강수월래가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리움이 많거든요. 네. 이민 오신 분들 네네. 사실 달만 써도 집 생각나고 또 안타깝게 아, 신분 때문에 한국 못 가시는 분도 참 많아요.
1: 그렇죠.
2: 그 심한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가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체류 때문에 예, 예, 예. 가면 못 오니까 예, 예. 특히 요새는 좀 심해서 예, 예. 옛날 생각나라고 제가 강강술래 준비해서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은 19일 날 여러분 아시죠? 7월 19일입니다. 꼭 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듣는 강강수월래. 저도 참 그 이 강강수월래는 방송에서 처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 같은데, 우리 박예리 씨 또 우리 파핀현준 씨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킴님 너무 잘하십니다. 박예리 씨 팬입니다. 우리 가락이 좋다고 LS 공연하면 꼭 가실 거라고, 너무 듣기 좋다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입니다. 7월 19일 날 오후 5시입니다. CGV몰에서 워크샵이 있습니다. 꼭 아무쪼록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두 분의 아주 멋진 모습 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마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7: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6: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7: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6: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7: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6: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1650.com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저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로 치기만 하면 저희 라디오 서울.com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맨 상단에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밑으로 보시면 요즘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식,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의 주식의 등락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가시면 여러분 관심 있으시는 복권의 모든 남바들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가시면 요즘 관심사죠. 가스, 캘리포니아의 가스 가격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어느 가스테이션이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가스를 넣을 수 있는지도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를 보시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또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시면 9개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노란 칸이 나옵니다. 카카오 채팅방이라고 들어오실 수 있는, 누르시기만 하면 가입이 되셔서 저희 단체톡 같이, 사랑방 같이 방송 시간과 관계없이 또 방송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들 친구분들과 지내실 수도 있고, 좋은 노래도 같이 듣고 좋은 정보도 알려주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부가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덥지만 금요일 저와 함께 조금 더위를 삭히시면서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요사이 아주 스타가 된 무명전설의 스타 이루네의 젊어 좋겠다. 여러분들 젊어서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서유석 씨의 그런 노래가 있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6: 김수정기.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5.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2부 첫 곡으로 시원한 지중해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H님 말씀처럼 와일드한 목소리로 우리도 지중해로 가요. 뭐 가진 못하죠. 마음이라도 지중해로 한번 다녀오자는 그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자, 이제 참 시원한 말씀 듣고 오늘 금요일날 여러분 잘 아시죠? 화요일날 저하고 같이 합을 맞추었던 우리 라빈 씨 오늘도 나오셔서 저희가 제가 고니이다 보니까 고니와 비니의 유쾌한 라디오라고 한번 멋지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오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9: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8: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9: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8: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멋진 음악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인공 라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0: 뭐 3일 동안 늠름하게 네. 열심히 다람쥐 네.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이렇게 지냈죠.
1: 네, 그 와중에서도 또 새로운 활력소가 있으셨을 테고 아니, 재미가 있으셨을 테고
0: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왠진 모르지만 불금이에요. 저도 왠지 몰라요.
1: 저도 궁금해요. 왜 네. 맨날 불탄다 그러죠?
0: 몰라요. 그냥 뭐 금요일이면 네. 괜히 뭔가 좀 그 신나고
1: 익사이팅 해야 되고
0: 없던 약속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지 설레고. 않나요?
1: 설레고 네. 지금 시간이 또 한참 설렐 시간이에요.
0: 그럼요.
1: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오늘 한 잔 먹기로 했다? 그럼 지금서부터 벌써 들썩들썩
1: 네.
0: 그런
1: 준비하죠.
0: 것 같아요.
1: 자, 요 앞서서 그 네. 파핀현준 씨하고 박예리 씨 인터뷰가 네. 너무 뜨거웠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제가 확 갈아치는 건
0: 저는
1: 아닌지
0: 저는 스튜디오 역사상
1: 네.
0: 그 두 사람이 라이브로 그렇게 노래를 해주고
1: 세상에.
0: 고맙게도 막 춤을 춰주고
1: 저는 진짜 박예리 씨 너무 그렇게 사랑스러운
0: 캐릭터로
1: 네. 춤도 좀 그렇게 잘 치시는
0: 그러니까요.
1: 줄 몰라요.
0: 네. 원래 춤도 잘 췄대요. 그래서 우리 현준 씨 말로는
1: 네네.
0: 자기 수제자 중에서 문워크를 제일 잘한대요.
1: 그렇다면서요.
0: 예.
1: 다음 주 예. 우리 여기 마당모래
0: 아니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일요일
1: 아 이번 주 일요일이요?
0: 일요일날 네. CGV LA 마당몰 2층에
1: NK 스튜디오 거기 예. 원래 그 댄스 배우고 그렇다는 거라서
0: 예,
1: 플로우도 되게 넓고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0: 아니 들리는 소식이 라인 댄스를 시작하신다고? 아니
1: 소문도 빠르시.
0: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라인 댄스
1: 네.
0: 우리 저 원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거든요.
1: 네네네. 네. 제가 이제 도전할 건데요.
0: 네.
1: 잘 배워서 제가 연말쯤에
0: 네.
1: 타교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1: 네네.
0: 뭘 이렇게 배운다는 거 굉장히
1: 네.
0: 소중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리고 이게 자꾸 쭈뼛쭈뼛하다 보면은
0: 네.
1: 시간만 늦어지더라고요.
0: 어.
1: 그냥 할까? 말까? 말까는 하지 말고 할까? 해볼까? 그럴 때 그냥 바로 한번 해보는 거 해봤다가 안 맞으면 뭐 많은 거고
0: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사담으로 네. 잠깐 가서
1: 맞아요.
0: 지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건데
1: 네.
0: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1: 네.
0: 미국에 오신 지 몇 년 된 건 중요하지 않고
1: 네네.
0: 우리 라비님이 미국에 오셔서
1: 네.
0: 아 내가 여기 잘 왔다고 생각하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면
1: 제가 딱 키 집어서 뭐 이거다 이런 거는 없는데
0: 네.
1: 지금 질문을 주셔서 제가 살짝 당황은 했는데 저 가끔 그 생각해요.
0: 예, 예.
1: 내가 아직까지 한국에 있었다면
0: 네, 네,
1: 저
0: 네.
1: 분명히 대학교는 떨어졌거든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어때요? 대학교 안 나오면
0: 뭐,
1: 취직도 안 되고
0: 그럼요.
1: 힘들단 말이에요.
0: 발붙이기가 힘들죠.
1: 네.
0: 네.
1: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미국 잘 왔고요. 그리고 제 성격상 모르겠어요. 그게 또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잘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또 그 사회에 맞게끔 됐겠지만
0: 네.
1: 한국 사회에 좀 너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즉흥적이기도 하고 좀 막 성격이 불같기도 하고 급하고
0: 예,
1: 아 급한 건 맞겠네 한국하고요.
0: 예, 예, 예.
1: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정말 미국 오길 잘했다. 네
0: 제가 그래요. 보는 남자 입장으로서는
1: 네.
0: 여자분을 뵐 때는 한국보다는 훨씬 미국이 여자에 대한 대우가
1: 네.
0: 전체적으로 여러 면에서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1: 요즘은 근데 한국에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 왕비래잖아요.
0: 그래요?
1: 네.
0: 뭐
1: 얘기 들어보면 한국 갔다 오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 거주하시는 그 우리 주부님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한국이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저 주변에도 한국을 왕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1: 네.
0: 계시는데
1: 네.
0: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여기서 가면
1: 네.
0: LA 재미교포
1: 네.
0: 그렇게 멋쟁이
1: 네, 네.
0: 근데 요새는 아, 좀 달라져서
1: LA에서
0: 가면 뭐 LA 뭐 무슨 족 이렇게
1: 네.
0: 얘기할 정도로
1: 맞아요.
0: 많이
1: 네네.
0: 한국이 그만큼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희 그 주변 분들이 한국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 오시면 멀끔해져서
1: 굉장히
0: 오세요.
1: 세련돼지고
0: 네.
1: 그리고 참잖아요. 보통은
0: 네네.
1: 이제 미국에서 뭐 머리하고 뭐 하고 이제 한국을 가는데 좀 참았다가
0: 네.
1: 한국 가서
0: 머리도
1: 머리가
0: 한국에서 하고,
1: 하고 네.
0: 파마도 하고
1: 네. 조금 이렇게 얼굴도 좀 튜닝도 좀 하고 네. 네. 네. 훨씬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예.
0: 자 네. 오늘 오셨는데 어떤 보따리 갖고 오셨어요?
1: 아, 오늘은요. 네.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또 주말이고
0: 그렇죠.
1: 더우니까 집에서 좀 에어컨 좀 시원하게 네, 틀어놓으시고 네, 네. 간식도 준비해 놓으시고 네, 네, 네. 넷플릭스에서 보실만한 영화 네 가지 가져왔는데요.
0: 주말의 명화.
1: 주말의 아, 명화. 근데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게 예, 예. 이게 한국말 자막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예, 예, 영화를 그렇죠.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실 수 있는 네, 네. 그런 좋은 영화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네.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초원의 집 아시죠?
0: 아, 우리 제일 굉장히 어렸을 때.
1: 네. 고니님 굉장히 어렸을 때 나뉘지 네. 않나요?
0: 저는 아마 7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1: 이 영화가 1974년부터 1983년까지
0: 중학 시절이에요.
1: 10년간
0: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1: 네, 그러면. 저도 예. 기억나거든요.
0: 예, 예, 예.
1: 이게 아마 일요일날 아침이었나 토요일날 저녁이었나 AFKN
0: 예, 네. 2번
1: 네. 근데 아 그때 영어를 하면서 우리 성우분들이 더빙을 하셨군요.
0: 그렇죠. 더빙을 네네. 했죠. 예.
1: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네네. 넷플릭스에 이건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0: 네.
1: 각색을 해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0: 네.
1: 이 초원의 집 남북 전쟁 후에 미국 서부의 새로운 그런 시작을 찾는 네. 잉걸스 가족 이야기 엄마 아빠 이제 딸 세 명 저도 이제 어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0: 네네.
1: 우리 한인분들에게 정말 추억의 작품이 될 수
0: 그렇죠,
1: 있고
0: 좋죠.
1: 지금 또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0: 계실
1: 계시죠
0: 겁니다.
1: 계시죠
0: 네네네.
1: 그래서 이 넷플릭스 초원의 집 드라마는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잉걸스 가족의 이야기고요.
0: 네, 그렇죠.
1: 위스콘신을
0: 예, 예.
1: 떠나서 캔사스로 이제 가면서 거기서 이제 터전을 잡는데 늑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 진짜 엄마는 대단하게 그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를 막 그
0: 예, 예.
1: 불 같은 횃불 같은 걸
0: 네,
1: 이제
0: 네,
1: 물리치고
0: 네.
1: 그렇게 하는데 그 새로운 터전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그 고장에 벌써 살고 계셨던 분들이
0: 네.
1: 약간 그 뭐라 그러죠? 터줏대가
0: 그렇죠.
1: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0: 터세부리고
1: 터세.
0: 그렇죠.
1: 네, 터세.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구지? 왜 새로운 얼굴이 왔지? 이러면서 서로 조금 견제하고
0: 그럼요. 예,
1: 그러면서
0: 예.
1: 이제 친구가 되어가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드라마로 풀어가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주인공 로라 지금도 주인공이 로라라고 나와요.
0: 그 당시에는 어렸을 텐데.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이 지금 60살이시래요. 네. 근데
0: 그렇구나.
1: 거의 예전에 그 영화랑 정말 비슷하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똑같이 각색만 됐을 뿐 조금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0: 그렇죠. 예,
1: 네.
0: 예.
1: 아주 볼만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의 진짜 작은 용기가 세상을 또 바꿀 수도 있지
0: 그렇죠.
1: 않나.
0: 네네.
1: 그리고 그 아빠가 얼마나 그 가장의 무게가 무거울까.
0: 그렇죠.
1: 가족들을 예. 다 데리고 예. 새로운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터전을 잡고 그분들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저께까지 본 것 중에서는 그 집에서 그 전에는 그냥 야외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이 다 완성이 돼서 부부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그냥 집.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내 손으로 집을 지었고
0: 네.
1: 너무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밤을 보내는 게 이들한테는 너무 축복이었던 거죠.
0: 그렇구나.
1: 네. 그러면서 다 이게 부부가 이제
0: 예,
1: 너무
0: 예.
1: 서로 고생했다 이제 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이런 장면이 그 영화가 뭐 딱히 이게 장면 뭐 감동이다 이거다 이런 특별한 포인트는 없지만
0: 네네.
1: 그게 군데군데 요소요소마다
0: 예, 예.
1: 그런 잔잔한 감동들이 있어서 보시라고.
0: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보기는
1: 그럼요. 그럼요. 가족
0: 그죠?
1: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초원의 집 네, 보시라고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0: 네.
1: 그 다음은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검색하실 때요. 저도 한글로 쳤거든요.
0: 네, 네.
1: 검색창에 그냥 한글로 치셔도 돼요.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
0: 오케이.
1: 네.
0: 예,
1: 더
0: 예.
1: Boy Who Harness the Wind. 영어
0: 오케이.
1: 제목은 이런데요. 그냥
0: 네네.
1: 한글로 치셔도 나오고요.
0: 네네.
1: 이 영화가 흥미로운 거는 실화입니다.
0: 아, 실화예요?
1: 네, 네, 저는 실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가 실화예요.
0: 어떤 내용이죠?
1: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배경은 아프리카고요. 이 주인공은 14세 소년이에요. 굉장히 14세 소년이니까 너무 해맑다 그러나 귀엽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도 귀엽고 근데 역시 이제 아프리카니까 가난하고 잘 배우 그러니까 등록금을 못 내서 교실에서 수업 받다가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뭐 깡철 뭐 이런 거를 다 갖다가 풍차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마을에 풍차가 없어서 마실 물이 없고 멀리서부터 길어와야 하고 그 물조차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이 소년은 배움의 끈은 짧지만 계속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실패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원래 이게 실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주인공 그 윌리엄 캄콴바 실제로 14살 무렵에 가뭄과 기근으로 학교를 그만둔 뒤에 도서관에서 과학책을 읽으면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마을에 물을 공급한 이야기고요. 이 경험을 본인이 자서전으로 책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0: 그러니까 이제 14세 소년이 어떤 세상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군요.
1: 네. 근데 굉장히 영화 흥미롭고요.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어떤 요새는 영화가 폭력적이죠. 네. 그리고 욕이 너무 많아요.
0: 그러니까 자극이 있어야 흥행이 된다는.
1: 네. 근데 정말 그런 거 약간 수채화 같은 영화. 그러니까 보고 나면 마음이 좀 맑아지는 영화, 따뜻해지는 영화. 아하. 네, 그런 영화입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 그래서 환경이 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 영화는 주고 있습니다.
0: 자, 지금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음악과 함께 추억으로 많이 여행을 가는데 이 영화로 갑자기 추억 여행을 가다
1: 어디 가실래요?
0: 제가 학생 때는 그 단체 관람이라는 거에서 학교에서 가는 게 있었는데 우리 와빈 씨도 그런 경험 있어요?
1: 저 있어요. 원래 학생들이 못 가죠, 영화가.
0: 네, 못 가죠.
1: 네, 그래서 선생님이 단체 영화가 한 번들 데려가잖아요. 저는 처음 본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어요. 제가 중학교 그랬구나. 2학년 때. 근데 그 영화가 정말 그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그 비비안이 맞죠?
0: 네, 비비안 크라커 케이블.
1: 그 포스터 이렇게 여주인공 허리. 너무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아, 난 이제 좀 있으면 미국 갈 거야. 막 이런 게 들떠 있을 때니까 나는 가서 그 주인공 남자 이름이 또 애슐리가 나와요. 나는 애슐리를 만나야겠다. 막 이러고 정말 그때부터 막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막 하고 다녔어요. 제가 나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 가서 이 사람들 다 만나보고 막 그래야 될 거다. 근데 영화가 길잖아요. 긴 영화였는데도 그 장면 장면들이 그 커튼을 뜯어서 드레스를 만들어 입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된다고 하잖아요. 막 영화 엔딩에 어린 소녀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너무너무 그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명화라는 걸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너무 대단한 영화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랬구나. 제가 어떤 영화를 제일 보셨어요?
0: 저는 처음 본 게 이제 벤허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당시 이제 단체 관람이라고 해서 적극 권장하는 영화고.
1: 몇 살 때 가셨어요?
0: 중학교 1학년 때 간 거죠.
1: 그때쯤 다 가나 봐요.
0: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주 큰 화면에 그 찰턴 헤스톤이라는 그 배우가 거기서 그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1: 맞아요.
0: 한 4시간 가까이 돼요. 중간에 도망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그 마차 이 전쟁하는 씬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1: 그게 옛날 영화니까 아주 오래전인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뭐 CG니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전부 인력을 동원한 영화잖아요.
0: 그럼요. 생으로 찍어야 되는 거고.
1: 진짜. 배너도 약간 포스터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일반 영화인데 사실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은 이렇게 시리즈로 많이 가잖아요. 영화도 가고 우리나라는 뭐 드라마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면 근데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 기억에는 외국 영화 그 드라마 시리즈 아까 얘기하셨던 초원의 집.
1: 네.
0: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 요새 영화로 미션 임파서블이
1: 네네네.
0: 예전에는 제5전선이라는 그 TV 시리즈였었어요.
1: 제5전선이요?
0: 예예예. 예, 예. 타이틀 음악은 똑같아요.
1: 아 진짜요?
0: 그게 이제 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을 영화화 시켰던 거죠.
1: 오.
0: 그런가 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보난자라는 그 소설극이 있었어요.
1: 네네네.
0: 아까 말씀드린 초원의 집의 주인공 남자가
1: 네.
0: 보난자에서 막내 아들로 나왔던 사람이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1: 네.
0: 그렇게 연결고리가 또
1: 너무 흥미롭네요.
0: 네.
1: 그럼 그런 영화는 다 이제 우리 AFK에서
0: 그렇죠.
1: 봤던
0: 이번에서
1: 거죠.
0: 했던 네. 거죠. 예. 자 다음엔 또 소개해줄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1: 그래서 네 이렇게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
0: 네네네.
1: 그러니까 감동도 있지만 어쨌든 희망을 보여주는
0: 네.
1: 네,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네. 영화니까요. 주말에 네. 꼭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진짜 요새 나온 영화는 아니에요.
0: 네.
1: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논나라는 겁니다.
0: 아.
1: 저는 이게 N-O-N-N-A여서 미국식 발음으로 논안가 이렇게 읽었는데 논나라는 말이 이탈리안 말로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0: 할머니?
1: 네, 영화에 할머니들이 나오세요. 근데 할머니들이 너무 귀여우시고 이 영화 마찬가지로 실화입니다. 네, 이 영화도 진짜 싫어하고요.
0: 네네네.
1: 뭐 이렇게 화려한 음식이 나오거나 막 음식으로 무슨 퍼포먼스를 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0: 네.
1: 할머니들의 투박한 음식 그리고 각자 살아온 그 삶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약간 자존심 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0: 네.
1: 결국은 다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처음에 이제 주인공 남자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0: 네.
1: 굉장히 이제 큰 상실감을 느끼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0: 네.
1: 그러면서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들을 기억을 하고 그 음식을 맛을 보고 싶어 하는데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식당을 해야 되겠다.
0: 아.
1: 이렇게 지나가다가 식당의 그 폴세어 그 간판을 보고
0: 예, 예,
1: 이제
0: 예.
1: 수리를 하면서 식당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할머니들 하나씩 이제 섭외를 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근데 할머니들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레시피가 있고 음식에 대한 고집이 있고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 디저트를 하십시오. 당신은 뭐 수업을
0: 예,
1: 하십시오.
0: 예, 예,
1: 이렇게
0: 예.
1: 하는데도 안 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다 같이 이제 그 식당을 살려내는 네. 이 영화 굉장히 재밌고
0: 네.
1: 웃기고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요. 음식에 항상 좀 추억이 있잖아요.
0: 네.
1: 우리 엄마가 제일 해줬던 게 맛있던 게 뭐지? 이런 음식도 있고
0: 네네.
1: 너무 내가 몸이 아플 때 아, 이거 먹으면 진짜 나을 것 같다. 이런 음식도 있고 음식이 정말 힐링이 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 영화는 간접적으로 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0: 와.
1: 할머니들이 막 아름답지만 않아요. 막 울퉁불퉁 이렇게 투박하시기도 네.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할머니들을 다루는 방식. 영화의 할머니들이 인생의 지혜를 막 전해주고 막 이렇게 아름답지 않고요. 처음부터 막 따뜻하게 웃어주고 할머니 막 인사하면서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지만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인생의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영화는 없지만 오히려 푸근한 정말 할머니처럼 뭐 고향, 뭐 음식.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뭐 이렇게 조금씩 보듬어 주시는 아주 영화도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 논나는 어떤 특별하게 맛집을 찾아가거나 이런 영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집 만두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만두가 맛있어. 뭐 이런 영화.
0: 네. 그랬구나.
1: 이 영화도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따뜻한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영화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1: 네.
0: 혹시 네. 왕과 사는 남자 보셨어요?
1: 아, 봤죠.
0: 소감이 어떠셨어요?
1: 저 너무 울었어요. 소감 그 유해진 씨의 그 대사 그리고 그 단종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0: 전혀 몰랐었죠.
1: 전혀 몰라 관심도 없다가
0: 예.
1: 그냥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단종이라는 사람이 그 엄청 막 분석하고 캐릭터 찾아보고 네. 막 그랬고 그 단종도 어린 나이셨던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영화에서 하이라이트가 개울가에서 이렇게 물장구 치시고 아이가 그랬던 거. 그렇게 딱히 뭐 이거다 뭐 이런 건 없었던 거 같은데 좀 안타깝다.
0: 그러니까 저도 뭐 나름대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적은
1: 맞아요.
0: 그 영화가 처음인 것 같아요.
1: 여운이 너무 남았어.
0: 너무 길게 남았어.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에는 픽션도 있고 논픽션도 있지만
1: 네네.
0: 자의반 타의반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냥 만일에 조용히 거기 있었으면 남은 인생을 거기서 그냥 그 거기 서민들과
1: 네.
0: 행복하게 평민으로 살았지 않을까.
1: 네.
0: 아, 금성대군이 나름대로 충성심 때문에 그런 일을 안 벌였으면 한 명에도 어떻게 죽일 명분이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1: 네.
0: 또 본인이 마지막에 그 화살을 뽑지 않고
1: 네, 네, 네.
0: 답장을 안 줬으면 그러니까 본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1: 네.
0: 자기 혼자의 그쵸. 몸이 아니고 왕이었었다는
1: 그
0: 책임감 때문에
1: 네.
0: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1: 네.
0: 지금 살아가는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라디오 서울의 여러분 내 친구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1: 네.
0: 라빈 씨를 포함 저를 포함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살고 있지 않나
1: 네.
0: 이런 그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1: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0: 왜냐하면 라빈 씨도 살다 보면 하다못해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1: 네.
0: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0: 그래서 가져야만 할 우리의 업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1: 맞아요. 네. 또 그게 또 사는 거죠.
0: 네. 네. 자, 네. 또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그동안 보신 영화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뭐 한국이고 외국이고 상관없어요.
1: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후에 저는 사관과 신사.
0: 오,
1: 사관과 신사를
0: 사관과
1: 또 제
0: 신사.
1: 인생 영화라고 할 만큼.
0: 오, 왜 그랬죠? 이유가 뭐 있었는데?
1: 아니 그냥 그것도 그냥 멋있고 그 사관 그 생도들 막 그 그리고 그 OST가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0: 아, Up a Bit Long.
1: 네,
0: 그 노래.
1: 그 영화 예. 그 그것도 좀 어렸을 때 본 영화기는 한데 네. 그 영화가 그냥 감동에 많이 남았어요. 아. 그때 그 하얀 제복을 입고
0: 네네네.
1: 그 남자 주인공 뭐였죠?
0: 아, 그
1: 프리리 우먼에서
0: 예.
1: 나왔던
0: 예, 예.
1: 네.
0: 리차드 기어.
1: 자 너무,
0: 너무
1: 그
0: 멋있었죠.
1: 너무 멋있어. 그리고 그 눈웃음 치시는 그래서 제가 리처드 기어를 좋아하니까 그분이 나오시는 뉴욕의 가을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0: 아, 네,
1: 예. 얼음의 뉴욕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예, 굉장히 예. 멋있게 나오시거든요.
0: 네네.
1: 그 영화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랬구나. 네. 저는 그 뭐 좀 뻔하지만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 아, 그 시리즈로 나왔잖아요.
0: 네, 근데 생각보다 그 영화가 전 오래 남더라고요.
1: 아, 몇 편이요? 1편이요?
0: 뭐 1, 2, 3편 다 그 전체 어, 스토리가
1: 네네네.
0: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후 세계잖아요.
1: 그렇죠.
0: 가보질 않았으니까.
1: 네.
0: 그래서 물론 뭐 각색한 거지만 혹시나 저럴 수도 있겠다.
1: 그래서 반성하는 사람들도 물론 네. 저도 그렇고
0: 네.
1: 지옥의 문에 뭐 떨어진다 뭐 네. 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굉장히 그 각본이 특색 있었죠.
0: 그래서
1: 기발랐죠.
0: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자가 아니고
1: 네.
0: 아주 나쁜 일은 피하자. 왜냐하면
1: 네.
0: 어떤 생각이 들냐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으로서
1: 네.
0: 혹이라도
1: 네.
0: 자식들한테 영향이 끼치면
1: 그렇죠.
0: 그런 얘기 누구나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어? 네.
0: 차라리 아플 거면 내가 아픈 게 낫다.
1: 아, 그럼요.
0: 이래서
1: 네.
0: 내리사랑이라고
1: 네.
0: 우리 엄마가 해주신 사랑을 내가 받고
1: 네, 네.
0: 내가 가진 사랑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1: 맞습니다.
0: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1: 네.
0: 아마 우리 라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 네.
0: 그게 어떠면 우리 인생의 중심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신과 함께였는지 그 또 김혜자 선생님하고 또 나온 천국에 간 우리인가 하여튼 그것도 약간 그런
0: 네,
1: 영화기는
0: 네,
1: 한데
0: 그런
1: 인가 일가족이 다 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사후 세계를 가는 버스를 탔는데 자식이 지옥으로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밀어내고
0: 그러니까요.
1: 네, 자식은 네. 천국으로 보내고 엄마가 지옥으로 가죠.
0: 가죠.
1: 네.
0: 그러니까
1: 정말 그런
0: 그래서
1: 게,
0: 그런 네. 것들이 좀 뭐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인생 노래가 있듯이
1: 네.
0: 인생 영화들이 있으실 거예요.
1: 있죠, 있죠.
0: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화도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1: 네.
0: 제가 항상 노래만 들려드리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라미 씨 덕분에
1: 네.
0: 또 영화 얘기를 하면서
1: 저도 너무 즐겁네요.
0: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의 그 추억이 영화로
1: 네.
0: 끌어주는 그런 시간이라서 저는 너무 보람됩니다.
1: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0: 네.
1: 많이들 그렇게 추억의 영화 본인들의 영화를 찾으시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
0: 예.
1: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0: 네.
1: 네.
0: 아 이거 라빈 씨 나오니 화면이 확 달라진다고 그러시네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서
1: 네.
0: 사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은 영화 얘기.
1: 네.
0: 또 다음 주는 다른 보따리.
1: 네, 네.
0: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1: 네.
0: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정보를 드림과 동시에
1: 네.
0: 우리 애청자분들을 지난 과거로 슬쩍
1: 같이
0: 모셔다 드리는
1: 네.
0: 그런 교두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1: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어떤 주제를 갖고 와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 얘기를
0: 네,
1: 해야겠다
0: 네.
1: 이런 게 아니라
0: 네.
1: 저희한테 주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럼요.
1: 네,
0: 그런
1: 다음
0: 것도
1: 주에
0: 좋고.
1: 이 얘기 해주세요.
0: 예.
1: 네, 다음 주에 이 얘기 같이 해주세요.
0: 그렇죠.
1: 다 같이.
0: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번 우리 장 단장님하고 섹스폰을 하다 보면
1: 네.
0: 신청곡들이 들어와요.
1: 그렇죠.
0: 다음번에 그렇듯이
1: 뭐 해달라. 네.
0: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음 주는 우리 뭐 풍선 얘기해요라든가.
1: 저 주제 안 정했으니까 주제
0: 네.
1: 정해주세요.
0: 네. 주중에라도 알려주시면
1: 네. 네.
0: 라빈 씨하고 의논해가지고
1: 네.
0: 우리 추억으로 갈 주제가
1: 너무 많죠.
0: 올해 말까지 일단 다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네. 예, 그 정도로 할 것 같아요.
1: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아무쪼록 이렇게 네. 많은 준비해 주신 라빈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1: 재밌었어요. 네.
0: 주말 잘 보내시고
1: 네.
0: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뵈야죠.
1: 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인사 한번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1: 네, 한 주 동안 정말

0: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행복한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내일 또 유쾌한 주말 보내시고요. 여기서 저 잠깐 깨알 정보 하나 드릴 테요. 내일 토요일 아침 9시
1: 네.
0: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꼭 같이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9시입니다. 9시.
0: 네, 토요일 아침 9시니까
1: 네.
0: 그냥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1: 네.
0: 라디오만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6: 원호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5: 특허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6: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웨이 골프.
5: 지금 원오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오에잇골프.com.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네, 오늘 밤에 애녹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어서 와요. 주말 잘 보내고. 아, 한국은 비가 엄청 쏟아진다고. 아이고 장맛 모양이네. 비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어째요. 주말 잘 보내길 바래요. 숙향입니다. 오직 한 사람.

0: 네, 오직 한 사람 숙희양과 함께 했습니다. 알청님, 가끔 비가 그리울 때가 있는데 다들 무사하게 바란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비가 그리운데 한국은 비가 엄청 쏟아져서 피해가 있는 걸 걱정하니 조금만 나눠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텐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4: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3: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4: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5: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 소설 투왕 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네,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네요. 오늘은 1, 2부 굉장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만해지셨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편히 지내시고 월요일날 멋진 모습으로 뵙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거운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아시죠? 사랑합니다. 구수경의 아득히 먼 곳 이번 주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0: 문선영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중국 푸젠성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텃밭에서 자기가 직접 재배한 오이로 무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강한 쓴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이 반 개를 섭취했는데 한 시간 뒤에 심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가 잇따라 나타났고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검사 결과 쿠쿠르비타신 중독이었습니다. 네, 이 쿠쿠르비타신은 오이나 호박, 참외 같은 박과 식물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천연 물질이라고 합니다. 해충의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자연 환경 면에서는 고온이나 가뭄 등 생육 환경이 악화될 경우, 야생종과의 교배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 성분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데요. 자, 이렇게 오이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천연 물질이지만 사람에게는 강한 독성 물질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급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오이나 호박 같은 것들이 평소와는 다른 강한 쓴맛이 난다. 이거는 내 입맛이 이상한가가 아니라요. 섭취를 중단해야 할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인 조리 과정으로는 이 독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고온 조리에 성분이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양념을 통해서 쓴맛을 줄일 수는 있어도 독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유 이거 잘못 샀나? 아 양념 맛으로 먹지 뭐 하면서 양념을 더한다라는 것, 이것도 위험할 것 같죠. 이 쿠쿠르비타신 중독 증상, 앞서도 설명드렸듯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반복적인 구토라고 합니다. 심한 복통, 복부 경련, 물처럼 묽은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계속되면서 전신 무력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의료기관 도움 받으셔야 되겠죠. 더운 여름철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을 기대하고 배워본 오이에서 예상치 못한 쓴맛이 느껴질 때, 네, 식물이 보내는 독성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를 뒤덮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캐나다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캐나다가 자국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오염된 공기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캐나다의 산림관리 거부는 고의적 과실이며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오염으로 인한 비용이 캐나다가 현재 내는 관세에 반